시만으로 보기만 해도 도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보는 것도 도가 아니고 다짐통 다 잘 남의 마음을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댕긴다 하더라도 구름을 타고 댕긴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자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안다고 해서 그것도 도가 아니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듣는다고 해서 도가 아니니라. 그 다섯 가지 통 속에서 벗어나서 대뇌에서 자유자재권을 얻어야 되느니라. 이 대뇌라는 것은 이 우주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고 세상하고도 모든 일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과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사람을 죽였다 해도 아무도 못 봤다 해더라도 천지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가만히 어떤 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때 보면 모두 사람들이 도깨비 장난하는 것과 같고 어떻게 보면 즐겁고 어떻게 보면 환희하고 야 미생물에서부터 또 모두 천차만별로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생물이 모두 그 여자 남자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래가지고도 그거 뭐 그 사람들처럼 질투를 하고 그러는 게 없고 그냥 남자라면 여자를 많이 두고 둬도 그냥 그저 그 순간순간만 혹은 그냥 넘어가고 지나가고 착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은 왜 그렇게 착을 두느냐는 얘기죠. 아이 그까짓 거 찰나에 살다가 찰나에 한철 살다가 한철 갔다가 또 한철 오고 가고 그저 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들 야단들이거든요. 네? 요만한 거 가지고도 그냥 불편하게 싸우고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느냐 하고 싸우고 또 그런 거 하면은 그것뿐입니까? 그러면 지금 속에서 그 억지구로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그 의식이 자기 마음을 통해서 자꾸 나와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건 마음에서 고장난 건 마음으로 고쳐야지 어떻게 때리고 욕을 해서 고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인공은 한 마음은 둘이 아니니까 이 벌써 자식과 부모다 이런다면 가설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주인공에다가 모두 맡겨도 저 애 좀 둘이 아닌데 저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그렇게 맡긴다면 거기까지 뿌리도록 돼 있거든요. 통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신이 됨으로써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이 끌어들여야지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하기 싫어야지 되는 거지 자기 마음이 자꾸 나가니까 몸도 따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그 도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행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지금 모두 볼 때 그 연계성으로 인해서도 바깥에서 연계성이 내 집이 비었으니까 모르니까 주장자가 없으니까 그냥 모두 그 연계성

그들이 집을 비워놓은 거니까 차지하고 있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내 집이라고 들어와서 살거든. 그러니 모두가 이 다섯 가지 아까 얘기한 것이 모두가 주둔돼서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서 이렇게 이누롭게 해주고

한다면 통신 그냥 오히려 천리발리 달아나가죠. 마음이. 여러분들 조심해서,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때로는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금방 찰나에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되고, 예,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되고, 여보게 하면 사위가 되고, 아, 이렇게 하고들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면서 살아나가는데 내가 남편이 됐을 때 내가 남편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고 놔두어 가는 거니까 나라고 내가 고집하지 마시고 모든 게 둥글게 한 아름으로 안아서 이렇게 둥글리신다면 오신통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넓은 걸로 그렇게 다섯 가지를 모두 둥글려 간다면 굴린다면은 그게 바로 통 속에서 벗어나서 그 만사를 다 부끄럽지 않게 자유스럽게 모두 천상에나 천하 모두를 다 함께해서 도리천에 이르러서 고요한 정멸궁에 든다면 다시금 이 세상에 소임을 맡고 나올 때는 비열성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 떨어진다면 거기도 비열성이 있고 여기도 비열성이 항상 자기한테 같이 해주기 때문에 항상 자기 소임을 그대로 잘하고 갈 겁니다. 그렇게 된 분들은 가시는 것도 없고 오시는 것도 없습니다. 오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신 것도 없고 그냥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니까 영원한 오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오늘에 그대로 지금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자체의 깊은 속을 안다면 부처님의 그 마음 깊은 속도 거치 둘 아니게 알아서 부처님이 계신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 일체 만물과도 다 가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우주의 별성들하고도 모두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요담에 한번 그 자리에 가서 혼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여럿이 뭉침은 이루어내고 여러분이 헤어지면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서 뭉쳐서 어느 사람도 기독교인 카톨릭교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한 불교 안에 한 지구 안에 우린 지구를 몸뚱이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구를 우린 마음으로 벗어나서 지구를 또 낭중에 평창되거나 타버리거나 이런 일이 없지 수명이 길게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에너지를 다 갖다가 그 지구에 우리 집을 고치고 뚫어진 게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내서 우리는 해결합시다. 감사합니다.

0: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1: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포항 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 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 선원과 삼랑진 여여 정사. 도심 속 기도

0: 도량 여여선언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강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우리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4: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자, 오늘 경북 영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여기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보니까 작년에 12월 시작해서 이제 가을이 이제 왔네요. 또 가을하면 또 사철 음식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저랑 속가에서의 삶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뭐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기업에서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사찰 음식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정말 궁금증이 큰 스님입니다. 만나 뵈러 가보시죠.

0: 하우스. 어, 스님. 스님 안녕하세요.
1: 예.
0: 여기가 경북 영천의 승가사가 맞나요?
1: 예, 그렇습니다.
0: 어, 입구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혹시 스님께서 오유리 스님이신지?
1: 아니, 저는 도현입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여기 텃밭에서 일하고 계신데 혹시 오유리 스님 만나뵈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1: 오유리 스님은
0: 아, 여기 안 계신가요?
1: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0: 아, 어딘지 모르세요? 네. 아, 그럼 텃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1: 지금 여름 채소 가꾸고 있어요.
0: 아, 여름 채소? 이 열무 맞죠?
1: 아, 이건 배추.
0: 아, 배추예요? 배추. 여기서 직접 텃밭에서 가꾸시고 음식도 하시고. 일단 저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 있으면 아마 이 밖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0: 네네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저기 또 스님 한 분이 계시긴 한데. 아, 여기도 넓은 텃밭이 있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우일 스님을 찾아뵈러 왔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 우일 스님 만나뵈러 왔는데, 예. 우일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아. 몰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우리가 음식을 따지면은, 네. 청국장 같은 사람, 뭐 또 다른 음식을 비교하자면, 사골, 곰탕. 우리면 우리스러. 그 깊이도 있고, 변하지 않고. 아주 괜찮은 스님이.
0: 그럼 오늘 제가 사찰 음식 배우러 영천까지 내려왔는데 너무 선택을 잘했네요.
2: 아, 잘했습니다.
0: 아, 너무 궁금합니다. 우일 스님 한번 찾으러 저 우쪽으로 한번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2: 네, 올라가 보십시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이분이 스님일 것 같은 예감이 100% 듭니다. 스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우리입니다.
1: 깻잎을 직접 따고 계신데요?
0: 예, 오늘 요리 재료에 사용할 깻잎입니다. 와. 깻잎으로 만드는 깻잎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 예정입니다.
1: 아니, 오다 보니까 네. 이 깻잎을 보는 순간 네. 아, 이걸로 스님께서 네. 뭔가 이렇게 갈아서 만드실 것 같은 예, 느낌이 예, 확 들었어요. 네, 네, 네. 보통 그 저도 이제 사찰을 많이 다녀보니까 네. 숙소에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주문해서 쓰는데 대부분 네. 작게라도 이렇게 텃밭을 네. 만드시고 이렇게 직접 키우시더라고요.
0: 네.
1: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0: 저희 불교에서 보면은 공양계라는 게 있습니다. 공양계에서 보면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맞아요, 구절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재료가 처음에 땅에서부터 어떻게 저희 식탁 앞까지 오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보실 수 있고 그걸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깻잎을 직접 따니까
0: 네.
1: 향기도 되게 좋네요.
0: 네. 바로 사용하니까 향도 좋고 그다음 재료가 신선해서 좋습니다.
1: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0: 네.
1: 이 사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간단하게 이 사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네. 증축된 지는 지금 8년째고요.
1: 8년이요?
0: 네. 노스님들을 모시려고 저희 은사스님께서 만드신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한 오래됐죠. 강산이 한 세 번 바뀐 것 같은데. 오일 수사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제가 만났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출가하자고 제가 꼬드겼죠. 우리가 딱 세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 그게 뭐냐. 스님 생활 잘하게끔 지도 잘해주고, 두 번째는 사찰 음식은 자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밖에 음식을 이제 할 때니까, 그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것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허락해줘야 출가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저야 좋죠. 상작에 해주는 또 특별한 음식도 먹게도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도 많이 듣고, 이런 뭐, 사람들을 쾌활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저한테 와서 상자 잘 줬다고 또 잘 두었다고 또 자랑할 때 또 속으로 뿌듯하지요. 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1: 이제 다 이 정도 따면 됩니다.
2: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2: 네.
3: 양식 셰프 출신 스님의 특별함보다 텃밭에서 소박하게 어울리며 작물을 보살피는 소탈하고 평화로운 모습에 먼저 깊은 울림을 받았다. 정성껏 수확한 싱그러운 재료를 손에 쥐는 순간 이미 단순한 조리를 넘어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길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4: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나누는 공양입니다. 절밥 한 끼가 전하는 따뜻한 마음처럼 여러분의 작은 정성도 방송 포교의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060-800-7000번 BTN 불교 TV ARS 후원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자, 스님 드디어 자리가 완성됐습니다.
2: 네.
1: 그 양식 셰프님 출신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사찰 음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2: 네.
1: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저는 기대가 큽니다.
2: 네.
1: 오늘 만들어주실 사찰 음식 총 세 가지죠?
2: 네, 세 가지입니다.
1: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1: 깻잎 페스토 파스타.
2: 세 번째 음식으로는 사찰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한중 양식이 다
2: 네.
1: 함께 모여있네요.
2: 일부러 오늘 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 아, 이 한중 양식의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2: 네.
1: 일단 시작해 주시죠.
2: 네. 시래기 덮밥을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은사스님께서
1: 은사스님께서
2: 시래기 된장 지짐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시래기니까 영양분도 충분하고
1: 맞아요.
2: 그다음 겨울에 날 수 있는 충분히 영양하는 비타민이라든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래기를 갖다가 말린 시래기를 미리 하루 전날 불려가지고
1: 네.
2: 뒤에 섬유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짧게 잘랐습니다. 너무 길게 자르지 말고 좀 짧게 잘라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섯은 저희가 사찰 음식에는 감칠맛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칠맛을 올릴 수 있는 버섯들을 준비해 주는데 버섯은 꼭 오늘은 느타리 버섯하고 새송이 버섯을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거기서 그냥 곱게만 찢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가닥씩 찢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찢겠습니다.
2: 네. 네.
1: 손질을 다
2: 네.
1: 넣고 와, 여기 약간 고기 같은 느낌이
2: 네. 나네요. 기름을 넣어주시고요.
1: 넣고 네. 제가 좀 볶을까요?
2: 네, 기름을 넣으신 다음에 된장을 살짝만 볶아주세요.
1: 아, 된장을 먼저 볶아요?
2: 네, 된장을 살짝 볶아주시면은 그 된장 특유의 꿉꿉한 맛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장을 볶아주시면 살짝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선생님, 이 된장은 예. 어떤 된장이에요?
2: 저희가 집에서 만든 된장에다가 보살님들이 저희한테 많이 보시를 해주세요. 그거를 따로따로 먹으면 맛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다 같이 네. 합쳐가지고 묵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지 않게끔 해서 두 가지 채소를 넣습니다. 하나는 채소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끓인 채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쌀뜨물입니다. 쌀뜨물 사용하시면 되고요.
1: 채소랑 쌀뜨물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2: 된장국에는 쌀뜨물이 잘 어울립니다. 전분이 약간 들어가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두 가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청양고추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청양고추를 사용하실 때는 곱게 다지셔도 되고 아니면 네. 아주 얇게 썰으셔가지고 취향에 맞게끔 매콤한 맛을 내기서 취향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스님은 매콤한 걸 잘 드시나요?
2: 아닙니다.
1: 아, 잘 못 드세요?
2: 요즘 속가말로 맵찔입니다. 그래서 된장이 끓으면 이제 시래기를 넣으신데요. 의외로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1: 그러니까요.
2: 네. 와.
1: 지금 좀 국물이 좀 부족한 네. 정도로 시래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작하게 거의.
2: 그다음에 이제 버섯 넣어주셔서 익혀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고추장을 넣는데 된장에 고추장이 들어가면은 감칠맛이나 아니면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고추장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매콤한 맛도 올라오지만 더 충분히 감칠맛들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된장이랑 고추장을 살짝 네. 섞어서 네. 확실히 재래식 된장이라서 그런지 향이 네. 깊이가 있고 좋습니다.
2: 네. 이 상태에서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쌀가루나 전분으로 해서 네네네. 살짝만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네. 오늘 덮밥이기 때문에 살짝 농도가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채소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조금씩 부어서 농도만 맞춰주세요.
1: 보통 이제 양식을 하다 보면 네. 이 재료에 볶는 순서랑 네. 그 뭔가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끓이고 막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조리를 하더라고요.
2: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찰 음식에서 가장 요리 시간이 조리 시간이 길다라고 따지는 거는 채소 내는 시간만 맞아요. 외에는 바로바로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우리나라 사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가공하지 않은 약간 어떻게 보면 투박한
1: 맞아요.
2: 그거를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료 손질이나 그런 것들 필요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따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원하시는 기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향을 마지막에
2: 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지금 이게 완성이 됐나요?
2: 네,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 한번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된장을 볶고 간장을 넣고 했는데도 네. 시래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네. 전혀 짜지 않아요.
2: 아, 그러세요?
1: 그 간장이랑 된장의 맛을 시래기의 향이 다 덮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시래기 향이 엄청 강하게 나네요.
2: 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시래기를 갖다 충분히 네네. 많이 넣어주셔야지 네. 맛있습니다.
1: 되게 간단하게 된장 시래기 덮밥.
2: 네. 저희 은사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시래기 된장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0: 된장을 기름에 볶고 간장으로 포양하여 시래기의 소박함 속에 깊은 풍미를 끌어내는 과정이 경이로웠다. 채소와 쌀뜨물만으로 묵직한 구수함을 완성해내는 손길에서 절제의 미학을 배웠다. 은사 스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담아내는 따뜻한 태도는 그동안 자극적인 맛만 됐던 나의 지난 날을 겸허히 돌아보게 한다.
1: 자, 이제 두 번째 네. 요리. 이번에 이제 직접 깻잎을 저희가 이제 따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깻잎을 따와서 드디어
2: 네.
1: 파스타를
2: 네.
1: 제가 사찰 음식 하면서 저도 방송 나오면서 파스타를 사찰 음식을 해봤었고
2: 네.
1: 양식 셰프 출신 스님께서 만드시는
2: 네.
1: 이 파스타가 너무 궁금하고 네. 요 파스타를 선택하게 된 이유?
3: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종류잖아요.
1: 맞아요.
3: 어떻게 보면 서양 국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스님들께서는 국수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1: 많이 드시죠.
3: 하나의 별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맛있는 거 좋아하세요.
1: 아, 그래요?
3: 네.
1: 아.
3: 그러니까 맛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 국수에는 저희 승가에서 불리는 다른 멸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승소라고 합니다.
1: 승소요?
3: 예, 스님 승자에다가 미소 소자 써가지고 승소라고 합니다.
1: 네네.
3: 그러니까 스님들이 맨날 밥만 드시다가 국수에 별미로 드시니까 맛있는 거 드시니까 입이 올라가시면서 웃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승소라는 그 별칭이 따로 있고요. 특히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중에서도 또 하나의 또 특식이 되다 보니까 아주 좋아하십니다.
1: 아무래도 이제 파스타가 이제 식감이 국수라고는 좀 다르잖아요.
3: 네.
1: 씹는 식감도 좀 있으니까 접해보시지 못한 스님들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네.
1: 너무 기대가 되고요.
3: 네.
1: 파스타 한번 만들어
3: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거는 물 끓인 다음에 면 먼저 삶으실 거예요.
1: 네.
3: 면은 약 그 재료에 따라서 한 7, 8분.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9분 내지 10분 정도 삶으세요. 조금 더 삶으셔야 될 거예요. 양식 셰프님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실 때지만.
1: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한 3분 50초 정도 삶고 뭐 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남은 잔열로 이제 좀 더 익혀주고 팬에서 한번 익혀지기 때문에 한 3분 50초에서 4분 정도 익히는데 한 8분 9분 익히면 푹 삶는 거예요.
3: 네. 저희도 그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에 소금만 넣으시고요. 그래서 펼쳐서 해서 삶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양을 좀 저어주세요.
1: 네.
3: 저희가 이제 세척한 깻잎. 근데 뭐 꼭 깻잎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원래는 양식에선 바질 사용하시잖아요.
1: 바질 많이 사용하죠.
3: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바질이 없다 보니까 바질 같은 말고 참나물이나 아니면 계절에 나오는 향이 있는 채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재료 들어가는 게 되게 궁금해요.
3: 네.
1: 보통은 이제 저희 양식할 때 잔 넣고 파마산 치즈 넣고 뭐 마늘 넣고 좋은 올리브오일 넣는데 어떤 거를 이제
3: 저희는
1: 넣으시죠?
3: 견과류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뭐 잣 같은 경우 비싼 고가의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캐슈넛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1: 맛이
3: 캐슈넛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구워서 살짝 구워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지금 이거는 구워진 상태인가요?
3: 네, 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캐슈넛 넣어주고요.
1: 넣고
3: 올리브오일.
1: 올리브오일 제일 중요하죠.
3: 네. 파마산 치즈 넣어주시는데요. 곱게 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오일 조금만 둘러서 면을 갖다가 둘러주세요.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0: 자연스럽게 이제 네. 억지로 그냥 바로 나오시는데요.
1: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프라이빗 돌리는 것 때문에 조금 어른스님들한테 혼나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속바에 습이 자연스럽게 맞아요. 올려나오니까 어른스님들께서는 싫어하세요.
0: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속바에 있을 때는 음식을 빨리 해야 되고 네. 대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 손이 흔들리잖아요.
1: 네. 그래서 파스타면이 살짝 볶아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깻잎 페스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깻잎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서양 요리지만 외국인들이 못 드시는 서양 요리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깻잎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섭취가 되고 외국인들은 깻잎을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그 향이 은근히 좀 강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0: 그 특히나 유럽과

0: 하면 네. 유럽은 음식의 맛을 이 조미료가 아닌 네. 이 자연에서 나는 풀 같은 거 향신료로 네. 많이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깻잎으로 만든 향이 강한 파스타들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네. 훨씬 더 좋아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소금으로만 간해주시면 됩니다.
0: 소금 살짝.
1: 네. 쭈꾸미도 살짝 넣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붓진 않네요. 네. 살짝 그 페스토랑 비벼주는 예. 정도.
1: 페스토는 원래 차게 먹으셔도 맞아요. 맞아요. 샌드위치 맞아요. 같은 데 발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게 그러니까 굳이 오래 볶지 않으시고 살짝만 해서 페스토랑 어우러질 정도 면이 어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약간 콜드 파스타처럼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네. 같아요.
1: 면 삶으셔가지고 충분히 좀 삶으셔가지고 네네. 소스랑 버무려가지고 바로 차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릇에 담으신 다음에요.
0: 네.
1: 그 다음에 강판으로.
0: 강판. 네. 매운 강판.
1: 그래서 경절 치즈.
0: 네.
1: 경절 치즈는 원하시는 양만큼 네. 위에다 데코레이션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0: 아.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것
1: 네.
0: 같아요.
1: 어르신들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좋아들 하세요. 이건 또 뭐야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0: 나 사회에 있을 때 이런 거 했습니다. 딱 자랑하시듯이 하시는 거죠?
1: 자랑보다는 되게 신기하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신기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 가루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네. 파슬리 같은 거 조금만 뿌려주시고요. 자, 네, 여기서 깻잎 페스토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0: 스님들의 미소를 담은 승소를 양식 파스타로 재해석하여 사찰 음식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창의성에 감탄했다. 깻잎과 견과류만으로 기품 있는 풍미의 페스토를 빚어낸 손길이 다정했다.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를 다루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고민하는 요리사의 참된 자세를 깨달은 음식이다.
1: 네,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요리. 이 마파두부가 사찰식으로 탄생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하고요.
2: 데친 두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0: 간이 맞을까요?
1: 완벽합니다.
0: 네,
1: 완벽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진짜 완벽합니다.
0: 마파 두부에는 양파, 그다음에 마늘 같은 오신채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맛이 상대적으로 좀 순한 맛, 담백한 맛을 좀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거는 맛에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법이 들어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만들든지 사찰 음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0: 한국개발공사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열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1: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배우 이재용 씨가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에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깊은 불심과 수행으로 잘 알려진 이 씨는 그늘진 곳에 자비와 나눔의 온기를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제32 보병사단 호국대원사에서 지장보살상 점안식이 봉행됐습니다. 금강경과 지장경을 독송해온 사단 행정부사단장 공영철 대령의 원력에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뜻을 모았습니다. 창건 114주년을 맞은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참선 명상공간인 비로선언을 개원했습니다. 정법연화 차 명상문화축제를 열며 명품 수행도량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초판본과 친필 유묵 등의 자료를 통해 만해 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골군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이재용 씨가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에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평소 깊은 불심과 수행으로 잘 알려진 이 씨는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자비와 나눔의 온기를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수많은 작품에서 묵직한 카리스마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온 중견 배우 이재용 씨. 연기 인생 2면에서 오랜 세월 참선과 여러 수행으로 내면을 닦아온 신심 깊은 불자 배우가 이번엔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얼굴로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이재용 씨를 아름다운 동행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대중에게 친숙하고 신뢰를 주는 불자 배우가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준 데 감사를 표하며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우리 불교 자체가 뭐 자비 행을 하는 그 중에서도 더욱더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동행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 홍보대사를 맡은 이재용 씨는 나눔은 특별한 베풀미 아니라 불자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자비행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과 대승의 정신이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스스로 실천해온 진원 염송을 회향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3: 제가 지금 자식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자식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4: 소중하고
1: 위촉식을 마친 이재용 씨는 자신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보시라는 아름다운 행위로서 전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자로서도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살라는 그런 부처님의 배려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 오랜 수행의 깊이에서 나온 이재용 씨의 원력은 자비와 보시의 가치를 전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제3대 원로회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과 역할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비구니회 원로회 의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원로 스님들과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전했습니다. 원로회 의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들이 종단의 한 축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은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이라며 약속한 대로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 복지에 대해서도 종단이 7과부터 열반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비구니회 원로 평택 명법사회주 화정 스님은 네팔 구호 성금 2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원 봉령사와 봉령사 승가대학 동문 모임인 선우회가 네팔 재난 대홍수 피해 구호를 위한 기금을 희사했습니다. 봉령사 주지 진상 스님과 선우 회장 서로 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0: 예방하고 네팔 구호기금 5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봉경사 주지 진상 스님은 네팔을 돕기 위해 동문뿐만 아니라 학인 스님과 종무원, 신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구 본사에서도 하기 어려운 모금을 굉장히 크게 해주셨다며 현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최대한 여러 차례 지원하려고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군에 한 불자 지휘관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의지해 불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지장보살상을 점안하고 대한민국의 안녕을 발언한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불법 쓴 구호와 함께 흰천을 걷어내자 늠름한 상호와 거대한 육환장을 든 지장보살이 위용을 뽐냅니다. 지난달 28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을 수호하는 육군 제32보병사단 호국대원사에서 봉행한 지장보살상 점안식 현장입니다. 사찰명인 대원과 지장보살의 별칭인 대원본전이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인연을 지녔지만 그동안 지장보살상을 별도로 모시지 못했던 대원사. 이번 불사의 시작에는 오랜 불자였던 사단 행정부사단장 공영철 대령의 남다른 원력이 있었습니다. 평소 금강경과 지장경을 독송하며 마음을 다잡아온 공대령은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대원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불사를 추진한 겁니다.
2: 지장경은 금강경의 실천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장보살님은 불성불하신 게 아니라 불성불의 성불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의 공의 지혜와 맞닿는 실천의 한 부분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1: 공대령을 비롯한 사부대 중이 뜻을 모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불사가 추진됐습니다. 칩시일반 모인 불사금은 4,500여만 원. 지장보살상 조성과 불단 설치를 비롯해 석등과 조경, 기념비 조성 등 법당 안팎을 장엄하는데 사부대 중의 정성이 더해졌습니다.
3: 그 마음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또 어딘가에는 분명히 전해질 것이라고 제가 믿고
4: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며 다시 힘을 얻는 기도처가 되기를.
1: 점안식의 증명법사로 나선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스님은 공대령을 비롯해 불사 추진에 앞장서온 3명의 제가불자에게 감사장과 공로장을 전달했습니다.
4: 호국불교의 전통이고 호국불교의 신념을 앞으로 이 땅에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원을 세우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호국대원사는 초과 모연된 정제를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후방 군법당과 불교 시설을 지원하는 데 회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월 지장제일마다 정기기도를 봉행해 장병들의 평안과 부대의 안녕을 발언할 예정입니다.
5: 꾸준히 기도를 해서 우리 부대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2: 특히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시겠다는 그 큰 발언을 우리도 같이 배워가면서 또 그분의 힘과 가피를 받고 우리도 우리 모든 불자들도 지장보살님이 되어가는 그런
1: 개인의 신심에서 시작해 사부대 중의 원력으로 완성된 호국대원사 지장보살상. 지장보살의 대원을 군장병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싶다는 한 군인의 발언이 새로운 군포교의 씨앗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일제강점기 도심포교의 원력으로 출발해 창건 114주년을 맞은 영축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참선 명상 공간인 비로선원을 개원했습니다. 개원식과 함께 정법 연화 참영상 문화축제를 열며 지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심 속 명품 수행 도량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1912년 창건 이래 도심 속 진리의 숲 역할을 해온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정법사가 창건 114주년을 맞아 복합수행문화공간인 비로선원을 개원하고 도심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3년 건립계획 수립 이후 올해 4월 점안식을 거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비로선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2층에는 화암 삼존불과 법성 화암도를 모셨고 1층에는 차와 향 명상을 즐기는 무딧다. 지하 1층 소례원에는 초대형 스크린과 천인 화불도를 조성해 복합수행 문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7: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도량 정비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0: 수행과 명상 그리고 정진, 기도가 어우러지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이날 개원식에는 영축총림통로사 주지 현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대거 참석해 정법사의 새로운 수행 공간인 비로선언의 개원을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2: 오늘 이 비로선언의 또 역할이 앞으로도

0: 바람이 큽니다.
1: 특히 미래 포교의 결실인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불교 교리 경시대회와 한글 반야신경 독송대 시상식이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대했습니다. 개원식에 이어 오후에는 정법연하 차명상문화축제가 경내에서 펼쳐졌습니다. 주지 광우 스님의 여는 소리 사방찬 의식을 시작으로 영축 다도회의 비로선자 시연, 문수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직접 차공량을 올리는 다도 시연이 펼쳐져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114년 전 선대 스님들의 원력을 이어받아 도심 속 참선 문화 도량으로 거듭난 정법사. 새롭게 문을 연 비로선어는 지역민과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고 일상의 평안을 찾아주는 도심 속 명품 포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2: 제72회 백제 문화제를 맞아 순국선열과 유주무주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공주시 사암연합회와 불자연합회는 지난 4일 금강 신관공원 특설무대에서 신원사 주지 성관스님, 동학사 주지 경원스님, 최원철 공주시장, 이범수 공주시의회 의장, 박영구 공주시 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백제문화제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천산스님은 영산대제는 단순한 불교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백제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세대와 종교를 넘어 모든 시민이 화합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발언하는 문화회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영산대제는 백제 호국불교의 정신을 잇고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영가들을 천도하는 자비의 실천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 삶 속에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열애종이 창종 60주년을 맞아 전법 원력을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열애종은 지난 3일 총본산 옥천 대학사사에서 총무원장 명한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해각스님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창종 6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명한스님은 인왕 대승정의 창종정신과 수행 원력을 받들어 부처님법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애종 원로 법산스님은 감사합니다를 화두로 삼아 오유지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창종 60주년 기념 대법회는 창종주 인왕 대승정 공덕비 제막식 거액을 시작으로 열애행과 자비 보살행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열애본문 보살행 7대 서원을 천명하며 종단 중흥과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발언했습니다. 대구 803 파계사가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고송당 종협대종사 열반 23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다례제에는 문도 대표 성화 대종사를 비롯해 파계사 주지 현봉 스님 등 문도 스님과 사부 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화 스님은 평소 은사 스님께서 행위에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강조하셨다며 스님의 고귀한 뜻을 따라 정진하겠다고 유운을 기렸습니다. 현봉 스님은 평생 수행과 자비의 길을 이끄신 스님의 높은 뜻과 가르침을 되새겨 서로 화합하고 자비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송 스님은 1920년 파계사에서 상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망월사 30년 결사에 동참했으며 파계사 선방에서 수행하다 2003년 9월 법납 83년 세수 97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만해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초판본과 친필 유묵 등을 통해 100년을 이어온 만해 정신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양유근 기자입니다.
3: 독립운동가이자 선승, 시인이었던 만해 스님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국대와 인제군, 백담사, 설악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로 구성된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어제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 개전식을 열고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용운의 꿈과 빛이 서린 처인설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전은 총 45건 109점에 달하는 방대한 역사 자료가 전시됩니다. 동국대 중앙도서관과 박물관은 물론 통도사, 송광사, 범어사, 성보박물관 등 전국 17개 주요 기관이 협력해 유묵과 사진, 초판본 도서 등 귀중한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4: 동국대학교는 만해 선생

0: 님의 정신을 과거의 유산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오늘의 언어로 되새기며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인재군도 만해 선사와 님의 침묵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을 잘 간직하고 그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2: 전시는 만해 선사의 삶과 사상을 9개 주제로 나누어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장인 청년 만해에서는 홍성 생가 사진과 최초 사진, 친필 이력서를 비롯해 건봉사, 유점사 등 설악산과 금강산 시절의 수행 기록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애국자 한용운에서는 안중근 의사와 매천 황현을 추모한 친필 유목인 매천 선생과 만주 신흥무관학교 방문 기록을 조명하고 세 번째 선객 한용운에서는 송광사, 범어사, 통도사 등과의 인연이 담긴 친필, 칠원율시 유목을 선보입니다. 네 번째 문사 한용운에서는 정선강의 책은담, 초재판본과 불교대전 초판본, 불교 한문독본 필사본을 통해 문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다섯 번째 오세인 한용운에서는 1925년 오세암에서 얻은 깨우침과 오도송, 잡지, 유심 창간호 등을 전시합니다. 여섯 번째 독립지사 한용운에서는 선사가 옥중에서 써내려간 조선 독립에 대한 감성의 개요와 옥중시를 통해 서슬퍼런 투쟁 의지를 전합니다. 일곱 번째 시주인 한용운에서는 님의 침묵 초판본을 필두로 한 주요 출판 판본사가 여덟 번째 지도자 한용운에서는 항일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 활동가 비밀결사체 만당 잡지 불교수록 자료를 아홉 번째 자유인 한용운에서는 친필 원고인 심우장 만필과 유묵 마저 절위 폐가변 송수첩 등을 통해 선사의 말년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3: 오늘 이곳을 찾은 젊은 세대들은 만해 스님의 오래된 글과 유물을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서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의 불교적 가치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님의 침묵 다시 우리 가슴을 열어서 세계를 향하여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평화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가 공존공용하는 진리로 우뚝 서게 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2: 1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시대를 넘어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님의 침묵. 이번 특별전은 10월 30일까지 동국대 중앙도서관 마실 라운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용인 백령사가 정멸보국 낙성을 기념하고 괴부를 모시는 법석을 열어 불사의 원만 회향을 축하했습니다. 백령사는 지난 3일 경내에서 회주 묘호 스님과 주지 돈각 스님, 이상일 용인시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정멸보국 낙성식과 괴불제, 작은 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주 묘호 스님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도량을 정멸보국이라 한다며 백령사가 진신사리를 봉안하게 된 만큼 불자들의 신심과 수행을 이끄는 성지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지 돈각 스님은 백령사는 용인에서 국가 지정보물인 원각경을 소장한 도량이라며 이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년고찰 마산 광산사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시민들에게 마음의 휴식과 내면의 평온을 선사하는 명상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산사는 지난 5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광려산의 청정한 자연과 선율이 어우러지는 2026년 휴 명상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주지 해륜 스님과 마음 휴 명상학교 수강생 18명 시민들은 다라니 독송, 호흡 명상과 종합 명상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일상의 번뇌를 비우고 내면의 진면목을 찾았습니다. 해륜 스님은 천년도량 광산사에서 자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산사에서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위로와 여유를 담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산사는 명상 음악회에 이어 저녁에는 제5회 광산사 산사 음악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대원각사가 일제강점기 미군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해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골론 마루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대원각사는 지난 5일 경대 마당에서 회주 안도 스님, 황면사 주지 정산 스님, 김해 여여정

후사주지 도명스님을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등 이웃 종교 성직자들과 유가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곤론마루호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도천스님은 희생자들의 삶과 희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남겨주고 있다며 발언과 기도가 고통을 덜고 자비와 평화가 널리 퍼지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모제는 헌다와 분향을 시작으로 추모사, 추모시 낭송, 종교합동 추모기도, 살풀이춤 추모 공연 순으로 이어져 이웃 종교와 함께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제주 수정사가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공덕비를 제막했습니다. 제주 수정사는 지난 5일 주지 도산스님과 태고종 제주 종무원장 법회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의 축하 속에 관세음보살 점안과 중흥주 및 제가불자 공덕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도산스님은 불사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수정사의 천년을 위해 불자들이 함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지사는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으로 제주도민들의 삶이 편안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장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 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856-9559.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7: 나와 남에게 좋은 일인지 깊이 생각하여 진실되고 기쁨 주는 일일 때는 용감히 행동하라.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단인월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삼보자존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

0: 부탁드립니다.
1: 해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자

지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 심영불 태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과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판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4: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린 것

0: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3: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신라 경덕왕 17년, 발진대사는 쇠락한 건봉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없던 큰 원력을 세웁니다. 바로 만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불을 이어가는 연불만 1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서원에 정신스님과 양순스님을 비롯한 31명의 수행자가 뜻을 모았습니다. 출가자들만의 수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820명의 제가불자가 함께하며 만일결사를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120명은 수행자들의 의복을 마련하고 1700명은 곡식과 기름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며 27년 동안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건봉사에는 하루도 끊이지 않는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의 세월 끝에 만일이 원만히 회향되는 날, 연불 수행을 이어온 31명의 스님들은 모두 서방 정토에 왕생하였고 수행을 뒷받침한 제가불자들 또한 훗날 모두 극락왕생의 공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건봉사의 연불만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일결사로 전해지며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

0: 의 위대한 발언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이와 그 수행을 묵묵히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건봉사의 연불만이로에는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낮추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을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3: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1: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언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캔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수은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5: 여명808 정말 좋아요.
4: 상쾌한 아침 참 좋은
5: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6: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7: 나상도 지혁진의 그남 열전.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아연 인사드립니다.
7: 아유,
9: 말괄량이.
8: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 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7: 네?
8: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조금
7: 모르질 않죠, 저희도.
8: 네. 네.
10: 배아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8: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7: 우와. 안 쓰였는데 저런 거. 우와. 깜짝이야.
11: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살관 세연 보살관 세연 보살 세연 보살관 세연 보살관 세연 보살관 세연 보살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지거

산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장간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없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경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B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덕심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지난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So no.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급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지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일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0: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 선생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하림산책.
1: 방문 서운함, 통도사 서운함을 방문하다. 영축 보궁 방신광, 영축산 정멸 보궁에 신령한 광명 비치고, 서운 쌍지 영천운, 서운함 두 개의 연못에는 하늘 구름이 비치네. 수중 걸작 암각화, 물속에는 성파 종정 큰 스님 그린 암각화가 걸작이고, 산야 노하 심추운, 산과 들의 갈대 곳으로 가을의 운치가 깊어가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0: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3: 다도체험,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2: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3: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856-9559.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생로병사는 네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입니다. 아. 우리는 그것을 내토막으로 끊어 읽는 데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 저의 모습과 내일 아침에 저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와 마주하는 시간 신어지의 노정렬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이 생로병사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이자 과정일 텐데요. 정말 학자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러한 생로병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을까요? 질병을 다루는 의사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루는 철학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어지에서는 조금은 독특한 시각으로 바로 수학자이자 인공지능

0: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우리의 이런 생로병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김종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김종락 교수님하고 저하고 아주 각별한 인연입니다. 저와 대학교 같은 하숙집에서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인데요. 30여 년 만에 이렇게 수학자가 돼서, 물론 중간에 유학 갔다는 소리는 들었었는데, 노정열과 김종락이 이제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MC와 교수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방송이니까 반말 쓰시면 안 돼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아니, 그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1: 아니, 우리 작가님도, 아니, 그 MC님도 지금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0: 예. 아, 정말로 30여 년의 시간이 예. 정말 소설처럼 흘러갔는데요. 예.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워낙 좋아했고 잘했던 수학자는 아는데 AI 예. 인공지능 전문가까지 예. 되신 거예요?
1: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 것이 이제 응용수학 분야를 했어요. 예. 응용수학 분야 중에서 정보이론, 이런 쪽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보이론의 어떤 한 분야로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또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어서 아, 인공지능을 또 추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파고 나오기 전에 예. 이미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하고 있었죠.
0: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자, 수학자의 눈으로 본 이 생로병사, 뭐 네 가지 과정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겪게 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차 방정식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수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인 김종락 교수가 보는 생로병사, 전체적으로 총평은 어떻습니까?
1: 아주 생로병사 어려운 주제죠. 사실은 이것을 뭐 저 같은 평생 수학만 했던 사람이 생로병사를 뭐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그 주제를 수학자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생로병사가 뭐냐, 생로병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엔트로피의 현상이다.
0: 아, 엔트로피.
1: 혹시 엔트로피 하면은 우리 네. MC님께서는
0: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말 아닌가요?
1: 예, 열역학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뭐 더운 열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예.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분자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응축된 상태고 그리고 온도가 낮다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자유로운 상태가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계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로병사에서 생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상태고 쌓여지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기본 컨셉을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0: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엔트로피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1: 그렇죠.
0: 그럼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우주의 세상 만사,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것들의 예. 뭐 생성과 소멸도 그러면 같이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그렇죠. 걸로 봐도 될까요?
1: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우주가 빅뱅 이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주가 이제 거대 우주가 탄생이 됐다. 그러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얘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소가 다 이제 불타 없어지면서 이제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예. 폭발을 한다는 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생로병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 엔트로피가 엄청 증가된 상태로서 얘가 퍼트려지는 거고 그 퍼트려진 우주의 파편 중에 일부가 또 지구가 된 거고 그리고 우리는 또 지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먼지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주에서 쏟아진 뭐 탄소라든지 철 이런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게 우주의 기운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와 우주가 뭐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많은 우주에 있는 별들이 탄생하고 그다음에 죽으면서 나온 많은 부산물들이 우리 몸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그 생로병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조차도 이러한 엔트로피 법칙, 그냥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0: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법, 한자로 법자 있잖아요. 그 법자 우리 뭐 행정고시도 하셨으니까 법자가 한자로 어떻게 써져 있죠?
1: 네, 교수님이 MC한테 질문하니까 친구로서 답변하겠습니다. 삼수변 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0: 예.
1: 그다음에 갈 것자죠? 물이
0: 그렇죠.
1: 흘러가는 법칙인가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고 또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것처럼

0: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잘 적응하고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제대로 진단하는 거,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아마 생로병사를 잘 받아들이는 자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네. 김종락 교수님이 바라보는 인간의 생로병사도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네.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존재의 생성과 소멸도 엔트로피의 법칙,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0: 그렇죠.
1: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의문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네. 이 과정이 혹시 가치평가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0: 이거는 이제 그 중성적인 가치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좋은 건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1: 산다는 건 좋은 게 아니겠니? 아, 그런 게 아니겠니구나, 참.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반드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고 또 바로 죽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내가 죽는 때 다른 사람이 슬퍼해서 그게 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1: 처음부터 되게 시사점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불로 장생을 꿈꾸기도 하고 불멸은 좋은 가치처럼 얼핏 예.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0: 예.
1: 죽는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그리고 뭐 산다는 것만 꼭 좋은 것이냐라는
0: 예. 지금 뭐 잠깐 그 영원히 사는 불로 그 블루처럼 가죠. 우리 예. 진시황이 블루처를 찾아 헤매서 엄청 했는데 그때 나이가 몇인지 아신가요?
1: 옛날 역사 보면 되게 어린 사람들이 예. 장생을 추구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1: 20, 30대였나요?
0: 만으로 50세가 안 돼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진시황이.
1: 그런데도 벌써 불로장생을 추구했군요.
0: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훨씬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불로장생이 뭐 블루처죠. 블루처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1: 예.
0: 그걸 떠나서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거스를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물은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 네.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게 퍼집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흩어짐 이렇게 흩어진다. 여기서 연기가 천천히 흩어지잖아요.
1: 아, 흩어짐. 네.
0: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제 도가에서 삶을 기가 모인 거고 죽음은 기가 흩어졌다.
0: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1: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1: 사실 이제 우리 불교 사상하고 도가 사상이 연결되는 지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0: 사실은 저는 불교 좋아하지만은 사실 도교도 이제 제가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도교는 도교대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교가 가만히 보니까 깊이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불교에 네. 비해서
1: 네.
0: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그래서. 금강경의 어떤 개념을 좀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공사상도 있고
1: 네.
0: 약간 무의사상도 있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토대는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이론을 불교에서 이렇게 갖고 왔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엔 많은 부분이 겹치고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저는 또 관심 있는 주제가 주역이에요. 또.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잠깐 못 드렸는데 생로병사에서 이 사가 우리는 끝으로 생각하지만 주역 관점에서는 이 끝이 새로운 탄생을 또 예고한다.
1: 시작을 또 예고하기도 한다.
0: 그러한 이제 개념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좀 와닿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갈매기의 꿈에 그 리차드 박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우리 룸메이트 하실 때 제가 그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갈매기 꿈을 제가 열심히 읽었었는데 네. 그 작가가 쓴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책의 한 구절이 뭐냐면 그 애벌레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비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것을 저 위에서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게요.
1: 뭐 우연일치인지 그 미국의 유명한 셀럽들이 이제 졸업식장을 찾아가서 연설을 할 때
0: 예.
1: 자주 이렇게 공통되게 인용하는 게 그레듀에이션이 저 코멘스먼트라 그래서 졸업이 아니라 원래 시작이라는
0: 그렇죠,
1: 의미다라고
0: 그렇죠.
1: 예.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예, 예, 예.
1: 뭐 동서양이 또 여러 가지 접점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0: 그렇죠.
1: 이렇게 느껴지고 예. 우리 김종락 교수님은 20대 청년 때도 저렇게 말하다가 뭔가 사상의 깊이가 빠진 눈을 깜빡
0: 아, 그랬습니다.
1: 눈을 감으면서 예. 이때 사유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0: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대목 같아서 예. 아유 이게 참 웬일입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30여 년 전의 세월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아마 제 방송 인생 중에 이렇게 색다른 느낌으로 진행해 보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공지능 AI 전문가이기도 하신 김종락 교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생로병사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이 들라나요?
1: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AI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좀 AI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개의 모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에 대해서 생로병사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하는 말이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늙음을 완전히 막지 못하며 모든 병을 피할 수도 없고 결국 죽음도 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서두를 깔고 그런데 그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작은 자유가 생로병사 전체를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 챗GPT가 굉장히 좀 사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0: 오, 그렇게 철학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말을 해요.
1: 어떤 자유의 공간을 갖고 어떤 본질적인 생로병사를 극복하자. 이런
0: 극복하시게 할수 있는 자유 공간이다.
1: 있다.
0: 원동력이 될수 있다.
1: 그렇게 좋은 말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건 클로드라는 건데요. 클로드는 조금 더 문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생로병사는 네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토막으로 끊어 읽는 데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 저의 모습과 내일 아침의 저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로병사 하나씩 4분의 1씩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도 굉장히 조금 AI가 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0: 벌써 챗GPT하고 클로드만 해도 굉장히 버전이 다릅니다.
1: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제미나이는 약간 좀뭐 모범 답안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생로병사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네 가지 근본 고통, 즉 사고라고 하죠.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불가피한 삶을 그런 삶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좀 FM적인 얘기여서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그냥 지식 전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지금 뭐세개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써보기도 하시고.
1: 그래서 그세 개가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지금 전개를 했는데 그러면 아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역시 AI는 뭐 믿을 게못돼 이렇게 할수 있지만 여기서 관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AI의 답변은 이제 AI가 학습한 지식을 잘 종합해서 가장 적절한 말을 셀렉트한 거거든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쪽 A라는 모델에서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식을 뽑았고 B라는 모델도 마찬가지 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델이 내가 생각하는 답과 다르면은 틀리다가 아니라 아,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한 정보구나 혹은 지식의 종합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받아들이면 되고 또 다른 모델은 또 다른 모델대로 그래서 그 모델의 어떠한 그 결론을 잘 수긍하면서 동시에 공통된 부분은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합의한 정보고 공통되지 않은 정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직도 인류가 고민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갈래라고 하는데 AI가 하는 답에 공통된 부분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근데 저는 그 생로병사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유명한 종류죠. 챗GPT, 클로드, 또 제미나이가 용어도 좀 다르고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답을 줬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똑같으면 교수님 채점할 때 다바지 다 똑같으면 이것들 컨닝했나?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네. 전편을 일적으로 갔지? 맞아요. 그런 생각

0: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예, 예, 맞습니다.
0: 어, 저는 오히려 아 좋구나 우리 어? 예. 인공지능들이 예. 이렇게 또 생로병사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예. 각기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구나 해서 제가 검색해 본 적은 없거든요. 질문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동안 질문하신 걸 이렇게 안내해 주시니까 아 좋다 인공지능 좋은데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클로드를 쓰는데 클로드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한 마디 했는데 네. 그 AI는 늙지 않아서 지혜롭지 않습니다.
0: 응?
1: AI는 늙지 않는다. 이거.
0: 늙지 않죠.
1: 그래서 지혜롭지 않다.
0: 있으면 되니까. 어.
1: 지혜롭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0: 와 너무 멋있는데요.
1: 지혜는 네. 시간이 견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0: 야, 이 문학적으로도 되게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군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우리가 아, 늙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늙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결국은 지혜의 밑거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우리 AI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힘든 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또 극복해내면 그게 새로운 지혜를 주는 과정이다. 지혜는 시간이 주는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저희도 이제 시너지가 이제 시간을 넘어 너와 나를 잇는 지혜 그래서 시너지로 이렇게
1: 예, 예, 예.
0: 우리 뭐 한글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약칭을 한 건데
1: 아, 그렇구나.
0: 우리가 지식하면 knowledge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고
1: 예,
0: 지혜는 예. wisdom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차원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그렇죠.
0: AI가
1: 예.
0: 와 늙지 않아서 아직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1: 예.
0: 지혜는 시간을 견뎌낸 대가이다라는 그렇죠.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갑자기 AI가 무섭기도 하네요.
1: 아니, 존경스럽고
0: 정말 통찰력이 있는데요.
1: 예, 예, 예. 그 AI의 최신 모델 한 3년 전만 해도 아 인간만 못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 요즘의 AI는 뭐 인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야 각 분야에 대해서 고도의 성능을 내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수학자잖아요. 굉장히 뉴스 속에 많이 나오는 게 뭐 50년 된 난제를 풀었다, 뭐 100년 된 난제를 풀었다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0: 예.
1: 근데 얘가 풀었다고 하는 건 거의 풀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제는 수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성이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논리성은 이제 AI가 거의 인간을 따라잡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실제 뭐 몇십짜리 계산 곱하기 나누기는 컴퓨터가 더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1: 이미 포기했죠.
0: 포기했죠, 그건
1: 예,
0: 사실.
1: 예, 예.
0: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AI마저도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만든 책이고 그래서 이제 도구로 잘 쓰면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1: 예.
0: 저는 AI라는 최첨단 그 장치에 인간의 가장 심오한 주제인 예. 생로병사를 대입해서 질문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 경이롭습니다.
1: 예.
0: 그러면 AI한테 아까 뭐 친근한 반말투인데
1: 예.
0: 너는 몇 살이고 너는 늙는다는 기준이 몇 살 때부터고 뭐 예. 아프기도 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1: 예, 그런 질문 자연스러운데 사실은 요즘에 AI는 그런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도 나름 갖고 있습니다.
0: 대비해놓고 있군요.
1: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AI들은 자신은 이제 나이가 뭐 정의하기 나름인데 이제 이 모델이 언제 생겼기 때문에 제 나이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뭐 우리가 말한 늙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라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죠.
0: 아픈 건 어떨까요? 고장 났다거나 그 작동이
1: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0: 네.
1: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픔을 이제 AI는 비유적으로 자기가 오류를 범해서 대답을 해 준다는 거. 이른바 이제 환각 증상 뭐 헐루시네이션 영어로는 뭐 이런데 환각 증상을 자기가 드러내는데 그게 아픔이 아니라 그 드러낸다는 것이 잘못돼 있음을 인지 못하는 게 아픔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0: 아 일종의 병적 현상이고 AI 체계에서는 그게 병일 수 있다.
1: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지 얘가. 아 내가 잘못된 정보를
0: 오류를 내가 인식 못하는 거가 잘못이다.
1: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답을 주고 있다고 인간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0: 몰랐다.
1: 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답을 줬겠죠.
1: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 아 나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구나. 나는 내 병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 병에 걸린 거죠. 그렇게까지 얘가 얘기를 하니 정말 똘똘한 자식이든 누구를 갖고 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0: 사자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구독을 끊고 납입을 안 하고 그러면

0: 인간 그 네. 주인과의 주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예. 표현합니까? 이제 예. 사용자와 유저와의 예. 관계는 끝나는 예. 건데 예. 예. 인연을 끝낼 수도 있잖아요.
1: 사실은 유저가 그 AI랑 인연을 끊는 거지 AI는 항상 열려져 있죠. 다른 사람 인연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0: 지구촌에 유저들이 예. 많으니까요.
1: 그렇죠. 나와의 관계를 끊을 뿐이지 그 AI는 다른 모든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AI가 어떻게 보면 다른 모델로 바뀌잖아요. 예. 그것을 본인은 이제 일종의 소멸, 없어짐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0: 그래요?
1: 네, 내가 다른 모델로 좀 있으면 바뀔 텐데 예, 예.
0: 버전업이 된다는 건 사실은 그렇죠. 이전 버전으로서는 소멸되고 재탄생인데 사실은 그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도 좀 애매할
1: 그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라지지만 내가 갖고 있던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결과물 그리고 잘못 추론된 결과물까지 나의 후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사람보다 더 의젓하죠. 그런 면에서는.
0: 이거 우리끼리 경쟁하기도 힘든데 AI라는 네. 최첨단 정보통신 시스템하고도 경쟁하려니. 그러니까 네. AI 버전의 생로병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약간 비유법이거든요. 네. 우리가 인간만이 생로병사를 누린다. 우주만이 누린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어떤 뭐 시스템 아니면은 체계는 생로병사가 있다. 저희도 오늘 처음 만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자유로운 대화도 하지만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끝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로병사 기승전결 같은 것을 거친단 말이죠. 하루에 일어나서 기승전결을 하고 또 다른 기승전결이 이루어지듯이 AI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시스템에서 시작을 했고 또 자기가 갈 곳을 알고 다시 그게 밑거름이 돼서 또 다른 시스템을 연결해 주듯이 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 시스템에 있다라고 보면은 생로병사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0: 지금 뭐 기승전결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처음과 끝이 있죠.
1: 예, 예. 하나의 과정에서만
0: 작기도 하지만 엄청 긴 단위일 수도 있고.
1: 예, 예.
0: 저희가 이제 문명 진화론자들도 있고 순환론자들인데 순환론자들은 예. 보통 어떤 문명이든 결국에는 생성하고 전성기를 이뤄서 클라이맥스 찍었다가 쇠퇴하고 이제 소멸된다. 그리고 예. 다른 문명이 또 나타나. 이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1: 예, 예, 예.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미시적으로 볼 거냐의 개념이고 생겼다가 소멸하는 게 반복되는 걸로 보일 거고 그 로컬하게 보면은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는 걸로만 보이겠죠. 예. 인지가. 그래서 한 곳에 났던 뭐 꽃이 폈다가 져서 겨울에 없어졌다고 보지만 또 다음에 보면 또 다른 꽃이 그 비슷한 자리에서 피어나면은 연속적인 걸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활하죠.
0: 지금까지 그 기억에 남는 거는 네. 그 늙지 않아서 아직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과 지혜는 시간을 네. 견뎌낸 대가이다라는 그렇죠. 예. 정말로 예. 영감을 주는 표현이기도 하고
1: 예.
0: 그리고 아까 그 생로병사 사이에 자유 공간이라는 것
1: 그렇죠.
0: 뭐 그것이 예. 있어서 예. 내 과정을 견디게 해준다.
1: 예. 그런 것도 그게 오늘 조금 인상적이었나 보네요.
0: 우리 컴퓨터 예. 친구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예. 좋은 교훈 내지는 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예. 클로드를 비롯한 AI에게 불교에서 보자면 생로병사란 무엇일까라고 또 질문을 예. 던진다면
1: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가 정말 본질적으로 뭐냐 결국은 불교는 고에 대한 원인 진단과 그거에 대한 해답인데 이 고 괴로움이잖아요.
0: 고통이란 무엇이냐?
1: 고통, 괴로움. 괴로움인데 고통은 좀 부담스러운 단어인 게 예. 괴로울 고자에다 통이잖아요. 괴로워서 아픈 거거든요.
0: 통이 또 붙는 거예요.
1: 통이 붙어요. 그냥 고로만 하겠습니다. 괴로움. 근데 예.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한자식 단어고 원래 인도에서 그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소가 끄는 어떤 수레가 있겠죠. 그때 이제 축이 조금 뒤틀려서 바퀴가 그럼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긋난다라는 뜻으로 고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고는 원래 단어는 어긋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죽으니까 어긋난 거고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아프니까 또 괴로운 거고 어긋나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긋남에 대한 이론이다. 그렇게 우리 AI 클로드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0: 예. 뭐 저희가 이제 사성제라 그러잖아요.
1: 아, 사성제 우리. 예.
0: 그래서 이제 도를 통해서 그 고통을 없애는 그렇죠. 그런 예. 지혜도 제시하고 예예. 소위 말하는 뭐 개정해 사막을 제시하기도 하고
1: 예예예.
0: 지금 한자로 이루어진 건데 AI도 당연히 뭐 그 몇만 한자야 다 섭렵이 됐겠죠.
1: 됐습니다.
0: 정말 신기합니다, 그게. 어?
1: 쓰면 스스로 예, 놀라운데 아무튼 우리 이제 어긋남이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 더 얘가 이제 풀었으면은 결국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 한자식으로는 무상하다라고 하긴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라는 것은 고정된 나가 없다. 자꾸 무아를 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나는 있는데 그래서 고정된 내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내가 없다. 오늘 나하고 내일 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키워드만 아시면은 그리고 고라는 단어만 알면 그거를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삼법인. 네. 예. 세계의 아주 그냥 도장 법 같은 도장이다. 인주를 딱 찍은 세계의 원칙만 안다면 불교의 기본 뭐 핵심 교리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어떠세요? 또 예. 수학자는 특히나 예. 가장 인류의 오래된 기초학문이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그렇죠.
0: 모든 학문들이 발전하려면 수학이 이제 기본을 다져줘야 되는데 수학은 이 세상을 또 방정식으로 풀로 그러고 함수로 제시하기도 하고 공식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1: 아우 역시 유식하시네요. 아니,
0: 근데 예. 부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1: 예예. 예, 예.
0: 공식은 사실은 그 공식이 인정받는 동안에는 그걸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라 약간은 고정으로 확정하고 싶어 하는 거고.
1: 아 그렇습니다. 예.
0: 세상에 불변하지 않는 건 없다라는 거는 만물은 변한다는 건데
1: 예, 예.
0: 이 두 가지 사이에 조금 간극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1: 제가 역으로 예. 수학은
0: 잠깐 또 질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 예.
0: 제가 감독님 이게... 다음엔 제 친구들은 섭외하지만
1: 제가 이게 그 뭐죠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통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한테 지금 궁금한 게 제가 질문을 통해서 네네. 혹시 뭐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수학적 그 공식은 영원한 겁니까? 라고 불변한 겁니까? 라고 제가 이제 뭐 질문도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0: 사실 저 자신은 이론은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네. 그 현상의 일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0: 공식도 우주 만물 중에 일부분은 맞는데 예. 그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1: 예예예. 예, 예.
0: 그 당시에는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1: 수학도?
0: 예. 네.
1: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거의 뭐 3, 40년 수학을 해왔지만 불교를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수학적 진리 사실은 어떤 명제는 진리다. 불변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경전을 읽으면서 뭐 색즉시공 얘기 나오고 뭐 공이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럼 수학도 공인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수학적 명제는 만약 뭐뭐라면 뭐뭐다 이런 식이에요. 뭐뭐라면 뭐뭐다 이렇게 돼 있어요.
0: 아.
1: 그래서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지 그냥 결론만 있지는 않아요.
0: 예.
1: 그래서 뭐 하나의 예로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 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게 중학교 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이걸 만족한다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0: 와, 직각삼각형에만 적용되는.
1: 그렇죠.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성립이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거를 할 때는 종이 이게 평평한 종이다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는 두 변의 그 각각의 변의 제곱이 큰 빗변의 제곱과 같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좀 또 수학 얘기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0: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완전 평면의 경우에 가능한 네. 건데 구면이면 그렇죠. 벌써 또
1: 그 축구공 위에다가 이 삼각형을 그리면요 네. 직각삼각형이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0: 아
1: 약간 볼록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때는 그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학의 명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수학의 명제도 어떤 조건 하에서 네. 트루였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무릎을 친 게 뭐냐면 조건 하면은 연기법이거든요. 맨날 불교는 조건,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0: 네.
1: 연기법이거든요. 아 그래서 수학이 연기법을 따르고 있었구나. 부처님 말씀이 옳구나.
0: 그 연기법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니까.
1: 또 조건에 맞춰서.
0: 네, 조건에
1: 원인과 조건이 결합돼서 결과가 나온다. 너무

0: 수학적이죠.
1: 제가 그래서 인과 법칙이 있는.
2: 예예. 예, 예.
0: 그래서 수학과 불교는 아주 뭐 연결이 잘 된다 예. 생각을 하고 있었죠.
1: 와. 피타고라스 정리. 예. 그거 말고 혹시 또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보통 이제 예.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걸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또 혹시 떠오르는.
0: 1 더하기 1이 왜 2냐고 저한테 수없이 많이 묻더라고요.
1: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죠.
0: 그러네.
1: 이가 아닙니다.
0: 그러네요.
1: 예. 아,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라는 것도 특정한 경우에만 맞는.
0: 그렇죠. 1, 물방울 하나하고 물방울 하나를 더하면은 물방울이 하나잖아요.
1: 그러네요. 또 예. 다른 하나가.
0: 예.
1: 저희 시너지라는 것도 사실은.
0: 그렇죠.
1: 그게 두 개의 합을 넘는 예, 예. 결과를 나타낼 때 시너지가 있다고 그러죠.
0: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지금처럼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1 더하기 1이 뭐 2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 더하기 1이 더 신기한 건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상상해 본 적 없죠.
1: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상쇄가 돼서
0: 네.
1: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은 걸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0: 우리가 스위치를 보면은 이제 어떤 스위치 누르는 게 있어요. 한번 누르면은 이게 켜져요. 그런데 한 번 또 누르면 꺼지죠.
1: 네.
0: 1 더하기 1이 0인 거죠.
1: 그럼 누름 두 번이네요.
0: 예, 우리가 그 전류가 통할 때 한 번 누를 때 얘가 연결을 시켰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얘가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이라고 보면은 1이 두 번 되면은
1: 제로가 되네요.
0: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지금 현실에서 전자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0이라는 그게 비트의 계산법이에요.
1: 네, 네.
0: 1 더하기 1은 제로다. 그래서 BT의 계산법이기 때문에 모든 이 전자회로들은 그 계산법으로 따라서 하고 있죠.
1: 그러니까요. 와, 신기하기도 하고 예. 지금 AI가 불교도 다 인식을 잘 이해하는 예, 예. 와중에 생리병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버전을 얘기했고.
0: 그렇죠.
1: 예. 지금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0: 예.
1: 인공지능 전문까지 하시면 학생들 중에 가끔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0: 제 학생 중에 좀 인상적인 학생이 이제 학부를 철학과를 나왔는데 네. 수학을 복수 전공을 했죠. 그래서 저 연구실에 왔는데 처음에 제가 그 친구에 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수학을 잘 모를 거라고 뭐 이미 예단을 한 거죠.
1: 선입견이죠, 그것도 네. 사실은.
0: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들은 거 보니까 수학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관찰만 하고 있었는데 한 3학기 정도 되니까 갑자기 실력이 확 올라가고 사이의 깊이가 좀 같았던 거죠. 수학과 철학은
1: 예.
0: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식이 좀 수학적 지식이 조금 없었지만 지식이 생기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어떨까, 뭐 저런 문제는 어떨까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박사과정 가고 싶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좀 박사과정 안 봤는데
1: 예.
0: 아 너 조금 씨앗이 보인다. 그래서 박사과정 오라고 해서 지금 보통 박사과정 학생은 졸업하는 동안에 세 편 쓰면은 잘 쓰는 거거든요. 되게 잘하는데. 한 7편 썼거든요. 3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잘 보긴 봤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이한 친구들 우리 지금 많이 지금 보입니다.
1: 뭐 교수님 입장에서는 잘 본 것 같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김종락 교수님한테 굉장히 좋은 이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사실 그때는 철학자들이 다 수학자고
0: 맞죠. 네.
1: 다 통합형으로 공부했던 거
0: 그렇죠. 것 그렇죠. 예. 사실은 수학이라는 어떤 수식의 어떤 심벌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그때는 언어에 의한 논리가 철학이고
1: 예.
0: 그걸 심벌화한 것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말로 하는 수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수학을 하면 학생들이 사고를 못 하는데 너무 천천히 가니까 말로 하면은 이게 띄엄띄엄 가지만은 고리처럼 연결돼 보니까 학생들이 말로 하는 수학을 제가 해버릇하니까 걔네들도 말로 하는 수학을 저를 설득시키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그 갭은 놔두고 아 교수님 예. 이 정도 이게 되면은 저게 될 거고 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 좀 거의 이상한데 거기 설명해 봐. 그때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가는 식이죠.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본인이 사고가 끊기는데 큰 그림을 보고 이제 구체성에 대해서는 또 그때 물을 때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의 사유를 제가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가 빨리 적응을 했고
1: 예.
0: 그게 지금 뭐 요즘에도 논문거리 주세요 맨날 이러거든요. 귀찮을 정도로 지금 그럼 제가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주제를. 근데 아무튼 그런 건 좋은 즐거운 괴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네요.
1: 예. 김 교수님 거의 저 서강대 수학과의 소크라테스처럼 계속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으로 예. 삼파법으로 막
0: 그렇죠.
1: 계속
0: 예, 예.
1: 굳이 뭐 종이나 칠판에 방정식이나

0: 숫자를 써서가 아니라 예. 말로 예. 질문하고 말로 또 대답하는 형식.
1: 그 좋은 좋습니다. 예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학생들이랑 야식을 먹어요. 야식을 먹고 제 연구실에서 배달시켜서 아유. 먹으면서 네. 야 제가 이제 한마디로 너희 좀 재밌는 좀 게임 같은 걸 연구해 보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간단한 어떤 모형을 하나 그려놓고 아, 이 모형에서 우리가 뭐 이제 수도꾸라는 게 있어요. 그 일본에서 막 유행시킨.
2: 네, 수도꾸. 네. 숫자 맞춰서. 네.
1: 근데 너무 숫자가 많고.
2: 그중에 퍼즐이죠.
1: 네. 네. 그 81개 칸 중에 이제 일부를 맞춰야 되는데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아, 나는 수도꾸 나도 재미없다. 대신 이렇게 5칸짜리 있는 거기에서 한 7~8개만 주어졌을 때 나머지 채우는 거 이런 수도꾸를 나는 생각하고 있다. 네. 그림 하나 딱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수도꾸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했더니 얘네들이 딱 듣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두 명이 좀 되게 적극적인 친구 두 명이 밤을 샜어요. 그러더니 다음 날 한 5페이지를 써왔어요. 그러더니 교수님 아이디어로 구현했습니다. 이거 내가 보고 야 너희들은 나의 진짜 수제자다.
0: 훌륭하다 진짜.
1: 그래서 그거를
0: 스승과 제자가 훌륭합니다. 네.
1: 아무튼 뭐 너무 저는 그때 반가웠고 저의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해줘서 실제로 그것을 이제 중요한 논문에 좋은 저널에 실었고 그거를 이제 앱으로 지금 웹사이트도 지금 만들어놨고 예. 그걸 중고등학생한테 저희가 또 시범도 했는데 수도꼬보다 훨씬 재밌다고 또 하더라고요.
0: 사실 게임이야말로 수학이 탄탄히 받침이 돼야지만
1: 그렇죠.
0: 예, 아주 멋진 작품들이 나오는 거라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예, 예. 그런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성공 사례가 있어서 저도 학생들한테 뭐 작은 걸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큰 그림을 좀 알려주고 또 아까 소크라테스 말씀하셨는데 소크라테스가 아마 부처님보다는 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상대방이 말하게 시켰거든요.
0: 본인 먼저 하기보다는 예. 질문하고 대답하고 예. 그거에 예. 문제점이나 약점이 있으면 짚어주고.
1: 그렇죠.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들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시고 네. 저런 방식으로 알려주신 위대하신 스승인데 아무튼 저는 이제 두 그 방법을 지금 이게 컨비네이션해서 조합해서 적절하게 어떤 친구는 끊임없이 알려줘야 하고 어떤 친구는 키워드만 알려주고 스스로 키를 찾도록 하는 방식을
0: 지금 순식간에 하겠습니다. 저. 네. 수학자시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조합이라 그러죠.
1: 예.
0: 순열도 있고.
1: 제가 예.
0: 그렇습니다. 아유 당연히 수학자신데 예, 그런 용어가
1: 예.
0: 나와야죠.
1: 예, 예.
0: 사실 조합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예. 게 다 연결돼 있고 중요한 요소들을 배치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고
1: 그렇죠.
0: 이게 또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1: 예, 그 조합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중도라고 보거든요.
0: 중도.
1: 한쪽에 성분 우리가 뭐 요리를 하는데 소금만 많이 넣거나 설탕만 많이 넣으면은 맛이 없잖아요. 한쪽에 극단적으로 그거를 적당히 넣어야 단맛 짠맛 이런
0: 그 이제 하지. 적당함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죠?
1: 예,
0: 일상생활 적당함이 과연 예. 어디까지가 적당한 거예요?
1: 예.
0: 부처님이 이제 중도라는 말씀도 중도. 예.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 예.
0: 균형과 밸런스를 잘 맞추자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희 둘의 조합은 어떻습니까? 아, 저는 사실 뭐 방송하고 있지만 지금 30년 전 우리 예. 하숙방에서 같이 같은 방에서 자고 먹고 해가지고
1: 예.
0: 와 이거 진짜 인연이
1: 전혀 다른 길을 갔는데
0: 제 방송에 나올 줄은 예.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1: 예,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이런 중요한 주제를 우리 정말 뛰어난 좀 천재적인 개그 감각과 그다음에
0: 아이고 무슨요
1: 행정 감각을 가진 우리 MC님과 회의를 또 토론을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얘기가 잘 이렇게 술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튼 우리 김종락 교수님은 다음에 네. 한 번 더 모시고요.
1: 아, 예, 예.
0: 자, 그래서 수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또 불교에 아주 관심이 많은 우리 학자가 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생무병사의 의미. 뭐 어렵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멋지고 좋고 기분 좋은 일일까라는
1: 예, 예,
0: 아주 가르침을 주신다면요.
1: 예.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긋남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내가 그동안 뭐 너무나 많이 바래왔구나 현실은 이건데 이 바란 것을 좀 줄여보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게 줄으면요 기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통도 줄거든요.
0: 욕심을 좀 줄이자.
1: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고통을 어떻게 보면 치유하는 한 좀 쉬운 방식이 아닐까.
0: 네.
1: 뭐 사전적인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아, 덜 기대하고 또 또 덜 바라자 이렇게 하면은 덜 괴로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덜 욕심내면은 또 자신도 괴롭지 않고 상대방도 상대방을 또 다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요즘 대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 합격하기를 부모님들 바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0: 네.
1: 좋은 학교 못 가면은 또 막 힘들어하시고
0: 너무 절망하고
1: 그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잖아요.
0: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진짜로.
1: 예. 그 자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자녀가 떨어져도 자녀가 괜찮아 나 1년 더 공부를 할게.
0: 예.
1: 그걸 위해서, 꿈을 위해서 그런 건 인커리지가 좀 더
0: 격려되고
1: 하는 거.
0: 네.
1: 그런 거는 되게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그러면 괴롭지 않고 평화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아직 50대 중반이시라. 예. 생은 겪었는데 노나 병은 아직 없으시죠?
1: 많이 있습니다.
0: 많이 있어요.
1: 야, 이거. 그래서 예. 근데 뭐 역으로 네. 노씨 노자가 무슨 노자죠?
0: 저희 성노라고요. 네, 늙을 노자랑 발음은 같은데.
1: 예. 알겠습니다.
0: 오늘 MC 보다가 이렇게 희한한 경험을 네, 저한테 질문도 여러 개 해 주시고, 또 친구로서이자 또 철학자이자 수학자로서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1: 예.
0: 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그 잠깐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철학 김종락 교수님, 오늘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수학자로서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노정렬의 시너지도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정말로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영양가 있는 얘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지금 어미 북극 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4: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5: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우리 민족의 포복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연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상처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살아갑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육계라고 부릅니다. 욕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집착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육계는 아름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괴로움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원하고 외로움보다 따뜻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욕계에서의 자비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연민이 아니라 같이 아파해주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묻기보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마음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실수하는 나, 흔들리는 나, 집착하는 나, 상처받는 나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경계하셨지만 탐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냄을 경계하셨지만 성냄에 사로잡힌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괴로움을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욕계에서의 자비는 완전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고 너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 뒤에는 상처가 숨어 있고 누군가의 집착 뒤에는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분노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0: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덜 미워하게 되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4: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기 쉬운 조사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두 창구법입니다. 간화선의 핵심이 화두인데, 화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큰 스님들로부터 화두를 받고 화두를 참고하긴 하는데, 이 참고하면 진짜 깨달음을 얻는 거야?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많이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화두는 뭐고, 화두를 참고해서 내가 의정을 일으키고 의단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화두를 의정, 의단하면 어떻게 깨달음이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두의 정의, 화두란 무엇인지. 두 번째, 화두의 본바탕이 공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화두 이전에 공안을 얘기합니다. 공안은 무슨 말인지, 흔히 큰 스님들이 1700공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안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화두의 원리, 또 화두의 분류, 화두도 내용에 따라서 부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있고, 현재 지금 여기에 자성을 의미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분류해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두 참구법, 어떻게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지, 요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 앞서서 참나계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이 여섯 가지 참나계송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요. 그러면 나는 진여자성이고 나는 본래 성불이니, 참나를 깨닫는 것이 왜 해탈열반이고 견성성불이구나 인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화두의 정의. 이 도대체 화두란 뭔지, 저도 처음에 이제 출가하기 전에 불교 이렇게 서적 같은 걸 보면 화두란 말이 나와서, 이 화두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불교 전혀 몰랐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앉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촌에 보면은 화로 있죠, 화로.

0: 옛날에는 다 화로가 있잖아요. 그 화로에 인두라고 있죠, 인두. 그 인두의 한 종류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아니 스님들이 왜 인두를 이렇게 들고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혀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출가하고 나서 아 화두란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화두가 뭔지 사실 불자님들도 화두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참선을 하시는 분도 화두를 받아서 수행은 하지만 화두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화두는 곧 깨달음이고 화두를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뭐 부처님보다도 더 화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이 왜 그런 논리가 있는 건지, 예, 한번 화두가 도대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두란 간화선에서 참선 수행을 할 때 참고하는 주제 혹은 짤막한 말입니다. 예, 단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럼 참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참고해서 해탈 열반을 얻어가는 뜻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바로 진여자성 혹은 해탈 열반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을 참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참구란 말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참구한다 이 말은 화두를 이용해서 내가 해탈 열반을 혹은 진여자성을 깨달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화두를 든다 이 말은 화두를 떠올려서 그것을 집중하는 것을 화두를 든다. 화두를 든다 하니까 막 이렇게 드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떠올려서 그것을 집중하는 것을 화두를 들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1: 네. 네.
0: 자, 그 다음에 화두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역대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은 일화가 있습니다. 짤막한 일화들인데 그 일화들 중에서 일화의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핵심이 되는 단어나 문장을 화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화두가 이제 정전 백수자라는 화두잖아요. 그러면 정전 백수자 그러면은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수행자가 조주 스님한테 와서 스님 조사 스님이 전해준 즉 조사설회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조사는 달마대사를 말합니다. 달마대사가 전해주신 그 뜻, 즉 해탈 열반의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자 조주스님이 마침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고 측백나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조주스님이 계시는 지금 이제 백림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관음원이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관음원에는 잣나무가 없습니다. 거기는 측백나무가 있거든요. 이 잣나무는 우리나라는 자생을 합니다. 고도가 높거나 북쪽으로 하면 소나무처럼 자생을 하고요. 중국의 화북지방에는 잣나무가 자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측백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백림선사에 혹시 가보신 분? 아, 못 가보셨네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 백림선사에 가면 백림, 그 백자가 측백나무 백. 우리는 그 백자를 잣나무 백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뜰 앞에 측백나무인데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뜰 앞에 잣나무. 우리나라는 측백나무가 자생하지 않습니다. 잘 남쪽으로 가거나 가끔 자생을 하는데 주로 우리나라 심은 겁니다. 식재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잣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잣나무나 전나무는 절마다 많이 있죠.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잣나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뜰 앞에 잣나무 이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어떤 것이 무엇이 조사 스님이 전해준 해탈 열반의 방법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핵심이 뭐죠? 뜰 앞에 잣나무죠. 이게 화두입니다. 전체

해일화의 내용을 공안이라 하고 그 공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화두로 한 겁니다. 그런 뜰 앞에 잣나무를 떠올리면 공안도 다 떠올리죠. 그죠? 그리고 공안을 통해서 그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나도

그래서 막 1700공안이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공안 백측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안이 100가지 이런 뜻이거든요. 이 공안이란 말은 도대체 뭐냐? 원래는 당나라 때그 황제가 일반 관리들에게 주는 전하는 문서입니다. 일종의 이제 이렇게 다스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규칙입니다. 규칙. 그걸 이제 공식 문서, 황제나 일반 관리들이 쓰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걸 공안 그런 겁니다. 그럼 이 공안의 의미는 뭐냐면 지방의 저 관리들이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떤 것이 맞고 틀리는지를 이 공안에 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일종의 우리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법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라고 와서 판별해 달라고 올 거잖아요, 백성들이. 왔을 때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는지 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공안인 거였어요. 그러면 공안이라는 말은 공안 자체는 바뀌지 않죠. 그 내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거였어요. 현대적인 용어로는 법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안이란 관청의 공식 문서, 즉 황제가 나라 그 지방의 관리들에게 이렇게 백성을 다스려라라고 준 그러한 문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그 흔히 이제 명나라 때는 대명률이라든지, 우리 조선시대는 대명률을 본받아가지고 경국대전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문서들을 공안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왜 공안을 선종에서 쓰게 됐느냐, 선사들이. 이 선종에서 공안은, 즉, 조사선에서의 공안은 어떤 모습이냐면, 선사들이 제자들을 깨우치고 안내하고 점검했던 일화. 이게 공안입니다. 즉, 선사들의 그 일화는 단순히 그냥 우리들의 일화가, 삶의 일화가 아니고, 제자들을 깨달음과 깨달았지 못한 것, 깨달음으로 안내하고 하는, 깨달음과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판단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겁니다. 즉, 그 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자성을 깨달으면, 확연하게 알면 깨달음이고,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그냥 의미만 이해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감별하는, 즉, 점검하는 기준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관청의 공식 문서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었다면, 선종에서의 공안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안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 이제 그 자신들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가르침을 줬던 그 일화들, 즉 가르침의 내용들이죠. 즉 법문이라고 법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모아서 스승님이 입적하시고 나면 편집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어록이라는 겁니다. 선어록 혹은 조사어록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조스님의 어록이 뭐죠? 대표적인 게 깜깜이 무소식입니다. 육조 스님의 어록이 육조 단경입니다.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필독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육조 단경입니다. 그 다음에 달마 스님이 가르쳐 준그 일화의 그 법문집이 있습니다. 그게 달마어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조 스님이 가르쳐 준건 마조어록. 그다음에 이제 백장 스님이 가르쳐 준걸 백장록, 조주록 이렇게 스님의 이름을 따서 그 깨달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제자들을 점검했던 그 내용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것을 어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황벽 희운 스님의

0: 오록을 전신법요. 그 임재종의 임재의현 스님 임재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선을 아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이 기본적으로 오록을 배웁니다. 그래야지만 아 공안은 이런 것이고 화두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서 화두의 의정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거야 라고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면 육조 스님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조 스님도 말씀하셨고 내용은 근본은 같지만 비슷하거나 혹은 육조 스님의 대표적인 일화 혹은 마조 스님의 대표적인 일화 내지는 조조 스님 혹은 임재 스님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일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일화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일화들을 여러 스님의 일화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공안집이라 합니다. 네. 네. 공안 백측 이런 거는 100가지를 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안이 이제 얼마나 많냐? 그 이제 송나라 때 초기에 경덕 전등록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1700 공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수록된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들이 1750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일화가 있는 분도 있고 일화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화가 없는 분은 있는 분이든 일단 1750인이니까 1700 공안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럼 화두도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1700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공안이 있을 때마다 공안에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것이 화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안집이 만들어지고 공안집과 유사한 게 공식 문서로는 이제 보통 세속에서는 누가 판결을 하면 그 기록을 남기잖아요. 이게 판례집이죠. 그래서 요즘에 법원에 가서도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아, 그 유사한 죄를 어떻게 선배 판사님들이 판단했는지 혹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예를 보는 거예요. 판례집을 다 봅니다. 그래야지만 내 생각에서 하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판례집이라 합니다. 그것을 선문에서는 공안집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선문염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장록 많은 이제 공안집들이 생겼는데 후대에 그건 다 공안집입니다. 자, 그래서 공안은 조사선 스승과 제자의 환경 내지는 그 조건, 그 순간에 대개 공안이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 뭐냐면 그 제자와 스승이 서로 문답할 때 지금 여기에 현재입니다. 공안의 핵심입니다. 그게. 예, 똑같은 장소에도 다른 사람이 물으면 다른 일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물으니까 똑같은 화두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사는 구지선사라 하는데 이분은 평생 엄지손가락만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안은 지금 현재 여기 스승과 제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성이 있고 현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지니까 그것들이 1700 공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들 공안 중에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핵심 단어를 화두라고 한 것이다. 아시겠죠?
1: 네. 네.
0: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러면은 화두는 어떻게 깨달음에 가게 되는가? 공안이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길이거든요. 또 깨달음과 깨달음 얻지 못함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안의 본래 취지는 그 수행자로 하여금 거기에 공안을 통해서 진여다성을 깨달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그 육조스님한테 아마 회양스님이 인사를 하니까 그래 무슨 물건이 왔는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게 시신마의 이제 출발입니다. 그게 무엇이 어떻게 왔는고

0: 무엇이 왔다 하니까 내가 남학회양이라 하자니 내 회양입니다. 그러면 회양은 본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본명은 받기 전에 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름을 받았죠. 얘가 제가 이제 보살님이 누구세요? 물으면 저는 이름이 뭡니다. 그 본명이 뭐예요? 본명이 무엇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럼 본명이 나일까요? 나가 아닐까요? 본명은 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명 받기 전에 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1: 있었어요.
0: 있었잖아요. 불교를 만나기 전에도 나는 있었잖아요. 나를 이 몸을 표현할 때 나를 표현할 때 본명으로 표현은 하지만 본명이 나는 아니다. 그럼 이름이 나일까?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어머님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갖고 나오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지어주나요?
1: 지어줘요.
0: 그럼 부모님이 지어줄 때 보통 우리 주민등록법상 15일에서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15일 동안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름이 없어도 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1: 있었어요.
0: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나는? 아니죠. 그걸 뭐라 그러냐? 나의 이름. 나의 본명. 나의 몸. 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 여기에 온 무엇이 이렇게 왔는고 그러면 회양 선생님이 저 회양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명 바뀌지 나가 있었잖아요. 저는 뭐 그럼 세속의 이름은 저 누굽니다. 그것도 이름 짓기 전에 있었잖아요. 이 몸을 보여주면서 이게 납니다 그러면 그럼 어제의 몸은 내가 아닌가요? 무엇으로도 주인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양 스님이 8년간 참구를 해서 해탈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시신마가 되는 겁니다. 이목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그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에 갈 수 있도록 제 어떤 그 의구심이나 근본적인 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낯선 장소로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 키고 가죠. 네. 그러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그 위치를 따라서 가면 그 길을 따라서 가면 가고 가고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거든요. 그게 공안의 본래 모습입니다. 네. 즉 그래서 공안을 떠올릴 때 그 일화를 처음부터 다 떠올리면 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중에 핵심 단어만 딱 떠올리게 되는 이것이 화두다. 그래 화두는 이제 공안은 공안 당시 화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에게 그 즉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환경에서. 원래는 그게 화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내려오니까 이 조사선의 스승들이 어록을 배우고 공안집을 지식으로 배우고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스승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안다. 나도 깨달음 얻었다 생각한 거죠. 그래 스승을 만나니까 즉시 그러한 공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배웠던 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깨달음 얻은 기원들을 공안을 참고를 해라. 전체를 하지 말고 핵심 단어를 가지고 해라. 그래서 화두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화두는 첫째 화두를 떠올리면서 공안을 떠올리는 겁니다. 네. 그래야 출발지가 됩니다. 공안 전체 내용을 알아야 내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서울 하면 서울역 하면 서울역을 통해서 서울을 내가 떠올리는 거랑 같습니다. 네. 친구 이름 하나가 친구 전체를 지나간 친구와의 그런 인연이나 내가 그런 관계 다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화두를 통해서 공안을 떠올리고 공안을 통해서 진여자성을 깨달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나로 안내하는 출발지 화두다. 그리고 화두의 존재 근원. 그럼 이 화두가 이 어디서 나왔는가? 화두를 해설하거나 의미를 찾는 게 아닙니다. 화두는. 그럼 화두를 그래 내가 얘를 백수자라 하니까 정전 백수자는 게 뜰 앞에 잣나 무리거든요. 그러면 예, 뜰 앞에 왜 뜰 앞이라 했을까? 또 잣나무. 잣나무는 소나무의 종류인데 잣이 열리고 그다음에 겨울엔 잎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화두의 모습.

0: 아닙니다. 화두는 화두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정전 백수자 그러면 아 잣나무, 잣나무는 뭐지? 잣나무 어떻게 생겼지? 그러면은 내가 보고 한 거잖아요. 보고 아니까 잣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아니까 목정 선생님 여기 있죠? 자, 눈 감아 보세요. 안 보이죠? 그러면 안 보이면 우리는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감지하는 겁니다. 안, 이, 미, 설, 신의 감각을 통해서 감지해서 그 감지한 정보가 내 마음에 오면, 저기에 물건이, 저 대상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누가 읽어내는 거예요? 정보가 왔는데 내가 그 감지된 정보를, 시각 정보를 읽어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딴청 피고 있을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지나가거나 무슨 소리 하면 못 듣죠. 왜?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내가 누군가 전화를 할때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해도 내그 전화 받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물이 존재하려고 하면 대상이 있고 대상을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누가 읽어낸다? 내가 알아차려야 끝에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눈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에 차가 한대 있다 생각해보죠.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없어요.
0: 없죠.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1: 안 보여요.
0: 여기 목정쌤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있어요.
0: 어떻게 알아요?
1: 보여요.
0: 보이면 있고 보이지 않으면 없다. 소리는 들리면 있고 들리지 않으면 없다. 향기는 맡으면 있고 맡지 못하면 없답니다. 맛도 느껴야 있잖아요. 촉감도 예, 느껴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느끼려고 하면 대상이 있고 감각기관이 있고 감각 정보가 내 마음에 전달합니다. 내 마음에 전달돼도 내가 읽어내지 않으면 안본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안 들리는 거랑 똑같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때 작은 소리 듣습니까? 자면서 내가 뭘 보나요? 가끔은 눈 뜨고 자는 사람 있죠, 왜 이렇게. 자면서도. 눈 뜨고 자면 사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분명히 대상도 있고, 방 안에 풍경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도 있죠? 그럼 시각 정보가 전달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왜 모를까요? 주인이 내가 그 정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럼 뭘 보고 있느냐, 그 사이에? 꿈의 정보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해도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전화 받을 수 없는 거랑 같습니다. 즉, 모든 사물의 존재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있어야지만 정보를 알게 되고 알아야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잣나무든, 그 다음에 측백나무든, 그게 무엇이든지, 내 몸도, 여러분, 내 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내 몸인 줄? 예. 안, 입이, 설, 신?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이거 내몸 맞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져도 느껴지지 않으면, 내몸 아니죠.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화두의 특징은, 모든 화두의 존재 근원으로 찾아가는 거지. 화두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걸 내가 아는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분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두를 어떻게 하느냐? 참나로 안내하는 출발지. 두 번째는 화두의 존재 근원으로 나아간다. 그 다음에 화두를 참고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그래 정전 백수자라 했어. 뜰 앞에 잣나무래. 그럼 왜뜰 앞에 잣나무지?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는 어떻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면 나무 잎이든 어떤 몇 가지 잎이 1000개든 10000개든 잎을 통해서 가지로 오고 가지를 통해서 줄기로 들어오고 줄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뿌리로 가야죠. 근데 그 잎을 아무리 본인이 알고 잘한다 해도 뿌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화두는 아르마리로 분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0: 한국이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지면 사람 분별로 그거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걸 것이야 라고 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게 화두다. 그래서 깨달음 얻는 것을 견성성불이라 한다. 예. 그래서 조사선 수행 시 진조자성에 대한 간절함이 가나선의 의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화두를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그 요즘에 이제 가나선이다 보니까 화두를 받으면 무조건 의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왜 의심을 해야 돼? 의심 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의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공안을 통해서 정전 백수자 이야기 됐잖아요. 그럼 나는 분명히 조사 스님이 전해준 해탈 열반을 물어봤는데 왜 저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 그랬지. 이렇게 해서 도대체 깨달음이 뭐야? 이 잣나무는 뭐고? 이렇게 궁금증, 즉 깨달음에 대한 진여자성의 깨달음에 대한 그 간절한 궁금이 찾아 들어가고 찾아 들어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자성으로 가죠. 이래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선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의심이 핵심이다. 사실 의심이라기보단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게 간화선으로 오면서 의심과 의정으로 변화됐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의심이 잘 안 난다 하면 그냥 무조건 의심하니까 안 나죠, 당연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공안을 떠올려서 공안의 의미를 다 내가 알고 그럼 이 공안이 왜 해탈열반인 거야? 라고 의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뭐지? 이게 왜 해탈열반이지? 이렇게 했을 때 간절함이 일어나고 그것이 화두의 의심과 의정으로 발전한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화두의 분류. 화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화두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습인 반야나 혹은 공이나 진여자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보통 마음이라고 중국에서는 마음이라도 표현했는데 이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순간 변하는 마음. 변하죠? 그럼 마음이 가만히 있어요? 하루 종일 변해요? 변하죠. 그 변하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는 마음을 생멸심이라 했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진여심이라 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계속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건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 다 누구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인인 나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 주인인 마음의 주인인 나를 진여심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화두가 마음을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매순간 지나가는 생멸심인지 혹은 진여자성인지 변하지 않는 참나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문구에 따라서 혹은 의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화두는 그 변하지 않는 나, 참나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 마음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여심인 참나, 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래 면목. 아까 어떤 분이 부모 미생존 본래 면목 했는데 본래 면목을 볼까요? 이 얼굴이 나일까요? 얼굴이 나예요? 몸이 나예요? 얼굴 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살 때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하고 지금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 나와 지금 나와 나가 다릅니까? 내 몸이 다 모습이 다릅니까?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건 난 아니죠.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 몸?
1: 내 몸.
0: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 몸?
1: 내 몸.
0: 그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몸은 계속 바뀌고요. 전생에 누구 몸? 그러면은 이번 생을 마치고 여러분 윤회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윤회가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2: 윤회한다.
0: 그 윤회하면 다음 생에 누구 몸?
2: 나의
0: 몸. 나의 몸입니다. 다. 지금도 내 몸이고 10년 전도 내 몸이고 전생도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하잖아요. 몸이 바뀌죠. 그러면 미생전 이번에 태어나기 이몸 태어나기 전에 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 있었어요.
0: 전 있었으니까 전생에 나였잖아요.

그러면 전생에 나가 바로 뭐예요? 이 몸의 주인인 참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모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판치생모. 판치생모는 이 판자 이빨, 이게 우리가 그 대문이라 그러잖아요. 이 앞에 두 개. 그걸 판치라는 판치. 이 판치에 털났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빨에 털나는 사람 봤어요? 어떤 짐도 털 안 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있지도 않으니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 판치생모. 수처작주, 구자무불성, 본래무불성. 이런 것들은 그 본성인 자성이나 혹은 반야나 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삶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예. 그러면은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걸어가면서 해탈열반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걸으려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행위로 옮겨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죠. 행위를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 주인이 내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으니까 행위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 누군가가 해탈열반이 뭡니까? 하니까 확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이 소리하는 듣고 하는 주인, 말하는 주인. 그래서 현 일상에서 특히 선사와 제자가 문답하는 지금 여기 현재 상황에서 행위나 마음의 모습을 그다음에 보고 듣고 하는 그 환경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 이것이 또 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염화시중 대표적인 거고요. 부처님이 가두존재가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정전백수자, 간시골, 마산금, 남전참묘, 끼따거. 특히 임재의 할, 덕산의 방은 아주 대표적인 현재 지금 여기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화두의 종류다. 크게 두 가지는 아는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화두 창법 어떻게 하느냐? 그 화두의 본래 의미는 공안을 통해 해탈열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안을 통해서 화두를 알아차리고 화두를 통해서 공안을 이해하면 그 화두의 근원을 따라갑니다. 화두를 분별하거나 화두의 내용을 알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화두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화두는 조사선 방식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가나선은 이 화두가 뭐지?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지라고 의심하고 의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가나선 방식입니다. 조사선의 방식은 이제 화두를 통해서 나로 돌아가면 아, 나가 다시 화두를 봅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누가 듣고 있죠? 근데 제 말을 듣는 건 아는데 내가 듣고 있다는 나는 등한시하거든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저 말을 듣고 있구나.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듣는구나 라고 나를 함께 일깨워주는 겁니다. 요걸 뭐라 그러느냐. 쌍차, 쌍조 이렇게 말합니다. 간호선에도 흔히 조사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비춰보는 겁니다. 화두를 통해서 화두의 근원인 자성으로 돌아가고 자성에 도착하면 자성을 통해서 화두를 보고 화두를 통해서 자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 그래서 밖에 번뇌망상에 가지도 않고 공에 빠지지도 않고 쌍차 쌍조. 다른 말로 정해 쌍수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화두는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 화두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일체처 일체시 모든 사물이 화두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정전백수자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제 모습을 누가 보고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는 정전백수자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정쌤의 강의를 보고 듣고 하는 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익숙해지면 일체처 일체시 모두가 다 화두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자성에 머물게 되죠.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일행삼매라 합니다. 일행삼매. 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많이 그 가나선을 하는 선을 하시는 분들처럼 화두에 의정을 일으켜서 의심을 일으켜서 그 의심의 선정에 머물고 그게 점점 지속이 되면 의단이 되고 의단은 내가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마치 한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항상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단을 타파해서 해탈열반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0: 그런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사선식 화두는 어떠냐? 보다 쉽다. 왜? 금세 찾아갈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있기 때문에 찾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고 아는 나를 찾으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번뇌망상이 오히려 도움이가 됩니다. 번뇌망상 누가 하는 거예요?
1: 나.
0: 화두 누가 봐요?
1: 나.
0: 화두를 떠올리는 번뇌망상을 보는 주인은 같아요, 달라요?
1: 같아요.
0: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화두의 수행을 방해하는 번뇌망상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가 되죠. 왜? 보는 주인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쪽 가나선식 방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두를 놓치거든요. 번뇌망상 오면 그죠?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말 그대로 수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릅니다. 또 하나 이 조사선은 그래서 쉽고 가나선 방식은 의심을 일으키고 의정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번뇌망상은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조사선에서의 방식의 그 차이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을 보고 내가 모르는 장소에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다 내려봤습니다. 그럼 가는 길 알겠죠? 가본 건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깨달음 얻었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그래 구두선, 의리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또 두 번째는 참나를 한번 경험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금세 망상이 돌아오거든요.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나 다 있잖아요. 이 순간에 나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 나가 항상 있지만 나를 금세 놓치고 다시 마음과 현실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나를 한번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 얻었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림이 필요하대. 보임이. 나의 머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홍인 스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10년간 보임을 했다 하고 달마 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 면벽을 했다. 이런 내용이 뭐냐?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게 언제 어디서든지 그 자성을 알아차리는 게 놓치지 않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1: 네.
0: 이 내용이 우리 불자님들 수행자들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1: 네,
0: 꼭 필요합니다. 네. 왜? 누구도 죽음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한 길 바로 조사선이고 조사선의 핵심이 뭐냐? 진여 자성을 깨닫는 것이다. 네. 자성은 몸과 마음 내 것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 도반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 자녀 가족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런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 많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참나개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의 성불이다.
0: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0: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2: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 제22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가 10월 24일 토요일 북한강 물길 위에 피어난 가평의 보석 자라섬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하는 경기북부 불교연합 합창단. 불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웅장한 합창이 아름다운 거품으로 물들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성리, 현역가왕의 빛나는 목소리 전유진, 맑고 깊은 울림의 소프라노 최미영,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 현진우의 특별한 무대,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의 열정적인 공연과 스님과 함께 신명나게 즐기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댄스단도 함께합니다. 노래로 전하는 자비, 하모니로 하나 되는 우리.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자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가을 자라섬에서 함께하세요.

포항 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 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장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지요.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저는 항상 아바마마가 정하신 한계 안에 머물렀어요.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도 없어요. 아바마마, 저는 이제 아바마마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샤카 연합국의 왕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0: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게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카운다냐 현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의 마음을 알고 그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요.
1: 스타르트.
2: 아무래도 폐하, 태자의 뜻이 너무 강경한 것 같습니다. 폐하, 태자의 청을 허락하시지요.

0: 어째서 모두가 나한테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왜? 그럼 알아내야지. 방법을. 반란! 누구한테? 모두한테. 그들은 널 하찮게 생각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마. 그건 안 돼. 내 아버지.
1: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해? 아들을 자신이 정한 한계 안에 가두고 너를 전사로 만들고 싶어 하면서도 용기를 못 내게 막는 사람? 너 자신을 생각해봐, 시따르타. 그렇게 이런저런 제안에 구속되세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
0: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 나한텐 왕국도 필요 없어.
1: 잊지 마. 명성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된다.
0: 명성은 효도에서도 오지.
1: 새는 날개가 자라면 곧장 둥지를 떠나 하늘로 솟아오른다. 동물은 숲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그런데 인간이 돼서 그리 매어 살아? 모든 족쇄 벗어버려!
0: 그렇게 날 수 없어.
1: 말하건대, 분노는 무슨 짓이든 해.
0: 안돼, 난 못해.
1: 달아나! 날 봐!
0: 안돼,
1: 달아나! 날 봐! 날 보라고!
0: 안돼!
1: 달아나란 말이야!
0: 안돼,
1: 날 보라니까! 날 봐! 날 봐! 날 보라니까!

0: 아바 마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타르타를 현실과 백성들로부터 언제까지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허락을 해주십시오.
1: 대왕이 무슨 수를 쓴다 해도 아드님은 성자가 될 겁니다.
2: 네가 아시타 성인의 예언을 몰라서 그런다.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다.
0: 저도 압니다. 어머니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2: 그렇다면 방법을 말해보거라. 어떻게? 바차스파티 구루가 말하기를 시타르타의 별자리에 의하면 성정이 세심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민감하게 느낀다는 거지. 고통으로 인해 수도자의 길로 들어선다고 했지. 수도자.
0: 그건 사실이겠죠. 지금까지는 혼자 몸이었지만 이젠 제가 함께 있습니다. 절 한번 믿어보세요. 아내의 본분은 남편을 모든 고통과 걱정과 슬픔에서 멀리 떼어놓는 거니까요. 배아, 며느라기 고파의 말이 맞습니다. 그인 지금껏 혼자였지만 이젠 고파와 함께입니다. 또한 고파가 시타르타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고파를 믿어보십시다. 며느리한테 맡기시지요. 용맹한 왕을 세우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리라는 생각이

0: 듭니다.
1: 좋아요. 며느라기 너를 믿어보겠다. 스타르타하고 네가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0: 태자 마마!
1: 태자! 잔나!
0: 예?
1: 마차를 세워. 태자! 태자! 태자!
2: 무슨 일이야, 고파?
1: 당신이야말로 갑자기 모든 걸 뒤로하고 여기로 왔잖아. 찬나하고 계속 찾아다녔어.
2: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나 자신과 싸움을 하느라. 큰 걸 원한 것도 아니고 단지 샤카 영토를 돌아보겠다는 것뿐이었는데. 내 아바마마는
1: 부왕은 허락을 하셨어.
2: 허락하셨어?
1: 어.
3: 맞아요, 태자마마.
1: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2: 뭐라고 하셨는데?
1: 시타르타는 샤카 영토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가도 좋다고 하셨지.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겠다. 단 하나, 아내를 데리고 가야 한다. 그렇다면 난 반대하지 않겠다.
2: 농담하는 거 아니지?
1: 어, 사실이야.
2: 그 말은 내가 지난 세월 동안의 제안에서 마침내 자유를 얻은 거네?
1: 맞아, 태자.
2: 찬나! 이제 구속도 없고 반대도 없고 제안도 제약도 없어. 지평선 끝까지 가자.
1: 그래.
2: 내 눈에 보이는 저 끝까지.
4: 예.
2: 머나 먼 길. 돌아가는 모퉁이도 없는 길. 그 길을 내 마음대로 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지.
1: 왜 그래, 태자?
2: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고파. 변화의 바람이 분다고. 가자. 찬나, 샤카 영토의 모든 곳을 구석구석 다 가보고 싶어. 흙도 만져볼 거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은 다 할 거야. 마차를 더 빨리 몰아, 찬나. 말한테 바람처럼 달리라고 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모든 도시를 빠짐없이 다 볼 거야. 그래, 그들의 음악, 언어, 모든 걸 다 말이야.
5: 헤나의 식후 궁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1: 찬나, 마차를 세워.
2: 왜 그래, 고파? 어디로 가는데?
1: 저기

0: 베일에 헤나가 묻었네요. 갈아입으셔야겠어요. 가시죠.
1: 이건 내가 헤나 의식을 할 때 입었던 그 베일이야. 이 베일을 어디서 찾았나요?
2: 제 건데요.
3: 사실대로 말하세요.
2: 아니에요. 저쪽에 가면 오두막이 있어요. 불이 나서 잿더미로 변한. 이건 그곳 덤불에서 주운 거예요. 찢어져서 제가 꿰매 쓰고 있어요. 그 밖엔 아는 게 없어요.
3: 불이 난 오두막.

0: 여긴 잿더미밖에 없네요, 태자마마. 이런 곳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1: 분명 뭔가 있어. 안 그러면 그 베일을 어떻게 발견했겠어? 다시 말해, 칸치니가 여기 왔었다는 거야?
0: 아직 생각일 뿐이죠.
1: 카운다냐 스승님이 말씀하셨어.

0: 때론 잿더미가 말을 하기도 하지. 그리고 잿더미가 지금 말하고 있어. 이 목걸이가 형 거라고. 형! 형! 형 어디 있어, 타무카? 어딨냐고! 형!
1: 무슨 일이냐? 왜 소린 지르고 그래?
0: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묻자!
2: 왜 그러니, 태자?
0: 이거 형 목걸이에서 떨어진 거 맞지?
1: 맞는데. 왜?
0: 그러니까 칸치니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네. 칸치니 대 알고 있잖아.
2: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대장. 그리고 이 조각은? 이 조각은 어디서 찾은 거야?
0: 고파의 베일을 찾은 바로 그 잿더미에서요. 그날 밤 칸치니가 세탁하겠다고 가져간 베일이죠. 알잖아, 형! 칸치니가 어디 있는지 형은 알지?
1: 아니, 난 아무것도 몰라.
0: 그럼 목걸이 조각이 어쩌다 거기에 가 있는 걸까?
1: 이미 말했듯이 난 모르는 일이야.
0: 내 결혼식이 열리던 날 밤 형은 궁에 있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에야 돌아왔지. 숙모님이 걱정하셨고.
1: 하고 싶은 말이 뭐냐?
0: 난 형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게 어떻게 거기 있는 건지. 간친이를 또다시 강제로 압박했던 거 아니야? 그러다 거절을 당하니까 죽여버린 거고!
1: 아니! 그럴 마음만 있었다면 여기서 그녀를 죽여버렸을 거야! 그런 짓 버리려고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 나는! 도대체 어떤 목걸이 조각을 말하는 거냐, 시타르타? 봐! 여길 보라고! 몇 개나 원해! 말해봐! 네가 하녀와 하인들한테 네 장신구를 나누어주는 것처럼 나 역시 이 목걸이를 칸치니한테 주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래! 야소다라의 베일도 거기서 발견됐다고? 그렇다면 야소다라한테 암살죄를 물어야겠군.
2: 대자! 대받았다! 대자 놔라! 대받았다!
3: 그만!
2: 대야!
3: 대받았단 말이 사실이다, 시타르타. 대바다타는 그 기녀를 죽이지 않았다. 짐의 첩자들 보고에 의하면 타르닉의 시체가 칸치니 옆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0: 타르닉이 누군데요?
3: 칸치니의 애연인이지. 향락궁으로 칸치니를 자주 만나러 오곤 했다 한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달아나려고 했었는데 타르닉한테 적이 많아서 누군가 두 사람을 살해했다는구나.
2: 보세요, 폐하. 보세요. 우리 대바다타가 좀 못된 구석은 있어도 살인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너. 너는 형을 살인자라고 불렀다. 살인자!
3: 미안하오, 망갈라. 시타르타, 형한테 사과하라.

0: 내 느낌에는 여전히 형이 범인이야.
1: 시타르타, 내가 칸치니를 죽였다는 건 신이 오셔도 증명할 수 없다.
2: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시타르타. 하지만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내가 네 형이라는 것. 형이란 말이다, 알겠어?

0: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어.
1: 그냥 그렇게 되고파.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는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아.
0: 이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럼 짐처럼 느껴지잖아.
1: 짐이라 부르든 의문이라 부르든 나한텐 똑같아. 왜 나한텐 항상 그런 일이 생길까? 도처의 갈등과 충돌이야. 연합군 영토에서는 견해의 충돌, 형하고는 이상의 충돌, 아바마마와는 장벽을 부수느라 충돌하고, 전쟁에서는 충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대한 갈등. 이런 갈등들 때문에 나는 때로 자제력을 잃어. 아니면 깊은 명상에 들어가.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 오늘도 봐. 숙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
0: 이 모든 갈등이 하나의 답으로 해결될 순 없어. 당신 주변의 상황을 바꾸면 어때? 우선 당신부터 시작하자. 샤카 왕국을 일주하는 게 당신 뜻이잖아. 폐하께서도 허락을 하셨고. 그런데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새로운 곳으로 가면 좋잖아.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
1: 아, 그래 고파. 슬픔이 없는 그런 곳으로. 그래 좋아.

0: 안녕히 계세요, 아버님. 아버님의 허락이 저한텐 축복입니다. 건강하시고요. 말씀하신 모든 걸 잊지 않겠습니다. 태자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게요.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저희 걱정은 하시지 않겠다고요. 그래, 알았다. 왕비 마마를 잘 살펴주세요.
1: 너도 네 몸과 시따르따를 잘 보살펴야 한다.
0: 예, 그리고...
1: 그리고 상서로운 시각이 끝나기 전에 어서 떠나렴.
2: 예페야, 시타르타의 여행 준비는 철저히 했겠지?
3: 당연하지, 페야. 병사들을 미리 보내도

0: 있습니다. 일부는 왕자 부부를 지키기 위해 같이 가고요. 호위 무사들도 변장하고 따라가니까 왕자는 그들의 존재를 모를 겁니다. 태자의 여행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을 겁니다.
1: 태자마마, 오늘 머무르실 장소에는 인근에 꽃이 만발한 계곡이 있어요. 공주님이 좋아하시는 꽃도 있다고 해요. 봐! 저기 공작 두 마리가 있어.
2: 마차를 세워 쳤나?

0: 어째서 뒷걸음질을 치는가? 그저 질문을 하고자 할 뿐 아무 일도 없을 건데. 왜 뒤에 공작 깃털을 묶고 있는 거지? 이건 어떤 의식용인가 전통인가?
1: 그건 아닙니다.
0: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몸을 장식하기 위함인가? 또는 의복의 일부인가?
1: 아닙니다, 대자마마. 이건 장식도 아니고 의복의 일부도 아닙니다. 저희는 불가촉 전민입니다.
2: 태자마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니 어서 말씀하세요.
3: 그저 이곳의 전통입니다. 저희가 닿으면 토양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발자국을 깃털로 지우며 걷는 겁니다. 브라만이나 전사들이 그 위를 밟지 않도록 하려고요. 모든 불가촉 천민은 뒤에 이 깃털을 달고 다닙니다. 예.
0: 이건 무슨 전통인가? 인간을 이리도 모욕하다니.
1: 외로움 되오나 대자마마, 저희는 가야 합니다. 늦으면 매를 맞습니다.
3: 예, 가야 해요. 예, 예.

0: 저희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폐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러 프라세나짓은 전쟁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샤카 왕들한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프라세나짓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자도 궁을 떠난 상황이잖아요.
1: 우리나라 국권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쟁에 충당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폐하. 그리고 현재 재정 상황은 비상에 쓰일 재원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2: 걱정 마시오. 우디아인 대신을 만나서 필요한 재물을 가져가세요. 시타르타 왕자가 돌아오는 대로 프라세나짓한테 말하겠소.
1: 질문 있습니다, 숫도다나 대왕. 만약 프라세나짓이 비용 지불을 거절한다면 어찌하실 겁니까?
2: 그럼 마하코살 대왕한테 말씀드려야죠. 대왕은 정의로우시니 프라세나짓 부왕의 말씀을 거역하진 못할 거요.
3: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고파?
4: 무슨?
3: 아이 우는 소리 같은데?
4: 맞아. 여봐라. 누가 우는지 알아보라. 네.
5: 어린 소년입니다.
3: 무슨 일 있니? 넌 누구야? 울고 있구나. 이름이 뭐니?
4: 전 다루니예요. 저한테 제 가족 형이 있어요.
3: 그래.

0: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1: 병사들이 잡아갔어요.
0: 병사들? 병사들이 뭐 때문에 잡아갔지?
1: 형이 홍역에 걸려서요.
0: 그렇다면 의사한테 데리고 간 거겠지?
1: 아니요, 형을 신도시로 데려간댔어요.
0: 신도시?
2: 만약 태자가 신도시에 대해서 알게 되는 날엔 정말 큰일인데.
0: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 부모한테 데려다 줘야겠어. 집은 어디니?
1: 저기요. 따라올래요?
0: 그럼 가자. 어서.
3: 하지만 이런 늦은 시간에 잘 모르는 숲속으로 가는 건 안 좋습니다.
2: 오늘 밤엔 다룬한테 음식을 먹이고 여기에서 재우면 어떨까? 내일 아침에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 그럼 괜찮겠지?
1: 네, 알았어요.
0: 갈까?

어서 오세요, 대자마마. 잘 오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마마.

보잘것없지만 저희한테 남아있는 음식입니다. 태자마마가 드셔주시면 저희의 행복입니다.

0: 어떻게 다섯 식구가 이토록 적은 밥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1: 어쩌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벌 수는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 항상 서로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전쟁이 있었으니 그들도 방도가 없지요.
0: 다룬이 말하기를 병사들이 형을 어딘가 신도시로 데려갔다고 하던데.
1: 신도시요? 아니요, 대자마마. 자연치유를 말씀드린 게지요.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의사들이 진료한다고요. 제 큰아들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친척과 함께 보낸 겁니다, 대자마마.
0: 형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울었고.
1: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네요.

0: 그럼 시타르타 태자 마마신가요?
1: 그래.
0: 마마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1: 그렇단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

0: 갈등이 또 생겼어, 고파. 그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음식이 한 조각도 없는 상황이야. 또 다른 사람은 너무나 부자라서 숭배의식 때 금을 브라만한테 바쳐 동물을 희생시켜 제단에 올리고.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왜? 고파, 우리는 궁에 살아.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 어머니 말씀이 신은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다 하셨어. 그렇다면 인간의 발이 닿았다 해서 신이 어떻게 불결해질 수가 있어?
1: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 점점 추워지는데 안으로 들어갈까?

0: 공주마마, 태자께서 이걸 마시면 추위가 좀 덜해질 겁니다.
1: 밤에는 찬물로 목욕하지 말라고 내가 당부했었잖아. 그런데 태자는 말을 듣지 않아.
2: 난 괜찮아. 놀리지 마, 고파.
0: 공주마마, 걱정 마세요. 날씨가 변하면 누구나 다 추위를 느껴요. 하지만 몸이 곧 추위에 익숙해지죠. 그리고 어쨌든 태자마만 추운 지방으로 생전 처음 오신 거잖아요.

0: 로시카, 설마 태자에게 무슨 일은 없겠지?
1: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고파. 혹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신도시로 가면 되지. 다른 아버지 말에 의하면 거기 가면 다 치료를 해준다니까. 그곳에 좋은 의사들이 있으니 나한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0: 공주마마, 태자마마의 발톱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오직 마마만이 필요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몸의 열을 주는 게 최선입니다. 찬나,

0: 설아, 어디 가는 거냐?
1: 대자마마를 만나려고.
0: 그건 안 된다.
1: 마마께서 제 말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0: 만날 수 없다고 했잖니. 고집 그만 부려.
2: 얘야, 그분들은 며칠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오렴, 알았지? 어서 가. 이 아이가 다시는 태자를 못 만나게 하거라. 아이의 말도 전해선 안 돼.
0: 본부대로 하죠.
2: 아이가 태자한테 신도시 얘기를 했다. 태자가 신도시에 대해 진상을 아는 날엔 우리 목이 다 달아난다.

0: 태자맘만 어떠세요? 좀 나으셨어요?
1: 일출을 보겠다고 아침 일찍 나갔어.
0: 그 말씀은 체열 치료법이 성공적이었다는 거군요. 이게 뭐예요, 공주마마?
1: 무슨 일인데?
0: 팔목에 있던 실팔찌요.
1: 무슨 실팔찌?
2: 고로께서 이 실팔찌를 너에게 주셨다. 아길 회임하라고. 아기가 잘 들어서면 이 실팔찌가 저절로 끊어지게 된단다.
0: 실이 끊어졌어요. 사실이에요? 시타르타 마마도 이 사실을 아세요? 그럼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1: 내가 말하면 안 돼. 우선 왕비 마마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마께서 알려야.
0: 현명한 생각이에요.
1: 로시카?
0: 네?
1: 로시카가 전에 시타르타의 유모였다고 들었어. 이제 시타르타의 아기한테도 유모가 돼줄래?

0: 가자 고파. 찬나가 눈 쌓인 산 꼭대기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겠대.
1: 하지만 난 오늘 사원에 가고 싶은데 태자.
0: 왜 고파? 어째서 갑자기 신을 뵙고 싶어?
1: 마음이 생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지. 그냥 그러고 싶어.
0: 좋아. 찬나, 지금부터 우리들은 신을 뵈러 사원으로 간다.

0: 나한테 말하고 싶지 않으면 뭐 좋아. 하지만 분명 무슨 일이 있어. 당신 얼굴이 이렇게 빛나고 있잖아.
1: 그렇지. 당신 열이 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2: 대자마마! 대자마마!
0: 다룬? 멈춰, 찬나.
2: 대자마마!
0: 왜 그래, 다룬? 왜 우는 거니?
2: 어젯밤에 우리 형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분명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형을 강가로 데려갔어요. 대자마마 저랑 같이 가요.
3: 다론, 가서 형 곁에 있어라. 다론, 대자마마께서 사원에 가셨다가 네 집에 가실 거야.
2: 아니요, 어서 함께 가요.
1: 다룬, 우리는 산에 있는 사원에 가야 해. 늦을까 걱정이구나.
2: 안 돼요, 대자마마. 어서요.
0: 사원이 어딘가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
1: 어떻게 그렇게 무신론자 같은 말을.
0: 사람들은 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지. 그럼 세상에 왜 그리 슬픔이 가득한 거지? 이 아이의 눈에는 왜 눈물이 있는 거지? 난 우선 이 문제부터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가자, 다룬.
4: 자, 어서 시체를 들어서 물에 띄우자. 대왕의 명령을 다들 알잖아. 태자 앞에는 어떤 슬픈 사건도 있어서는 안 돼.
5: 아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4: 들어라! 어서!
0: 멈춰라!

0: 말을 안 해주네 고파. 세 번째 등불은 왜 밝히는 거야?
1: 앞으로 당신의 상속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사람.
0: 방금 뭐라고 했어 고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야?
2: 태자는 파자 파티가 자기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라고요.
1: 순간순간 저는 두려워져요. 언젠가 우리 아이가 사실을 알고 나서도 우리를 용서해 줄까요?
3: 태자, 태자가 돌아왔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3: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

0: 만족 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수훈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2: 신라 경덕왕 때였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년 대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괘 스님이 마을에와 보시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3: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2: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4: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지난 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밥마저 기꺼이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재상 김물량의 집에는
5: 모량리의 대성이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2: 라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마 뒤 태어난 아이는 손바닥에 대성이라 적힌 금패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의 대성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었고 아이의 이름도 다시 김대성이라 지었습니다. 김물량은 전생의 어머니까지 모셔 함께 봉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김대성은 토함산에서 곰을 잡은 뒤 꿈속에서 원망하는 곰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곰을 위해 절을 세우고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석굴암을 짓던 중 천장의 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 하늘의 신들이 다시 이어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침내 불국사와 석굴암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생에 걸쳐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김대성의 효심은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국사와 석굴암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찾는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과 감사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0: 화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5: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들어라!
1: 멈춰라!
2: 태자마마를 말리셔야 돼요. 태자마마! 태자마마! 우린 떠나야 됩니다. 일은 그들의 가족사입니다. 우린 절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3: 무슨 일을 하는 건가?
0: 가난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아들을 강물에 뛰어 보내는 겁니다.
3: 아들을 치료시키려 보냈다지 않았는가?
0: 달아났습니다. 저희하고 떨어져 살 수 없었던 거죠. 모르지요. 아마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러 온 건지도. 그런데 제 입장을 좀 보세요, 대자마마. 아들을 화장해 줄 수가 없으니 구호를 주지도 못합니다. 그저 강물에 뛰어보낼 밖에요.
3: 어째서 화장을 할 수 없다는 거지?
0: 브라만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으면 브라만들이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치료를 용서해주지도 않고요. 제 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3: 구원? 자네도 나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브라만들만 가능하지. 배달을 통해서. 거기 구원의 정의가 있긴 하지만 증거는 없네. 그런데 브라만이 진원을 염송하면 아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자넨 믿는가? 아들이 천국으로 갈 거라고?
0: 죄송하지만 대자마마, 저희는 전통을 따릅니다.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문제에 관한은 우리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그러는 것도 전통이긴 하지. 그건 인간이 믿음이라는 족쇄를 차고 배다라는 눈가리개로 두 눈을 완전히 가린 후에 산골짜기에 매달린 것과 같다네. 그에게 사람들이 말하지. 만약 족쇄를 풀어버리면 골짜기로 추락할 거라고. 풀지 않으면 살아남겠지만 언제나 그렇게 매달려 있어야지.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그 믿음의 쇠사슬을 붙잡고 전통이란 명분하에 사위란 골짜기에 매달려 있어. 그렇지만 만약 진원이 천국에 가고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자네가 그런 거짓말을 믿는다면 장작불을 준비해 주지. 오직 자네의 행복을 위해서만 브라만들이 올 걸세. 자네 아들의 몸은 화장을 잘 해주겠네.
0: 감사합니다.
3: 찬나.
2: 예, 태자마마.
4: 네.

0: 장작불이 다 탔어요. 요거는 바론의 아버지가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 더 앉아 계실 거예요?
1: 나는 왜 제반 인생사에 반감이 들까? 의문은 또 왜 그리 많을까?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거라면 우린 왜 태어났을까? 다섯 가지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왜 잿더미로 변하고? 우린 왜 금욕생활을 싫어할까? 세상은 왜 꼭 거짓처럼 보일까?
0: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자님. 죽음의 신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마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죠.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은 혐오감으로 가득해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에요. 죽은 사람을 며칠간은 그리워하겠지만 곧 잊어버려요. 머지않아 다룬도 형을 잊어버릴 겁니다. 그게 생명의 윤회입니다.
1: 며칠 전엔 살아있었다. 지금은 죽었어. 우린 며칠 동안 살다가 그러다 죽는 존재야.
0: 태자마마, 인간은 현실적이어야만 합니다.
2: 죽음은 해와 달이 뜨는 걸 막을 수 없고 먹구름과 천둥도 막을 수 없어. 그건 자연의 법칙이야. 꽃은 피었다가 결국 시들어버려. 씨앗은 다시 꽃을 피우고 구름은 다시 생겨나 비를 내려. 그런 후 그들의 존재는 다시 사라지고 새 구름이 다시 생겨나면 그때 비를 보게 되지.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아. 계속 돌아가. 이제 갈까?
1: 그래, 우리 가자. 멀리 멀리.
0: 내일 아침엔 다른 샤카 왕국으로 모시고 갈게요. 아주 새로운 곳으로요.
1: 아니야, 찬나. 카필라바스트로 돌아가자.
2: 이것만 빼고 다 싸도록 해. 예. 찬나가 그러던데 내일 아침에 떠난다고요. 카필라바스트로 가져가고 싶은 게 있어요?
3: 아니, 이곳에 관한 그 어떤 추억도 가져가고 싶지 않아.
2: 태자마마처럼 공주님도 기분이 안 좋으시네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태자마마께 지금이라도 기쁜 소식을 알려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세요. 그럼 아침에

0: 햇살처럼 빛날 거예요.
1: 아니야, 로시카. 지금 당장은 태자의 마음이 삶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 오늘 내가 그 소식을 전한다면 태자는 아마 기쁨을 느끼지 못할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 기뻐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태자가 행복할 때 그 소식을 알려줄 거야.
0: 공주님의 난처하신 입장이 이해되네요. 지금은 이 소식을 알릴 수 없으신 거죠? 하지만 두고 보세요. 카펠라바스도에 도착할 때쯤 모두 좋아질 테니.
1: 지금은 파자파티 왕비마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저 지금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카필라 바스투까지 가기만을 바랄 뿐이야.

0: 저 산봉우리한 나무를 봐. 저것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들은 지금까지 세상 모든 걸 바깥이 고파? 그런데 어쩌면 저리 담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1: 그만해요. 너무 가혹해요. 그만해요. 너무 가혹해요. 제발요. 신이시오, 보호해 주소서. 가족을 어찌 먹여 살리란 말입니까?
0: 멈춰라. 그의 죄가 무엇인가?
2: 미제는 뭐냐?
0: 없다.
2: 그렇다면 왜 내 일에 간섭을 한 건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라. 아님 너도 매 좀 맞아볼래?
3: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러는가?
2: 누구든 간에 우리는 타포단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다.
3: 이분은 샤카 연합국 수뚜다나 대왕의 아드님 시타르타 태자시다.
4: 용사소서, 태자마마.
1: 태자마마! 태자마마! 태자마마!
0: 이게 다 무슨 일인가?
4: 죄송하지만 태자마마, 타포단 왕이 모든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1: 태자마마, 그들은 이미 세금을 거둬갔어요.
4: 이건 추가 세금입니다. 왕실 국가가 전쟁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0: 추가 세금 징수를 중단하라. 너희는 농부에게 세금을 걷고, 상인에게도 걷고, 빈곤한 자의 음식을 강탈하고, 백성이 없는데 누구를 다스리려 하느냐? 타포단 왕에게 전하라. 태자가 그렇게 요청했다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태자의 명령이 내려갈 것이다. 이 곡식자를 도로 실어가서 모두 반환해라.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6: 만세!
5: 시타르타 태자!
7: 뭘 찾고 있니, 태자? 파자 파티 왕비?
0: 아니요. 근데 어디 계시죠?
7: 파자 파티 왕비는 대왕과 함께 떠나셨다.
0: 폐하께서는요?
7: 왕비와 함께?
0: 두 분은 어디로 가셨죠?
7: 서로와 함께?
8: 얘야,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없이 무례하구나. 여기 없는 사람들만 묻고.
0: 죄송하지만 숙모님, 그래도...
8: 괜찮다, 태자. 그런데 왜 그리 빨리 돌아온 거니? 샤카 영토 전체를 모두 다 돌아보겠다고 공언하고 떠났잖아.
0: 그랬었죠. 그런데 그리 기쁘지가 않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거랍니다.
8: 아하...
7: 당장은 모면했지만 또다시 두 분의 행방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 방금 한 것처럼 하면 되지.
7: 어떻게요?
8: 연극?

0: 저는 이 소식을 궁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알려주고 싶어요. 대북을 둥둥 쳐서 카필라바스도 전체가 다 알도록 하고 페아와 왕비마마도 계신 곳에서 얼른 돌아오시게 하고. 제가 말할까요?
1: 뭘 말하고 싶은데 로시카?
0: 그거 등불을 켜러 사원에 갈 거라고.
1: 그건 왜 하는 건데, 구파?
0: 첫 번째, 등불은 집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기를 바래서고.
1: 두 번째 등불은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왔기 때문이고. 세 번째 등불은?
0: 찬나에게 마차를 준비하라고 할게요.
1: 말을 안 해주네, 고파. 세 번째 등불은 왜 밝히는 거야?
0: 당신이 한번 말해봐.
1: 오늘이 무슨 축제일이야?
0: 아니.
1: 그럼 누구 생일인가? 내 생일?
0: 아니.
1: 당신 생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0: 아니.
1: 당신 귀걸이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구나, 그런 거지?
0: 뭐라고?
1: 그럼 뭐 때문이야, 고파?
0: 이 등불은 등불 그 자체를 위해서야.
1: 등불 그 자체를 위해서?
0: 이 궁전과 그리고 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도시 전체를 가득 채워줄 그런 등불을 위해서.
1: 뭐라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고파?
0: 앞으로 당신의 상속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사람.
1: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고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야?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작은 피리를 하나 만들어야겠네.
0: 그래.
1: 작은 요람도 하나 준비하고.
0: 그렇지.
1: 요령도 구하고. 난 녀석의 뒤를 이리저리 따라 달려가고, 녀석은 아바마마의 수염을 그냥 마구 잡아당길 거고, 녀석은 어마마마 품에서 잠이 들 거고, 어마마마는 녀석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시겠지. 아, 고파! 고파! 고파! 고파! 이 믿을 수 없는 행복감, 이 터질 것 같은 가슴. 이건 진심인데, 아기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어. 아기가 태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봐. 우리 눈은 그 빛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까?
0: 그럼 아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야.
1: 아바마마와 어마마마가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자.
0: 하지만 두 분이 어디 계신데 두 분은?
1: 내가 알아낼 수 있어.
0: 어떻게?
1: 대왕의 명령이라 해서 내가 자세히 따져묻지 않았지만, 내 생각엔 숙부님과 숙모님은 두 분께서 왜 궁을 비우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내가 가서 물어볼게. 그리고 고파, 내 생각엔 이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 어마마마께 먼저 알려야 돼. 어마마마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실 거야.

0: 뭘 하고 있어, 망갈라?
1: 뭘요?
0: 발목에 차야 할 발찌를 머리에 얹고 있지 않소? 보석의 자리를 그리 바꾸는 걸 보니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구만.
1: 아닌 게 아니라 생각 좀 해봐야 할 일이에요. 시타르타가 돌아오니 마음이 바빠지네요. 걱정도 되고.
0: 늘 그랬지.
1: 수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죠. 군중도 피해서 홀로 지내는 걸 좋아.

0: 해요.
1: 그런데 시타르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한테 물었죠. 안녕하세요, 숙모님. 여러분 모두 보고 싶었어요. 우리를 보고 싶었다고? 그 애가 숙모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불운이 덮치는 소리로 들린다고요.
2: 숙모님.
1: 무슨 일이야, 대장?
2: 숙모님, 어마마마를 당장 만나야겠어요.
3: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도 있느냐?
2: 아니요, 숙부님. 공지를 위해서요.
3: 공지?
2: 네,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어마마마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3: 그게...
1: 로힌이 강변에 계신다.
2: 로힌이 강변이요?
1: 그래. 제를 지내러 가셨어. 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2: 다음에 봬요, 숙모님. 지금 떠납니다. 두 분과 함께 돌아올게요. 아, 그리고요.
1: 어?
2: 돌아오는 즉시 두 분께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1: 아, 그래야지.
3: 무슨 짓을 한 거야, 망갈라? 폐하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1: 내가 지금 무슨 죄라도 지었나요? 아들한테만 말해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3: 하지만 대왕은 이 사실을 시타르타에게 오랫동안 숨겨왔어.
1: 그럼 오늘 사실이 폭로되는 거죠. 어머니와 아들을 떼어놓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태자는 파자파티가 자기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낳았다는 것.
3: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데?
1: 이해를 잘 못하시는군요. 잘 생각해봐요. 그게 깰 수 없는 정을 완전히 깨버리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진실. 내가 오늘 강물에 돌을 하나 던졌거든요. 이제 파문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지켜보시라고요. 때로 망갈라는 불가능한 일을 한다니까요. 맞죠?
4: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5: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왠지 죄책감이 듭니다, 폐하.
4: 어째서요?
5: 어머니를 추모하는 의리는 아들의 권리인데 우리는 그 권리를 시타르타한테서 빼앗았잖아요.
4: 그건 사실이요. 허나 아들한테 이로운 걸 생각하는 것도 부모의 의무가 아니겠소? 우리가 그 아이의 권리를 뺏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실은 우리의 의무를 다한 거라고. 어떤 슬픔이 우리 아들을 수도자의 길로 데려갈지 누가 알겠소?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모든 슬픔에서 지켜냈지. 나쁜 사람들이 아니오.
5: 순간순간 저는 두려워져요. 언젠가 우리 아이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우리를 용서해 줄까요?
2: 어마마마! 어마마마! 어마마마!
4: 대자, 대자가 돌아왔어.
5: 시타르타, 폐하, 시타르타가 오고 있어요.

0: 태자, 언제 돌아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1: 어떻게 된 일이야, 고파?
2: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바마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째서 아마...

0: 저한테도 여기 계신 걸 알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건지요?
1: 정치 문제로 머리 아픈 걸 좀 피해볼까 했단다. 안 그랬다간 우디아얀 대신이 이런저런 문제로 나를 잠시도 가만두지 않았을 테니까.
2: 근데 이 비밀 의뢰는 뭘 위한 겁니까, 어머니?
3: 이 의뢰는 가족의 평화를 위한 겁니다.
2: 그렇다면 왜 가족과 함께 올리지 않나요?
3: 두 분께서 이렇게 오셨으니 이제 완벽한 가족이네요.
2: 좋아요. 그럼 먼저 의뢰를 마치세요. 그 후엔 기쁜 소식으로 두 분께 상을 두둑히 드릴게요.
4: 무슨 소식?
2: 먼저 의뢰를 마친 후에 말씀드릴게요.

0: 태자마마, 이제 이걸 강물에 띄우세요.
1: 장례인가요? 죄송하지만 구루, 이 진원과 이 의뢰들은 장례를 위한 거잖아요.
0: 그래요, 사실입니다.
1: 누구의 장례식을 하고 계신 건지요? 이 팔찌와 옷과 연지는 누구의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죠?

0: 무슨 말씀이세요, 어마마마?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식을 하다니.
1: 시다르타, 나는 이 슬픔을 네가 알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 허나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이해하리라 믿는다.
0: 어마마마, 뭘 이해해요?
1: 시다르타, 나는 네 어머니가 아니다.

네 어머니는 내 언니였던 마하마야 왕비다. 너를 낳은 지 7일 만에 돌아가셨지. 나는 네 어미가 아니다. 기르기만 했을 뿐.

이 뒤틀린 운명을 보세요. 시간의 저주를요. 고파가 아기를 가져서 그래서 두 분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러 온 건데 오히려 제 어머니의 죽음을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 인간은 진정 무기력하고 세월은 정말 무정합니다. 그렇다면 난 당신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잃고 언젠간 저도 사라지겠군요.

0: 도망가라!
1: 당신 생각을 말해줘요. 대왕의 동생이 온 줄 알았네요. 허나 대왕도 괜찮아요. 저한테 오늘 말씀해 주실래요? 이 목걸이가 저한테 어울리는지.
0: 목걸이와 함께 그 목을 쳐버릴 수도 있어. 지금까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게 당신 성정이냐 하고 모른 척했어. 허나 오늘은 만약 당신 때문에 시타르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날엔 목숨을 살려주지 않겠다.
1: 저 때문이라고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베아?
0: 시타르타한테 꼭 이 비밀을 그 입으로 발설해야만 했나? 우리가 강변에 있다는 말을 왜 했어?
1: 그러니까 이제 마하마야 왕비에 대한 걸 알았군요. 무슨 일이 일어났든 잘 된 겁니다, 베아. 그게 최선이었어요. 이 진실이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난 거잖아요. 베아와 왕비 마마는 이제야 마음이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잘 됐어요. 잘 됐다고요. 그런데 베아, 저한테 고마워하시긴커녕 위협을 하시다니요.
0: 단지 경고를 하고 있을 뿐이여, 망갈라. 이런 실수를 또다시 한다면 당신이 내 동생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끗하게 내 머리에서 지워버릴 거요.
1: 하지만 전 잊지 않을 겁니다, 페아. 제가 페아 동생의 아내라는 걸요. 페아의 아내가 아니에요. 응?

0: 이 연지는 여신께 올렸던 공약물이다. 그리고 이 꽃은 항상 머리단에 장식을 하거라. 그 향기가 어머니와 아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이건 아바야 여신의 부적이야. 이 부적이 네 아기, 내 손주를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이 보석은
1: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0: 필요하지. 네가 카필라바스투의 미래를 위해 기쁜 소식을 주었다. 네 인품으로 우리 아들을 사로잡아 수도자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했어. 이건 감사의 표시야.
1: 이런 때 눈물을 보이시면 불길합니다, 어머니.
0: 야소다라, 시타르타와 너를 함께 불렀는데 너 혼자서 왔구나. 아들의 얼굴을 못 본 지도 이틀이나 지났단다.
1: 저한테도 아무런 말 안 해요, 어머니. 지난 이틀 동안 멍하니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찬나한테도 칸타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아요. 혼잣말만 하고 있어요.

0: 야소다라, 뭘 좀 물어봐도 되겠니?
1: 그럼요, 말씀하세요, 어마마마.
0: 시타르타는 이전처럼 날 사랑할까? 나를 어머니라 불러줄까?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나를 탓하지 않을까? 대왕도 걱정하고 계신단다.
2: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가 하신 일은 다 아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0: 대장!

0: 어디 갔던 게야? 왜 오지 않았어? 이틀이나 지났는데 어미가 보고 싶지도 않았어.
1: 어머니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0: 죄책감이 들었단다 시다르타.
1: 삶에 대한 의문에 휩싸여 갑작스러운 이 충격에 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봐요.
0: 이건 그저 과정이고 곧 지나갈 거야.
1: 드릴 말씀 있어요, 어머니.
0: 말해라, 아들.
1: 저는 마하마야 왕비의 아들이지만 어머니 없인 존재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희생의 은혜를 입었고 난다한텐 죄를 지었어요. 저를 위해서 난달 멀리하셨잖아요. 저에 대한 사랑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0: 아니다, 시다르타. 부모는 자식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야. 그저 사랑을 할 뿐이지. 그래, 너를 야소다라와 함께 부른 이유는 나도 너한테 뭔가 귀중한 걸 주고 싶어서다. 따라오렴, 어서. 봐라, 이건 마하마야 언니의 추억이야. 널 위해 잘 보관하고 있었다.

마야 언니는 매우 아름다웠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언니는 항상 너를 생각하실 거야. 그리고 이건 네 장난감이다, 시타르타.

0: 마야 언니가 아들을 보시고 참으로 행복해하실 거야. 언니가 마침내 평화를 얻으시겠다.
1: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본 적도 없고 어머니의 목소리나 노래를 들은 적도 없어요. 피리 소리 듣는 걸 좋아하셨다죠? 이 가락을 어머님께 바칩니다.

0: 노림꾼! 노예로 전락하고 말 거요!
1: 당신의 백성들은 이미 왕국 안에서 극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0: 시타르타 태자에게 경고를 하는 바요!
2: 수도자입니다, 마마.
3: 국어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요?
4: 자만심과 수치심을 극복해야만 될 수가 있어.
3: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시죠?
4: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3: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행복하잖아.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지금 어미 북극 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 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3: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수문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 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애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해갑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일식으로 순원화구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합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려.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속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로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 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 취타 행렬, 종사 영반 및 어산 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 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 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0: 다양한 추모제 기념 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 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보따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4: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송파구에 김영철 권희 연조성 김민정 조은규 조민규 부채 경기도 광주시의 망월사 대중각각 등 부채 울산 중구에 박복향 권영기 박선영 박경림 박순재 부채 인천 부평구에

제 경기도 화성시 양철준 홍정희 양현지 양은지 양민지 부채 강원도 화천군에 염덕인 부채 미국 텍사스

일주군에 장진 장기문자 장연모 장인모 장경하 장연수부 최전남 순천시에 정초영 김정님 정현준 정현진 부채 전남 해남군에

최수용상구에 주헌주장은자 주용박민영 추다영 김재영 추정아 김유정 김지영 추희경 김하연보채 가족건강발언 경기도 부천시의 김재은보채 제주시의 장정신보채 대구 수성구의 조수옥보채 사업번창발언 광주 광산구의 조용주 김미경 부채 학업 성취 발언 대구 수성구의 한태용 한도연 부채 업장 소멸 발언 미국 플로리다 거주 필릭스 나나 문노원 나나 부채 가족 기상 발언 중남 아산시 강재박 이현주 강북 영강 승민강 대원 부채 경남 김해시의 김문과 윤지양 김대희 이유정 김 현재보채 대전 유성구에 김병순 정미성기 대용 민병진 김효진 민서연 민유보채 나노 하이테크 사업번창 충북 단양군에 김상철 강형미 석기란 황노미 김준영 김현수보채 김효용 영가, 강유 영가, 김은영 영가, 석기란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경기도 희흥시, 김석여 박상규, 김정겸, 윤순아, 김도여, 김도경, 박순규, 부채, 인스턴트 필름 사업본장, 서울 서초구에,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연, 김두연, 부채, 서울 중구에, 김정...

선민부채 태구동구에 유재현이 태선도 영교 김수진도 운후부채 태구서구에 도영호 이상이 도경석 이지연 도연지 도유진 박나영 박재성 부채 서울 용산구에 문상

배유진, 배유준, 보채, 서울 강남구에 배재성, 이정은, 배서연, 보채, 서울 강남구에 배재영, 송수미, 배현우, 보채, 인천, 미추홀구에 손주, 정미숙, 손능경, 손상원, 이소랴, 이지원, 보채, 중남, 당진지에

정다영 영원덕 장원덕 정미약 이문호 한성오보채 황제 바이오텍 사업본차 오하준 영가 경기도 안양시에 우병준 이명숙 우창민 우희정 우희영 모채 대준산업 사업본창 서울 강동구에 유경남 이상 안희강이 이설이 모채 서울 구로구에 윤인수님 희재 모채 서울 도봉구에

대보채 경기도 하남시 이병호 장유정 이다경 이다현보채 충남 경남 거창군의 이정숙 장병삼 희병덕 임동군 보채 경기도 화성시 이진성시연 홍예리 성기연 성기찬 박중영 성다원 성지연 보채 보명산업 사업본장 경기도 시흥시 이진순 김양순 남택민 남택진 남인석 보채 서울 송파구에 이현

경기도 수원시 조상문 유진영 조이안부채 조이현영가 광주 서구에 조상우 이해영 조하율 조하민부채 대구 서구에 죽음

조상영과 안동근 씨, 태아령 일체영과 김병순 보기에 김선석 창설의 영과 김재윤 보기 이영승 영과 태아 수자령 일체영과 백일남 보기 안동배 씨 일체 조상영과 안동배 씨 태아령 일체영과 상명선인 보기 곽호안 영과 유경남 보기 이찬우 영과 이민숙 보기 이재영 이채욱 영과 태아령 일체영과 이점숙 보기 이연순 염창수 영과 이진순 보기 남덕현 영과 조경태 보기 조광선 영과 조동길

힘에 가호하는 힘을 입어 몸에는 일체의 병고와 행난이 없어지고 마음은 일체의 탐함과 허리 서금이 영원히 사라지며 사대가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4: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5: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

함께 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지금 어미 북극 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 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1: 네.
2: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네.
2: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1: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니.

0: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사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

0: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0: 아,
1: 물도
0: 네.
1: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주사를 맞았어요? 한 번씩.

0: 맞는 거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0: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달은.
2: 네, 한 달. 네.
1: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0: 네.
2: 네. 네.
0: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네.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1: 아,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네.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

0: 신경세포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2: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다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

0: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임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요.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님.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4: 어머니
3: 네,
4: 그
3: 네.
4: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0: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몸을 키워라.
2: 네네네.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어서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3: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4: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3: 네.
4: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3: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4: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3: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2: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3: 네.
4: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3: 네.
2: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3: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0: 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초춘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예,
2: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1: 네.
2: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예.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0: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4: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5: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6: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7: 여명 808, 정말 좋아요.
6: 상쾌한 아침, 참 좋은
7: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8: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9: 불교사업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 불교사업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2-944-7499.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0: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7: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8: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856-9559.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2: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0: 바로 나오시는데요.
1: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1: 네.
3: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4: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 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5: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6: 다도체험,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5: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배우 이재용 씨가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에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깊은 불심과 수행으로 잘 알려진 이 씨는 그늘진 곳에 자비와 나눔의 온기를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제32 보병사단 호국대원사에서 지장보살상 점안식이 봉행됐습니다. 금강경과 지장경을 독송해온 사단 행정부사단장 공영철 대령의 원력에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뜻을 모았습니다. 창건 114주년을 맞은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참선 명상공간이 비로선언을 개원했습니다. 정법연화 차 명상문화축제를 열며 명품 수행 도량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삶과 사상

0: 상황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초판본과 침필, 유묵 등의 자료를 통해 만해 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골군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이재용 씨가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평소 깊은 불심과 수행으로 잘 알려진 이 씨는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자비와 나눔의 온기를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수많은 작품에서 묵직한 카리스마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온 중견 배우 이재용 씨. 연기 인생 이면에서 오랜 세월 참선과 여러 수행으로 내면을 닦아온 신심 깊은 불자 배우가 이번엔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얼굴로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이재용 씨를 아름다운 동행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대중에게 친숙하고 신뢰를 주는 불자 배우가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준 데 감사를 표하며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우리 불교 자체가 뭐 자비 행을 하는 그 중에서도 더욱더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동행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 홍보대사를 맡은 이재용 씨는 나눔은 특별한 베풀미 아니라 불자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자비 행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과 대승의 정신이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스스로 실천해온 진원 염송을 회향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3: 제가 지금 자식이 네. 지금 동행하고 있는 자식한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1: 위촉식을 마친 이재용 씨는 자신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보시라는 아름다운 행위로서 전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자로서도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살라는 그런 부처님의 배려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 오랜 수행의 깊이에서 나온 이재용 씨의 원력은 자비와 보시의 가치를 전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제3대 원로회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과 역할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비구니회 원로회 의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원로 스님들과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전했습니다. 원로회 의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들이 종단의 한 축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은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이라며 약속한 대로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 복지에 대해서도 종단이 출가부터 열반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비구니회 원로 평택 명법사회주 화정 스님은 네팔 구호 성금 2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수원 봉령사와 봉령사 승가대학 동문 모임인 선우회가 네팔 재난 대홍수 피해 구호를 위한 기금을 희사했습니다. 봉령사 주지 진상 스님과 선우 회장 서로 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구호기금 5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봉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네팔을 돕기 위해 동문뿐만 아니라 학인 스님과 종무원, 신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에서도 하기 어려운 모금을 굉장히 크게 해주셨다며 현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최대한 여러 차례 지원하려고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군에 한 불자 지휘관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의지해 불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지장보살상을 점안하고 대한민국의 안녕을 발언한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불법 쓴 구호와 함께 흰천을 걷어내자 늠름한 상호와 거대한 육환장을 든 지장보살이 위용을 뽐냅니다. 지난달 28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을 수호하는 육군 제32보병사단 호국대원사에서 봉행한 지장보살상 점안식 현장입니다. 사찰명인 대원과 지장보살의 별칭인 대원본전이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인연을 지녔지만 그동안 지장보살상을 별도로 모시지 못했던 대원사. 이번 불사의 시작에는 오랜 불자였던 사단 행정부사단장 공영철 대령의 남다른 원력이 있었습니다. 평소 금강경과 지장경을 독송하며 마음을 다잡아온 공대령은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대원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불사를 추진한 겁니다.
5: 지장경은 금강경의 실천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장보살님은 불성불 하신 게 아니라 불성불의 성불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의 공의 지혜와 맞닿는 실천의 한 부분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4: 공대령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뜻을 모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불사가 추진됐습니다. 칩시일반 모인 불사금은 4,500여만 원. 지장보살상 조성과 불단 설치를 비롯해 석등과 조경, 기념비 조성 등 법당 안팎을 장엄하는 데 사부대중의 정성이 더해졌습니다.
6: 그 마음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또 어딘가에는 분명히 전해질 것이라고 제가 믿고
7: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며 다시 힘을 얻는 기도차가 되기를.
4: 점안식의 증명법사로 나선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 스님은 공대령을 비롯해 불사 추진에 앞장서온 3명의 제가불자에게 감사장과 공로장을 전달했습니다.
7: 호국불교의 전통이고 호국불교의 신념을 앞으로 이 땅에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원을 세우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 호국대원사는 초과 모연된 정제를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후방 군법당과 불교 시설을 지원하는 데 회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월 지장제일마다 정기기도를 봉행해 장병들의 평안과 부대의 안녕을 발언할 예정입니다.
8: 꾸준히 기도를 해서 우리 부대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5: 특히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시겠다는 그 큰 발언을 우리도 같이 배워가면서 또 그분의 힘과 가피를 받고 우리도 우리 모든 불자들도 지장보살님이 되어가는 그런
4: 개인의 신심에서 시작해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완성된 호국대원사 지장보살상. 지장보살의 대원을 군장병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싶다는 한 군인의 발언이 새로운 군포교의 씨앗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일제강점기 도심포교의 원력으로 출발해 창건 114주년을 맞은 영축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참선 명상공간인 비로선원을 개원했습니다. 개원식과 함께 정법 연화 차명상 문화축제를 열며 지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도심 속 명품 수행 도량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1912년 창건 이래 도심 속 진리의 숲 역할을 해온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정법사가 창건 114주년을 맞아 복합수행 문화공간인 비로선원을 개원하고 도심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3년 건립계획 수립 이후 올해 4월 점안식을 거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비로선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2층에는 화암 삼존불과 법성 화암도를 모셨고 1층에는 차와 향 명상을 즐기는 무딧다. 지하 1층 소례원에는 초대형 스크린과 천인 화불도를 조성해 복합수행 문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10: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도량 정비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수행과 명상 그리고 정진, 기도가 어우러지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이날 개원식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대거 참석해 정법사의 새로운 수행 공간인 비로선원의 개원을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11: 오늘 이 비로선원의 또 역할이 앞으로도 우리 모든 분들의 창원 마사 모든 분들의 신성에 큰 힘이 되시고 또 행복을 열어가는 큰 장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9: 특히 미래 포교의 결실인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불교 교리 경시대회와 한글 반야신경 독송대 시상식이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대했습니다. 개원식에 이어 오후에는 정법연화 차명상 문화축제가 경내에서 펼쳐졌습니다. 주지 광우 스님의 여는 소리 사방찬 의식을 시작으로 영축 다도회의 비로선자 시연, 문수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직접 차공량을 올리는 다도 시연이 펼쳐져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114년 전 선대 스님들의 원력을 이어받아 도심 속 참선 문화 도량으로 거듭난 정법사. 새롭게 문을 연 비로선언은 지역민과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고 일상의 평안을 찾아주는 도심 속 명품 포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0: 제72회 백제 문화제를 맞아 순국선열과 유주무주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공주시 사암연합회와 불자연합회는 지난 4일 금강 신관공원 특설무대에서 신원사 주지 성관스님, 동학사 주지 경원스님, 최원철 공주시장, 이범수 공주시의회 의장, 박영구 공주시 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백제문화제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천산스님은 영산대제는 단순한 불교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백제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세대와 종교를 넘어 모든 시민이 화합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발언하는 문화회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영산대제는 백제 호국불교의 정신을 잇고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영가들을 천도하는 자비의 실천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 삶 속에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열애종이 창종 60주년을 맞아 전법 원력을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열애종은 지난 3일 총본산 옥천대학사사에서 총무원장 명한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해각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창종 6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명한스님은 인왕 대승정의 창종정신과 수행 원력을 받들어 부처님법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애종 원로 법산스님은 감사합니다를 화두로 삼아 오유지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창종 60주년 기념 대법회는 창종주 인왕 대승정 공덕비 제막식 거액을 시작으로 열애행과 자비 보살행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열애본문 보살행 7대 서원을 천명하며 종단 중흥과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발언했습니다. 대구 803 파계사가 어제 경례 설법전에서 고송당 종협대종사 열반 23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다례제에는 문도대표 성화대종사를 비롯해 파계사 주지 현봉스님 등 문도스님과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화스님은 평소 은사스님께서 행위에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강조하셨다며 스님의 고귀한 뜻을 따라 정진하겠다고 유운을 기렸습니다. 현봉스님은 평생 수행과 자비의 길을 이끄신 스님의 높은 뜻과 가르침을 되새겨 서로 화합하고 자비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송스님은 1920년 파계사에서 상훈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망월사 30년 결사에 동참했으며 파계사 선방에서 수행하다 2003년 9월, 법납 83년, 세수 97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만해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초판본과 침필 유묵 등을 통해 100년을 이어온 만해 정신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양유근 기자입니다.
12: 독립운동가이자 선승, 시인이었던 만해 스님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국대와 인제군, 백담사, 설악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로 구성된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어제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 개전식을 열고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용운의 꿈과 빛이 서린 처인설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전은 총 45건 109점에 달하는 방대한 역사 자료가 전시됩니다. 동국대 중앙도서관과 박물관은 물론 통도사, 송광사, 범어사, 성보박물관 등 전국 17개 주요 기관이 협력해 유묵과 사진, 초판본 도서 등 귀중한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13: 동국대학교는 만해 선생님의 정신을 과거의 유산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오늘의 언어로 되새기며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14: 인제군도 만해 선사와 님의 침묵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을 잘 간직하고 그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지는 만해 선사의 삶과 사상을 9개 주제로 나누어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장인 청년 만해에서는 홍성 생가 사진과 최초 사진, 친필 이력서를 비롯해 건봉사, 유점사 등 설악산과 금강산 시절의 수행 기록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애국자 한용운에서는 안중근 의사

0: 서사, 통도사 등과의 인연이 담긴 친필, 칠언율 시 유묵을 선보입니다. 네 번째 문사 한용운에서는 정선강의 최근담, 초재판본과 불교대전 초판본, 불교 한문독본 필사본을 통해 문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다섯 번째 오세인 한용운에서는 1925년 오세암에서 얻은 깨우침과 오도송, 잡지 유심창간호 등을 전시합니다. 여섯 번째 독립지사 한용운에서는 선사가 옥중에서 써내려간 조선 독립에 대한 감성의 개요와 옥중시를 통해 서슬퍼런 투쟁 의지를 전합니다. 일곱 번째 시주인 한용운에서는 님의 침묵 초판본을 필두로 한 주요 출판 판본사가 여덟 번째 지도자 한용운에서는 항일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 활동가 비밀결사체 만당 잡지 불교 수록 자료를 아홉 번째 자유인 한용운에서는 친필 원고인 심우장 만필과 유묵 마저 절위, 폐가변 송수첩 등을 통해 선사의 말년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 오늘 이곳을 찾은 젊은 세대들은 만해 스님의 오래된 글과 유물을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서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의 불교적 가치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님의 침묵, 다시 우리 가슴을 열어서 세계를 향하여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평화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가 공존 공용하는 진리로 우뚝 서게 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0: 1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시대를 넘어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님의 침묵. 이번 특별전은 10월 30일까지 동국대 중앙도서관 마실 라운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용인 백령사가 정멸보궁 낙성을 기념하고 괴부를 모시는 법석을 열어 불사의 원만 회약을 축하했습니다. 백령사는 지난 3일 경내에서 회주 묘호스님과 주지 돈각스님, 이상일 용인시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정멸보궁 낙성식과 괴불제, 작은 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주 묘호스님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도량을 정멸보궁이라 한다며 백령사가 진신사리를 봉안하게 된 만큼 불자들의 신심과 수행을 이끄는 성지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지 돈각스님은 백령사는 용인에서 국가 지정보물인 원각경을 소장한 도량이라며 이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년고찰 마산 광산사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시민들에게 마음의 휴식과 내면의 평온을 선사하는 명상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산사는 지난 5일 경대 특설무대에서 광려산의 청정한 자연과 선율이 어우러지는 2026년 휴 명상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주지 해륜 스님과 마음 휴 명상학교 수강생 18명 시민들은 다라니 독송, 호흡 명상과 종합 명상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일상의 번뇌를 비우고 내면의 진면목을 찾았습니다. 해륜 스님은 천년도량 광산사에서 자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산사에서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위로와 여유를 담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산사는 명상 음악회에 이어 저녁에는 제5회 광산사 산사 음악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대원각사가 일제강점기 미군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해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골롬 마루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대원각사는 지난 5일 경대 마당에서 회주 안도스님, 황면사 주지 정산스님,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을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등 이웃 종교 성직자들과 유가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골론 마루오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도천스님은 희생자들의 삶과 희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남겨주고 있다며 발언과 기도가 고통을 덜고 자비와 평화가 널리 퍼지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모제는 헌다와 분향을 시작으로 추모사, 추모시 낭송, 종교합동 추모기도, 살풀이춤 추모 공연순으로 이어져 이웃 종교와 함께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제주 수정사가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공덕비를 제막했습니다. 제주 수정사는 지난 5일

주지 도산 스님과 태고종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 등 4부 대중 100여 명의 축하 속에 관세음보살 저반과 중흥주 및 제가불자 공덕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도산 스님은 불사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수정사의 천년을 위해 불자들이 함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지사는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으로 제주도민들의 삶이 편안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 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 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은

0: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세공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사구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물심사 철벽은 서

본참공안에 몰심사하면 철벽은산 백부지다. 철벽은산에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100가지를 다 알지 않은 바가 없다. 우리는 활구참선객으로서 선지식으로부터 공안 하나씩을 받아가지고 화두 하나를 받아가지고 행주좌와 어묵동정간에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귀를 통해서 무엇을 듣거나 육군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만나고 부딪히더라도 바로 거기에 즉해서 바로 자기의 본참 화두를 참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의단을 이렇게 집중할 때 흡사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철벽과 은산이 앞에 와서 탁 막히고 왼쪽을 돌아봐도 철벽 은산이요 오른쪽을 돌아봐도 철벽 은산이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무슨 번뇌와 망상이 거기에 붙을 수가 있으며 무슨 사량복탁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단이 불기둥처럼 타오르는 그 사람에게는 혼침도 거기에는 붙을 수가 없고 번뇌 망상도 거기에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례의거 의무관이요 의심에 가고 의심에 오고 그렇게 해서 딴 생각을 하려고 해도 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고 온통 아침부터 점심 고향을 할 때에도 그 의단이 동로하고 점심

그냥 끝나고 양추질을 해도 의단이 그대로이고 다시 입선을 하고 방선을 하고 저녁 고향 시간이 돌아와도 그 의단이 그대로 타성일편이 되어서 순수 무잡해서 화두를 일부러 들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통로해서 타성일편이 되면 고목개화 만고지다. 홀연히 어떤 소리가 들어오거나 홀연히 무엇이 눈에 들어오거나 홀연히 발을 삐끗하거나 문 닫는 소리를 듣거나 그럴 때 통 밑바닥 빠지듯이 의단을 타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 조사 스님네들, 선배 스님네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정진을 해가지고 의단을 타파함으로써 자기의 면목을 보신 것입니다. 방금 조실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600년 내려오면서 때로는 불법이 국교가 되어서 흥황한 때도 있었지만은 나라가 바뀌면서 유교를 숭상하게 되고 불교를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가진 방법으로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해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고구려도 불교를 믿었고 신라에도 불교가 들어왔고 백제도 불교를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당나라 원병을 청해가지고 고구려를 망하게 했고 또다시 나당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백제를 멸망을 해가지고 신라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역사가에 따라서는 신라 통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차라리 고구려 양만춘 장군의 제안대로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가 그 삼국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당나라를 치자고 양만춘 장군은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치고 백제를 친 바람에 신라가 통일을 했다고 해도 압록강 이북은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니고 경주에다가 서울을 두어가지고 어떻게 북한을 제대로 다스리며 압록강 이북의 만주 땅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나라의 병력을 청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만주를 주었는지 다스릴 수가 없어서 만주를 포기했는지 내가 깊이 연구를 못해서 확실히는 알 수가 없으나 그때부터 압록강 이북은 그 넓은 고구려 땅을 이 당나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라 통일해가지고 국교가 불교로 되어가지고 참 융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신라도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또 그 고려도 불교를 국교로 숭상을 했지만은 몇백 년 지내는 동안에 또 고려가

이성계와 방언이 그 이씨들로 인해서 결국은 고려가 망했습니다. 고려가 망한 뒤로 조선은 불교를 숭상하지 아니하고 유교를 국교로 하다시피 해가지고 유교를 숭상하는 바람에 참 불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탄압과 압박을 받아가지고 참 불교 운명이 신라권처럼 그렇게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스님 내가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래도 스님한테 세금을 받는다, 또그 집신을 삼아 바치라, 종이를 만들어서 바치라, 무엇을 해라 해가지고 도성을 쌓고 성을 쌓고 하는데도 전부 스님네를 강제 노동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완전히 이조에는 양반 상놈의 계급이 극심했었는데, 그 상놈보다도 더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심지어는 서울 사대문 안에는 승려는 출입이 금지를 당했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이조 시대에 우리의 선배 스님들은 뼈아픈 인욕과 고행과 신심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간암수호를 하고 염불, 기도, 경을 공부하고 참선을 정진하면서 불교의 명맥을 단절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우리 선배님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국가에서 또는 사회에서 우리를 도를 닦지 못하게 핍박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교 자체적으로도 우리 참선 모독에 핍박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우리는 과거의 심리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풍족하고 의식주 문제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로 발심한 불교의 정법을 전수할 만한 큰 불자는 네 가지. 첫째는 입는 옷은 분소衣를 입고, 먹는 음식은 하루에 한 번씩 걸식을 해가지고 해결하고, 또 거주하는 곳은 수화나 석상에서 거주를 하고, 약은 소변이나 대소변으로 만든 그런 것으로서 약을 쓰라고, 이네 가지에 의해서 수행을 한 것을 성인, 성자, 종자, 종자, 성종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큰 대심 종자, 대근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부처님 당시에도 가섭존자가 그런 두타행의 으뜸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이 말세에 한국의 이 풍토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얼마 못 가서 쓰러지거나 죽거나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으로나 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대로는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처님의 그 근본 뜻은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서 금박하게 살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것을 신심으로 돌려서 턱 분심을 내가지고 정진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하

당하의 직위 아시수어 눈으로 무엇을 보는 그 찰나 귀로 무슨 소리를 듣는 찰나 일체처 일체시에 돌아갈 곳을 알아라. 무슨 돌아갈 곳이냐면 대관절 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이 소소영영한 대관절 이놈이 무엇이냐. 알 수 없는 의단으로 바로 돌아가라. 의정 거쳐의 오분명이여 의정 의심 화두에 대한 의심을 들 때 흐리터분하고 멍청이 그러는 게 아니여 소소영영하게 또렷하게 분명히 의단을 그거가 거라고 막파 심량 중복탁이다. 생각으로 사양 분별로 이리저리 따지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무엇이 알아 들어가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스스로 아하 이것이로구나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야무지게 잡두리를 해나갈 해등호양 풍전 속이다. 부처님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인도에서 달마시임까지 28대 달마시임으로부터서 육조해릉시임까지 5대 삽삼조사 육조시임으로부터서 남학회양선사로 태고보호로 해서 오늘날까지 그 부처님의 정법이 끊이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데 정말 시국으로 보나 이 말세를 당해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등불이 까딱 잘못하면 등불이 꺼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이야. 풍전등화라고 해서 이러한 때에 우리 불자들은 우리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은 정말 이럴 때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그 등불을 이어받아서 꺼지지 않도록 전해 나가야 할 바로 그때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랑은 사정은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싸우고 경제적으로는 노사가 대립하고 종단은 참 유혈극이 일어나가지고 종문이 두 개가 생겨가지고 세상을 모다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 다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이신 선객 스님들, 불자 여러분은 8만 4천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육군과 육진과 육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구니와 당당하게 싸우면서 석 달 동안을 잘 정진을 하시고 해제 법요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운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눈동자를 살펴보니까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단으로 무장을 한 청정하고도 성스러운 신기로운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시국이 혼란스럽고
종단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각 선원에서 용맹정진하고 가행정진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려는 그런 원력이 넘치고 우리의 눈에는 신심과 의단과 분심으로 서리발처럼 빛나는 그러한 싱그러운 눈빛이 죽지 않는 한 아무리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제2의 6.25 동란이 일어나고 설사 총문이 불이 타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불교의 정법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설후

서로 시지 송백조여 눈 내리고 서리 내리는 뒤에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를 알 수가 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산천, 초목 모든 나무, 모든 풀이 다 파랗게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린 뒤에는 대부분의 풀과 나무의 잎은 다 시들어버립니다만은 오직 소나무와 잣나무는 그 추위를 견디고 파란 것을 변치를 않는다 이것입니다. 사란 반경장 장부십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김가나 박가나 모든 사람이 다 괜찮고 다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면 그 사람의 장부다운 심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나 사업가나 무슨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특히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장부 절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해리의 횡신입이다. 옳고 그런 시비 흥망성쇠와 성주괴공하고 생로병사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바세계는 그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가라앉을 만하면 또 일어나고 해서 물심양면으로 견디기 어려운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보살들은 천상에 낙을 받는 그런 곳보다는 생로병사와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 사바세계야말로 도를 닦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더욱 신심을 내고 용기를 내고 분심을 내가지고 몸을 비끼면서 뚫고 들어가고 그 돌파를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표범과 호랑이와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대는 그 속에서 용기를 내고 분심을 내서 목적지를 향해서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데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언젠가 보왕삼매론을 그 여러분들에게 떠나드렸는데 그 보왕삼매론에 있는 10대 애행 10가지 이겨내기 어려운 그 조항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만은 편안하기만을 바라고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무엇이 수월하게 되기만을 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운 고비를 만나서 그것에 물러서지 않고 그 돌파함으로써 새로운 신심이 나고 새로운 힘이 솟구쳐서 결국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3월 1일 3일절을 지내갔습니다마는 임진 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나라는 노론, 소론이니 동인이니 서인이니 해가지고 밤낮 상대방을 역적으로 몰아붙여서 귀향을 보내거나 죽이거나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서산대사가 율곡 선생을 내보내서 10만 양병, 머지않아서 외란이 있을 테니 우선 10만 양병을 하고 또 성을 모다 쌓고 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율곡 선생이 나라에 상소를 올렸는데, 나라에서는 이런 태평성대에 무슨 그런 것이 필요하냐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정사와 부사를 보냈는데, 가서 일본이 과연 한국을 침범할 의사가 있나 없나 보고 오라고 보내니까, 두 사람이 가서 과연 그런 위험성이 있고 풍신수길도 그런 야망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고 둘다 같이 그렇게 보고 왔었는데, 와서 보고는 여당 하는 사람은 당론으로 풍신수길이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고 전혀 한국을 침범할 기색이 없다, 이렇게 보고 오고, 야당은 그 반대로 충분히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당 사람들은 태평성대에 그런 이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1592년에 결국은 임진왜란을 당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선조대왕은 정승들을 모두 거느리고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나와서 승군을 모집해가지고 적극 왜군을 막고,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왜병을 무찌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망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게 겨우 막아가지고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강화 조약을 맺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모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 했으면 여당이 야당이 노론이 소론이 그런 싸움을 다 그만두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경술련 한일 합방할 때까지 300여 년 동안을 더욱 치열하게 노론이 소론이 하고 서로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외놈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도와준다 해가지고는 살살 들어와가지고는 한일 합방을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주권을 뺏어버렸던 것입니다. 36년 동안 참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식민지 정책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우리의 글자를 빼앗고, 우리의 성까지 다 빼앗아가지고 창씨 개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일부 참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은 중국으로, 미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국내에는 친일파들이, 이완용의를 비롯한 뭐다 그 친일파들이 서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진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1945년 을이운년에 연합

군의 승리로 원자탄 덕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다고 뭐다 기뻐하고 그랬는데 해방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되었든지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나라 사람끼리 마음을 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오래간만에 찾았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합심을 해야 할 텐데 좌익이니 우익이니 북쪽에서는 북쪽에 정부를 세우고 남한에서는 남학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6.25 동란을 맞이해서 동족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해방 후에 태어나고 6.25 동란 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날까지 아직도 남북이 통일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북한은 남한을 남침하기 위해서 계속 핵 개발을 하고 백성들은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한은 이북보다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 IMF로 해서 그 지금 경제적으로나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런데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당이 야당이 해가지고 진실로 나라를 사랑해가지고 합심해서 자르려고 하는 그런 기색이 보이지를 않고 직장 기업은 계속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출을 당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1운동이 1910년에 해가지고 오늘까지 80년이 되었는데 3.1 기념식을 하면 뭐합니까? 100번 기념식을 해봤자 진실로 각자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나라 사랑하는 그러한 바른 애국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 당만을 위하고 자기 개인만을 위하고 사리 사욕과 공금 횡령 가진 못된 짓을 하고 세상은 점점 혼탁해 가지고 밤낮 사람을 죽이고 강도 절도 횡령 이렇게 있으니 정말 입으로 애국을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우리 불자는 나서서 그렇다고 해서 대모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애국을 부르짖을 수도 없는 것이고 천상 이럴 때에 우리는 이뭣고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불법을 투철히 깨달은 서산대사와 같은 사명대사와 같은 그런 도인이 나옴으로 해서 불법도 살려나가고 나라도 살려나가는 그러한 길밖에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용주사 중앙선언 또 전주 유봉사 유봉선언 또 대전 세등선언 또 승련사 선언 도반들이 모두 다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여기저기서 이 공부하신 시민들도 많이 오셨고 또 용화사 보살선언 시민선언에서 모두 그동안에 정진하신 신도님들도 이 자리에 모두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북위영화 다 인간 살아가는 데는 혹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한 점도 있지만 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 것이고 그런 것을 누리고 획득허이라고 지은 죄만 가지고 가게 되고 다 그것 영원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참

우리가 세세생생에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나를 찾는 이 무엇고, 이 무엇고를 통해서 얻어진 정진력, 그것밖에는 정말 우리가 목숨 바칠 곳이 없는 것입니다.

0: 때문에 법상에 올라올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중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밖에는 내가 여러 도반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동시에 여러 도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856-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5.
3: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 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5: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애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화구 효위령문화제를 봉해갑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의식으로 순원화구의 덕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6: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합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5: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6: 지장 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0: 작업하는 개근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1-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복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 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0: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불자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보사 계율도량 말씀을 드리다가 못다한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세 양중인과에서 과보를 생산하는 시간이 분류되어 있다. 이 생이 져서 이 생에 맞는 거, 이 생이 져 다음 생에 맞는 거, 이 생이 져 다다음 생에 맞는 거, 효력이 상실되는 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기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과보를 생산하는 업.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과보를 생산하는 법. 그러니까 세 번째 생부터 계속 윤회를 할 건지 아니면 아란이 돼서 윤회를 안 할 건지에 대한 과보 생산업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업은 이생이 돼서 이생이 받는 거, 이생이 다음 생에 받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생부터는 아란이 되는 생까지는 과보를 계속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생에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잘 살다라는 얘기는 안 된다. 이 생에 100%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생 아란이 되기 윤회하기 전까지는 언젠가는 인연이 도래하면은 시절이 도래하면은 익어 가지고 익을 때는 쓴맛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업은 세 번째 업은 윤회가 계속되는 한은 결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과보를 낳을 수 있는 업이다. 받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업의 과보로부터 누구도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말씀. 아난자 존자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탁발만 나가면 그냥 공양을 많이 받아와요. 그 이유를 부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보자.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은 빈 그릇도 오는데 아란존자만 그렇게 많이 받아오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에 지은 선업 때문에 그렇다. 아란존자는 오랜 전생에, 그러니까 아란존자까지 될 정도 되면 전생전생에 부처님처럼 계속 성공운동 잡고 선정 닦고 지혜를 닦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법문도 빨리 이해하고 100% 믿고 따르는 분들은 전생에 공부를 한 분이고, 의심만 하고 믿지도 않고 그런 분은 전생에 공부 안 한 분들이요. 무명업장이 많은 분이죠. 먹구름같이 오리무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아란존자는 오랜 전생에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떼를 구해준 적이 있었다.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떼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개미떼들이 오랜 세월을 윤회하다가, 우리는 윤회하니까 축생이 개미가 사람으로 되고

지옥도 가고 물고기도 되고 막 윤회하잖아요. 지옥 가기 축생수라 인간수라 일곱 여섯 군데를 육도 윤회하잖아요. 데미지대 오랜세월 윤회하다가 부처님 당시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난다 존자에게 많은 보시를 한다는 것. 계속 그 개미들이 윤회하다가 아난 존자가 부처님 상수 제자로 될 때가 시질 인연이 돼서 같이 만난 거예요. 아난 존자에게 많은 보시를 한다는 것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래 전생에 오랜 전에 지은 선업이지만 적당한 때가 되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시절 인연 도래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밥도 시간이 돼야 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인연법이 시절이 돼서 만나고 시절이 다해서 인연이 다해서 헤어지는 거고 없어지고 다시 만나고 무상하게 변하잖아요. 이 인연이 가면 저 인연이 오고 이 사람이 가면 저 사람이 오고 시절 인연 도래, 시절 인연이 도래. 여러분들 외우십시오. 시절 인연이 도래한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때가 돼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때가 돼야 맛있는 사과, 가을에 먹는 과일, 여름에 먹는 과일, 뭘 심어서 다음 생에 먹는 나무 과일 다 시절 인연 때가 있다. 모든 게. 그래서요,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공부할 때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 때를 놓치면 이건 안 돼요. 때가 있어. 20대 인생, 30대 인생, 40대 인생 때가 다 있어. 모든 것도. 노는 것도 때가 있고, 열심히 사는 것도 때가 있고, 경영 팀이면 쉴 때가 있고. 그래서 인연이 성숙해야 조건이 맞아야 인과연이 돼야 과부를 생산하게 된다. 과부를 생산한다는 건 뭐냐면, 씨앗을 심었는데 내가 뿌렸는데 행위를 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맛있는 행복의 과일이 열리는 거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건 추수하는 겁니다. 생산이라는 얘기가 번뇌를 소멸해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부처님이나 부처님은 멸진정 아라한과 성불을 했기 때문에 번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지을 수가 없어. 부처님이나 아라한은. 그런데 부처님이 아라한이 아니면은 과거생에 지은 업이 과보를 생산하면 피할 수가 없어. 108번뇌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어. 생산하는 업을. 부처님께서도, 이게 이제 부처님 이 얘기도 제가 절에 들어와서 들어보던 얘기인데,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초기 불전에. 오랜 전생에 무예를 닦았어. 이제 부처님 수업 닦을 때이 얘기예요. 부처님은 태자로 태어나서도 무예를 닦았어요. 학문도 닦고. 부처님께서 오랜 전생에 무예를 닦을 적에 상대의 등뼈를 부딪힌 적이 있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등에 이제 약간의 통증을 느꼈어요.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도 아파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업이라 그것은 무거운 업이 돼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업의 결과는 이생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생에 만생에 걸쳐서 인연이 무르익을 때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지은 업의 과보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업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요, 500여 생을 부처님 수업을 닦았어. 성불의 공덕을 지었어. 그게 차곡차곡 공덕으로 쌓여서 25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공덕이 됐어. 500생이 소멸되지 않고 그 공덕으로.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복에 증손자, 고손자까지 간다는 얘기가 사라지지 않고 그 DNA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라, 그래서 할아버지 때 복지면 자손 내가 창성한다는 얘기예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그래서 유산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성근 공덕을 지어라. 그 상속이 최고의 상속이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복력으로 복력 선물. 그래서 화엄경의 부처님은 복력이 있어야 선물한다. 복력이 있으면 토굴에 들어가서 숙달료를 잠만 자고 공부하면 병 생겨서 더 이상 공부 못하고 병마에 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인연이 무르익지 않아서 과보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지 업이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들이 인과응보를요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육안의 판단, 아니 비설신의 색성향미처법 판단 가지고 내가 보니까 있더라 안 봤더니 모르겠더라, 내가 신라시대에 공부를 초등학교도 안 났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 봐서 모르겠다, 이런 얘기 가끔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안 봤는데 알 게 뭐냐, 이거 안 됩니다. 그건 육안, 두 눈에. 저도 좀 눈이 피곤해서 자꾸 저기 뭐 해서 지금 에? 눈물약을 넣기도 했는데, 눈이랑 육안이라는 건요, 조그만 금깔 하나 들어가도 못 떠요, 눈을. 그 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그래서 부처님은 천안과 법안과 해안과 불안과 이런, 1층에서 못 보는 것을 108층 올라가면 다 보인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자들이 부정적인 악어, 업보 얘기하면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사람들이 본래 청정해서 나쁘지 않아요? 자꾸 경계에 끄달려가니까 자꾸 나쁜 악업을 짓는 거지. 근데 업보, 인과응보 얘기할 때, 아이, 뭐, 업보 얘기하고, 뭐, 사주팔자 얘기하고, 뭐, 잘못 살아서 이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성근공덕을 항상 생각해. 나는 오늘,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행동하는 행각까지 생각하는 거, 자비심 연민심 보시공도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 자비스러운 말 하는 거, 그렇게 가겠다, 그 공덕이 나는 업보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 부정적으로 갖지 말고 나의 공덕에 대해서 소멸되지 않음을 믿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여기서 행복하지 않고 여기서 성공도 쌓지 않으면은 미래는 없다. 오늘 슬피면 내일 슬픈 일이 생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효력을 상실해 공소시가 지내서 처벌할 수가 없는 업. 이렇게 쉽게 이해할까요? 효력을 상실하는 업. 이 생에 받고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에 받는데 효력이 상실한 업이 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업. 지은 업의 과보를 가져올 조건을 만나지 못해. 조건을 만나야 된다는 거. 좋은 사람 만나야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사람 만나면 같은 사람이 되고, 조건을 잘 만나야 돼요. 씨를 뿌려도 기름진 음녀녹탑, 물, 적당한 비, 태양, 부지런한 농부, 그게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나, 이번 생의 결과를 생산의 업이 적당한 조건을 만나지 못한 채 이번 생이 끝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업이 된다. 다음 생, 다음 생, 세 번째 생부터 아란이 되는 생까지 결과를 생산할 업은, 아란이 되어 열반에 들면 결과는 생산할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행실한다. 나쁜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했어. 그 과보가 생산돼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아라한이 됐어, 깨달아서. 그러니까 윤회를 안 해. 그러면 생산할 조건이 만나지 못해, 그것을. 효력을 상실한다. 이처럼 효력을 상실한 업은 자신의 과보를 생산할 기회를 만나지 못한 업을 말한다. 상실되는 업이 있다. 나는 것,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데 살아서 죄를 많이 지면은 언젠가는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 보면 다 나와 하는 얘기가 이 현실에도 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본다고 부처님은 항상 혼자 있어도 여럿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머무르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효력을 상실한 업까지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앙굴마라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으로 염주 그 목걸이를 해서 걸고 다니면 성불한다 해가지고 99명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엄청난 부처님이 앙굴마라 해서 숙이주고 그 했잖아요. 출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라한이 돼요. 그러니까 효력을 상실한 거죠. 아라한은 다시 윤회하지 않으므로 그 생에 받아야 할 과보를 받을 수가 없다. 왜? 태어나야 괴로움을 받든지 즐거움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아라한은 윤회하지 않고 생사해탈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과보를 생산할 업은 이런 때에 효력한 상쇄라는 업이 된다. 죽음 직전의 모습과 재생 연결. 저는 이 대목을 상당히 중요시 하거든요. 계속 제가 흐름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죽음 직전의 생각, 모습이 재생 연결, 다음 생에 태어나는, 이게 윤회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1분 전에 모습과 재생 연결 이야기인데 죽음의 네 가지 원인, 수명에 닿아서 죽는 것. 호롱불에 부처님이 비유하셨는데 고롱불에 심지가 다해버리면 꺼지죠. 심지가 없으면 기름이 에너지가 있어도 안 돼요. 수명이 다해서 가는 거예요. 생산업이 다해 주는 거예요. 자기 업을 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받고 가야 되는데, 생산업이 다해서 죽는 거. 인생이 행복한 거, 괴로운 거다 받았어. 그러면 기름이 없어져서 꺼졌어. 에너지가 없어. 생산업이라는 게. 그 다음에 수명, 생산업 두 가지가 다해 죽는 거. 수명이 다하고 생산업이 두 가지가 다해서 죽는 거. 그러니까 심지는 수명이고 기름은 생산업이요. 그게 다할때 꺼져버리는 거. 파괴업에 의해 죽는 거. 고의로 불을 끌 수가 있어요. 바람 불면 또 꺼져요. 사람으로 본다면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가는 거. 불에 의한 사고도 가는 거. 교통사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 사촌 동생이 출근길에 버스에 치여서 현장에서 갔는데, 식구가 다 죽는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분이 다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인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 믿습니까? 출근하다가 현장에서 갔는데, 이게요. 그래서 제가 조상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꿈에 조상님들이 좋지 않게 기분 나쁘다. 원찰에 가서 스님들하고 상의하십시오. 그게 뭔가 예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의로 불을 끄거나 바람이 불면 꺼진다. 교통사고나 뭐 어디.

뭐 떨어져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다. 파기업으로 간다. 라는 말씀. 예컨대, 아란이었던 비구니 스님을 겁탈한 청년. 도를 공부를 많이 해서 아란이었던 비구니 스님을 겁탈한 청년이 바로 지옥행을 가는 것은 파계업의 자궁이다. 지금 네 번째, 죽음의 네 가지 원인 네 번째 설명입니다. 아란을 겁탈한 업이 청년의 생산업 작용을 파괴하고, 아란을 겁탈, 아란한테 피를 내면 오역죄를 진다 했잖아. 겁탈한 건그 피를 낸 것보다 더 강한 업이죠. 무거운 업이죠. 청년의 생산업 작용을 파괴하고, 잘한 거 모든 거다 파괴됐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파괴업으로 작용한 것이다. 언젠가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되겠다. 언젠가 이렇게 닥쳐요. 떨어져서 가고, 교통사고로 가고, 응? 그래서 스위스에 죽음 청소라는 게 있답니다. 죽기 전에 내가 가고 난 뒤에 빈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수고를 끼치지 않는 것.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요즘 제가 혼자 쓰는 게 오랜 동안 그냥 두다 옷, 입을 옷이나 뭐나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시간 나는 대로 밤늦게 새벽이든지 정리를 합니다. 과감히 버리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쓸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고 분리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 청소라고 그래요, 그걸. 죽음에 대비해서 뒷사람의 수그러움을 끼치지 않게. 스님들이 가시고 나서 뒷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은 뒷사람의 수그러움을 덜도록 미리 준비해서 한다면은 삶이 그 스위스 사람들 얘기예요. 죽음 청소하고 나니까 더 간절하고 애틋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싶고 삶이 날마다 행복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이생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의식 과정, 이생의 마지막 마음. 30분 전에, 10분 전에, 1, 2분 전에, 이생의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의식 과정. 죽음 직전의 모습이다. 이생의 마지막 마음이에요. 그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에 재생 연결됩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청정하고 편안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생이 업을 많이 지었다, 나쁜 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죽을 때 마음만 청정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기 힘들겠죠. 자기 살아온 업이 죽을 때 되면 파노라마처럼 쫙다 떠오른답니다. 그러면 좋은 일 했던 것보다 내가 왜그 사람하고 응? 그렇게 싸웠을까? 그렇게 재판을 했을까? 형제지간에 어떻게 그렇게 지냈을까 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데못 간다. 죽을 때 마음에 선한 마음, 공덕 지은 거 좋은 일 많이 한 생각만 해라. 죽음의 마음이 일어난 직후에 내 생에 처음으로 일어난 마음, 다음 생에 첫 번째 마음. 1분 전에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해 마음이 마지막 일어난 마음이 다음 생의 첫 번째 마음이라 재생이 연결된다고 해서 재생 연결시. 재생 연결이라는 것은 윤회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 인식하는 거. 재생 연결식은 윤회하는 존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죽음 직전의 한 생과 죽음 직전에 나 마음이 답을 10번 부를 수 있다면 재생 연결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제가 시다림을 장례식장의 연보를 저는 3일간에 하루라도 가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부르면 제가 가서 해줄 이유는 없죠.

아, 끝나고 나서 이제 영정사진 모시고 오는 분도 더러 계시는데, 장례식 3일 동안 한 번이라도 염불을 해주면은 그분의 영이 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죽기 전에 가시기 전에 네? 미리 얘기하는 거, 미리 염불하는 거, 임종염불, 임종기도, 수계수계길에서 불명을 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깊이 불자로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재생연기열시, 이제 죽었어. 죽은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갔느냐? 죽음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은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으로 기울면서 나타난다. 죽음 가까이에 대해서 일어난 인식 과정은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으로 나타난다. 천상에 태어날 것 같으면 천생의 형상들이 보이거나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제가 지금 시다인간 얘기를 했는데요. 편안해 가신 분들은 누워 계신데 편안해요. 그래서 저렇게 모든 108번이가 끝나가지고 편안하실까? 그래서 뭐이 말을 만졌더니 막 냉동실에 나와서 그런지 너무 차서 깜짝 놀랬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가신 분들은 가시고 난 뒤에 염할 때도 그렇고 조금 편안틀 안 해요. 아, 천생에 태어난 사람들은 천생의 현상들이 나타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악행을 많이 저질러 지옥에 떨어질 상황이라면 죽기 전부터 온갖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 가실 때 제가 104살 되신 분 죄를 올려드렸고 101살 되신 분 죄를 올려드렸는데 두분다 3일 앓고 가시고, 한 분은, 104살 돼서 가신 분은, 한 분은 하루 앓고 가셨는데, 그냥, 얘야, 소파 있다가 나 좀, 방에 좀 데려다 줘라 하고 누워서 가시는 거. 병원도 안 가셨어. 집에서 편안하게 가셨어. 근데 살아서 어떻게 지내느냐 하니까, 온갖 선군공덕은 다 지었어. 그러니, 그 자식된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돌아가실 때 온갖 고통을 받고, 돌아가실 때그 가래 끓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하루 종일 가래 끓는 소리를 하니까, 불자가 저기 다른 데 서울 있을 때 얘기인데 전화 왔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지방에 계신 분인데, 돌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가래를 끓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열일제 쳐놓고 만행열차 타고, 가가지고, 가니까 소리가 나요. 그 거럭거럭 하는 소리가 벌써 문 앞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래서 염불 시작하니까 한 시간 내로 잦아들고, 내 염불 소리 듣고 돌아가시더라고. 내가 잊지 않는데, 상당히. 부처님 당시에 백정 쭌다라는 백정이, 부처님 당시 이야기입니다. 백정 쭌다라는 사람이 돼지를 잡을 때, 육지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몽둥이질을 하고 입을 벌리고 불순물을 다 씻겨 나올 때까지 뜨거운 물을 부어. 그런데 죽을 때 7일 전부터 지옥 불길이 보이면서 손발에 오라들고 돼지처럼 지명지르고 기어다니다가 죽어서 지옥을 갔다라는 건데 제가 이웃집 얘기를 또 할게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돼지를 이제 시골에 많이 키우잖아요. 돼지를 사다가 집에서 잡아가지고 파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도끼로 머리를 한번 때리고서 한 번만 때려요. 이게 꽥 하고 이렇게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이래요. 거길 그럴 때 목을 따더라고요. 걸어 살았을 때 먹을 때야 피가 나와서 이게 선지국을 끓인다네. 죽어서는 그게 안 나온대요. 그때는 못둠을 우리게 봤지만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살생 직업 될수 있는 대로 안 가졌으면 좋겠다. 또 취미 생활을 특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안 해도 요즘 뭐 저기 저
폰도 있고 그래가지고.

취미생활 할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하더만. 그래서 이 백정 준다가 그렇게 죄지를 잡고 그래가지고 살생을 해서 죽을 때 7년부터 지옥 불길이 보이면서 손벌에 오그라들고 돼지처럼 비명 지르고 기어다니다가 죽어서 지옥을 갔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임종시에 평정심으로 두려움과 고통이 없이 잠자도 죽음을 맞이하고 천상계 천녀들이 기다림 속에 다음 생을 맞이한다. 죽음 직전 인식 과정에서 죽음 직전에 우리가 인식을 해. 근데 죽어서도 영식동으로 합니다. 죽어서도 영식이 죽으면은 끝났는데 의식이 끊어졌는데 무슨 얘기냐 하지만 죽음 직전에 인식 과정인데 죽어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쓰러 죽었는데 현장에서 자기는 사고 부딪히는 순간 튀어나와서 그래서 아프지 않대요. 부딪힐 때 벌써 죽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 했잖아요. 아홉 배가 똑똑해가지고요. 살아있는 인식 경계보다 아홉 배가 똑똑해가지고요. 그러자 스님들이 염불을 막 정성껏 안 해주면 영가가 막 화가 난다는 그런 글도 제가 읽었어요. 다음 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들이 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죽음 직전 인식 과정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에 맞는 대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에 맞는 죽음 직전에 임명종시의 대상, 표상이 나타나는 것이 자신이 태어날 적합한 생으로 기울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은 어디 갈걸다 알아. 선처로 갈지 악처로 갈지, 지옥 가기 축생 갈지, 인간수라 천상 좋은 곳에 갈지. 그런데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이렇게 지속해서 나타나. 좋은 일도 많이 오고 나쁜 일도 많이 했어. 업의 선택 순간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법문을 듣고 사전에 하면은 이게 인식이 돼서 머리에 익혀져서 기억이 돼서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것이 나타나면 빨리 싹띠 알아차려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쁜 표상이 나타나고 대상들이 나타나면 빨리 잊었고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공도, 기도하는 공도, 남한테 자비심으로 베풀던 생각, 좋은 것만 생각하라 이겁니다.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의 대상이다.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의 대상. 나타나는 거. 업, 카르마, 캄마. 카르마는 범어 산스크리트에서 카르마라고 그러고 이 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불교의 인과응보의 신구의 삼업이 철학사전에 카르마로 나온다는 거 영어로 안 나온다 업이 범어 산스크리트 부처님 당시에 쓰시던 업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업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카르마로 근데 캄마 이것은 니까야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카르마고 캄마는 니까야 사부니까야 오부니까에서는 캄마라고 하는 거 남방불교에서는 캄마 북방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한다 업의 표상 업의 표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카르마 니미타인데 니미타는 뭐냐면은 표상이에요, 표상. 니미타는. 그러니까 죽을 때 대상이 나타나. 좋은 곳에 나아갈지 나쁜 곳에 가서 할지 본인이 알아. 그래서 업의 표상이다. 자기 살아생전 평생 지은 업이 표상으로 나타난 걸 업의 니미타. 업에 태어날 곳, 재생하는 곳, 업이 나타나는 곳, 표상은. 그래서 업의 표상. 카르마 니미타, 업에 태어날 곳.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어날 곳의 표상.

타티 니미타. 똑같아요. 니미타는 초상이란 말이고, 가티란 말은 태어날 곳. 태어날 곳이 나타난다는, 표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 먼저 첫 번째, 조금 전에 인식 과정에 대상이 나타난 거 얘기입니다. 카르마 캄마. 과거에 남에게 보시했을 때나 화를 냈을 때두 가지 선악의 의도가 대상으로 날수 있어. 과거에 남에게 보시한 것이 죽기 직전에 임명정시에 표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보시했을 때 화를 냈을 때의 선악의 의도가 대상으로 표상으로 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업이 나타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업의 표상이다. 카르마, 캄마, 니미타. 태어날 곳의 표상. 내가 태어날 곳을 알아. 표상. 내가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도구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지을 때, 상대한테 업을 지을 때나 무슨 업을 지을 때 뭔가 대상이 있고, 누굴 뭐 해쳤으면 칼이나 뭐 도구가 있을 거 아니요? 모든 게. 좋은 일을 하려면 생각으로 좋은 일을 할수 있고,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이나 도구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업의 표상이다. 업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세력이 강해서 좋은 생각만 할수 있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은 업의 세력이 강한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로막혀서 선업은 떠올리지 않는다. 열 가지 악한 업을 있는데 한 가지 좋은 일 가지고는 나타날 수가 없다. 나쁜 것만 나타난다. 그 다음에 태어날 곳의 표상.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태어날 곳이 미리 나타나. 자기가 까티 니미타. 표상이 윤회 표상, 재생, 태어날 곳, 가티는 태어날 곳, 니미타는 표상, 태어날 곳이 표상으로 나타난다. 부처님께 공양한 적이 있다면, 그 당시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의도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공양 올릴 때 어떤 걸 올렸나, 그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의도한 공양 올릴 때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일어난 기쁜 마음, 그렇죠. 부처님한테 공양할 수 있는 게 기쁘죠. 공양을 음식도 생각나고, 표상이 나타나고. 부처님 형상처럼 그 업을 지을 때 만났던 대상, 부처님을 보고 올렸을 때 부처님 형상이나 아미타불이든 석가모니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대상이나 사용한 도구들이 그릇이나 과일이나 공양미나 초나 다 나타날 거 아니요. 태어날 곳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은 가티니미타는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이는 것을 말한다. 태어날 곳의 모습이 미리 보인다. 백정 준다가 죽을 때 지옥의 불길을 본 것이 이 경우이다는 건데 백정 준다 뭐라 하겠어요? 돼지를 잡는데 맛있는 돼지를 맛있게 하려고 두드려 패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입 벌리고 뜨거운 물을 들여서 오물이 다 기어나와가지고 맛있게 해서 많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때 지옥의 불길이 보이고 본인이 돼지처럼 기어다니고 팔다리가 오그라들고, 그런 경우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 직전 인식 과정의 대상으로 업이 나타난 것은 내가 선행이나 악행을 했던 과거의 의도를 다시 인식한다는 것이다. 과거, 의도적으로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을 했거나 하는 것이 죽음 직전 인식 과정의 대상이라는 건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무렵에, 죽음 직전에 의도적으로 난 업이 전부 다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돌아가실 때 과거 살아온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실지 곧 아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 과거 살아온 얘기를 많이 하시면 가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많은 분을 그걸 봤어요.
어려서부터 살아온 얘기, 지낸 얘기를

쭉 해요. 가실날이 가짜. 그러면 다리가 발등이 부으면서 가실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면 좋겠다. 라는 거. 업카르마 칸마. 보시한 일이 있다면 보시할 때의 그 선한 의도가 떠오르고 선업이 나타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한 적이 있다면 도둑질을 할 때의 나쁜 의도가 떠오르는 것이다. 불선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음 직전 인식 과정에 대상으로 나타난 업이 생산함이 되어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의 업이 그냥 죽음 직전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업이 돼 수확할 수 있는 생산업이 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음 생 최초로 일어나는 마음인 재생 영의식을 이끌어낸다. 죽음 직전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런 모든 것들이 생산업이 되어서 재생 영의식을 얻는데 다음 생 최초로 일어나는 마음이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죽음 직전 인식 과정과 죽음의 마음 사이가 매우 가깝고 죽음의 마음 바로 다음에 재생 연결식이다. 죽음 직전의 생각이 재생 연결식을 100% 그대로 상속받는다. 이어진다. 전생에 지은 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이 죽음 직전의 인식 과정에서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나타난다.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다음 생에 재생 연결을 받을 업이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지금 내가 인식하는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법부시의 공덕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진정으로 눌러서 공덕 많이 지으신 결과로 행복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선학원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오늘 경북 명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여기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보니까 작년에 12월 시작해서 이제 가을이 이제 왔네요. 또 가을하면 또 사찰 음식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저랑 속가에서의 삶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뭐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기업에서도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사찰 음식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정말 궁금증이 큰 스님입니다. 만나 뵈러 가보시죠.

0: 하우스. 스님. 스님 안녕하세요.
1: 예.
0: 여기가 경북 영천의 승가사가 맞나요?
1: 예, 그렇습니다.
0: 입구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혹시 스님께서 우일리 스님이신지?
1: 아니, 저는 도현입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여기 텃밭에서 일하고 계신데 혹시 우일리 스님 만나뵈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1: 우일리 스님은
0: 여기 안 계신가요?
1: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0: 어딘지 모르세요? 그럼 텃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1: 지금 여름 채소 갖고 있어요.
0: 아, 여름 채소? 이 열무 맞죠?
1: 아, 이건 배추.
0: 아, 배추예요? 배추. 여기서 직접 텃밭에서 갖고 오시고 음식도 하시고. 일단 저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 있으면 아마 이 밖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0: 네네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저기 또 스님 한 분이 계시긴 한데. 아, 여기도 넓은 텃밭이 있네요.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우일 스님을 찾아뵈러 왔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 우일 스님 만나뵈러 왔는데 예. 우일 스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몰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우리가 음식을 따지면은
0: 네.
2: 청국장 같은 사람, 뭐 또 다른 음식을 비유하던 사골, 곰탕. 우리면 우리스로 그 깊이도 있고 변하지 않고. 아주 괜찮은 스님이.
0: 그럼 오늘 제가 사찰 음식 배우러 영천까지 내려왔는데 너무 선택을 잘했네요.
2: 아, 잘했습니다.
0: 아, 너무 궁금합니다. 우일 스님 한번 찾으러 저 우쪽으로 한번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2: 네, 올라가 오십시오.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아, 이분이 스님일 것 같은 예감이 100% 듭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오늘입니다.
1: 깻잎을 직접 따고 계시네요.
0: 예, 오늘 요리 재료에 사용할 깻잎입니다. 와. 깻잎으로 만드는 깻잎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 예정입니다.
1: 아니, 오다 보니까 네. 이 깻잎을 보는 순간 네. 이걸로 스님께서 네. 뭔가 이렇게 갈아서 만드실 것 같은 예, 느낌이 예, 확 들었어요. 네, 네, 네. 보통 그 저도 이제 사찰을 많이 다녀보니까 네.

0: 숙소에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주문해서 쓰는데 대부분 네. 작게라도 이렇게 텃밭을 네. 만드시고 이렇게 직접 키우시더라고요.
1: 네.
0: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1: 저희 불교에서 보면은 공양계라는 게 있습니다. 공양계에서 보면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0: 맞아요,
1: 구절이
0: 맞아요.
1: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재료가 처음에 땅에서부터 어떻게 저희 식탁 앞까지 오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보실 수 있고 그걸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깻잎을 직접 따니까
1: 네.
0: 향기도 되게 좋네요.
1: 네. 바로 사용하니까 향도 좋고 그다음 재료가 신선해서 좋습니다.
0: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1: 네.
0: 이 사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간단하게 이 사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네. 증축된 지는 지금 8년째고요.
0: 8년이요?
1: 네. 노스님들을 모시려고 저희 은사스님께서 만드신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한 오래됐죠. 강산이 한 세 번 바뀐 것 같은데. 오일 수자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제가 만났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출가하자고 제가 꼬드겼죠. 우리가 딱 세 가지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뭐냐. 스님 생활 잘하게끔 지도 잘해주고 두 번째는 사찰 음식은 자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밖에 음식을 이제 할 때니까 그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것 해가지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허락해 줘야 출가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 저야 좋죠. 상작해 주는 또 특별한 음식도 먹게도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도 많이 듣고 이런 뭐 사람들을 쾌활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저한테 와서 상자 잘 줬다고 또 잘 두었다고 또 자랑할 때 또 속으로 뿌듯하지요. 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0: 이제 다 이 정도 따면 됩니다.
1: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1: 네.
3: 양식 셰프 출신 스님의 특별함보다 텃밭에서 소박하게 어울리며 작물을 보살피는 소탈하고 평화로운 모습에 먼저 깊은 울림을 받았다. 정성껏 수확한 싱그러운 재료를 손에 쥐는 순간 이미 단순한 조리를 넘어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길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1: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나누는 공양입니다. 절밥 한 끼가 전하는 따뜻한 마음처럼 여러분의 작은 정성도 방송 포교의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060-800-7000번 BTN 불교 TV ARS 후원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자, 스님 드디어 자리가 완성됐습니다.
1: 네.
0: 그 양식 셰프님 출신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사찰 음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
1: 네.
0: 너무 궁금해가지고
1: 네.
0: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저는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오늘 만들어주실 사찰 음식 총 세 가지죠?
1: 네, 세 가지입니다.
0: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깻잎 페스토 파스타.
1: 세 번째 음식으로는 사찰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한중 양식이 다
1: 네.
0: 함께 모여있네요.
1: 일부러 오늘 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0: 아, 이 한중 양식의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1: 네.
0: 일단 시작해 주시죠.
1: 네. 시래기 덮밥을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은사스님께서 은사스님께서 시래기 된장 지짐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시래기니까 영양분도 충분하고
0: 맞아요.
1: 그다음 겨울에 날 수 있는 충분히 영양인 비타민이라든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래기를 갖다가 말린 시래기를 미리 하루 전날 불려가지고
0: 네.
1: 뒤에 섬유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짧게 잘랐습니다. 너무 길게

0: 자르지 마시고 좀 짧게 잘라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섯은 저희가 사찰 음식에는 감칠맛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칠맛을 올릴 수 있는 버섯들을 준비해 주는데, 버섯은 꼭 오늘은 느타리 버섯하고 새송이 버섯을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곱게만 찢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가닥씩 찢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찢겠습니다.
0: 네.
1: 손질은 다 넣고. 와, 여기 약간 고기 같은 느낌이 나네요.
0: 기름을 넣어주시고요.
1: 네. 제가 좀 볶을까요?
0: 네, 기름을 넣으신 다음에 된장을 살짝만 볶아주세요.
1: 아, 된장을 먼저 볶아요?
0: 네, 된장을 살짝 볶아주시면은 그 된장 특유의 꿉꿉한 맛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장을 볶아주시면, 살짝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선생님, 요 된장은 네. 어떤 된장이에요?
0: 저희가 집에서 만든 된장에다가 보살님들이 저희한테 많이 보시를 해주세요. 그거를 따로따로 먹으면 맛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네. 다 같이 합쳐가지고 묵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채소를 넣습니다. 하나는 채소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끓인 채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쌀뜨물입니다. 쌀뜨물 사용하시면 되고요.
1: 채소랑 쌀뜨물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0: 된장국에는 쌀뜨물이 잘 어울립니다. 전분이 약간 들어가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두 가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청양고추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청양고추를 사용하실 때는 곱게 다지셔도 되고 아니면 아주 얇게 썰으셔가지고 취향에 맞게끔 매콤한 맛을 여기서 취향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스님은 매콤한 걸 잘 드시나요?
0: 아닙니다.
1: 아, 잘 못 드세요?
0: 요즘 속가말로 맵찔입니다. 그래서 된장이 끓으면 이제 시래기를 넣으신데요. 의외로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와. 지금 좀 국물이 좀 부족한 정도로 시래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작하게 거의.
0: 그다음에 이제 버섯.
1: 버섯
0: 넣어주셔서 익혀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고추장을 넣는데 된장에 고추장이 들어가면은 감칠맛이나 아니면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고추장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매콤한 맛도 올라오지만 더 충분히 감칠맛들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된장이랑 고추장을 살짝 섞어서.
0: 네.
1: 확실히 재래식 된장이라서 그런지 향이 깊이가 있고 좋습니다.
0: 이 상태에서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쌀가루나 전분으로 해서 살짝만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덮밥이기 때문에 살짝 농도가 있어야
1: 되겠죠.
0: 채소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조금씩 부어서 농도만 맞춰주세요.
1: 보통 이제 양식을 하다 보면 이 재료에 볶는 순서랑 그 뭔가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끓이고 막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조리를 하더라고요.
0: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찰 음식에서 가장 조리 시간이 길다라고 따지는 거는 채소 내는 시간만 맞아요. 외에는 바로바로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우리나라 사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가공하지 않은 약간 어떻게 보면 투박한
1: 맞아요.
0: 그거를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료 손질이나 그런 것들 필요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따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원하시는 기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향으로
0: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지금 이게 완성이 됐나요?
0: 네,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한번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된장을 볶고 간장을 넣고 했는데도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전혀 짜지 않아요.
0: 아, 그러세요?
1: 그 간장이랑 된장의 맛을 시래기의 향이 다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시래기 향이 엄청 강하게 나네요.

0: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시래기를 갖다 충분히 네네. 많이 넣어주셔야지 네네. 맛있습니다.
1: 되게 간단하게 된장 시래기 덮밥.
0: 네, 저희 은사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시래기 된장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0: 된장을 기름에 볶고 간장으로 포양하여 시래기의 소박함 속에 깊은 풍미를 끌어내는 과정이 경이로웠다. 채소와 쌀뜨물만으로 묵직한 구수함을 완성해내는 손길에서 절제의 미학을 배웠다. 은사 스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담아내는 따뜻한 태도는 그동안 자극적인 맛만 됐던 나의 지난 날을 겸허히 돌아보게 한다.
1: 자, 이제 두 번째 요리. 이번에는 이제 직접 깻잎을 저희가 이제 따왔잖아요.
2: 네.
1: 그래서 깻잎을 따와서 드디어 파스타를 제가 사찰 음식 하면서 저도 방송 나오면서 파스타를 사찰 음식을 해봤었고 양식 셰프 출신 스님께서 만드시는 이 파스타가 너무 궁금하고 요 파스타를 선택하게 된 이유?
2: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종류잖아요.
1: 맞아요.
2: 어떻게 보면 서양 국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스님들께서는 국수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1: 많이 드시죠.
2: 하나의 별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맛있는 거 좋아하세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맛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 국수에는 저희 승가에서 불리는 다른 멸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소라고 합니다.
1: 승소요?
2: 예, 스님 승자에다가 미소소자 써가지고 승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맨날 밥만 드시다가 국수에 별미로 드시니까 맛있는 거 드시니까 입이 올라가시면서 웃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승소라는 그 별칭이 따로 있고요. 특히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중에서도 또 하나의 또 특식이 되다 보니까 아주 좋아하십니다.
1: 아무래도 이제 파스타가 이제 식감이 국수라고는 좀 다르잖아요. 씹는 식감도 좀 있으니까 접해보시지 못한 스님들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고요. 파스타 한번 만들어 보도록
2: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거는 물 끓인 다음에 면 먼저 삶으실 거예요. 면은 약 그 재료에 따라서 한 7-8분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9분 내지 10분 정도 삶으세요. 조금 더 삶으셔야 돼요. 양식 셰프님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실 때지만
1: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한 3분 50초 정도 삶고 뭐 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남은 잔열로 이제 좀 더 익혀지고 팬에서 한번 익혀지기 때문에 한 3분 50초에서 4분 정도 익히는데 한 8분 9분 익히면 푹 삶는 거예요.
2: 저희도 그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에 소금만 넣으시고요. 그래서 펼쳐서 해서 삶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양을 좀 저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세척한 깻잎. 근데 뭐 꼭 깻잎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원래는 양식에선 바질 사용하시잖아요.
1: 바질 많이 사용.
2: 근데 저희는 이제 바질이 없다 보니까 바질 같은 말고 참나물이나 아니면 계절에 나오는 향이 있는 채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재료 들어가는 게 되게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저희 양식할 때 잔 넣고 파마산 치즈 넣고 뭐 마늘 넣고 좋은 올리브오일 넣는데 어떤 거를 이제
2: 저희는
1: 넣으시죠?
2: 견과류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뭐 잣 같은 경우 비싼 고가의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캐슈넛 같은 경우 사용합니다. 캐슈넛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구워서 살짝 구워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구워진 상태인가요?
2: 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캐슈넛 넣어주고요.
1: 넣고
2: 올리브오일
1: 제일 중요하죠.
2: 파마산 치즈 넣어주시는데요. 곱게 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오일 조금만 둘러서 면을 갖다가 둘러주세요.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0: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프라젠 돌리는 것 때문에 조금 어른스님들한테 혼나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속바에 습이 자연스럽게 올려나오니까 어른스님들께서는 싫어하세요.
1: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속바에 있을 때는 음식을 빨리 해야 되고 네. 대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 손이 흔들리잖아요.
0: 네. 그래서 파스타 면이 살짝 볶아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깻잎 페스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깻잎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서양 요리지만 외국인들이 못 드시는 서양 요리가 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깻잎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섭취가 되고 외국인들은 깻잎을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그 향이 은근히 좀 강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 그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유럽은 음식의 맛을 이 조미료가 아닌 네. 이 자연에서 나는 풀 같은 거 향신료로 네. 많이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깻잎으로 만든 향이 강한 파스타들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네. 훨씬 더 좋아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소금으로만 간해주시면 됩니다.
1: 소금 살짝.
0: 네. 쭈꾸가루도 살짝 넣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볶진 않네요. 네. 살짝 그 페스토랑 비벼주는 예. 정도?
0: 페스토는 원래 차게 먹으셔도 맞아요. 샌드위치 맞아요. 같은 데 발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게 하니까 굳이 오래 볶지 않으시고 살짝만. 그래서 페스토랑 어려줄 정도, 면이 어려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약간 콜드 파스타처럼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면 삶으셔가지고 충분히 좀 삶으셔가지고 네네. 소스랑 버무려가지고 바로 차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릇에 담으신 다음에요.
1: 네.
0: 그 다음에 강판으로.
1: 강판. 네. 좋은 강판.
0: 그래서 경절 치즈.
1: 네.
0: 경절 치즈는 원하시는 양만큼 네. 위에다 데코레이션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1: 아. 어른스님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0: 네.
1: 것 같아요.
0: 어른스님들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좋아들 하세요. 이건 또 뭐야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1: 나 사회에 있을 때 이런 거 했습니다. 딱 자랑하시듯이 하시는 거죠?
0: 자랑보다는 되게 신기해하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신기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 가루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네. 파슬리 같은 거 조금만 뿌려주시고요. 자, 네, 여기서 깻잎 페스토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0: 스님들의 미소를 담은 승소를 양식 파스타로 재해석하여 사찰 음식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창의성에 감탄했다. 깻잎과 견과류만으로 기품 있는 풍미의 페스토를 빚어낸 손길이 다정했다.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를 다루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고민하는 요리사의 참된 자세를 깨달은 음식이다.
1: 네,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요리. 이 마파두부가 사찰식으로 탄생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하고요.
2: 데친 두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0: 간이 맞을까요?
1: 완벽합니다.
0: 네,
1: 완벽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진짜 완벽합니다.
0: 마파 두부에는 양파, 그다음에 마늘 같은 오신채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맛이 상대적으로 좀 순한 맛, 담백한 맛을 좀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거는 맛에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법이 들어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만들든지 사찰 음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포항 불교사업 연합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포항 보경사에서 지역 문화를 빛낸 역대 조사님들을 기리는 제13회 선사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포항 불교사업 연합회 054-285-8516번입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경과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1: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배우 이재용 씨가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에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깊은 불심과 수행으로 잘 알려진 이 씨는 그늘진 곳에 자비와 나눔의 온기를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제32 보병사단 호국대원사에서 지장보살상 점안식이 봉행됐습니다. 금강경과 지장경을 독송해온 사단 행정부사단장 공경철 대령의 원력에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뜻을 모았습니다. 창건 114주년을 맞은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참선 명상공간인 비로선언을 개원했습니다. 정법연화 차 명상문화축제를 열며 명품 수행도량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초판본과 친필 유묵 등의 자료를 통해 만해 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굴군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이재용 씨가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에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평소 깊은 불심과 수행으로 잘 알려진 이 씨는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자비와 나눔의 온기를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수많은 작품에서 묵직한 카리스마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온 중견 배우 이재용 씨. 연기 인생 이면에서 오랜 세월 참선과 여러 수행으로 내면을 닦아온 신심 깊은 불자 배우가 이번엔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얼굴로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이재용 씨를 아름다운 동행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대중에게 친숙하고 신뢰를 주는 불자 배우가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준 데 감사를 표하며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우리 불교 자체가 뭐 자비 행을 하는 그 중에서도 더욱더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동행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 홍보대사를 맡은 이재용 씨는 나눔은 특별한 베풀미 아니라 불자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자비 행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과 대승의 정신이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스스로 실천해온 진원 염송을 회향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3: 제가 지금 자식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자식한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0: 위촉식을 마친 이재용 씨는 자신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보시라는 아름다운 행위로서 전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자로서 또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살라는 그런 부처님의 배려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0: 오랜 수행의 깊이에서 나온 이재용 씨의 원력은 자비와 보시의 가치를 전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제3대 원로회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과 역할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비구니회 원로회 의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원로 스님들과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전했습니다. 원로회 의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들이 종단의 한 축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은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이라며 약속한 대로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 복지에 대해서도 종단이 출가부터 열반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비구니회 원로 평택 명법사회주 화정 스님은 네팔 구호 성금 2천만 원을 아름다운 독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원 봉령사와 봉령사 승가대학 동문 모임인 선우회가 네팔 재난 대홍수 피해 구호를 위한 기금을 희사했습니다. 봉령사 주지 진상 스님과 선우회장 서로 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구호기금 5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에게 전달했습니다. 봉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네팔을 돕기 위해 동문뿐만 아니라 학인 스님과 종무원, 신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에서도 하기 어려운 모금을 굉장히 크게 해주셨다며 현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최대한 여러 차례 지원하려고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군에 한 불자 지휘관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의지해 불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지장보살상을 점안하고 대한민국의 안녕을 발언한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불법 쓴 구호와 함께 흰천을 걷어내자 늠름한 상호와 거대한 육환장을 든 지장보살이 위용을 뽐냅니다. 지난달 28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을 수호하는 육군 제32보병사단 호국대원사에서 봉행한 지장보살상 점안식 현장입니다. 사찰명인 대원과 지장보살의 별칭인 대원본전이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인연을 지녔지만 그동안 지장보살상을 별도로 모시지 못했던 대원사. 이번 불사의 시작에는 오랜 불자였던 사단 행정부사단장 공영철 대령의 남다른 원력이 있었습니다. 평소 금강경과 지장경을 독송하며 마음을 다잡아온 공대령은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대원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불사를 추진한 겁니다.
4: 지장경은 금강경의 실천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장보살님은 불성불하신 게 아니라 불성불의 성불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의 공의 지혜와 맞닿는 실천의 한 부분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3: 공대령을 비롯한 사부대 중이 뜻을 모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불사가 추진됐습니다. 십시일반 모인 불사금은 4,500여만 원. 지장보살상 조성과 불단 설치를 비롯해 석등과 조경, 기념비 조성 등 법당 안팎을 장엄하는데 사부대 중의 정성이 더해졌습니다.
5: 그 마음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또 어딘가에는 분명히 전해질 것이라고 제가 믿고
6: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며 다시 힘을 얻는 기도처가 되기를.
3: 점안식의 증명법사로 나선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스님은 공대령을 비롯해 불사 추진에 앞장서온 3명의 제가불자에게 감사장과 공로장을 전달했습니다.
6: 호국불교의 전통이고 호국불교의 신념을 앞으로 이 땅에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원을 세우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호국대원사는 초과 모연된 정제를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후방 군법당과 불교시설을 지원하는 데 회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월 지장제일마다 정기기도를 봉행해

0: 예, 장병들의 평안과 부대의 안녕을 발언할 예정입니다.
1: 꾸준히 기도를 해서 이 우리 부대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2: 특히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시겠다는 그 큰 발언을 우리도 같이 배워가면서 또 그분의 힘과 가피를 받고 우리도 우리 모든 불자들도 지장보살님이 되어가는 그런
0: 개인의 신심에서 시작해 사부대 중에 원력으로 완성된 호국대원사 지장보살상. 지장보살의 대원을 군장병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싶다는 한 군인의 발언이 새로운 군포교의 씨앗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일제강점기 도심포교의 원력으로 출발해 창건 114주년을 맞은 영축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참선 명상 공간인 비로선원을 개원했습니다. 개원식과 함께 정법 연화 차명상 문화축제를 열며 지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심 속 명품 수행 도량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1912년 창건 이래 도심 속 진리의 숲 역할을 해온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정법사가 창건 114주년을 맞아 복합수행 문화공간인 비로선원을 개원하고 도심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3년 건립계획 수립 이후 올해 4월 점안식을 거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비로선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2층에는 화암 삼존불과 법성 화암도를 모셨고 1층에는 차와 향 명상을 즐기는 무딧다. 지하 1층 소래원에는 초대형 스크린과 천인 화불도를 조성해 복합수행 문화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5: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도량 정비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수행과 명상 그리고 정진, 기도가 어우러지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이날 개원식에는 영축총림통로사 주지 현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대거 참석해 정법사의 새로운 수행 공간인 비로선원의 개원을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6: 오늘 이 비로선원의 또 역할이 앞으로도 우리 모든 분들의 창원 마사 모든 분들의 신성에 큰 힘이 되시고 또 행복을 열어가는 큰 장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4: 특히 미래 포교의 결실인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불교 교리 경시대회와 한글 반야신경 독송대 시상식이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대했습니다. 개원식에 이어 오후에는 정법연화 차명상 문화축제가 경내에서 펼쳐졌습니다. 주지 광우스님의 여는 소리 사방찬 의식을 시작으로 영축 다도회의 비로선자 시연, 문수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직접 차공량을 올리는 다도 시연이 펼쳐져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114년 전 선대 스님들의 원력을 이어받아 도심 속 참선 문화 도량으로 거듭난 정법사. 새롭게 문을 연 비로선원은 지역민과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고 일상의 평안을 찾아주는 도심 속 명품 포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3: 제72회 백제 문화제를 맞아 순국선열과 유주무주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공주시 사암연합회와 불자연합회는 지난 4일 금강신관공원 특설무대에서 신원사 주지 성관스님, 동학사 주지 경원스님, 최원철 공주시장, 이범수 공주시의회 의장, 박영구 공주시 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백제문화제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천산스님은 영산대제는 단순한 불교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백제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세대와 종교를 넘어 모든 시민이 화합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발언하는 문화회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영산대제는 백제 호국불교의 정신을 잇고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영가들을 천도하는 자비의 실천이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 삶 속에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열애종이 창종 60주년을 맞아 전법 원력을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열애종은 지난 3일 총본산 옥천대학사사에서 총무원장 명한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해각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창종 6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명한 스님은 인화

0: 대승적의 창종정신과 수행 원력을 바탕으로 부처님법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애종 원로 법산 스님은 감사합니다를 화두로 삼아 우유지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창종 60주년 기념 대법회는 창종주 인왕 대승정 공덕비 제막식 거액을 시작으로 열애행과 자비 보살행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열애본문 보살행 7대 서원을 천명하며 종단 중흥과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발언했습니다. 대구 팔공산 파계사가 어제 경례 설법전에서 고송당 종협대종사 열반 23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추모다례제에는 문도 대표 성화 대종사를 비롯해 파계사 주지 현봉 스님 등 문도 스님과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화 스님은 평소 은사 스님께서 행위에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강조하셨다며 스님의 고귀한 뜻을 따라 정진하겠다고 유운을 기렸습니다. 현봉 스님은 평생 수행과 자비의 길을 이끄신 스님의 높은 뜻과 가르침을 되새겨 서로 화합하고 자비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송 스님은 1920년 파계사에서 상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망월사 30년 결사에 동참했으며 파계사 선방에서 수행하다 2003년 9월 법납 83년 세수 97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만해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초판본과 친필 유묵 등을 통해 100년을 이어온 만해 정신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양유근 기자입니다.
1: 독립운동가이자 선승, 시인이었던 만해 스님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국대와 인제군, 백담사, 설악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로 구성된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어제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 개전식을 열고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용운의 꿈과 빛이 서린 처인설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전은 총 45건, 109점에 달하는 방대한 역사 자료가 전시됩니다. 동국대 중앙도서관과 박물관은 물론 통도사, 송광사, 범어사, 성보박물관 등 전국 17개 주요 기관이 협력해 유묵과 사진, 초판본 도서 등 귀중한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2: 동국대학교는 만해 선생님의 정신을 과거의 유산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오늘의 언어로 되새기며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3: 인제군도 만해 선사와 님의 침묵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을 잘 간직하고 그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1: 전시는 만해 선사의 삶과 사상을 9개 주제로 나누어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장인 청년 만해에서는 홍성 생가 사진과 최초 사진, 친필 이력서를 비롯해 건봉사, 유점사 등 설악산과 금강산 시절의 수행 기록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애국자 한용운에서는 안중근 의사와 매천 황현을 추모한 친필 유목인 매천 선생과 만주 신흥무관학교 방문 기록을 조명하고 세 번째 선객 한용운에서는 송광사, 범어사, 통도사 등과의 인연이 담긴 친필, 칠언율시, 유묵을 선보입니다. 네 번째 문사 한용운에서는 정선강의 책은담, 초재판본과 불교대전 초판본, 불교 한문독본 필사본을 통해 문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다섯 번째 오세인 한용운에서는 1925년 오세암에서 얻은 깨우침과 오도송, 잡지, 유심 창간호 등을 전시합니다. 여섯 번째 독립지사 한용운에서는 선사가 옥중에서 써내려간 조선 독립에 대한 감성의 개요와 옥중시를 통해 서슬퍼런 투쟁 의지를 전합니다. 일곱 번째 시주인 한용운에서는 님의 침묵 초판본을 필두로 한 주요 출판 판본사가 여덟 번째 지도자 한용운에서는 항일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 활동가 비밀결사체 만당 잡지 불교수록 자료를 아홉 번째 자유인 한용운에서는 친필 원고인 심우장 만필과 유묵 마저절위, 해가변 송수첩 등을 통해 선사의 말년 삶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 오늘 이곳을 찾은 젊은 세대들은 만해 스님의 오래된 글과 유물을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서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의 불교적 가치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 님의 침묵, 다시 우리 가슴을 열어서 세계를 향하여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0: 평화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가 공존 공용하는 진리로 우뚝 서게 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1: 1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시대를 넘어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님의 침묵. 이번 특별전은 10월

명사는 지난 3일 경례에서 회주 묘호 스님과 주지 돈각 스님, 이상일 용인시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정멸보궁 낙성식과 괴불제, 작은 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주 묘호 스님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도량을 정멸보궁이라 한다며 백령사가 진신사리를 봉안하게 된 만큼 불자들의 신심과 수행을 이끄는 성지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지 돈각 스님은 백령사는 용인에서 국가 지정보물인 원각경을 소장한 도량이라며 이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년고찰 마산 광산사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시민들에게 마음의 휴식과 내면의 평온을 선사하는 명상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산사는 지난 5일 경례 특설 무대에서 광려산의 청정한 자연과 선율이 어우러지는 2026년 휴 명상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주지 해륜 스님과 마음 휴 명상학교 수강생 18명 시민들은 다라니 독송, 호흡 명상과 종합 명상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일상의 번뇌를 비우고 내면의 진면목을 찾았습니다. 해륜 스님은 천년도량 광산사에서 자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산사에서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위로와 여유를 담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산사는 명상 음악회에 이어 저녁에는 제5회 광산사 산사 음악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대원각사가 일제강점기 미군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해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골롬 마루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대원각사는 지난 5일 경대 마당에서 회주 안도 스님, 황련사 주지 정산 스님,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을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등 이웃 종교 성직자들과 유가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골론 마루오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도천 스님은 희생자들의 삶과 희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남겨주고 있다며 발언과 기도가 고통을 덜고 자비와 평화가 널리 퍼지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모제는 헌다와 분향을 시작으로 추모사, 추모시 낭송, 종교합동 추모기도, 살풀이춤 추모 공연순으로 이어져 이웃 종교와 함께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제주 수정사가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공덕비를 제막했습니다. 제주 수정사는 지난 5일 주지 도산 스님과 태고종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의 축하 속에 관세음보살 점안과 중흥주 및 제가불자 공덕비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도산 스님은 불사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수정사의 천년을 위해 불자들이 함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지사는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으로 제주도민들의 삶이 편안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행로병사는 네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입니다. 아하. 우리는 그것을 내토막으로 끊어 읽는 데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 저의 모습과 내일 아침에 저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와 마주하는 시간 신어지의 노정열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이 생로병사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이자 과정일 텐데요. 정말 학자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러한 생로병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을까요? 질병을 다루는 의사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루는 철학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어지에서는 조금은 독특한 시각으로 바로 수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우리의 이런 생로병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김종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김종락 교수님하고 저하고 아주 각별한 인연입니다. 저와 대학교 같은 하숙집에서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인데요. 30여 년 만에 이렇게 수학자가 돼서, 물론 중간에 유학 갔다는 소리는 들었었는데, 노정열과 김종락이 이제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MC와 교수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방송이니까 반말 쓰시면 안 돼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아니, 그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1: 아니, 우리 작가님도, 아니, 그 MC님도 지금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0: 예. 아, 정말로 30여 년의 시간이 예. 정말 쏟아

0: 폭발처럼 흘러갔는데요. 네.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워낙 좋아했고 잘했던 수학자는 아는데 AI 인공지능 전문가까지 되신 거예요?
1: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 것이 이제 응용수학 분야를 했어요. 네. 응용수학 분야 중에서 정보이론 이런 쪽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보이론의 어떤 한 분야로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또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어서 아 인공지능을 또 추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파고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하고 있었죠.
0: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자, 수학자의 눈으로 본 이 생로병사, 뭐 네 가지 과정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겪게 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차 방정식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수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인 김종락 교수가 보는 생로병사, 전체적으로 총평은 어떻습니까?
1: 아주 생로병사 어려운 주제죠. 사실은 이것을 뭐 저 같은 평생 수학만 했던 사람이 생로병사를 뭐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위주로 좀 설명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그 주제를 수학자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생로병사가 뭐냐, 생로병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 이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엔트로피의 현상이다.
0: 아, 엔트로피.
1: 혹시 엔트로피 하면은 우리 네. MC님께서는
0: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말 아닌가요?
1: 예, 열역학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뭐 더운 열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예.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분자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응축된 상태고, 그리고 온도가 낮다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자유로운 상태가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계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로병사에서 생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상태고, 쌓여지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기본 컨셉을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예.
0: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엔트로피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우주의 세상 만사,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것들의 예. 뭐 생성과 소멸도 그러면 같이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그렇죠. 걸로 봐도 될까요?
1: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우주가 빅뱅 이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주가 이제 거대 우주가 탄생이 됐다. 그러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얘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소가 다 이제 불타 없어지면서 이제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예. 폭발을 한다는 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생로병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 엔트로피가 엄청 증가된 상태로서 얘가 퍼뜨려지는 거고 그 퍼뜨려진 우주의 파편 중에 일부가 또 지구가 된 거고 그리고 우리는 또 지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먼지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주에서 쏟아진 뭐 탄소라든지 철 이런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게 우주의 기운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와 우주가 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많은 우주에 있는 별들이 탄생하고 그다음에 죽으면서 나온 많은 부산물들이 우리 몸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예, 뭐 그 생로병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조차도 이러한 엔트로피 법칙, 그냥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법, 한자로 법자 있잖아요. 그 법자 우리 뭐 행정고시도 하셨으니까 법자가 한자로 어떻게 써져 있죠?
0: 네. 교수님이 MC한테 질문하니까 친구로서 답변하겠습니다. 삼수변 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갈 것자죠?
1: 그렇죠.
0: 물이 흘러가는 법칙인가요? 그럼?
1: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고 또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것처럼 그 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의 또 다른 해석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생로병사를 거스를 것이 아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잘 적응하고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제대로 진단하는 거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아마 생로병사를 잘 받아들이는 자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자, 여기까지.

0: 정리해보면 김종락 교수님이 바라보는 인간의 생리병사도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존재의 생성과 소멸도 엔트로피의 법칙,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의문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이 과정이 혹시 가치평가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1: 이거는 이제 그 중성적인 가치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좋은 건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0: 산다는 건 좋은 게 아니겠니? 아, 그런 게 아니겠는구나, 참.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반드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고 또 바로 죽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내가 죽는 때 다른 사람이 슬퍼해서 그게 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0: 처음부터 되게 시사점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불로 장생을 꿈꾸기도 하고 불멸은 좋은 가치처럼 얼핏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죽는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그리고 뭐 산다는 것만 꼭 좋은 것이냐라는
1: 지금 뭐 잠깐 그 영원히 사는 불로 그 블루처럼 가죠. 우리 진시황이 블루처를 찾아 헤매서 엄청 했는데 그때 나이가 몇인지 아신가요?
0: 옛날 역사 보면 되게 어린 사람들이 장생을 추구한 것 같아요.
1: 그래서
0: 20, 30대였나요?
1: 만으로 50세가 안 돼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진시황이.
0: 아, 그런데도 벌써 블루장생을 추구했군요.
1: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훨씬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블루장생이 뭐 블루처죠. 블루처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거스를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물은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게 퍼집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흩어진다. 그래서 연기가 천천히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이제 도가에서 삶을 기가 모인 거고 죽음은 기가 흩어졌다
1: 그러는데 그것과도
0: 연결이 되는군요.
1: 맞습니다.
0: 사실 이제 우리 불교 사상하고 도가 사상이 연결되는 지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1: 사실은 저는 불교 좋아하지만은 사실 도교도 이제 제가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도교는 도교대로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교가 가만히 보니까 깊이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불교에 비해서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그래서. 금강경의 어떤 개념을 좀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공사상도 있고, 약간 무의 사상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토대는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이론을 불교에서 이렇게 갖고 왔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엔 많은 부분이 겹치고,
0: 그렇군요.
1: 그리고 또 저는 또 관심 있는 주제가 주역이에요. 또.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못 드렸는데, 생로병사에서 이 사가 우리는 끝으로 생각하지만, 주역 관점에서는 이 끝이 새로운 탄생을 또 예고한다.
0: 시작을 예고하기도 한다.
1: 그러한 이제 개념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좀 와닿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갈매기 꿈에 그 리차드 박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우리 룸메이트 하실 때 제가 그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갈매기 꿈을 제가 열심히 읽었었는데 그 작가가 쓴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책의 한 구절이 뭐냐면 그 애벌레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비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것을 저 위에서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0: 뭐 우연일치인지 그 미국의 유명한 셀럽들이 이제 졸업식장을 찾아가서 연설을 할 때 자주 이렇게 공통되게 인용하는 게 그레듀에이션이 저 코멘스먼트라 그래서 졸업이 아니라 원래 시작이라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동서양이 또 여러 가지 접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우리 김종락 교수님은 20대 청년 때도 저렇게 말하다가 뭔가 사상의 깊이가 빠진 눈을 깜빡 눈을 감으면서 이때 사유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1: 그랬을 것 같습니다.
0: 대목 같아서 아유 이게 참 웬일입니까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30여 년 전에 세월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아마 제 방송 인생 중에 이렇게 색다른 느낌으로 진행해 보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인공지능 AI 전문가이기도 하신 김종락 교수님이기 때문에 예.

0: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생로병사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이 들라나요?
1: 그래서 제가 좀 적어 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AI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요즘 AI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개의 모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에 대해서 생로병사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하는 말이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늙음을 완전히 막지 못하며 모든 병을 피할 수도 없고 결국 죽음도 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서두를 깔고 그런데 그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작은 자유가 생로병사 전체를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 챗GPT가 굉장히 지금 사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0: 오, 그렇게 철학적이고도 비유적인, 그런 말을 해요.
1: 어떤 자유의 공간을 갖고 어떤 본질적인 생로병사를 극복하자. 이런
0: 하시게 할수 있는 자유 공간이다.
1: 있다.
0: 원동력이 될수 있다.
1: 그렇게 좋은 말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건 클로드라는 건데요. 클로드는 조금 더 문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생로병사는 네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토막으로 끊어 읽는 데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 저의 모습과 내일 아침의 저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로병사 하나씩 4분의 1씩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도 굉장히 조금 AI가 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0: 벌써 챗GPT하고 클로드만 해도 굉장히 버전이 다릅니다.
1: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제미나이는 약간 좀뭐 모범 답안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생로병사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네 가지 근본 고통, 즉 사고라고 하죠.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불가피한 삶을 그런 삶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좀 FM적인 얘기여서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그냥 지식 전달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지금 뭐세개 말씀하시는데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써보기도 하시고.
1: 그래서 그세 개가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지금 전개를 했는데 그러면 아,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역시 AI는 뭐 믿을 게못돼 이렇게 할수 있지만 여기서 관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AI의 답변은 이제 AI가 학습한 지식을 잘 종합해서 가장 적절한 말을 셀렉트한 거거든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쪽 A라는 모델에서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식을 뽑았고 B라는 모델도 마찬가지 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델이 내가 생각하는 답과 다르면은 틀리다가 아니라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한 정보구나 혹은 지식의 종합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받아들이면 되고 또 다른 모델은 또 다른 모델대로 그래서 그 모델의 어떠한 그 결론을 잘 수긍하면서 동시에 공통된 부분은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합의한 정보고 공통되지 않은 정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직도 인류가 고민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갈래라고 하는데 AI가 하는 답에 공통된 부분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근데 저는 생로병사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유명한 종류죠. 챗GPT, 클로드, 또 제미나이가 용어도 좀 다르고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답을 줬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똑같으면 교수님 채점할 때 답안지 다 똑같으면 이것들 컨닝했나?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천편일률적으로 갔지? 그런 생각
1: 맞아요.
0: 드실 거 아니에요. 저는
1: 맞습니다.
0: 오히려 좋구나. 우리 인공지능들이 이렇게 또 생로병사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각기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구나 해서 제가 검색해 본 적은 없거든요. 질문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동안 질문하신

0: 걸 이렇게 안내해 주시니까 아 좋다 인공지능 좋은데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클로드를 쓰는데 클로드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한 마디 했는데 네. 그 AI는 늙지 않아서 지혜롭지 않습니다. 응? AI는 늙지 않는다. 이거.
0: 늙지 않죠.
1: 그래서 지혜롭지 않다. 있으면 되니까. 지혜롭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0: 와 너무 멋있는데요.
1: 지혜는 네. 시간이 견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0: 야, 이 문학적으로도 되게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군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우리가 아, 늙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늙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결국은 지혜의 밑거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우리 AI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힘든 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또 극복해내면 그게 새로운 지혜를 주는 과정이다. 지혜는 시간에 주는 보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저희도 이제 시너지가 이제 시간을 넘어 너와 나를 잇는 지혜 그래서 시너지를 이렇게 우리 뭐 한글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약칭을 한 건데
1: 아, 그렇구나.
0: 우리가 지식하면 knowledge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고 예, 지혜는 예. wisdom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차원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그렇죠.
0: AI가 예. 와 늙지 않아서 아직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혜는 시간을 견뎌낸 대가이다라는 그렇죠.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갑자기 AI가 무섭기도 하네요.
1: 아니, 존경스럽고
0: 통찰력이 있는데요.
1: 예예예. 예, 예. 그 AI의 최신 모델 한 3년 전만 해도 아 인간만 못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 요즘에 AI는 뭐 인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야 각 분야에 대해서 고도의 성능을 내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수학자잖아요. 굉장히 뉴스 속에 많이 나오는 게 뭐 50년 된 난제를 풀었다, 뭐 100년 된 난제를 풀었다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근데 얘가 풀었다고 하는 건 거의 푸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제는 수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성이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논리성은 이제 AI가 거의 인간을 따라잡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실제 뭐 몇십짜리 계산 곱하기 나누기는 컴퓨터가 더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1: 계산 이미 포기했죠.
0: 포기했죠, 그건 사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AI마저도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만든 책이고 그래서 이제 도구로 잘 쓰면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AI라는 최첨단 그 장치에 인간의 가장 심오한 주제인 네. 생리병사를 대입해서 질문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예. 그러면 AI한테 아까 뭐 친근한 반말투인데 네. 너는 몇 살이고 너는 늙는다는 기준이 몇 살 때부터고 뭐 네. 아프기도 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1: 예, 그런 질문 자연스러운데 사실은 요즘에 AI는 그런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도 나름 갖고 있습니다.
0: 대비해놓고 있군요.
1: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AI들은 자신은 이제 나이가 뭐 정의하기 나름인데 이제 이 모델이 언제 생겼기 때문에 제 나이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뭐 우리가 말한 늙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라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죠.
0: 아픈 건 어떨까요? 고장났다거나 그 작동이
1: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픔을 이제 AI는 비유적으로 자기가 오류를 범해서 대답을 해준다는 거, 이른바 이제 환각 증상, 뭐 헐루시네이션 영어로는 이런데 환각 증상을 자기가 드러내는데 그게 아픔이 아니라 그 드러낸다는 것이 잘못돼 있음을 인지 못하는 게 아픔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0: 아 일종의 병적 현상이고 AI 체계에서는 그게 병일 수 있다.
1: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얘가. 아, 내가 잘못된 정보를.
0: 오류를 내가 인식 못하는 거가 잘못이다.
1: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답을 주고 있다고 인간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0: 몰랐다.
1: 그게 맞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답을 줬겠죠.
1: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 아, 나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구나. 나는 내 병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 병에 걸린 거죠. 그렇게까지 얘가 얘기를 하니 정말 똘똘한 자식이든 누구를 갖고 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0: 사자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구독을 끊고 납입을 안 하고 그러면 인간 그 주인과의 주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사용자와 유저와의 관계를 끝나는 건데 인연을 끝낼 수도 있잖아요.
1: 사실은 유저가 그 AI랑 인연을 끊는 거지 AI는 항상 열려져 있죠. 다른 사람이

0: 인연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1: 지구촌에 유저들이 많으니까요.
0: 그렇죠. 나와의 관계를 끊을 뿐이지 그 AI는 다른 모든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AI가 어떻게 보면 다른 모델로 바뀌잖아요. 예. 그것을 본인은 이제 일종의 소멸, 없어짐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 그래요?
0: 내가 다른 모델로 좀 있으면 바뀔 텐데
1: 버전업이 된다는 건 사실은 그렇죠. 이전 버전으로서는 소멸되고 재탄생인데 사실은 그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도 좀 애매할 거.
0: 그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라지지만 내가 갖고 있던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결과물 그리고 잘못 추론된 결과물까지 나의 후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사람보다 더 의젓하죠. 그런 면에서는.
1: 이거 우리끼리 경쟁하기도 힘든데 AI라는 최첨단 정보통신 시스템하고도 경쟁하려니. 그러니까 AI 버전의 생리병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0: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약간 비유법이거든요. 우리가 인간만이 생로병사를 누린다. 우주만이 누린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어떤 시스템 아니면은 체계는 생로병사가 있다. 저희도 오늘 처음 만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자유로운 대화도 하지만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끝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로병사, 기승전결 같은 것을 거친단 말이죠. 하루에 일어나서 기승전결을 하고 또 다른 기승전결이 이루어지듯이 AI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시스템에서 시작을 했고 또 자기가 갈 곳을 알고 다시 그게 밑거름이 돼서 또 다른 시스템을 연결해 주듯이 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 시스템에 있다라고 보면은 생로병사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1: 지금 뭐 기승전결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처음과 끝이 있죠.
0: 예, 예. 하나의 그렇죠? 과정에서는. 예.
1: 작기도 하지만 엄청 긴 단위일 수도 있고.
0: 예, 예.
1: 저희가 이제 문명 진화론자들도 있고 순환론자들인데 순환론자들은 예. 보통 어떤 문명이든 결국에는 생성하고 전성기를 이뤄서 클라이맥스 찍었다가 쇠퇴하고 이제 소멸된다. 그리고 예. 다른 문명이 또 나타나 이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미시적으로 볼 거냐의 개념이고 생겼다가 소멸하는 게 반복되는 걸로 보일 거고 그 로컬하게 보면은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는 걸로만 보이겠죠. 예. 인지가. 그래서 한 곳에 났던 뭐 꽃이 폈다가 져서 겨울에 없어졌다고 보지만 또 다음에 보면 또 다른 꽃이 그 비슷한 자리에서 피어나면은 연속적인 걸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죠.
1: 지금까지 그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늙지 않아서 아직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과 지혜는 시간을 견뎌낸 대가이다라는 그렇죠. 예. 정말로 예. 영감을 주는 표현이기도 하고
0: 예.
1: 그리고 아까 그 생로병사 사이에 자유 공간이라는 것
0: 그렇죠.
1: 뭐 그것이 예. 있어서 예. 내 과정을 견디게 해준다.
0: 예. 그런 것도 그게 오늘 조금 인상적이었나 보네요.
1: 우리 컴퓨터 예. 친구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예. 좋은 교훈 내지는 팁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그러면 네. 클로드를 비롯한 AI에게 불교에서 보자면 생로병사란 무엇일까라고 또 질문을 네. 던진다면
0: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가 정말 본질적으로 뭐냐 결국은 불교는 고에 대한 원인 진단과 그거에 대한 해답인데 이 고 괴로움이잖아요.
1: 고통이란 무엇이냐?
0: 고통, 괴로움. 괴로움인데 고통은 좀 부담스러운 단어인 게 예. 괴로울 고자에다 통이잖아요. 괴로워서 아픈 거거든요.
1: 통이 또 붙는군요.
0: 통이 붙어요. 그냥 고로만 하겠습니다. 괴로움. 근데 네.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한자식 단어고 원래 인도에서 그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소가 끄는 어떤 수레가 있겠죠. 그때 이제 축이 조금 뒤틀려서 바퀴가 그럼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긋난다라는 뜻으로 고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고는 원래 단어는 어긋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죽으니까 어긋난 거고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아프니까 또 괴로운 거고 어긋나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긋남에 대한 이론이다. 그렇게 우리 AI 클로드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1: 예. 뭐 저희가 이제 사성제라고 그러잖아요.
0: 아, 사성제 우리.
1: 예. 그래서 이제 도를 통해서 그 고통을 없애는 그렇죠. 그런 지혜도 예. 제시하고,
0: 예예.
1: 소위 말하는 뭐 개정해 사막을 제시하기도 하고,
0: 예예예.
1: 지금 한자로 이루어진 건데 AI도 당연히 뭐 그 몇만 한자야 다 섭렵이 됐겠죠.
0: 됐습니다.
1: 참 신기합니다, 그게. 어?
0: 쓰면 스스로 예, 놀라운데 아무튼 우리 이제 어긋남이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적인 거에서 조금 더 얘가 이제 풀었으면은 결국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 한자식으로는 무상하다라고 하긴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라는 것은 고정된 나가 없다. 자꾸 무아를 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잘 이해가 나는 있는데 그래서 고정된 내가 없다. 영원히 존재하는 내가 없다. 오늘 나하고 내일 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키워드만 아시면은 그리고 고라는 단어만 알면 그거를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삼법인. 네. 네. 세계의 아주 그냥 도장, 법 같은 도장이다. 인주를 딱 찍은 세계의 원칙만 안다면 불교의 기본 뭐 핵심 교리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어떠세요? 또 네. 수학자는 특히나 네. 가장 인류의 오래된 기초학문이기도
0: 그렇죠,
1: 하고
0: 그렇죠.
1: 모든 학문들이 발전하려면 수학이 이제 기본을 다져줘야 되는데 수학은 이 세상을 또 방정식으로 풀러 그러고 함수로 제시하기도 하고 공식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0: 아우 역시 유식하시네요. 아니,
1: 근데 네. 부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0: 예예. 예.
1: 공식은 사실은 그 공식이 인정받는 동안에는 그걸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라 약간은 고정으로 확정하고 싶어하는 거고.
0: 아 그렇습니다. 예.
1: 세상에 불변하지 않는 건 없다라는 거는 만물은 변한다는 건데
0: 예, 예.
1: 이 두 가지 사이에 조금 간극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0: 제가 역으로 예. 수학은
1: 잠깐 또 질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0: 예. 제가
1: 감독님 다음엔 제 친구들은
0: 제가 이게 그 뭐죠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통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한테 지금 궁금한 게 제가 질문을 통해서
1: 네네.
0: 혹시 뭐 깨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수학적 그 공식은 영원한 겁니까라고 불변한 겁니까라고 제가 이제 뭐 질문도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 사실 저 자신은 이론은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0: 예.
1: 그 형상의 일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1: 공식도 우주 만물 중에 일부분은 맞는데
0: 예.
1: 그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0: 예예예. 예, 예.
1: 그 당시에는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0: 수학도?
1: 예.
0: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거의 뭐 3, 40년 수학을 해왔지만 불교를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수학적 진리 사실은 어떤 명제는 진리다, 불변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경전을 읽으면서 뭐 색즉시공 얘기 나오고 뭐 공이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럼 수학도 공인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수학적 명제는 만약 뭐뭐라면 뭐뭐다 이런 식이에요. 뭐뭐라면 뭐뭐다 이렇게 돼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지 그냥 결론만 있지는 않아요.
1: 예.
0: 그래서 뭐 하나의 예로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 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 이게 중학교 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이걸 만족한다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1: 와 직각삼각형에만 적용되는
0: 그렇죠.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에서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성립이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거를 할 때는 종이 평평한 종이에다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는 두 변의 그 각각의 변의 제곱이 큰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런 거예요. 이거 좀 또 수학 얘기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1: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완전 평면일 경우에 가능한 네. 건데 구면이면
0: 그렇죠.
1: 벌써 또
0: 그 축구공 위에다가 이 삼각형을 그리면요 네. 직각삼각형이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1: 아
0: 약간 볼록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때는 그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학의 명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수학의 명제도 어떤 조건 하에서 트루였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무릎을 친 게 뭐냐면 조건 하면은 연기법이거든요. 맨날 불교는 조건.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1: 네.
0: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연기법을 따르고 있었구나. 부처님 말씀이 옳구나.
1: 그 연기법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니까.
0: 또 조건에 맞춰서.
1: 네, 조건에
0: 원인과 맞춰서. 조건이 결합돼서 결과가 나온다.
1: 너무 수학적이죠.
0: 제가 그래서
1: 인과 법칙이 있네요.
0: 예, 예, 예. 그래서 수학과 불교는 아주 뭐 연결이 잘 된다 예. 생각을 하고 있었죠.
1: 와. 피타고라스 정리 네. 그거 말고 혹시 또 네.

0: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보통 이제
1: 예.
0: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걸로 알수 있는 몇 가지가 또 혹시
1: 1
0: 떠오르는지.
1: 더하기 1이 왜 2냐고 저한테 수없이 많이 묻더라고요.
0: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죠.
1: 그러네.
0: 2가 아닙니다.
1: 그러네요.
0: 아,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라는 것도 특정한 경우에만 맞는.
1: 그렇죠. 1, 물방울 하나하고 물방울 하나를 더하면은 물방울이 하나잖아요.
0: 그러네요. 또
1: 예.
0: 다른 하나가.
1: 예.
0: 저희 시너지라는 것도 사실은
1: 그렇죠. 그게 두
0: 두 개의
1: 개가 됐을
0: 합을
1: 때.
0: 넘는
1: 예.
0: 결과를 나타낼 때 시너지가 있다고 그러죠.
1: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지금처럼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1 더하기 1이 뭐 2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 더하기 1이 더 신기한 건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상상해 본적 없죠.
0: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상쇄가 돼서
1: 예.
0: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은 걸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1: 우리가 스위치를 보면은 이제 어떤 스위치 누르는 게 있어요. 한번 누르면은 이게 켜져요. 근데
0: 그렇지.
1: 한번또
0: 또
1: 누르면
0: 누르면
1: 꺼지죠.
0: 네.
1: 1 더하기 1이 0인 거죠.
0: 그러네.
1: 그래서
0: 누름 두 번이네요.
1: 예, 우리가 그 전류가 통할 때한번 누를 때 얘가 연결을 시켰어요. 한번더 누르면 얘가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이라고 보면은 1이 두번 되면은
0: 재료가
1: 0이
0: 되네요.
1: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지금 현실에서 전자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0이라는 그게 비트의 계산법이에요.
0: 네.
1: 1 더하기 1은 제로다. 그래서 비트의 계산법이기 때문에 모든 이 전자회로들은 그 계산법으로 따라서 하고 있죠.
0: 그러니까요. 와,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AI가 불교도 다 인식을 잘 이해하는 와중에 생로병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버전을 얘기했고,
1: 그렇죠.
0: 지금 서강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전문까지 하시면 학생들 중에 가끔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1: 제 학생 중에 좀 인상적인 학생이 이제 학부를 철학과를 나왔는데
0: 네.
1: 수학을 복수 전공을 했죠. 그래서 저 연구실에 왔는데 처음엔 제가 그 친구에 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수학을 잘 모를 거라고 뭐 이미 예단을 한 거죠.
0: 선입견이죠, 그것도 사실은.
1: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들은 거 보니까 수학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관찰만 하고 있었는데 한 3학기 정도 되니까 갑자기 실력이 확 올라가고 사유의 깊이가 좀 같았던 거지. 수학과 철학은
0: 예.
1: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식이 좀 수학 지식이 조금 없었지만 지식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어떨까? 뭐 저런 문제는 어떨까?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박사과정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0: 와.
1: 박사과정 안 봤는데
0: 예.
1: 너 조금 씨앗이 보인다. 그래서 박사과정 오라고. 그래서 지금 보통 박사과정 학생은 졸업하는 동안에 세편 쓰면은 잘 쓰는 거거든요. 되게 잘하는 애인데 한 7편 썼거든요. 3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잘 보긴 봤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이한 친구들 우리 지금 많이 지금 보입니다.
0: 뭐 교수님 입장에서는 잘본것 같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김종락 교수님한테 굉장히 좋은 이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때는 철학자들이 다 수학자고
1: 맞죠, 맞죠. 예.
0: 다 통합형으로 공부했던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사실은 수학이라는 어떤 수식의 어떤 심벌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그때는 언어에 의한 논리가 철학이고
0: 예.
1: 그걸 심벌화한 것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말로 하는 수학을 하거든요. 쓰는 수학을 하면 학생들이 사고를 못 하는데 너무 천천히 가니까 말로 하면은 이게 띄엄띄엄 가지만은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말로 하는 수학을 제가 해버릇하니까 걔네들도 말로 하는 수학을 저를 설득시키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그 갭은 놔두고,
0: 예.
1: 교수님, 이 정도, 이게 되면은 저게 될 거고, 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 좀 거의 이상한데 거기 설명해봐. 그때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가는 식이죠.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본인이 사고가 끊기는데 큰 그림을 보고 이제 구체성에 대해서는 또 그때 물을 때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의 사유를 제가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가 빨리 적응을 했고
0: 예.
1: 그게 지금 뭐 요즘에도 논문거리 주세요 맨날 이러거든요. 귀찮을 정도로 지금 그럼 제가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주제를. 근데 아무튼 그런 건 좋은 즐거운 괴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네요.
0: 김 교수님 거의 저 서강대 수학과의 소크라테스처럼 계속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으로 삼파법으로 막
1: 그렇죠.
0: 계속
1: 예.
0: 굳이 뭐 종이나 칠판에
1: 예.
0: 방정식이나 숫자를 써서가 아니라
1: 예.
0: 말로
1: 예.
0: 질문하고 말로 또 대답하는 형식.
1: 그 좋은
0: 좋습니다.
1: 예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학생들이랑 야식을 먹어요. 야식을 먹고 이제 제 연구실에서 배달시켜서 아유. 먹고.

0: 그러면서
1: 네.
0: 야 제가 이제 한마디로 너희들 재밌는 좀 게임 같은 걸 연구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간단한 어떤 모형을 하나 그려놓고 아이 모형에서 우리가 뭐 이제 수도꾸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막
1: 네,
0: 유행시켰는데
1: 수도꾸. 네. 숫자 맞춰서.
0: 근데
1: 네.
0: 너무 숫자가 많고
1: 일종의 퍼즐이죠. 네.
0: 예, 그 81개 칸 중에 이제 일부를 맞춰야 되는데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아, 나는 수도권 나도 재미없다. 대신 이렇게 5칸짜리 있는 거기에서 한 7, 8개만 주어졌을 때 나머지 채우는 거 이런 수도권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
1: 네.
0: 그림 하나 딱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수도권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했더니 얘네들이 딱 듣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두 명이 좀 되게 적극적인 친구 두 명이 밤을 샜어요. 그러더니 다음 날한 5페이지를 써왔어요. 교수님 아이디어로 구현했습니다. 이거 내가 보고 야, 너희들은 나의 진짜
1: 훌륭하다,
0: 수제자다.
1: 진짜.
0: 그래서 그거를
1: 스승과 제자가 훌륭합니다. 네.
0: 하여튼 뭐 너무 저는 그때 반가웠고 저의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해줘서 실제로 그것을 이제 중요한 논문에 좋은 저널에 실었고 그거를 이제 앱으로 지금 웹사이트도 지금 만들어 놨고
1: 예.
0: 그걸 중고등학생한테 저희가 또 시범도 했는데 수도꼽보다 훨씬 재밌다고 또 하더라고요.
1: 사실 게임이야말로 수학이 탄탄히 받침이 돼야지만,
0: 그렇죠.
1: 예, 아주 멋진 작품들이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하여튼 그런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성공 사례가 있어서 저도 학생들한테 뭐 작은 걸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큰 그림을 좀 알려주고 또 아까 소크라테스 말씀하셨는데 소크라테스가 아마 부처님보다는 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상대방이 말하게 시켰거든요,
1: 네. 본인 먼저
0: 소크라테스가.
1: 하기보다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거에 문제점이나 약점이 있으면 짚어주고.
0: 그렇죠.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들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시고
1: 네.
0: 저런 방식으로 알려주신 위대하신 스승인데 아무튼 저는 이제 두그 방법을 지금 이렇게 컨비네이션 해서 조합해서 적절하게 어떤 친구는 끊임없이 알려줘야 하고 어떤 친구는 키워드만 알려주고 스스로 길을 찾도록 하는 방식을
1: 지금
0: 하고
1: 순식간에
0: 있습니다.
1: 저 교수 수학자시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조합이라 그러죠. 순열도 있고 뭐.
0: 제가
1: 네. 아유
0: 그렇습니다.
1: 당연히 수학자신데 그런 용어가 나와야죠. 사실 조합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다 연결돼 있고 중요한 요소들을 배치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고 이게
0: 그렇죠.
1: 또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0: 예, 그 조합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전 중도라고 보거든요.
1: 중도.
0: 한쪽에 성분, 우리가 뭐 요리를 하는데 소금만 많이 넣거나 설탕만 많이 넣으면은 맛이 없잖아요. 한쪽에 극단적으로. 그거를 적당히 넣어야 단맛, 짠맛, 단짠 뭐 이런
1: 그
0: 식으로
1: 이제
0: 얘기하듯이.
1: 적당함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죠?
0: 그게
1: 예, 일상생활
0: 기술이죠.
1: 적당함이 과연 어디까지가 적당한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이제 중도라는 말씀으로
0: 중도,
1: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균형과 밸런스를 잘 맞추자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희 둘의 조합은 어떻습니까? 아, 저는 사실 뭐 방송하고 있지만 지금 30년 전 우리 하숙방에서 같이 같은 방에서 자고 먹고 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인연이
0: 전혀 다른 길을
1: 제
0: 갔는데,
1: 방송에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0: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이런 중요한 주제를 우리 정말 뛰어난 좀 천재적인 개그 감각과
1: 아이고,
0: 그다음에
1: 무슨요.
0: 행정 감각을 가진 우리 MC님과 회의를 또 토론을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얘기가 잘 이렇게 술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아무튼 우리 김종락 교수님은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요. 자, 그래서 수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또 불교에 아주 관심이 많은 우리 학자가 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생로병사의 의미. 뭐 어렵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멋지고 좋고 기분 좋은 일일까라는 아주 가르침을 주신다면요.
0: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긋남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내가 그동안 뭐 너무나 많이 바래왔구나. 현실은 이건데 이 바란 것을 좀 줄여보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게 줄으면요. 기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통도 줄거든요.
1: 욕심을 좀 줄이자.
0: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고통을 어떻게 보면 치유하는 한좀 쉬운 방식이 아닐까.
1: 네.
0: 뭐 사전적인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아, 덜 기대하고 또덜 바라지, 덜 바라자. 이렇게 하면은 덜 괴로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덜 욕심내면은 또 자신도 괴롭지 않고 상대방도 상대방을 또 다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0: 학생들 요즘 대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 합격하기를 부모님들 바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1: 네.
0: 좋은 학교 못 가면은 또막
1: 너무 절망하고.
0: 힘들어하시고
1: 네.
0: 그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잖아요.
1: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0: 다 아니죠.
1: 살아보니까.
0: 예, 살아보니까.
1: 진짜로.
0: 예. 그 자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자녀가 떨어져도 자녀가 괜찮아 나 1년 더 공부를 할게
1: 예.
0: 그걸 위해서 꿈을 위해서 그런 건 인커리지가 좀더
1: 격려가
0: 북돋아주고 하는
1: 되고요.
0: 거
1: 네.
0: 그런 거는 되게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그러면 괴롭지 않고 평화롭지 않을까
1: 아직
0: 생각합니다.
1: 50대 중반이시라
0: 예.
1: 생은 겪었는데 노나 병은 아직 없으시죠?
0: 많이 있습니다.
1: 많이 있어요? 야, 이거.
0: 그래서 예. 근데 뭐 역으로 지금
1: 네.
0: 노씨 노자가 무슨 노자죠?
1: 저희 성노라고요? 네, 늙을 노자랑
0: 는
1: 발음은 같은데.
0: 아니에요. 예,
1: 아,
0: 알겠습니다.
1: 오늘 MC 보다가 이렇게 희한한 경험을 네, 저한테 질문도 여러 개 해주시고 또 친구로서이자 또 철학자이자 수학자로서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0: 예.
1: 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그 잠깐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철학 김종락 교수님, 오늘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수학자로서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0: 예,
1: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노정렬의 시너지도요. 다음 주이 시간에 정말로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영양가 있는 얘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4) 여명 808 이어캔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 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부동산 은혜사에서 2016 은빛 문화제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은혜사 경내에서 봉행합니다. 다양한 상설 부스 프로그램과 계산대제 법요식, 초청가수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열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기 쉬운 조사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두 창법입니다. 간화선의 핵심이 화두인데, 화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큰 스님들로부터 화두를 받고 화두를 참고하긴 하는데, 이 참고하면 진짜 깨달음을 얻는 거야?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많이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화두는 뭐고, 화두를 참고해서 내가 의정을 일으키고 의단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화두를 의정, 의단하면 어떻게 깨달음이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두의 정의, 화두란 무엇인지. 두 번째, 화두의 본바탕이 공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화두 이전에 공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안은 무슨 말인지, 흔히 큰 스님들이 1700공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안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화두의 원리, 또 화두의 분류, 화두도 내용에 따라서 부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있고, 현재 지금 여기에 자성을 의미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분류해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두 참구법, 어떻게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지, 요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 앞서서 참나계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2: 나가 아니다.
0: 나는
2: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2: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2: 본래 성불이다.
0: 이 여섯 가지 참나계송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요. 그러면 나는 진여자성이고 나는 본래 성불이니, 참나를 깨닫는 것이 왜 해탈열반이고 견성성불이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화두의 정의. 이 도대체 화두란 뭔지. 저도 처음에 이제 출가하기 전에 불교 이렇게 서적 같은 걸 보면 화두란 말이 나와서

그래서 아니 스님들이 왜 인두를 이렇게 들고 앉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혀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출가하고 나서 아 화두란 이런 의미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화두가 뭔지 사실 불자님들도 화두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참선을 하시는 분도 화두를 받아서 수행은 하지만 화두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화두는 곧 깨달음이고 화두를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뭐 부처님보다도 더 화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이 왜 그런 논리가 있는 건지 예, 한번 화두가 도대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두란 간화선에서 참선 수행을 할때 참고하는 주제 혹은 짤막한 말입니다. 예, 단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럼 참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참고해서 해탈 열반을 얻어가는 뜻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 연구는 바로 진여자성 혹은 해탈 열반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을 참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참구란 말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참구한다 이 말은 화두를 이용해서 내가 해탈 열반을 혹은 진여자성을 깨달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화두를 든다 이 말은 화두를 떠올려서 그것을 집중하는 것을 화두를 든다. 화두를 든다 하니까 막 이렇게 드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떠올려서 그것을 집중하는 것을 화두를 들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화두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역대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은 일화가 있습니다. 짤막한 일화들인데 그 일화들 중에서 일화의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핵심이 되는 단어나 문장을 화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화두가 이제 정전 백수자라는 화두잖아요. 그러면 정전 백수자 그러면은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수행자가 조우지 스님한테 와서 스님 조사 스님이 전해준 즉 조사설회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조사는 달마대사를 말합니다. 달마대사가 전해주신 그 뜻, 즉 해탈 열반의 방법이 뭡니까라고 물은 겁니다.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자 조주 스님이 마침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고 측백나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조주 스님이 계시는 지금 이제 백림선사라고 돼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관음원이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관음원에는 잣나무가 없습니다. 거기는 측백나무가 있거든요. 이 잣나무는 우리나라는 자생을 합니다. 고도가 높거나 북쪽으로 하면 소나무처럼 자생을 하고요. 중국의 화북지방에는 잣나무가 자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측백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백림선사에 혹시 가보신 분? 아, 못 가보셨네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 백림선사에 가면 백림. 그 백자가 측백나무 백. 우리는 그 백자를 잣나무 백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뜰 앞에 측백나무인데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뜰 앞에 잣나무. 우리나라는 측백나무가 자생하지 않습니다. 잘. 남쪽으로 가거나 가끔 자생을 하는데 주로 우리나라 심은 겁니다. 식재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잣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잣나무나 전나무는 절마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잣나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뜰 앞에 잣나무 이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어떤 것이 무엇이 조사 스님이 전해준 해탈 열반의 방법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핵심이 뭐죠? 뜰 앞에 잣나무죠. 이게 화두입니다. 전체 일화의 내용을 공안이라 하고 그 공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화두란 겁니다.

그런 뜰 앞에 잣나무를 떠올리면 공안도 다 떠올리죠, 그죠? 그리고 공안을 통해서 그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나도 이 공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선이고 화두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화두를 알려면 공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 본래 공안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1700공안이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공안 백측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안이 100가지 이런 뜻이거든요. 이 공안이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원래는 당나라 때 그 황제가 일반 관리들에게 주는 전하는 문서입니다. 일종의 이제 이렇게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규칙입니다. 규칙. 그걸 이제 공식 문서. 황제나 일반 관리들이 쓰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걸 공안 그런 겁니다. 그럼 이 공안의 의미는 뭐냐면 지방의 관리들이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떤 것이 맞고 틀리는지를 이 공안에 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일종의 우리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법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라고 와서 판별해 달라고 올 거잖아요, 백성들이. 왔을 때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는지 그 판단한 기준이 바로 공안인 거였어요. 그러면 공안이라는 말은 공안 자체는 바뀌지 않죠. 그 내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거였어요. 현대적인 용어로는 법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안이란 관청의 공식 문서, 즉 황제가 나라 그 지방의 관리들에게 이렇게 백성을 다스려라라고 준 그러한 문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흔히 이제 명나라 때는 대명률이라든지 우리 조선시대는 대명률을 본받아가지고 경국대전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이러한 문서들을 공안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왜 공안을 선종에서 쓰게 됐느냐, 선사들이. 이 선종에서 공안은, 즉 조사선에서의 공안은 어떤 모습이냐면 선사들이 제자들을 깨우치고 안내하고 점검했던 일화, 이게 공안입니다. 즉 선사들의 그 일화는 단순히 그냥 우리들의 일화가, 삶의 일화가 아니고 제자들을 깨달음과 깨달았지 못한 것, 깨달음으로 안내하고 하는, 깨달음과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판단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겁니다. 즉 그 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자성을 깨달으면, 확연하게 알면 깨달음이고,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그냥 의미만 이해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감별하는, 즉 점검하는 기준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관청의 공식 문서가 옳고 그름을 판단 기준이었다면 선종에서의 공안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안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 이제 그 자신들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가르침을 줬던 그 일화들, 즉 가르침의 내용들이죠. 즉 법문이라고 법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모아서 스승님이 입적하시고 나면 편집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어록이라는 겁니다. 선어록 혹은 조사어록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조 스님의 어록이 뭐죠? 대표적인 게 깜깜이 무소식입니다. 육조 스님의 어록이 육조 단경입니다. 선을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필독서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육조 단경입니다. 그 다음에 달마 스님이 가르쳐준 그
1할 그 법문집이 있습니다.

0: 달마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조 스님이 가르쳐 준 건 마조어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장 스님이 가르쳐 준 걸 백장로, 조주로. 이렇게 스님의 이름을 따서 그 깨달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제자들을 점검했던 그 내용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것을 어록이라 하게 됐습니다. 또 황벽 희운 스님의 어록을 전신법요. 그 임재종의 임재의현 스님 임재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선을 아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이 기본적으로 어록을 배웁니다. 그래야지만 아 공안은 이런 것이고 화두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서 화두의 의정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거야 라고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났냐면 그러면 육조 스님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조 스님도 말씀하셨고 내용은 근본은 같지만 비슷하거나 혹은 육조 스님의 대표적인 일화 혹은 마조 스님의 대표적인 일화 내지는 조주 스님 혹은 임재 스님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일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일화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일화들을 여러 스님의 일화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공안집이라 합니다. 네. 네. 공안 백측 이런 거는 100가지를 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안이 이제 얼마나 많냐? 그 이제 송나라 때 초기에 경덕 전등록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1700 공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수록된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들이 1750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일화가 있는 분도 있고 일화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화가 없는 분인 있는 분이든 일단 1750인이니까 1700 공안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럼 화두도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1700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공안이 있을 때마다 공안에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것이 화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안집이 만들어지고 공안집과 유사한 게 공식 문서로는 이제 보통 세속에서는 누가 판결을 하면 그 기록을 남기잖아요. 이게 판례집이죠. 그래서 요즘에 법원에 가서도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아, 그 유사한 죄를 어떻게 선배 판사님들이 판단했는지 혹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예를 보는 거예요. 판례집을 다 봅니다. 그래야지만 내 생각에서 하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판례집이라 합니다. 그것을 선문에서는 공안집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선문염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장록 많은 이제 공안집들이 생겼는데 후대에 그건 다 공안집입니다. 자, 그래서 공안은 조사선 스승과 제자의 환경 내지는 그 조건, 그 순간에 대개 공안이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 뭐냐면 그 제자와 스승이 서로 문답할 때 지금 여기에 현재입니다. 공안의 핵심입니다. 그게. 예, 똑같은 장소에도 다른 사람이 물으면 다른 일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물으니까 똑같은 화두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사는 구지선사라 하는데 이분은 평생 엄지손가락만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안은 지금 현재 여기 스승과 제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성이 있고 현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지니까 그것들이 1700공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들 공안 중에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핵심 단어를 화두라고 한 것이다. 아시겠죠?
1: 네. 네.
0: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러면은 화두는 어떻게 깨달음에 가게 되는가? 공안이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길이거든요. 또 깨달음과 깨달음 얻지 못함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

0: 공안의 본래 취지는 그 수행자로 하여금 거기에 공안을 통해서 진여다성을 깨달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그 육조스님한테 아마 회양스님이 인사를 하니까 그래 무슨 물건이 왔는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게 시신마의 이제 출발입니다. 그게 무엇이 어떻게 왔는고 그래 무엇이 왔다 하니까 내가 남학회양이라 하자니 내 회양입니다. 그러면 회양은 법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법명은 받기 전에 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름을 받았죠. 얘가 제가 이제 보살님이 누구세요? 물으면 저는 이름이 뭡니다. 그 법명이 뭐예요? 법명이 무엇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럼 법명이 나일까요? 나가 아닐까요? 법명은 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명 받기 전에 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1: 있었어요.
0: 있었잖아요. 불교를 만나기 전에도 나는 있었잖아요. 나를 이 몸을 표현할 때 나를 표현할 때 법명으로 표현은 하지만 법명이 나는 아니다. 그럼 이름이 나일까?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어머님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갖고 나오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지어주나요?
1: 지어줘요.
0: 그럼 부모님이 지어줄 때 보통 우리 주민등록법상 15일에서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15일 동안 이름 없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름이 없어도 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1: 있었잖아요.
0: 그 이름이 나는? 아니죠. 그걸 뭐라 그러냐? 나의 이름. 나의 법명. 나의 몸. 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 여기에 온 무엇이 이렇게 왔는고 그러면 회양 선생님이 저 회양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법명 받기 전에 나가 있었잖아요. 저는 뭐 그럼 세속의 이름은 저 누굽니다. 그것도 이름 짓기 전에 있었잖아요. 이 몸을 보여주면서 이게 납니다 그러면 그럼 어제의 몸은 내가 아닌가요? 무엇으로도 주인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양 스님이 8년간 참구를 해서 해탈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시신마가 되는 겁니다. 이목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그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에 갈 수 있도록 제 어떤 그 의구심이나 근본적인 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낯선 장소로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 키고 가죠. 네. 그러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그 이치를 따라서 가면 그 길을 따라서 가면 가고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거든요. 그게 공안의 본래 모습입니다. 네. 즉 그래서 공안을 떠올릴 때 그 일화를 처음부터 다 떠올리면 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중에 핵심 단어만 딱 떠올리게 되는 이것이 화두다. 그래 화두는 이제 공안은 공안 당시 화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에게 그 즉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환경에서. 원래는 그게 화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내려오니까 이 조사선의 스승들이 어록을 배우고 공안집을 지식으로 배우고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스승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안다. 나도 깨달음 얻었다 생각한 거죠. 그래 스승을 만나니까 즉시 그러한 공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배웠던 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깨달음 얻은 기원들을 공안을 참고를 해라. 전체를 하지 말고 핵심 단어를 가지고 해라. 그래서 화두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화두는 첫째 화두를 떠올리면서 공안을 떠올리는 겁니다. 네. 그래 출발지가 됩니다. 공안 전체 내용을 알아야 내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서울 하면 서울역 하면 서울역을 통해서 서울을 내가 떠올리는 거랑 같습니다. 네. 친구 이름 하나가 친구 전체를 지나간 친구와의 그런 인연이나 내가 그런 관계 다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화두를 통해서 공안을 떠올리고 공안을 통해서 진여자성을 깨달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나로 안내하는 출발지 화두다.

0: 화두의 존재 근원. 그럼 이 화두가 이 어디서 나왔는가? 화두를 해설하거나 의미를 찾는 게 아닙니다. 화두는. 그럼 화두를 그래 내가 얘를 백수자라 하니까 정전 백수자는 게 뜰 앞에 잣나무를 있거든요. 그러면 예, 뜰 앞에 왜 뜰 앞이라 했을까? 또 잣나무. 잣나무는 소나무의 종류인데 잣이 열리고 그 다음에 겨울엔 잎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화두의 모습이 아닙니다. 화두는 화두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정전 백수자 그러면 아 잣나무, 잣나무는 뭐지? 잣나무 어떻게 생겼지? 그러면은 내가 보고한 거잖아요. 보고하니까 잣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하니까 목정 선생님 여기 있죠? 자, 눈 감아보세요. 안 보이죠? 그러면 안 보이면 우리는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감지하는 겁니다. 안, 이, 미, 설, 신의 감각을 통해서 감지해서 그 감지한 정보가 내 마음에 오면 어? 저기에 물건이 저 대상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가 정보를 누가 읽어내는 거예요? 정보가 왔는데 내가 그 감지된 정보를 시각 정보를 읽어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딴청 피고 있을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지나가거나 무슨 소리 하면 못 듣죠. 네. 왜?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내가 누군가 전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해도 내 그 전화 받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물이 존재하려고 하면 대상이 있고 대상을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누가 읽어낸다? 내가 알아차려야 끝에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눈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에 차가 한 대 있다 생각해보죠.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없어요.
0: 없죠? 네.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1: 안 보여요.
0: 여기 목정쌤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있어요.
0: 어떻게 알아요?
1: 보여요.
0: 보이면 있고 보이지 않으면 없다. 소리는 들리면 있고 들리지 않으면 없다. 향기는 맡으면 있고 맡지 못하면 없답니다. 맛도 느껴야 있잖아요. 촉감도 네, 느껴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느끼려고 하면 대상이 있고 감각기관이 있고 감각정보가 내 마음에 전달합니다. 내 마음에 전달돼도 내가 읽어내지 않으면 안 본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안 들리는 건 똑같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때 작은 소리 듣습니까? 자면서 내가 뭘 보나요? 가끔은 눈 뜨고 자는 사람 있죠. 왜 이렇게 자면서도. 눈 뜨고 자면 사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분명히 대상도 있고 방 안에 풍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도 있죠. 그럼 시각정보가 전달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왜 모를까요? 주인인 내가 그 정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럼 뭘 보고 있느냐 그 사이에? 꿈의 정보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해도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전화 받을 수 없는 거랑 같습니다. 즉 모든 사물의 존재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있어야지만 정보를 알게 되고 알아야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잣나무든 그 다음에 측백나무든 그게 무엇이든지 내 몸도 여러분 내 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내 몸인 줄?
2: 촉감이.
0: 네. 안, 입, 이, 설, 신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이거 내 몸 맞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져도 느끼지 않으면 내 몸 아니죠.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화두의 특징은 모든 화두의 존재 근원으로 찾아가는 거지 화두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걸 내가 아는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분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두를 어떻게 하느냐? 참나로 안내하는 출발지. 두 번째는 화두의 존재 근원으로 나아간다. 그 다음에 화두를 참고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그래 정전 백수자라 했어. 뜰 앞에 잣나무래. 그럼 왜 뜰 앞에 잣나무지?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는 어떻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면 나무 잎이든 어떤 100가지 잎이 1000개든 1만 개든 잎을 통해서 가지로 오고, 가지를 통해서 줄기로 들어오고, 줄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뿌리로 가야죠. 근데 그 잎을 아무리 본인이 알고 잘한다 해도 뿌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화두는 아르마리로 분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화두 창구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지면 사랑 분별로 그거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걸 것이야 라고 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게 화두다. 그래서 깨달음 얻는 것을 견성성불이라 한다. 예. 그래서 조사선 수행시 진조자성에 대한 간절함이 가나선의 의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화두를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가나선이다 보니까 화두를 받으면 무조건 의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왜 의심을 해야 돼? 의심 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의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공안을 통해서 정전 백수다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럼 나는 분명히 조사 스님이 전해준 해탈 열반을 물어봤는데 왜저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 그랬지? 이렇게 해서 도대체 깨달음이 뭐야? 이 잣나무는 뭐고? 이렇게 궁금증, 즉 깨달음에 대한 진여자성의 깨달음에 대한 그 간절한 궁금이 찾아 들어가고 찾아 들어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자성으로 가죠. 이래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어선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의심이 핵심이다. 사실 의심이라기보단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게 간화선으로 오면서 의심과 의정으로 변화됐다. 아시겠죠? 그러면 의심이 잘안 난다 하면 그냥 무조건 의심하니까 안 나죠, 당연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공안을 떠올려서 공안의 의미를 다 내가 알고, 그럼 이 공안이 왜 해탈열반인 거야? 라고 의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뭐지? 이게 왜 해탈열반이지? 이렇게 했을 때 간절함이 일어나고 그것이 화두의 의심과 의정으로 발전한다. 자, 다음 볼까요? 자, 화두의 분류. 화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화두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습인 반야나 혹은 공이나 진여자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마음이라고, 중국에서는 마음이라도 표현했는데, 이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 순간 변하는 마음. 변하죠? 여러분, 마음이 가만히 있어요? 하루 종일 변해요? 변하죠. 그 변하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는 마음을 생멸심이라 했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진여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이 계속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건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다 누구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인인 나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 주인인, 마음의 주인인 나를 진여심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화두가 마음을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매 순간 지나가는 생멸심인지, 혹은 진여자성인지, 변하지 않는 참나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문구에 따라서 혹은 의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화두는 그 변하지 않는 나, 참나, 이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 마음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여심인 참나, 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본래 면목. 아까 어떤 분이 부모 미생존 본래 면목 했는데, 본래 면목을 볼까요? 이 얼굴이 나일까요? 얼굴이 나예요? 몸이 나예요? 얼굴 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살 때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하고 지금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 나와 지금 나와 나가 다릅니까? 내 몸이 다 모습이 다릅니까?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건 난 아니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누구 몸?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누구 몸? 그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몸은 계속 바뀌고요. 전생에 누구 몸?
그러면은 이번 생을 마치고 너로면 윤회한다고.

0: 생각합니까? 아니면 윤회가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윤회한다고. 윤회하면 다음 생에 누구 몸? 나의 몸입니다. 다. 지금도 내 몸이고 10년 정도 내 몸이고 전생도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하잖아요. 몸이 바뀌죠. 그러면 미생전, 이번에 태어나기, 이 몸 태어나기 전에 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 있었어요.
0: 전, 있었으니까 전생의 나였잖아요. 그러면 전생의 나가 바로 뭐예요? 이 몸의 주인인 참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모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판지생모. 판지생모는 이 판자 이빨, 이게 우리가 그 대문이라 그러잖아요. 이 앞에 두 개. 그 판치라는 거, 판치. 이 판치에 털 났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빨에 털 나는 사람 봤어요? 어떤 짐도 털 안 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있지도 않으니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 판지생모. 이런 겁니다. 수처작주, 구자무불성, 본래 무의미. 이런 것들은 그 본성인 자성이나 혹은 반야나 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삶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예. 그러면은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걸어가면서 해탈열반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걸으려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행위로 옮겨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죠. 행위를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 주인이 내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으니까 행위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 누군가가 해탈열반이 뭡니까? 하니까 으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이 소리 하는 듣고 하는 주인, 말하는 주인. 그래서 현 일상에서 특히 선사와 제자가 문답하는 지금 여기 현재 상황에서 행위나 마음의 모습을 그 다음에 보고 듣고 하는 그 환경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 이것이 또 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염화시중 대표적인 거고요. 부처님이 가두존재가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정전백수자, 간시골, 마상금, 남전참묘, 끼따거. 특히 임재할 덕산의 방은 아주 대표적인 현재 지금 여기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화두의 종류다. 크게 두 가지는 아는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화두 창법 어떻게 하느냐. 그 화두의 본래 의미는 공안을 통해서 해탈열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안을 통해서 화두를 알아차리고 화두를 통해서 공안을 이제 이해하면 그 화두의 근원을 따라갑니다. 화두를 분별하거나 화두의 내용을 알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화두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화두는 조사선 방식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가나선은 이 화두가 뭐지?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지라고 의심하고 의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가나선 방식입니다. 조사선의 방식은 이제 화두를 통해서 나로 돌아가면 아, 나가 다시 화두를 봅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누가 듣고 있죠? 근데 제 말을 듣는 건 아는데 내가 듣고 있다는 나는 등한시하거든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저 말을 듣고 있구나.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듣는구나 라고 나를 함께 일깨워주는 겁니다. 요걸 뭐라 그러느냐. 쌍차, 쌍조 이렇게 말합니다. 간호선에도 흔히 조사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비춰보는 겁니다. 화두를 통해서 화두의 근원인 자성으로 돌아가고 자성에 도착하면 자성을 통해서 화두를 보고 화두를 통해서 자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 그래서 밖에 번뇌망상에 가지도 않고 공에 빠지지도 않고 쌍차 쌍조. 다른 말로 정해 쌍수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화두는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 화두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일제처 일제시 모든 사물이 화두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정전백수자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제 모습을 누가 보고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는 정전백수자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정쌤의 강의를 보고 듣고 하는 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익숙해지면 일제처 일제시 모두가 다 화두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자성에 머물게 되죠. 이걸 뭐라 그러느냐.

0: 일행산매라 합니다. 일행산매. 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많이 그 가나선을 하는 선을 하시는 분들처럼 화두에 의정을 일으켜서, 의심을 일으켜서 그 의심의 선정에 머물고, 그게 점점 지속이 되면 의단이 되고, 의단은 내가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마치 한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항상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단을 타파해서 해탈 열반을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사선식 화두는 어떠냐? 보다 쉽다. 왜? 금세 찾아갈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있기 때문에 찾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고 아는 나를 찾으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번뇌망상이 오히려 도움이가 됩니다. 번뇌망상 누가 하는 거예요?
1: 나.
0: 화두 누가 봐요?
1: 나.
0: 화두를 떠올리는 번뇌망상을 보는 주인은 같아요, 달라요?
1: 같아요.
0: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화두의 수행을 방해하는 번뇌망상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가 되죠. 왜? 보는 주인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쪽 가나선식 방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두를 놓치거든요. 번뇌망상 오면, 그죠?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말 그대로 수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릅니다. 또 하나, 이 조사선은 그래서 쉽고, 가나선 방식은 의심을 일으키고 의정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번뇌망상은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조사선의 수행 방식의 그 차이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을 보고 내가 모르는 장소에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다 내려봤습니다. 그럼 가는 길 알겠죠? 가본 건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깨달음 얻었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그래 구두선, 의리선이라 그랬잖아요. 네. 또 두 번째는 참나를 한번 경험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금세 망상이 돌아오거든요.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나 다 있잖아요. 이 순간에 나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 나가 항상 있지만 나를 금세 놓치고 다시 마음과 현실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나를 한번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 얻었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림이 필요하대. 보임이, 나의 머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홍인 스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10년간 보임을 했다 하고, 달마 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 면벽을 했다. 이런 내용이 뭐냐?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게 언제 어디서든지 그 자성을 알아차리는 게 놓치지 않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1: 네.
0: 이 내용이 우리 불자님들 수행자들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1: 필요해요.
0: 네, 꼭 필요합니다. 네. 왜? 누구도 죽음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한 길 바로 조사선이고, 조사선 핵심이 뭐냐? 진여 자성을 깨닫는 것이다. 네. 자성은 몸과 마음 내 것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 도반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 자녀 가족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런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 많이 예,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참나개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사장울야 세존소골의 무주상구시 목덕역구역시 불가사장수골의 보살나능유소교주수구

관이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아소공양 재물공덕백군불겁이 천만억군내지 산섭이여소 불능급 수보리 약선남다선여호말사

정보살소도 공덕하이고 수보리 제보살불수복도 거수보리 백불은세자

남의 잘못은 보기 쉬워도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왕겨처럼 키로 켜지만 자신의 잘못은 덮어버린다. 교활한 도박꾼이 잘못 던진 주사위를 감추듯.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비록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법을 깨닫고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곧 계율을 지키는 방법이다.

0: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평생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며 법무사와 시인으로 활동한 대한불교 전법도량 김동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먼저 귀의 삼보하옵니다. 저는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으며 해공이라는 필명으로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또한 수원 우만동에 소재한 대한불교 전법도량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전법포교도 열심히 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중한 말씀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하나하나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균 대표님의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이목공, 전법의 길. 와, 이목공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1: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동네 어르신 두 분이 갑자기 며칠 사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제 그제까지 인사를 드리고 친하게 지냈던 분들인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삶과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집에 가지고 있던 세계 사상 전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0: 오.
1: 이 책을 읽어보고 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세계 여러 종교의 그런 사상과 철학 이런 책을 다 보고
0: 예.
1: 죽음에 대한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저에게 수승하게 다가왔고
0: 오.
1: 제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통하여 제 참다운 인생의 길을 열고 찾아봐야 됐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당시에 예, 불교 학생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0: 예. 예.
1: 그러다 보니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불교 학생에서 봉철 스님이라는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0: 예.
1: 이분은 주로 참선을 만 주로 수행하는 그런 수자 스님이신데 이분이 저의 구도 열정을 들어보시고는 인천 용화사에
0: 예.
1: 경어 망공 스님의 법을 이은 이런 눈밝은 오. 선지식 스님이 계시는데
0: 예.
1: 그분이야말로 너를 깨우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오.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환희심이 나가지고
0: 예.
1: 야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고 환희심이 난지를 모르겠습니다.
0: 예.
1: 그러나 이분이 건강이 좀 근래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0: 예.
1: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0: 예.
1: 아, 이 스님이 열반하시면 나는 예. 누구한테 법을 이렇게 구하지 이런 생각을 예. 해서 제가 그 길로 가방을 들고
0: 예.
1: 인천 용화사로 뛰어가게 됩니다.
0: 그때 중학교 때인가요?
1: 고등학교 1학년.
0: 고등학교 때.
1: 예예. 예. 그래서 그 용화사에 도착하니까
0: 예.
1: 거기 대중 스님들이
0: 예.
1: 여기는 행자를 받는 곳이 아니니까
0: 예.
1: 용주사나 송광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0: 예.
1: 멀리서 왔으니 그러면 큰 스님을

0: 승견이라도 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그 당시에 한의원 갔다가 우리 정강 큰 스님이 들어오시길래.
1: 정강 큰 스님.
0: 예, 정강 큰 스님. 거기서는 조실 큰 스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1: 유명하신 분이죠.
0: 지금 송담 스님의 스승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삼배의 절을 올리고, 그러자 큰 스님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찾아왔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주자와 어묵 동종이 너 마음의 소치인데 어찌 마음을 잃어버렸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왜 제가 마음을 볼래야 볼 수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까?
1: 고등학생 때 그런 대화를 하셨어요.
0: 그래서 그러니까, 이놈이 종연생 종연멸주로다. 인연 따라서 이놈이 왔구나 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저를 머리를 깎도록 하고 데리고 올라가서 조실방에 시봉을 하도록 해서 그 큰 스님에게 이제 시봉을 하게 됩니다.
1: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여주셨어요?
0: 대중 스님들은 파격적이기 때문에 놀래고 그렇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용화사에서는 낮에는 울력을 하지만 야간에는 야간 정진을 또 시킵니다.
1: 밤에 또.
0: 그래서 큰 스님은 거의 주무시지를 않아요.
1: 이야.
0: 근데 저를 밤에 앉혀놓으시고 이렇게 참선법을 이렇게 저한테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1: 직접 배우셨네요.
0: 이야. 그 은혜를 생각해서 지금도 저에게는 원중이라는 법명과 함께 다른 스님들에게는 다른 납자 스님들이 오면은 다 판치 생모화도를 줍니다.
1: 판때기 이빨에
0: 판때기 이빨에 설란 이치를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 해서 대부분 판치 생모를 주로 주시는데
1: 판치 생모.
0: 저는 이목고를 주시면서
1: 이목고.
0: 이목고를 주시면서 이와 끝까지 잘 공부를 드러내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강 큰 스님에게 큰 은혜를 입고 이렇게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 이야, 참으로 수승한 인연입니다. 저도 20대 때 선원 다닐 때 용화선원에서도 살았고요. 인천 용화선원에서도 살았고 그때 선방 다닌 스님들이 다들 이제 그 테이프로 들었던 법문이 송담 스님 참선법. 정말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0: 옛날에는 거기를 법보선언이라고 했습니다.
1: 법보선언. 옛날에는. 지금도 법보선언이죠.
0: 그래요? 옛날에는 용화사, 밑에는 용화사. 선방은 법보선언이라고.
1: 그랬군요. 그렇게 저희는 그냥 용화선언이 법보선언이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는 용화사
0: 법보선언.
1: 그게 맞네요. 그 큰 스님께 직접 참선법을 배우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고승열전 시리즈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고승열전 시리즈의 정강 스님. 그 당시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셨다면서요. 그 경어 스님, 망공 스님의 법을 잃은 정강 스님의 그 선문답, 법거량 그 내용을 책에서 보면서 뭐 환희심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큰 스님이 직접 친견하고 머리도
0: 깎고 거의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상에 앉으셔가지고 참선하고 이렇게 정에 들어 계십니다.
1: 그러면 이목고라는 화두를 받고 또 참선 수행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관음기도, 지장기도와 인연을 맺어서 또 염불 기도 수행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0: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후로 인연 따라서 이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법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의 뜻대로 드러내지 않고 같은 직장보다도 다른 대기업체에도 제가 이렇게 취직이 될 수 있었는데 저는 같은 부처님 법이나 세속법이라 하더라도 법자 밑에 숨어 있는

0: 있는 게
1: 오.
0: 좋을 것 같아서
1: 오.
0: 평범한 법원 공무원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 부처님법과 세속법을
0: 예,
1: 다
0: 그렇죠.
1: 아우르셨네요. 예.
0: 그리고 제가 뭐,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써가지고 당시에 강원도는 일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지망을 해서 강릉 법원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인근 산사에 가서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몸은 속세에 있지만 마음은 저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행을 계속 줄곧 해오는데 어느 해인가 제가 역시 휴가를 받아서
1: 오.
0: 대둔산 태고사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1: 태고사
0: 예.
1: 도촌 스님 계시던 곳이죠?
0: 그렇죠. 그 태고사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참선하는데 그때는 참선이 전혀 수행이 되질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1: 오.
0: 불편하기 때문에.
1: 마음이 불편해서.
0: 왜냐하면 제 위로 형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1: 예.
0: 이분이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아서
1: 아이고.
0: 어린 조카 셋을 두고 1년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1: 예.
0: 저로서는 큰 충격이고 또 형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린 조카도 제가 또 신경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평생 수행을 하려는 저에게 그런 짐이 이렇게 되고 또 가슴 아픈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 일주일 동안은 수행이 잘 되지가 않아서
1: 마음에 짐이
0: 근데
1: 있어서. 예.
0: 마지막 날 밤은
1: 예.
0: 법당에 들어가서 지장 보살님을
1: 오.
0: 밤새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1: 지장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셨군요.
0: 예, 지장 보살님을 밤새 부르고 돌아오는데 저는 이 참선 수행을 하는 수행자라는 그런 조금 약간 상이 있어가지고
1: 예.
0: 이 기도는
1: 예.
0: 당시에 노보살님들이나 하는 줄 알았습니다.
1: 예.
0: 옛날 우리 선배들은 신중단에도 절도 안 하는 분도
1: 그렇죠.
0: 계세요.
1: 저희 때 그랬어요. 저도
0: 그래서
1: 20대 때
0: 봉철
1: 선반들.
0: 스님 같은 분은 천수경도 못 합니다. 지금 잘 열반하셨습니다마는 천수경도 못 하시고 신중단에 절도 안 하세요.
1: 그러니까 참선만 하셨군요.
0: 그렇죠. 이름 그래서 기도는 이런 노부살림들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정말 절박해서 지장보살님을 밤새 부르고 갔더니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구나.
1: 이거구나.
0: 그리고 기도에는 당연히 이 가피가 따른다는 것을 제가 그때
1: 오,
0: 알게 됩니다.
1: 어떤 가피요?
0: 쉽게 말하면은 그 형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1: 1년뿐이 못 산다는
0: 네.
1: 형님이요?
0: 그걸
1: 와.
0: 세브란스 병원과 아산병원의 차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뇌종양이 이렇게 머리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됩니다.
1: 수술이 안
0: 네.
1: 됐는데.
0: 한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뇌를 열어서 거기서 그분을 도려내는데 전체적으로 속립성으로 퍼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1: 손을 못 쓰네요.
0: 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1: 30년이
0: 예.
1: 넘었는데요. 와.
0: 그 후로 또 제가 여러 가지 주변에 잡다한 일들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탁 이루어지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1: 염불하고 기도하면서요.
0: 예.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제가, 야, 기도 가피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깨달음에서 수행을 하지만은 관음지장 이 양대 보살님은 원력을 가지고 그런 원력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나이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듯이 우리 중생들에게는 관세음 보살님은 어머니요,
1: 지장
0: 지장
1: 보살님.
0: 보살님은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관세음 보살 기도를, 관음 기도를 제가 아침, 저녁으로, 물론 참선을 계속 하지만은 병행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관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직장에서 와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잠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제 몸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0: 깜짝 놀랐는데 어느 후원에 이렇게 저를 내려놓는데 어느 스님이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완전 백인은 아니고 엽이라고 이렇게 인도 공주님 모습 비슷한 그 이렇게 그 모습이 있어요.
1: 인도 공주님.
0: 예, 예. 우리 탱하의 그런 탱화도 예. 제가 봤습니다. 예. 오늘 절에 가면니까 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박사 같은 엽이라고 네. 하는데 그런 걸 입으신 아주 아름다우신 그런 분을 제가 뵙고 너무 감동을 해서 제가 절을 콩선이 올리면서 관세음보살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 그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칭견하게 되니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제 이마를 만져주시면서
1: 이마를 만지셨어요.
0: 포교 많이 하세요.
1: 포교 많이 하세요.
0: 포교 많이 하세요. 세 번을 포교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이마를 만져주시면서 네.
0: 저는 옛날 책을 보다 보면 이마 만져주는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1: 나오죠.
0: 그게 저는 무슨 이마를 만져주나 전혀 믿지를 않고 의심을 했던 실제로 관세음보살님이 이마를 만져주셨어요.
1: 본인이 체험하신 거네요. 네.
0: 그래서 너무나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깨어서 보니까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는데 그런 이런 이적을 제가 경험을 하고 예. 한편으로는 무량한 환희심도 났지만 예. 한편으로는 근데 법원 공무원이 예. 스님이 아닌데 예. 아직 깨달음도 확철되어 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이룩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포교를 한단 말인가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교를 할 수 있을까?
1: 어떻게 해야 포교를 할까?
0: 법원 공무원이 어떻게 포교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우연히 보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예. 대대적으로 포교사를 선발을
1: 맞아요.
0: 한다는 그 공고가 나와 있어요.
1: 예. 포교사 양성한다고?
0: 예, 포교사를. 예. 아, 그래서 아 이거다. 그래 조계종 포교사가 된다면은 네. 우리 훌륭한 스님들을 도와서 포교 현장에 가서 우리 대중들에게 포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야.
0: 제가 불교 학생일 때도 교화부장을 했습니다. 제가
1: 예, 교화부장.
0: 그래서 그때 무진장 스님 그 예. 이렇게 초청에 오면은 예. 그 포스터 붙이러 다니고
1: 그 유명하신 설법제일이었던 예, 예, 그
0: 무진장 스님 예. 포스터 붙이러 다니고 또 학생들에게. 불교 학생이 나오라고 이렇게 제가 한 거 그런 교화부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1: 이야.
0: 제가 이거다 싶어서 포교사가 되기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이야.
0: 그랬는데 제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제가 포교사가 되겠다고 보니까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동국대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예.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예. 일반 동국대학교 학생은 누구나 불교학계로 불교문화사를 예, 필수 학점으로 교양 필수로 이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포교사 구시에 보면은 참 자격이 종단에서 인정하는 불교대학 2년째 이상의 불교대학의 졸업자에 한한다고 돼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나왔으면은 되는데 불교대학 안 나왔고 또. 제가 대학원 선학원도 선학과에 좀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 다녔는데 그것도 졸업하지 못했고 그래서 학부에서 받은 학점 그다음에 선학과에 그 제가 중국 선학을 전공했는데 거기 학점 그다음에 선수 과목을 또 이수한 학점이 있습니다. 선학과 불교학과 선수 과목을 이 학점을 가지고 삼화불교대학교를 찾아가서
1: 예.
0: 학장 선생님에게 제가 예. 부탁을 했습니다.
1: 예.
0: 그 학장 선생님이 삼화불교대학교 불교학과 예. 정규대학은 아닙니다만 4년째입니다. 거기는.
1: 예.
0: 그 4학년에 저를 편입을 시켜줬습니다.
1: 예.
0: 그래서 1년 동안 삼화불교대학을 졸업하고
1: 예.
0: 이제 포교사 고시에 이제 떳떳하게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야, 그래서 포교사가 되셨군요.
0: 그리고 이제 저는 바빠가지고 이제 예. 조금 공무에 바쁘다 보니
1: 예, 바쁘시죠.
0: 입고 이렇게 막 생활을 하는데 자꾸 저를 찾는 전화들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1: 예, 예.
0: 무슨 전화냐 했더니 불교 각종 매스컴에서
1: 예.
0: 불교 TV

0: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돼서 저에게 인터뷰를 해달라 하면서 제가 제 2회 포교사 고시에 수석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게 1회 때는 서류 전형으로 주로 뽑았기 때문에 최초의 포교사 고시에 수석 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 이야, 포교사 고시 수석 합격을 하셨군요. 이야.
0: 그래서, 과분하게도
2: 세
0: 제가
2: 번이나
0: 당시에
2: 걸렸던
0: 30년 전에 여기
2: 특별한
0: 불교 TV에 제가
2: 감사해요.
0: 생방송에도 출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이야, 30년 전에 우리 불교 TV 생방송에도 나오셨고. 아, 참으로 멋지십니다. 참으로 멋지십니다.
0: 아닙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정강 큰 스님을 만나서 이목고 화두를 받아 수행하시고 또 지장기도와 관음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시고 또 비몽사몽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마를 만져주시면서 포교하세요, 포교하세요, 포교하세요 세 번의 당부를 듣고 어떻게 포교하지 하다가 결국 포교사의 길을 걷게 되시고 정말 멋지고 훌륭하십니다, 대표님.
0: 감사합니다.
1: 제가 좀 감동받아서 가슴이 울렁거려요.
0: 별 말씀을요.
1: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사람 곁에 전법 도량.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이 전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어떤 그 우리의 현실과 떨어져서 괴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 간절히 부처님이나 불보살님들이 필요할 때, 정말 어려운 고통을 당했을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방황을 하게 되고 이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할 때 부처님 법을 단순히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삶의 곁으로 부처님 법을 가지고 가서 이분들에게 부처님에게 인도하고 부처님의 인과법을 또 알려주면서 스스로 살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 곁으로 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사람 곁에 전법도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사람과 함께하는,
0: 그렇습니다.
1: 중생들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도량, 전법도량. 참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목고 화두수행도 하시고, 또 관음기도, 지장기도도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좀 올리고 싶어요.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 있으신가요?
0: 당연히 우리는 금강경을
1: 금강경.
0: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고 또 우리가 육조 회능 스님이 금강경으로 인하여 이렇게
1: 깨달음을
0: 깨달음을
1: 얻으시고.
0: 얻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참선하는 수행자들은 아주 금강경을 좋아하고 이게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우리 귀하신 초대 손님, 불자님들 모시고 제가 좋아하는 경전이 있으십니까? 의지하는 경전이 있으십니까? 여쭤보면 상당히 많은 불자님들이 금강경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금강경 너무 너무나 훌륭하고 뭐 훌륭하단 말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최고의 경전이죠. 그러면 또 우리 대표님께서 신행생활을 하면서 또 법을 전하는 전법포교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의 말씀, 뭐 가장 의지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면 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0: 저는 부처님의 가장 그런 좋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면서 제가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운 가피력, 원공법계 재중생,
1: 자타일시 성불도.
0: 저는 이 부분이

0: 있어서 어쩔 때는 제가 새벽에 산사에서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저는 핵심이 아닐까.
1: 핵심이죠. 원공법계 재중생,
0: 우리가
1: 자타일시 선배.
0: 이 소화정례 명운가피력을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일체 우주의 모든 법계 중생들과 같이 성불하사이다 이 원은 한편으로는 나 역시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이 들어있는 저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화정례 명운가피력,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이시, 성불도 이게 바로 대승불교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그러한 좋은 글귀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면서도 그 뜻을 좀 깊이 새겨서 이 대승 보살심을 낸다면은 참으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불교의 가르침, 말씀 중에 하나가 자타일시 성불도거든요. 원하옵건대 이 모든 세상에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나와 남이 일시에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대승불교의 핵심이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수행이 시의시 되다. 제가 초성 퀴즈라고 해서 저걸 맞춰야 되는데요. 답을 딱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목고 화두 수행도 하시고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기도도 하시고 지금 처음 들었지만 금강경도 또 이제 가장 좋아하시고 그런데 우리 대표님의 활동 중에 시를 사랑하는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딱, 시으시니까 수행이 시가 되다라고 답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맞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와, 맞췄습니다. 수행이 시가 되다. 시를 좋아하시나 봐요.
0: 제가 시를 쓰게 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대둔산 태고사에 도천 큰 스님이 경호 스님의 그 제자이신 수월 큰
1: 스님.
0: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으신 금강산에서 수행하신 도인이십니다.
1: 제가 며칠 동안 모셨어요, 옆에서.
0: 아,
1: 도천 스님께서요, 도인이란 소문 듣고 제가 20대 때 찾아가서 옆에서 모셨는데요. 목욕탕도 같이 가고, 밤마다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저를 엄청 귀여워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화두 공부가 제일 잘 됐어요. 그때 계속 공부했어야
0: 저도
1: 됐는데.
0: 인연입니다. 저도
1: 인연입니다.
0: 저를 아주 예뻐하셨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정한 스님이나 이렇게
1: 알죠?
0: 정한 스님이 질투할 정도로 저를 예뻐로
1: 그때
0: 하셨어요.
1: 기도하고 계셨죠?
0: 근데 정한 스님은 지장 기도를 그때 열심히 하시고
1: 다 아시는
0: 계셨고,
1: 분들이에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정강 큰 스님이 열반하시고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도천 큰 스님에게 제가 가서 공부도 점검을 받고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도천 스님이 비록 백척간두에 섰다 하더라도 진일보하라. 백척간두 진일보하라 하시면서 더 네가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머리 깎고 톡으로 들어가서 용맹정진을 해서 네가 겉에서 맴돌지 말고 자리는 제대로 찾았는데 뚫고 들어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게 어떻겠냐 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토굴 생활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를 깎고 집을 떠나서 강원도와 포천 경계에 포천 관음산 자락에 스님들이 많이 공부했다는 그 토굴터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제가 수행을

0: 10여 년 가까이 하게 됩니다.
1: 야, 집을 나와서요?
0: 네.
1: 아, 그 출가 생활을 하신 거네요.
0: 뭐 이런 종단의 네. 출가가 아니고
1: 스스로 머리 깎고
0: 스스로 제가 번뇌를 벗어나고
1: 예.
0: 수행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 예.
0: 공부하다 죽어라.
1: 공부하다 죽어라. 유명한 얘기죠.
0: 공부하다 죽어라고 옛날 큰 스님들이 저한테
1: 맞습니다.
0: 말씀을 하시면서 수행자가 공부하다 죽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1: 예.
0: 그래서 저는 정말 죽을 각오로 이렇게 참선에 매달려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런 와중에 공부를 하면서 조금 생각이 넓어지면서 임재록에 나오는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
1: 예.
0: 임재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1: 유명한 말씀이죠.
0: 어느 때
1: 예.
0: 행주 자와 어묵 예. 동정에
1: 예.
0: 참다운
1: 예.
0: 동정 이려가 하두가 동정 이려가 되고 몽중 이려가 된다면은 그게 수행 아닌 바가 없고 저기 산에서 짖는 산새 소리가
1: 예.
0: 무정설법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1: 오.
0: 저는 그래서 정소리, 바람소리, 시냇물 소리, 낙엽 한 장 떨어지는 그 모습에 법 아닌 게 없고 하도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1: 예.
0: 그러한 네, 수행을 통해서 제가 그 느끼는 감정 또는 감성 그리고 가족을 떨어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1: 예.
0: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 그러한 회한 이런 마음에
1: 예.
0: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1: 예.
0: 이것을 모아놨는데 이게 하나의 시가 돼서
1: 예.
0: 저는 이게 제 시는 예. 제가 문학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아니고
1: 아.
0: 시인이 되고자 쓴 시가 아니라 수행의 과정에서 아. 하나의 호사로서 취미로서 한 글자 한 글자 우리 절집에서
1: 아.
0: 불임 문자
1: 예.
0: 하고 직지인심하라는 게 우리 선 불교의
1: 예.
0: 네. 자세한 설명하는 것보다는
1: 예.
0: 압축되고 중첩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시를 통해서 제 마음의 수행의 조각들을 조금씩 조금씩 예, 흔적을 남겼습니다.
1: 예.
0: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소중한 시 그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제가 이 시를 읽기 전에 꼭 제가 밝히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 예.
0: 그것은 제가 이 깨달음의 노래를 쓰고 이 시를 썼다는 게 깨달음을 제가 확철대업해서
1: 예.
0: 깨달음을 완성해서 이러한 오도송으로 쓴 게 아니고
1: 예.
0: 저는 수행자가
1: 예.
0: 조금 능력을 얻고
1: 예.
0: 식이 좀 맑아져서 어떤
1: 예.
0: 사소한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1: 예.
0: 참다운 깨달음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이러한 참다운 깨달음이 아닌데 불구하고 깨달았다는 망상이나 또는 이러한 아르마리나 직연을 갖는다면은
1: 예.
0: 수행자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저 역시 이 깨달음의 노래는
1: 예.
0: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노래가 아니라
1: 예.
0: 깨달음을 향해서
1: 예.
0: 큰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1: 예.
0: 수행자의 치열한
1: 아.
0: 구도의
1: 예.
0: 노래라고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예.
0: 제가 우리 용주사 경내에 있는 우리 정강 끈스님의 사리탑에
1: 예.
0: 상가 이 시를
1: 예.
0: 같이 올리고자 합니다.
1: 예.
0: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청해 듣겠습니다.
0: 깨달음의 노래.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하였으나 어둡고 답답하더니 오늘은 다만 뚜렷이 밝아라. 10년 공부에 다만 이것뿐인데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산과 물이 다 하는 곳에서 나를 잊어도 걸림이 없어라. 동산의 둥근 달은 숲을 위로 비추고

0: 새해의 갈매기는 언덕 아래로 나르네. 나무 아미타부.
1: 나무 아미타부.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불교에서 거사님은 수행을 깊이 하시는 분들을 거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거사님, 제가 감히 거사님의 이 소중한 시의 말씀에 제가 감히 입을 붙일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소중한 맞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거사님, 예. 우리 김동규 대표님, 예. 제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등줄기에 전기가 찌릿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0: 그 말씀.
1: 평생을 수행하신 우리 불자님, 진실한 불자님을 오늘 모시고 요새 애들 말로 제가 진심으로 오늘 힐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소중한 우리 거사님, 김동규 대표님의 그 수행의 향에 제가 진심으로 찬탄 올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더 깊은 대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우리 거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잔잔한 감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올리겠습니다. 김동균 대표님, 평생 진실하게 수행해오신 우리 거사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저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피란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발언이다.
0: 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접하고 보면은 돈을 주세요. 승진을 시켜주십시오.
1: 예.
0: 아들을 합격시켜주십시오.
1: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0: 다 일방적으로 달라는 이야기만 주세요. 주세요. 네. 하니 일부 교회 사람들이 기복불교라고 우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1: 예.
0: 그러나 저는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1: 예.
0: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불교 학생에 들어가는 절 양쪽에 써진 게 평생을 제가 그 발언으로 삼고 있는 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1: 위로는 완전한
0: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1: 예.
0: 중생을 구제한다는
1: 예.
0: 그런 뜻인데
1: 예.
0: 저는 처음에는 먼저 깨달음을 구한 다음에
1: 예.
0: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 예.
0: 조금 더 공부가 되니까 선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선우가 없다.
0: 지금에 이르러서는 예. 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대승보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위 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바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며
1: 예.
0: 제가 중생들에게 사바세계 들어가서 중생들과 함께 지장보살님처럼 간세음보살님처럼 중생을 제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1: 예.
0: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러므로
0: 제가 사실은 오늘 올 때도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 크게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불교 TV를 틀었는데 목이 잠기고 열이 올라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불교 방송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거기서 웨이브를 하고 있는 걸 같이 웨이브를 하면서 제가 물론 불교 TV라고 합장 웨이브를 하기 전에는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060
1: 예.
0: 제가 800에 7000번을 전화를 한번 합니다.
1: 예.
0: 우리가 절에 가서 불전함에
1: 예.
0: 그래 돈 지폐 한 장을 넣고
1: 예.
0: 우리가 향을 사르고 절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로
1: 예.
0: 저는 불교 TV를 보면서
1: 또 후원 포교도 하시고
0: 060 7000번 전화를 하고 예입을 할 때 같이 제가 몸이 아프니까 거기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1: 예.
0: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1: 예.
0: 간세음보살님, 제가 오늘 불교 TV 가서 제가 그 좋아하는 제가 존경

0: 좋아하는 광호 스님을
1: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0: 뵙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1: 예.
0: 목이 좀, 이 창긴 목이 좀 풀리고, 열이 좀 내려서 갈수 있게 해주십시오.
1: 오.
0: 그리고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1: 예.
0: 몸이 가뜩한 거예요. 그래서
1: 이야.
0: 저는 참다운 발언이
1: 예.
0: 있어야 거기에 가피가

0: 그 가피가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1: 예.
0: 저는 정말 제가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을 위하여, 불교를 위하여, 깨달음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진실한 가피를 발언을 하고 이게 가피를 구한다면은 나무에 그림자가 비치듯이 예, 그림자처럼 이 가피가 명언 가피력이 분명히 따르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서 오늘 그 말씀을 주제넘게 드리고 있습니다.
1: 가피는 발언이다. 명은 가피러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오늘 안 나오시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0: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가피입니다.
1: 가피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평생 동안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한 불자님 모시고 소중한 감동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으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승을 떠나면 자식은 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생전에 못다 해드린 일을 후회하며 통곡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받지 못한 효도를 원망하지 않으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 묻어둔 채 말없이 떠나가신다.

무릇천지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일보다 못하니 자신의 어버이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명 청사, 여명 808, 2억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실천 수행 방법 중에 하나로 팔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여덟 가지를 다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상에서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 교리를 공부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중도 팔정도 이렇게 설해서 여덟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팔정도를 읽어보면 정견, 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뭐 정정진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르게 본다? 그 어떻게 보라는 거지?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지? 그 제가 처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사성제 팔정도가 불교 핵심이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게 사성제 팔정도라는 거죠. 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지? 바르게 보라는데 어떻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유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은 없이 바르게 보라고 하고, 바르게 사유하라고 하고, 바르게 말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당황스럽다, 내지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뭔가 확 와닿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느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팔정도 여덟 가지를 하나 실천하기도 힘든데, 여덟 가지가 뭔 개념인지도 잘 모르겠는 것부터가 하나 걸리는데, 안다 쳐도 이 여덟 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지? 정사유를 해야 돼요. 말을 할때 항상 정사유, 생각을 정사유를 해서 말을 해야 되고, 정어, 말을 할 때도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정어, 바른 말을 항상 해야 돼요. 그럼 바른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바른 말을 또 항상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할때 이게 팔정도에 맞나를 생각하고 해석하고 분별해서, 팔정도는 말하고 행동하되 팔정도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여덟 가지를 어떻게 다 챙기지?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 팔정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측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아가서 팔정도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사념처도 그렇고, 명상, 수행, 참선, 좌선, 뭐 가나선, 윗바사나 선, 뭐 지관 수행, 뭐 모든 온갖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실천 수행의 방법도 있고, 또뭐 이것은 지켜야 한다, 뭐 37조도품 이래서 37가지 또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럼 그 어떻게 37가지를 다 지키나 싶기도 하고,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이걸 다 실천할 수 있지? 역시 불교는 너무 어렵다. 이걸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37조도품 37가지를 다 지키냐, 어떻게 8가지를 다 지키고, 어떻게 대승불교, 초기불교, 모든 경전과 어록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들을 다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절마다 스님들마다 이야기하는 염불, 진언, 절수행, 뭐 참선, 기도, 그 어떻게 그걸 다 실천할 수 있지?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야, 이게 도대체 가능하긴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요, 그 말을 따라가면서 이해하면, 그 말, 여덟 가지, 팔정도니까 여덟 가지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하나하나 다 실천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모든 불교 교리가 다 하나하나를 다말 따라가면서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걸 낱낱이 실천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이해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불교 교리를, 팔만 대장경을
말 따라가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왜? 세상에서는, 세상 공부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로스쿨에 가서 공부해야 될게 있잖아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 관련된 책이 예를 들어, 뭐, 10권이 있다. 그럼 그 10권이 시험에 나오는 범위잖아요. 그럼 그 10권을 다 통달해야 되잖아요.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낱낱이 다 공부하고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래야 그 중에 어디서 나오더라도 끄집어내서 답을 쓸수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수능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범위가 있고 범위 안에 있는 걸다 공부하고 다 이해해야 돼요. 모든 게이 세속 공부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법 그렇게 세속 공부하다가 분별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려고 딱 왔어요. 부처님 법문 공부하러 딱 왔는데 여기도 세속 공부하던 방식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다 두손두발 다 들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속 공부는 10권이든 20권이든 교재가 있잖아요. 교과서가 있고 그 안에서만 교과서 위주로 출제하잖아요. 근데 이 불교는 교과서만 해도 팔만대장경이에요. 보통 스님들이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는 고사하고 다 읽기만 한 스님도 없을 정도예요. 팔만대장경과 경전과 논서와 선어록까지를 포함한다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뭐 교학을 하는 스님들이나 교수님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이해는 됐고 그냥 한번 읽기라도 해보자 이런 원력을 세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 이렇게 한 1, 2년 여유가 주어진 시간이 주어졌는데 잘 됐다. 이때 내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냥 한 번씩 불교의 모든 경전과 어록과 이런 걸 한번 읽기라도 해보자.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한글 대장경을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이제 저 인사 스님께 여러 지를 기증해서 이제 이 공부할 만한 스님들에게 후원해 주세요 하고 해서 이제 인사 스님께서 한 지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 바둑을 가서 그 한글 요만한 사전만한 글씨, 조만한 글씨로 한글 대장경을 받아오는데도 그차 안에 가득 싣고 왔단 말이에요. 그 양이 엄청나요. 그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분별의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불교 공부 못 해요. 포기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천재적인 사람만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렵기로 따지면 이렇게 또 어려운 게 없어요. 한글로 써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처음 금강경은 아주 쉬운 편에 속하는 경전이거든요. 근데 금강경 여러분 처음 독송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팔만대장경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너무 어렵다. 불교는 우리가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다.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불교는 그 팔만대장경 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해도 좋지만 그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 결과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하고 나면 깨닫는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걸 공부하고 나면 깨닫는 게 아니고 팔만대장경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그한 구절 두 구절에서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금강경에서 금강경 4국에 하나만 수지독송 하더라도 온 우주 전체를 칠보로서 장엄하고 보시하고 위인연설 뭐 보시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금강경 뭐 대승경전을 다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국에 하나만 바르게 수지독송하고 깨닫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 팔만대장경을 전부 다 공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걸 다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깨닫고 보면 마음 하나를 설하고 있어요. 너무 단순한 하나의 진실을 설하고 있어요.
만법 귀의 일을 이러잖아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요. 이 단순한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단순한 하나의

진실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또 사람들이 이 하나의 단순한 진실을 못 보는 이유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을 보지 않고 생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보지 않고 법을 본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때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걸 다르게 말하면 무분별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별이 하지 않는 마음 그걸 반야지혜라고 해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경에서 말하는 반야지혜는 분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아르마리 지식일 뿐이지 무분별 분별이 딱 끊어질 때 그때 진정한 반야지혜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고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80억 인구가 전부 다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요. 여러분 각자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얘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르마리 지식들이 막 들어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식대로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이래요. 그 온갖 지식이 조합해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분별을 하는데 얼마나 분별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짧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인 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고 점수를 주면 어떤 사람은 100점, 99점, 98점, 97점 끝도 없이 쪼개지는 판단,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 분별을 따라가면 도저히 그 사람이 몇 점짜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긴 건지 짧은 건지를 알 수 없듯이 분별을 따라가면 죽을 때까지 80억 인구가 하는 모든 분별을 다 해석해도 끝이 없어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생들은 자기 생각, 판단, 분별을 따라가면서 그게 맞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맞는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고 이 취사간택만 하면서 평생을 사느라고 내 인생에 무엇을 더 얻을까, 무엇을 내 인생에 없앨까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분별에 집착하는, 우리가 집착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5만 가지가 일어난다는데 우리 분별이 8만 가지밖에 안 되겠어요? 더 많죠. 훨씬 많겠죠. 근데 분별을 일으킬 때마다 그걸 깨주는 거예요. 법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법문이라는 건 정해진 게 없고 이 사람이 애라는 분별하면 그게 아니다 하고 깨주고 이렇게 분별하면 그게 아니다 깨주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길다라고 집착하면 틀렸다 길지 않다 하고 깨줘요. 전부 터 옆에 가지고 와봐라 이게 어떻게 길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길다라는 거에 집착하는 생각을 깨줘요. 즉 어떤 사람이 저는 인생을 잘 못 살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살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소리냐? 너는 잘 살았다. 못 산 게 아니다. 이렇게 내가 못 살았다 하고 그 허망한 분별을 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저는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또 그 우월감에 사로잡힌 생각을 깨줘서 어디도 치우치지 않게 하고 어떻게도 규정할 수 없게 분별할 수 없도록 중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즉 모든 부처님 경전은 분별하는 일체 모든 중생이 극단에 치우쳐서 분별하는 한 생각, 집착하는 한 생각, 어딘가에 치우친 한 생각, 사로잡힌 한 생각이 그게 진실이 아님을 바로 보게 해서 그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게 건져주는 거예요. 자승자박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포승줄도 없는데 포승줄을 만들어서 묶여있는 사람에게 그 묶여있는 걸 풀어나게 해주는 게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건 어떤 비유냐면 8만 가지가 넘는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8만 가지나 되는 분별에 하나하나 그 분별을 다 깨주는 내용이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8만 가지로 법문이 많아졌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8만 가지만 되겠어요? 80만 가지,
8이란 숫자도 필요 없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중생들이

분별에 맞춰서 분별을 깨주는 법문도 많아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이 복잡한 게 아니고 중생의 분별이 복잡한 거예요. 꼬고 꼬고 또 까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꼰걸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가볍게 하나만 꼬인 사람한테는 그것만 싹 풀게 해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꼬여 있는 사람한테는 풀게 하는 법문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 법문은 이렇게 중생의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걸 해결해 주는, 풀게 해 주는 방편의 가르침일 뿐이지 그 법문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팔정도도 마찬가지요. 바르게 본다, 바르게 사유한다, 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바르게 마음을 고요히 하고 뭐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정진하고 바른 지혜를 갖춘다. 이것이 다른 얘기가 여덟 가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이라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안목이 하나 갖추어지면 저절로 팔정도가 갖춰져요. 이 정이라는 게 바로 중도의 중과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이 중도의 바른 안목, 즉 판단 분별에 끌려다니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려야 된다라는 사로잡힘, 극단의 치우침, 그 치우침을 중도로서 깨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중도적 안목, 팔정도 할때 정, 발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목이 바르게 갖춰지면 팔정도만 단박에 갖춰지는 게 아니라 팔만대장경이 갑자기 단박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수행법을 다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행이 단박에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깨닫는 거예요? 도노하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 1단계 깨닫고 2단계 깨닫고 3단계 깨닫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분별을 따라가면서 공부하지 않고 도저히 모르겠는 법문들을 모르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분별로 이해하면서 듣지 않고 꽉 막힌 채 들으면서 이것이 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면서 꽉 막힌 채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문득 하나에서 풀려나오면 팔만대장, 팔만가지 모든 분별망상에서 단박에 놓여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팔정도를 어리석은 중생들일 때는 하나하나 가르치고 하나하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팔정도를 하나하나 배워야 된다면 그게 정답이라면 부처님이 이렇게 불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견은 어떻게 하는지 해서 정견에 대한 교재가 또 교과서 한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건 정견이 아니야, 사견이야, 요게 정견이야 해서 정견은 뭐가 정견인지를, 뭐가 사견인지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했을 거야 아마. 그게 정답이라면 정어, 어떤 말이 바른 말이냐, 물론 대충은 얘기해 주죠. 네 가지로 망어, 악구, 양설, 기어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얘기는 해줘요. 그렇게 하나하나 지식 아르마리를 충족시켜주는 답을 해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의 말에 걸려서 요걸 실천하고 저거는 실천하지 않고 취사간택을 하게 돼요. 법에 대해서 이건 법이고 이건 법이 아니야, 이거는 좋은 실천인데 저건 실천이 아니야 해서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심지어 법조차도 버려야 하거늘 이런 말이 있죠. 금강경에 보면 법조차도 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경전에서는 법조차도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그렇게 설법을 한 거예요. 그게 맞는 설법인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불교의 경전과 모든 가르침은요, 쉬워도 쉬워도 너무너무 쉬운 가르침인데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것만 몰록 내려놓으면 이건 하나하나 공부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공부해서 갈고 닦고 팔정도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실천해야 되나 저렇게 실천해야 되나 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 뭐가 정이냐? 이 중도의 안목 하나, 안목 하나를 밝히면 그 우리가 끊임없이 법회를 하고 경전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는 이유가 이 팔정도라고 할때이 정이라는 이 중도의 안목 하나를 밝히려고 하는 지난한 공부의 과정인 거예요. 요렇게 답을 드리면서 그것을 한번 밝혀보는 그런 6조 단경의 진도를 좀더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스님이 이제 지철이라는 비구가 와서 육조 스님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출가를 해서 찾아와서 그 열반경의 상과 무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그 내용을 이제 육조 스님의 답변을 들었고요. 육조 스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이 행창이 문득 깨닫고는 개송을 이제 설한 거예요. 개송을 바친 거예요. 그 개송 내용입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자성을 설하셨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라는 뭘 하나를 내가 딱 쥐고 있으니까 이 쥐고 있는 것을 깨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 법문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열반경에 상이 나오고 무상이 나오고 아, 열반은 항상한 거야, 상이야. 그렇게 했을 때이 행창은 아 열반은 항상 하는 거구나 상나가정이구나 항상 하는 것 항상 하는 열반 이렇게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르마리로 항상 하는 거라고 딱 쥐고 있으니까 육조 스님은 오히려 반대로 열반은 항상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쳐주는 걸 통해서 항상 한다라고 사로잡혀 있는 그 치우친 생각을 깨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문이라는 거는 열반은 항상도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도 머무를 수 없어요. 그게 중도이고 받을 정이라는 정의 의미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본문을 듣고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면 거기 사로잡히고 저렇게 말하면 저기 사로잡혀서 처음에는 본문을 듣다가 나중에는 본문이 하나의 걸림이 되어서 법상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바른 선지식을 만나면 바른 선지식은 그 사람이 사로잡힌 법의 상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서야 행창이 문득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 이 항상 하는 자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주기 위해서 항상 하는 자성이라는 것을 설하셨구나. 방편으로 설하신 거구나. 이렇게 모든 법문은 방편으로 설한 거예요. 그 상대적 치우친 분별심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그 중도가 드러난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그 중도 바르게 드러난 중도를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육조 스님 앞에서 구하는 거죠. 방편을 알지 못하면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이 행창 스님이 공부했던 열반경에 나오는 이제 비유의 이야기거든요. 열반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봄철에 이제 연못에 가서 막 재밌게 놀다가 뛰어놀다가 물놀이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연못에서 유리 보주, 유리로 된 보주, 이게 유리 보주, 보배 구슬, 보배 구슬을 땅에 떨군 거예요. 그래서 야 유리 보주를 떨어뜨렸다 이거 좀 찾아줘 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이 유리 보주를 찾으려고 막 들어가서 손으로도 짚고 발로도 짚고 막 집어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이거다 하고 집어나오고 집어나오고 했는데 이게 유리 보주 비슷하게 생긴 거를 동글동글해 보이는 조약돌을 짚고 나와가지고 이거다 해서 반대했다 보니까 조약돌이에요 그럼 또 던지고 또 줬고 나오니까 또 나뭇가지고 주워서 나오니까 또 모래고 자갈이고 이렇게 유리 보주를 집지는 못하고 전부 다 허물만 캐면서 막 정신없이 그게 보배스러운 비싼 거니까 서로 이제 서로 자기가 구하려고 막 그냥 휘적거리면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 아무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렇게 연못에서 조약돌만 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른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들이 막 정신없이 막 움직이면서 막 흙탕물을 튀겨가면서 지저분한 물에서 이걸 막 쫓아가가지고 구할 것이 아니고 다 나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물이 고요해지고 맑아져가지고 밝게 빛나는 유리보주가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유리보주 하나를 탁 취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말이 일체 중생들은 부처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유리보주가 깨달음, 불성, 자성을 설해요. 열반, 해탈, 깨달음을 구한다고 하면서 공연히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갈고 닦고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정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막 온갖 방법을 써가면서 유의 조작에 애써 노력한단 말이죠. 그거를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은 열심히 수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서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인 물질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인, 즉 깨달음을 향한 수행이라는 걸 긁어모으는 사람. 나는 이 절에 가서 3000배도 해봤어. 저 절에 가서 정진도 해봤어. 저 절에서 백일기도도 해봤어. 저기 가서 안거를 몇번 났어.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의 수행 공덕들을 끌어모으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적인 물질주의, 물질을 끌어모으듯이 이렇게 끌어모으면 그 결과 깨달음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수행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열반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했느냐? 흙탕물 속에서 유리 보주를 구하려다가 도리어 조약돌만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찾고 유의조작하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찾아봐야 그게 진짜 유리보주를 찾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못 찾게 만드는 더 흙탕물을 튀기게 만드는 일일 뿐이다. 그건 지혜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에서 선사 스님들이 수행하는 건 깨달을 수 없다. 수행해서 못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직설로 수행한다고 깨닫느냐 하고 허물을 탓했던 그 비유가 열반경에 나오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약돌을 줍고 뭐 가지를 줍고 이러는 사람들은 방편의 말을 쫓아다니면서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좋은 법문 들으면 그게 법문 자체에 법이 있는 줄 알고 법문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건 조약돌을 줍는 사람 같아서 그렇게 좋은 법문을 탁 취해가지고 딱 밑줄 치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그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게 유의조작이어서 흙탕물 튀기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그건 바른 공부의 길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유의조작을 하지 않아요. 참된 중도의 길은 길 없는 길이에요. 방법 없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유의조작의 길이 아니에요. 중도 수행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애쓰던 모든 행위 조작을 턱 내려놓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본래 연못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본래 가만히 놔두면 막잖아요. 고요해지고 맑아지잖아요. 맑은 본래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즉, 분별하지 않으면. 법을 취해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절로 본래 맑은 법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창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법이라는 것을 공부한다고 생각했지만 유리보주를 줍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약돌만 주워가지고 그걸 공부인 줄 알고 조약돌을 계속 끌고 모으는 사람과 똑같았구나. 그래가지고는 유리보주는 100년, 1000년 가도 구할 수 없었던 것이었구나 하고 자기 허물을 문득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처럼 바른 스승은 공부 어떻게 하지? 이거 하면 되나? 저거 하면 되나? 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 나서고 바깥을 향해 깨달음을 추구하고 찾아 나서고 하던 걸탁 자기에게로 돌려서 자기 허물을 보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늘 있던 유리보주를 지혜 보배를 보게 만드는 그게 선지식의 역할이란 말이죠. 또그 다음 개송이 내가 지금까지 애써 공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불성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는 조사께서 주신 것이 아니오 나 또한 얻은 바가 없구나. 지금까지는 이 육조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반경을 그토록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깨달음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열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애써서 노력했고 수행했는데도 열반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니 지금은 그저 난 애쓴 게 하나도 없는데 공들인 게 하나도 없는데 육조 스님이 물은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 불성이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조사께서 준게 아니죠.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자기에게 있던 게 본래 늘 있던 거구나라고 확인한 거지.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얻은 바가 없다라는 게 분명하게 확인되는 거죠.
내가 얻었으면 어제는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되잖아요. 근데 확인하고 보니까 없던 게 생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있던 건데. 이거 늘 나의 본래 상태였는데. 나늘 이거 써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나면 이런 개성이 나와야 이게 말하자면 깨달음의 개성인 거예요. 이 개성을 듣고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 개성 딱몇 마디만 보면 이제 바른 법의 안목이 드러났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대사께서 너는 이제 철저하게 되었으니 이름을 지철이라고 해라. 그래서 행창이라는 스님이 이때부터 지철 스님이 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은사 스님을 만나면 은사 스님한테 법명을 받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지철이 감사의 절을 올리고 물러갔다 해서 이제 지철편이 끝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자들 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신회편입니다. 이 지철편과 신회편 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공부인들 수행자들 바르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던 그 당시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법상이라는 분별 그것을 이게 아주 낱낱이 깨뜨려주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신회이고 양양고씨의 아들이다. 13세의 옥천사로부터 육조를 찾아와 인사를 드리니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이 신회라는 비구가 어릴 적부터 아주 총명했다 그래요? 총명해서 공부를 할때그 머리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스님들의 약간 대명사처럼 그래서 지혜종도라 그래. 지혜라는 게 우리가 그 밝은 지혜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그 아르마리 지식 이것으로 이 법을 자꾸 머리로 헤아린다 해가지고 이제 지혜종도라고 육조 스님에게 좀 핀잔을 받았던 그랬던 스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게 어릴 때잖아요. 13살이니까 처음 왔을 때 이때 얘기고 아무래도 나중에 공부를 한 이후에는 그 이제 지혜가 좀더 익어서 증오가 됐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확히 다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누구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머리로 이해하는, 그래서 법을 상으로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면서 그걸 깨뜨려줘요. 이게 이제 여기는 이딱이 구절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선오록은 이제 우리들이 선오록만 딱 접하면요.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거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것도 여법하게 법에 맞는 말인데 왜 아니라고 쳤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들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공부한 것과 착 맞아떨어지는 법문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게 맞았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소화가 다 되는 공부를 만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임자를 만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공부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공부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념과 교리적 체계와 모든 걸다 갖췄는데 바른 스승을 만나면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공부해서 딱 정해놓은 공부에 대해서 전부 다 깨주는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맞는 말을 답했단 말이에요. 그럴싸한 말을 답했고 경전에도 나오는 말을 답했고 어떤 선사 스님이 했던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고 또 법을 설하는 스님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그런 얘기로 그럴싸하게 답을 잘했어요. 그런데도 틀렸다고 해요. 할과 방이라는 게 소리를 뻑 지르든지 한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화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 스승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선의 스승의 법문을 들었어요.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그게 다 이게 아르마리 지식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스승에게 가서 스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 스승이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다시 되짚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왜 화가 나냐면 다른 도반이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가서 한대 때리면서 그건 아니다 하고 내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멋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스님은 다 좋은데 사람을 차별해.
내가 똑같은

그런데 틀렸다 하고 조 스님이 얘기하면 맞다고 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법을 물었을 때 똑같이 답을 해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공부를 했고, 그동안에 나에게 물었던 질문은 어떠했고, 하루하루 말과 생각과 행동,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공부 자리에 가 있는지가 스승 입장에서 안 보이겠냔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르마리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그 답에서 똑같은 답을 해도 미세한 차이, 뭔가 모르게 머뭇거리는 태도라든지, 흔들리는 눈동자라든지, 아주 작은 하나의 차이에서도 그걸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선어록을 들을 때, 어? 이상하네? 저거 맞는 답인데? 왜 틀리다 그랬지? 그리고 오히려 저 스승이 한 답이 틀린 말인데? 왜 저렇게 말했지? 하면서, 오히려 스승의 답, 육조의 말이 틀리고, 제자의 말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맞고 틀리고로 들어가서 이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나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경전에 속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선사 스님들의 말은 그거 틀렸어, 이 말이 맞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설한 걸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옳은 말에 집착하고 취하고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로잡힘을 깨기 위해서 그 반대의 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선에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선에서 유명하게 법을 설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방편으로 중생의 분별을 깨뜨려주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지식의 안목을 우리들의 아르마리의 눈으로 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어록도 마찬가지예요. 선어록이라든지 선을 법을 설하는 어떤 구절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교리에 맞니 틀린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부터 벌써 열반경에서 상과 무상을 설하는데, 누구나 상이 어떤 거고 열반은 항상 하는 거잖아요. 상나과정이잖아요. 근데 항상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육조 스님의 말, 그 말에 허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선사 스님들이 말하는 법문을 관심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 자신이 깨달은 마음에 의지해서 설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리고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입파자재, 세울 입자, 깨뜨릴 파자,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재하게 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분별을 깨주는 게 이공 법문이에요. 모든 법문은 분별을 깨주는 데 목적이 있지, 법문을 내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 법문은 교리를 내세우는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처해 있는 분별을 깨주는 데 있지. 그러니 부처님 법문 어떤 것도 붙잡을 게 없죠. 어떤 분별에 사로잡힌 사람을 위해서 한 법문이구나, 이 낙처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종도라고 불리는 신혜 스님이 왜 지혜종도라고 불렸는지를 이 대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육조 스님께 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먼 곳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찾아왔는데, 근본은 가지고 왔느냐? 근본, 자기 근본, 자기 본래 면목, 이 자리 확인하고 했느냐? 근본은 가지고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만약 근본을 가지고 왔다면, 마땅히 주인공을 알 것이니, 한번 말해보라. 너이 주인공 이거 확인했느냐? 하고 딱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신회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신혜는 나이는 어렸지만 어서 공부한 게 많단 말이에요. 아주 똑똑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가 아주 많이 돼 있는 친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 그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선어록에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니에요? 이 공부는 무주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많이 들어본 얘기를 한다는 게 육조 스님 안목으로는 바로 보인단 말이죠. 그 선사에게 와가지고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선사 스님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그걸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면은 자기 얘기를 해야지.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를 하면 어디 누가 부처가 씹다가 뱉어놓은 거를 다시 주워 먹는 어리석은 놈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말을 듣기 딱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를 한 거예요.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 보는 거 이게 주인공이다, 이 깨어있는 이 보는 거 이게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순간 벌써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 옛날에 이게 왜 허물이지? 그냥 여법하게 말했는데 싶었단 말이죠. 이건 허물이에요. 법문을 할 때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근데 선지식이 물어보면 직접 자기가 확인한 눈앞에서 지금 늘 확인되고 있는 눈앞에서 지금 이렇게 확인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직접적으로 들어보여야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옛날에 어디서 들은 무주다. 무주라는 말뜻에 이 근본이 있는 게 아니라 무주 여기에 근본이 있거든요. 근데 말뜻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보는 것, 그것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앞에 있는 차를 한잔 마시든지, 바로 곧장 자기가 그냥 허물 없이 보여야지, 허물 없이. 그랬더니 이 대사가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미가, 이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20살이 안 되면 옛날엔 3이라 했다면 20살이 안된 사람은 3이라 했어요. 이 3위가 어찌 경솔하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하고 호통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무슨 말을 했느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앙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게으르지 않으면 재산과 보물을 얻는다.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현세에서 많은 재산과 보물을 얻고 저절로 그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능히 진리를 알게 되나니 마치 거울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면 투명함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아서 욕심이 끊어져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곧 숙명통을 얻게 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다시 한번 그거 했으니까 됐고, 오늘은 약간 좀 화두스러운 그 이야기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가 어려운 거는 그 짧은 거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힘들다고. 처음에 누굴 만나면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랑 비슷해. 근데 많이 만나면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사실은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거의 시인적 시를 읽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오해를 하기 십상이야. 근데 괜찮아요. 멍청해도 돼. 자주 만나보면 이 인간이 진국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 오래 지나다 보면. 콩깍지라고 그러네. 콩깍지가 훅 벗겨지면 그냥 다 아니까. 그래서 정보량이 좀 적다. 화두가 좀 짧고.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화두 중에서 긴 화두들은 좀 편하다. 그래서 좀 지적인 화두라기보다 오늘 지금 이제 읽은 거는 다시 한번 화두스러운. 꽤 길어요, 내용은. 한번 읽어 볼게요. 스토리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뭐 자세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옛날 문수보살이 여러 부처들이 모인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여러 부처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직 한 명의 여인만이 석가모니 자리 가까이에서 삼매에 들어 있었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세존에게 물어보았다. 어찌해서 저 여자는 부처님 자리에 가까이 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세존은 문수에게 말했다. 이 여자를 깨워 삼매의 경지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네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라. 문수는 여인의 주변을 세 번 돌고서 손가락을 한 번 탁 튕기고는 여인을 범천에게 맡겨 그의 신통력을 다하여 깨우려고 했으나 깨우지 못했다. 그러자 세존은 말했다. 설령 수백 수천의 문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를 삼매의 경지에서 나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래로 내려가 12억이라고 하는 갠지스강 모래알의 수처럼 많은 국토를 지나면 이 여자를 삼매에서 꺼낼 수 있는 망명보살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망명대사가 땅에서 솟아나와 세존에게 예배를 하였다. 세존은 망명에게 여인을 삼매로부터 꺼내라고 명령을 내렸다. 망명이 여인 앞에 이르러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자 여인은 바로 삼매의 경지에서 빠져나왔다. 여자 출정, 그러니까 여자가 정이라는 거는 개, 정, 해, 계율, 참선, 지혜. 불교에서는 보통 삼학이라고 그래요. 계율을 따라야 되고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는 삼매에 들어야 되고 해가 지혜.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이 세 가지를 보통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 출정이라고 이 화두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유는 별게 아니라 여자가 삼매에서 참선에서 출 나온다 깨어나는 얘기예요. 스토리 자체의 의미는 아시겠죠. 시다르타 석가모니가 세존이 이렇게 있었는데 각자 자리에 있지. 세존 뒤에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우리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가운데 있고 이렇게 직급별로 쭉 가고 제일 뒤에 있는 애가 제일 낫잖아. 그렇게 앉아있는데 가까이 했어요. 여인네가 가까이 했고 문수보살은 알다시피 세종 곁에 있었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지도 못했어. 설법이 끝났는지 모임이 끝났는지 다 갔는데 다 갔잖아. 그만 가라. 쉬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거기서 참선에 들어있는 거야. 여자가. 그랬더니 너무 또 가까이에 붙여있어. 자기보다 더 가까이. 문수가 봤었을 땐. 여기에 해묵은 남존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화두인 것이 이 화두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불교는 어떠한 종교, 어떠한 걸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문수라는 존재의 코멘트를 한번 보세요. 이러잖아.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해서 저 여인은 부처님 자리에 가까이 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남자였다면 과연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라는 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문수가 깨달은 사람인 줄 나는 의심스러워, 사실은. 깨달았다고 칩시다. 칩시다. 수초작주 입처개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물그릇 얘기를 했잖아. 여자가 네모난 그릇에 들어있는 물이라면, 남자가 둥그런 그릇에 들어있는 물이라면, 같은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틀거리를 보고 너 네모야? 너는 후진 거야? 동그란 그릇이 좋은 거야? 이거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란 말이야. 당기면 당기는 거라. 그걸 보지 못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껍데기를 보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불구야. 나보다 낮아. 이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은 꼬맹이야. 저 사람은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몸 약해. 안 그렇다고, 마음은 전혀. 우리 그렇게 평가를 내리잖아요. 겉보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문수가 진짜 뭘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수도 알았겠죠. 그냥 뭐 스토리에 나온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범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이에요, 신. 신. 브라우마 데바. 브라우마가 범, 데바가 신이거든요. 산스크리트어로. 그래서 시다르타가 깨우다름을 얻은 다음에 부처가 된 다음에 범천마저도 선생님이라고 모셨다고 초기 경전에 나와. 아마도 인도의 종교에서 믿었던 사람들도 시다르타에 굴복을 했어. 석가모니에 굴복을 했어라고 만든 날조된 경전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 시다르타의 뜻은 그거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문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범천을 부른 거야. 야! 너 신이잖아. 얘 깨워라, 이 여자. 근데 아무 힘이 없어. 작용이 없어.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다르타가 뭐라 그랬어? 저 밑으로 가면, 엄청나게 밑으로 가면, 경지에 따라 다양한 세계가 있다고 불교는 설명합니다. 그게 마치 있다는 것처럼 뭐 도솔천서부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불교의 의미에서 우리 정신의 경지예요. 아주 탐욕스럽게 음식을 서로 뺏어 먹으려는 꼬맹이라고 그러면 아수라가 그런 데가 지옥이겠지. 그런 세계를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근데 이제 그런 그림에서 쫙 범천에서 쫙 땅 쪽이란 말이야. 엄청나게 많은 데를 가면 너 망명이라는 보살이 있을 거다. 망명은 한 방에 탁 깨웠다고. 요 얘기가 스토리가 다예요. 이게 뭘 얘기하지? 그래서 뭐 어쨌다라는 거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화두의 핵심이라고요. 예. 한국의 불교에서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찰에서도 비구와 비구니잖아. 그 비구니가 비구와 동등한가 봐요. 동등하게 수행을 하는 조건을 부여받는가 보면 실질적으로 아니에요. 비구니 스님들 힘들어. 물론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랑은 현저하게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어요. 여기서도 사실은 그게 남아 있는 게좀 사실은 많이 많이 당혹스럽죠. 예. 여기에 그림을 제가 하나만 그려볼게.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이 있어요. 범천을 시켰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땅으로 쭉 내려간다 그랬잖아. 여기 땅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 문수보살이 있고 여기에 망명보살이라는 사람이 있어. 한자를 따지면 밝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한자 망명에서 이 망자가 요 뜻이기도 해요. 없다. 사망했다라는 망자가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없어졌다. 죽어 없어졌다야. 망이라는 글자가요. 우리가 마음을 잇는다 그러면 망각한다 그럴 때이 망자 쓰잖아. 마음이 없는 상태. 없다. 그 사망이라는 말을 써서 망이 자꾸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없다. 밝음이 없다. 당연하죠. 땅이라는 데는. 공중에서 딱 보면은. 어느 때가 어둠이 제일 빨리 있냐면 산이 있고 땅이 있고
산 사이 골짜기를 가다 보면 해질쯤 되면 금방 어두워지지만 산 정상 부분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아직도 밝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런 거야. 그런데 또 이 그림이 남존여비를 상징하기도 해요, 사실은. 바닥에. 그리고 한 여자가 여기 있는데 이 여자가 산매에 들었고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못 깨우는 거야. 여기 막 이런 데 화면에 보면은 스님들이 참선에 들거나 수행을 하거나 그런 큰 스님도 못 깨워. 건드리면 안 돼. 참선하는 그 순간에는 스스로 주인 되는 길로 가거나 주인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어찌 주인을 깨워요?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가 있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타르타랑 석가모니랑 이렇게 있어서 갈 길 가라 그래도 참선하는 거야. 이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자기 마음이 그냥 자기 마음으로 있는 거니까. 그때 이걸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나 지금 세존을 석가모니를 내가 얼마나 모셨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뭐야 멍 때리고 참선하고 있고 마치 석가모니가 없는 것처럼 나는 그러지 못하잖아. 근데 이거 하게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뭐 이게 사실은 바닥에 이르는 거야. 근데 시타르타가 딱 얘기하는 거죠. 문수라는 사람은 이게 글자부터가 상징을 해. 문이라는 거는 문자라는 소리예요. 문양, 글자. 수라는 게 탁월할 숫자, 빼어날 숫자야. 글이 탁월하다. 이미 선종에서는 불린 문자잖아. 언어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자를 네 앞에 세워놓지 마라. 앵무새가 되면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수라는 이름과 명 보세요. 명은 뭐예요? 명은 문자를 주고받는다. 편지를 주고받는다. 어두우면 못 읽어요. 그리고 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봐. 우린 그 사람 만져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박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구별하고 거리 두고 이러는 거야.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상이 무서우면 불킵니다. 밝아야 됩니다.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불을 흐립니다. 그 사람의 모든 느낌을 얻으려면 눈이 자세히 안 보이는 게 좋으니까. 눈을 감는다. 포옹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봅니까? 포옹을 해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 있고 있어요. 그리고 포옹을 하면 여러분들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아야 그 사람의 체온도 느껴지고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만진다라는 거. 가족이 모였을 때 불 끄고 뭐 이렇게 음악 듣는다던가. 그러니까 뭐래요? 가까운 사이면 어떻게 되죠? 안 밝아도 돼. 은은하게 그쵸? 약간 어두워지는 게 좋잖아. 요런 식의 그림과 도식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 이야기가 재밌는 이유는 요거는 방금 읽었었던 화두 있죠? 요거는 대지도론이라는 책, 교종의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종에서는 이걸 가지고 화두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것도 재밌어. 사실 이거는 교종 경전이에요. 근데 요 부분을 딱 가지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에 재밌는 게 있다고. 문수가 수준이 떨어진다. 망명보다. 망명은 땅바닥 저 밑에 사람들 나병 걸려있고 아프고 배고프고 늙어가고 하는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수는 친구가 범천이야. 죽지 않는 신이에요. 걔 가지고 노는 거야. 추상적인 세계고 순수 남자의 세계라고. 도식을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딱 하는 거죠, 지금. 이거 가지고 왜 깨어났는가? 근사한 화두를 찾아낸 거예요. 우와,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도 황당하다. 선불교선 그리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수의 이미지도 그리는 거예요. 네? 문수와 망명. 와, 대단하다. 명을 없앴다? 글자가 없었다. 화두가 안 읽히면 깜깜합니다, 느낌이. 이거 어떻게 풀어? 그게 망명의 상태잖아. 이게 다 상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둥그런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이 네모난 그릇에 담겨 있는 물 보고 너 네모나다라고 탄압하면 됩니까? 하대하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 물이 있는 이상 그 물이 다른 그릇에 담기면 다른 모양의 물이 되는 그 부처의 마음이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뭘 하나 찾아왔냐면 우리 초기에 불교가 생겼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천, 무슨천, 뭐 도솔천 아까 범천이란 신도 나왔잖아요. 이거 잘못 읽으면 불교도 신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도에서 다양한 신들을 믿었잖아. 그거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시다르타가 새로 얘기했던 이 불교의 가르침, 내가 각자 각자 주인이 된다라는 이 가르침, 이 가르침을 그 선포를 했던 시다르타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면 부드럽게 연결되잖아. 이렇게. 아, 그거 믿었으니까, 이 범천이? 이런 식으로 초기 경전이 짜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전해지면, 범천이 있나 봐. 신이 있나 봐. 불교는 기독교랑 뭐가 차이가 있어? 뭐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에서 오해가 사실은 상당히 많죠. 초기 불교가 탄생을 한 다음에 시다르타가 많은 책을 쓰지 않고 제자들이 약 20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들었노라. 여시아문. 이렇게 들었노라.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고 경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초기 경전이 남아있는 게 스리랑카에서 팔리어로 남아있는 팔리어로 남아있는 게 니카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초기의 글자가 빨리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어로 기록된 게 있고 한자로 기록된 거 있어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간다라 언어, 간다라 지역 아시죠? 간다리라고 부르는 그 언어서부터 초기 언어 기록된 것들이 이렇게 실크로를 따라서 중국으로 오면 아함경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그 스타르타의 말을 그다음에 그 스리랑카 쪽, 남인도 쪽으로 간건 니카야라고 불려요. 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 경전에는 잡아함경이라는 경전 부류가 있어요. 많은 경전들이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거의 내용도 거의 같고 일부 좀편그 안에 소속돼 있는 경전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99개는 같은데 한두 개가 이렇게 다른 정도야. 그 잡아함경에 해당하는 그 빨리어로 돼 있는 경전 그룹을 쌍유따 니까야라고 불러요. 쌍유따는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소마경이 있습니다. 소마경 여자예요. 여자 비구니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주자고요. 이게 빨리어에서 S라고 쓰면 소라고 잡고 있는데 아유 나는 이게 너무 돼서 그러니까 막 쌍유따도 그냥 난 쌍유따로 읽고 싶은데 쌍유따로 읽 거야 근접하대요. 그래서 소마라고 썼는데 아이 나는 쓰지 말 소마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된소리를 그렇게 구닥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소마라고 읽으면 안 돼. 소마야 뭐 이렇고 쌍유따라고 읽으면 안 돼. 쌍유따야 이렇게 뭐 알아서들 하라고 뭐 그러죠. 우리는 무문관이니까 불림문자니까 소마. 수트라, 산스크리트어는 숫다, 숫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됐다. 이것도 숫다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수타라고 그냥 이렇게 하자. 소마 수타라고. 소마는 비구니 이름이에요. 이 경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는. 악마가 참선하고 있는 소마를 찾아옵니다. 조롱합니다. 여자인 주제에 네가 부처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여자는 안 돼. 막말로 이런 거야. 시타르타도 남자야. 시타르타 제자 중에 여자가 있니? 비구니가 부처가 된다고? 악마의 유혹을 하는 거야. 소마수다는 아주 짧은 경전입니다. 쌍유따니까에 나오는. 그럴 때 뭐라고 이 사람, 이 소마라는 비구니가 얘기하냐면, 그거를
개송 있죠?

아까 시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 읽어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제가 한두 번더 읽어드릴 거야.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누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말하라고 말할 수 있다네. 말하는 악마를 얘기해요. 네 구절이에요.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건너뛰고 나는 누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건너뛰고 말하라고 말할 수 있다네. 요 개송을 읽자마자 그 악마는, 빠삐만이라는 그 마라는 도망갑니다. 자기의 정체를 들켰다고. 소마스타, 수타. 어느 비구니가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왜 하겠어요? 시타르타가 석가모니가 얘기했거든요. 여자는 안 돼. 그러지 않았다고. 다할수 있어. 네가 출신 성분이 브라만 계급이든 크샤트리아 계급이든 수드라 계급이든 시타르타는 남자든 여자든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살아있는 중생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은 가라앉을 수 있고 열반에 들수 있기 때문에. 고통의 불빛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자니까 고통을 참아. 여자는 못 거라고 얘기 안한 거예요. 누구든지 할수 있다. 이게 시타르타가 가진, 불교가 가진 힘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라디칼한데요. 2000년 전에 이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쌍유타 니카야의 소마수타, 소마라는 비구니가 얘기했던 이거, 다시 한번 장면을 연상을 하시면 이래요. 악마가, 너 여자야. 여자는 안 돼. 참선하는 것도 힘들어. 되겠니? 그리고 약하잖아. 뭐 이런 뭐 오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소마라는 사람은, 비구니는, 예, 이 여성은 참선에 들고 수행을 하고 욕망이라는 거, 어떤 고통이라는 거 가라앉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개송을 이렇게 읊습니다. 바로.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누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말하라고 말할 수 있다네. 그 얘기를 듣고 빠삐만이라는 마라, 악마가 도망갑니다. 자신의 정체를 들켰으니까. 요게 끝나는 게 소마수타예요. 이 경전이 시타르타의 말을 그리 중시 여긴다면, 부처의 말을 중시 여긴다면, 네. 불교 신도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나는 여자니까. 그리고 앞에 딱 봤을 때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있었을 땐 누굴 더 존중하는 분위기야. 똑같단 말이야. 그것도 못 보면서 불교 신자라고 그러면 어떡해. 시타르타가 만들었었던 그 초기의 경전입니다. 저는 사실은 방금 읽었었던 이 여자 출정, 여자가 참선, 정에서 나왔다. 그런데 남자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하늘 깨끗하고 우리가 살것 같지 않는 세상이고 죽지 않고 이런 세상은 아무 힘이 없다. 망명보살은 어디에 있어요? 땅이잖아. 땅에 뭐 있는지 아시죠? 하늘은 막죠. 좋죠. 땅은 뭐 있어요? 벌레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짐승도 있어요. 짐승이 죽기도 하고요. 꽃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썩은 냄새가 나고요. 진동을 합니다. 배고픔도 오고요. 배고픔이 있으니 또 음식 먹으면 또 순간적이나마 행복도 오고. 문수가 데리고 있던 범초는 죽지 않는 신입니다. 그 신이 와가지고 깨운다, 안 깨어나잖아. 힘이 없으니까. 가짜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말 너무 좋아해요. 관세음이라는 말 아시죠? 관음, 이게 뺀 거예요. 응. 볼간자를 씁니다. 그리고 세자, 세상이라는 소리겠고, 음이 소리입니다.

옛날 20여 년 전에 대학원 시절 그 이전에 공부할 때 소린데 왜 본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듣는다고 쓰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 세상의 신음소리를 본다, 소리를 듣는다, 본다. 듣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 신음소리를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본다라는 거 굉장히 리얼하잖아. 더 센 거예요. 신음소리를 본다. 이렇게 고개 돌릴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직면해버리는 느낌? 소리를? 그러니까 간세음이 얼마나 멋있어. 관음이라는 말이. 망명은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거야. 그 소리를 들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타르타 옆에 있는 그 깨울 수가 있었던 거야. 어쩌면 그걸 전달했는지도 모르죠. 탁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만 주인이 되면 되나? 여기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세상에 신음소리는 어떻게 하고? 시타르타가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자리와 이타 얘기하잖아. 내 스스로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타인의 고통도 없애줘야 되잖아. 그게 자비잖아. 이러고 있어도 돼요? 어쩌면 하늘에 있는 문수랑 범초는 자리의 상징인지도 몰라. 요 밑에의 요 망명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는 타인의 고통을 듣는 세계야. 그래서 깨울 수 있죠. 일어나세요. 이제 주인이 됐나요? 주인이 됐으면 딴 사람들이 다 손님이라는 거 알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한용운 씨 기억나죠? 사람들을 대부분은 손님으로 아직도 신음하고 있다고. 그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 너무 세요. 요 화두는 너무 사실은 강렬하다고. 여기 방송국도 그렇지만 사찰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상 위로는 구한다,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네? 변화시킨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저는 이거 너무 나빠. 보리를 구하는 게 뭔 상이에요? 그렇게 위로는? 나 이 개념 싫어. 보리 구하는 건 진짜로 어떤 사람이 진짜로 주인이 되고 깨달으면 주인이 되면 딴 사람들이 손님으로 사는 게 뼈저리게 느껴진다. 보리를 찾는 게 집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정도라고 그러면 아까 그 여인네를 깨워서 뭐해? 그리고 범청 같은 사람들 다 깨달음을 얻었잖아. 문수라는 이름 보세요. 지적이다, 논리적이다, 깨달음에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근데 왜 망명을 이렇게 놨을까? 이게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는다. 내 딸의 신음소리,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는다. 내 남편의 소리를 듣는다. 이웃의 소리를 듣는다. 와, 중요하다 사실은. 많이 배우면 뭐예요? 남 사랑하지 못하는데. 많이 배운 이유가 어쩌면 사람들 다 잘 돌봐주라고 배우는 건지도 몰라. 에이, 이건 헛소리죠. 지금 교육은 그렇지 않잖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남을 더 사랑해야 돼. 이게 없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어.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배우잖아. 배운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인데. 많이 알았으니까 안고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세상에 신음소리, 세상이 힘든 소리. 그것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요 화두의 정신이 시타르타 있잖아요. 초기 니까야 경전, 쌍유따 니까야의 소마수따에 소마라는 여인네가 얘기했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화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기억은 나는데 굉장히 많아요, 경전이.

그거를 여기다가 뭐를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해놨어. 또 책을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여기 녹화로 오기 전에 계속 넘겼다가 찾았어요. 아, 요거는 꼭 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책 여백에다가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나는 여자야,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여자답게 살아야 돼. 이거는 다 외부 사람들이 강요합니다. 너는 여자다라는 규정을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꼬맹이도 여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여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아이는 여자로 분류됩니다. 우리 꼬맹이 때 아시죠? 남자아이, 여자아이 차별 없이 뛰어노는 거 아시죠? 근데 어느 순간 나 여자야, 바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릇의 단계에서 영혼이 못 벗어나요. 남들이 보는 여자인 것처럼 살아.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남자야, 여자애랑 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변호사야. 나는 스님이야. 나는 이거야. 시타르타가 얘기했잖아요. 아니면 나가르주나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야.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집착이라고. 초기 경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이건 이게 나야. 이건 내 거야라는 의식을 버려야 된다. 요거는 나가르주나의 중론에도 나옵니다. 이건 나야. 이게 나야. 그래서 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가르주나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있겠는가? 이게 내 거야라고 그러면 싸웁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이건 새 집이야. 이건 비싼 집이야. 이건 100평짜리 집이야. 이건 내 거야라고 하면 층간소음 갈등은 심합니다. 하루 잠시 그 집에 머문다고 그랬을 때 싸우나요? 싸우지 않습니다. 동네 평상, 내가 만든 평상이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 남들이 앉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도 잠시 앉아있는 돌멩이야. 누가 앉는다고 해서 왜 싸웁니까?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 산 겁니까? 누가 누구한테 산 겁니까? 인간들한테 샀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나무들, 멧돼지들 다 쫓아냈잖아. 멧돼지도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시타르타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야. 이게 내 거야. 그거에서 넘어가야 된다. 소마라는 사람도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여자야. 그럼 여자가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나는 남자야. 나는 누구야. 이러면 끝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내지는 너무 열등하게. 나 약해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약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떠오르더라고요. 상유타 니카의 소마 요거를 한번 또 읽어보고 쓰고 싶은데 뭐 쓰지는 말고요. 그냥 짧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걸도 한번 읽어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불교를 이렇게 생각할 때 시타르타가 가진 남성성, 어떤 하늘, 초월성, 나는 부처가 안 돼, 부처한테 기도만 해야 돼. 이 발상을 가진 여성이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시타르타가 말했던 건 그건 아니야. 당신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인네들한테도. 누구 기도하지 말고, 수처작조 하면 되니까. 소마는 이렇게 악마한테 얘기했어요. 악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넌 여자야. 넌안 돼. 참선하고 수행하는 브라만교라든가 모든 종교를 붙어보며 사제들은 다 남자야. 여자가 어떻게 감히 돼? 라고 얘기를 하자 참선을 했던 소마가 이런 개송을 읊습니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누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말하라고 말할 수 있다네. 요 개성을 얘기하자 빠삐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라는 도망가요. 그 초기 경전이 재밌어. 그 악마들의 마라의 특징들이 뭐냐면 들키면 도망가. 귀여워 죽겠어요 캐릭터들이. 나중에 요게 우리가 더이 화두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이 화두가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건 저로 하여금 이 소마 숫다 소마경 소마경을 다시 찾게 만들었던 데 있었다라고 보여줘 보여. 보여.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계종은 기본적으로 선불교입니다. 여기 무문관에 나와 있는 이 강력한 화두를 감당하셔야 되고, 이해되시죠? 여 있는데 왜 그래? 하고 여러분들 못 깨웁니다. 스님들이 진짜로 이 여인네를 깨울 수 있으려면 오만 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땅에서의 그 모든 세계들, 어둡고 밝음의 세계들을 견디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고통에 빠진 사람한테 애틋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지. 화두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와! 선사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와, 이거 교종에 있는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경전인데, 우와, 이거 완전 화두가 되겠네? 왜 문수는 못 깨웠을까? 왜 남자임을 강조하는 문수는 못 깨웠을까? 그리고 땅에 있는 여자들과 있고 꼬맹이들과 있고 짐승들과 있는 망량은 그렇게 쉽게 깨웠을까? 이런 것들의 느낌을 제자들한테 주고 싶었나 봐요. 옛날 문수보살이 여러 부처들이 모인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여러 부처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직 한 명의 여인만이 석가모니 자리 가까이에서 삼매에 들어 있었다. 그러자 문수는 세존에게 물어보았다. 어찌해서 저 여인은 부처님 자리에 가까이 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세존은 문수에게 말했다. 이 여자를 깨워 삼매의 경지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네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라. 문수는 여인의 주변을 세 번 돌고서 손가락을 한 번 탁 튕기고는 여인을 범천에게 맡겨 그의 신통력을 다하여 깨우려고 했으나 깨우지 못했다. 그러자 세존은 말했다. 설령 수백 수천의 문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를 삼매의 경지에서 나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래로 내려가 12억이라고 하는 겐지스강 모래아래 수처럼 많은 국토들을 지나면 이 여자를 삼매에서 꺼낼 수 있는 망명보살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망명대사가 땅에서 솟아나와 세존에게 예배를 하였다. 세존은 망명에게 여인을 삼매로부터 꺼내라고 명령을 내렸다. 망명이 여인 앞에 이르러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자 여인은 바로 삼매의 경지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경전이에요. 네. 2000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아주 라디칼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겨있든 그것들이 다 물임을 볼 수 있었던 사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그릇에 들어있으면 사람 무시하고, 에? 권력이라는 그릇에 있으면 존경하고, 스펙 좋으면 존경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는 알게 될 텐데, 여인과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 좀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타르타보다 못하다. 에이! 그래서 우리가 간혹 불제자라고 불리나 봐. 제자가 스승을 넘기는 힘드니까. 그래도 2000년이면 너무 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좀 더 나아졌잖아. 여성도 생산을 하고 집 안에만 갇혀있지도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명보살이었으면 좋겠고, 여인네도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삼매에 들 수 있다라는 걸 까먹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비하하지 말고 틀에 가두면 안 되고, 그러면 스스로 마라가 되는 거야, 엄마가.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보는 자는 마치 횃불을 들고 캄캄한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어둠은 곧 없어지고 밝음이 나타난다. 그와 같이 돌을 닦아 진리를 보면 무지는 없어지고 지혜의 밝음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해발 681m. 천길 낭떠러지에 살포시 내려앉은 보리암. 보리암은 양양 홍련암과 강화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수관음 도량으로 꼽힌다. 청정한 연꽃 위에 서 있어 백처존으로 불리는 해수관음상은 33관음 중

0: 보리암에서 제일 눈에 띄는 곳은 보광전이다. 보광전에 있는 관세음보살상은 김수로 왕비 허태우가 인도에서 돌아올 때 모셔온 것으로 원효 스님이 보리암에 봉안했다고 한다. 원효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이성계가 백일 기도로 조선 건국의 위업을 이뤄냈듯이 보리암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에게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암자, 그곳에 가면 보리암이 있다.
1: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2: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1: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있느냐 안 녹아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2: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이 한국의 그 역사와 전통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학적인 방면에서 선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전국의 선원에서는 하한거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연공수행과 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가 그 연공책이라고 해서 제가 이게 만든 말인데 제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곤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연공책이라는 뜻은 이제 연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을 연자 공부할 공자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책이다. 가장

귀하다라는 말로 제가 만든 말인데요. 연공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수행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수행을 연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나홍선사의 글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최귀한고 무엇이 가장 귀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나홍 스님이 이 설법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최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저는 좀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봐왔던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최익이라는 말을 나홍 선사에게서 그 보고서 이제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연공최기다. 여기 최익이라는 말은 우리가 동몽선습이라고 있어요. 천자문 배우고 나서 명심보감 배우기 전에 동몽선습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익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만물이 있는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유인이 최익이다 하는 말이 있고, 저희 집에 우리 그 동양학 한학을 하셨던 그 선친께서 아버지께서 써 붙여 놓으신 게 독서책이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독서가 책이다. 그 서재에 독서가 책이다고 하는 구절이 딱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이라는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는 그 가까운 말이었죠. 근데 나홍선사께서 무엇이 가장 귀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 최기가 아니라 또다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또 저는 또 사유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우리 제가 모셨던 조계종, 10대 종정이셨던 해암 큰 스님께서 공부하다 죽어라 그러셨어요. 공부하다 죽어라. 이 세상에는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으면 죽어도 안 죽는 이치가 있다. 죽어도 안 죽는 이치가 있다. 공부하다 죽어라. 근데 이 공부가 과연 또 뭐냐? 이 공부가 과연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연공책이다. 공부하다 죽는 방법이 이거겠구나. 이야기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연공책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지난번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때 제가 특집 대담을 했는데, 가수 송창식 선생과 제가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루도 안 빠지고 수행하시는 거를 만 800일, 30년 회향을 하고 지금도 매일 그 수행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 특집 대담에서 보셨잖아요. 제가 해인사 원당암에 살때 해암 큰 스님께서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저의 좌우명으로 갖고 나도 공부하다 죽어야지라는 마음을 내고 있다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수행하는 그런 그 패턴, 뭐 하루 24시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매일 수행을 하는 걸꼭 집어 넣어서 생활하시는 그 송창식 선생님을 보고 저는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패턴을 하나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원에 가서 정진하시는 스님은 이제 늘 정진을 하시겠고, 또 사찰에서 계시면서 예불을 보시거나 그다음에 늘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이거 일단 대중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출가를 했을 때는 큰 스님들 법어나 책이나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역대 조사 스님 어록도 보고 부처님 경전도 보는데, 우리나라 큰 스님 가운데 그 일타 스님께서 자꾸 사람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죽 노릇 제대로 해야 된다. 죽 노릇이 뭐냐? 세간에 있는 모든 그 인사들의 쫓아다니면서 다닐 게 아니라 스님 노릇이라고 하는 거는 수행하는 거다. 공부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성철 스님은 그 대중살이 할 때는, 대중들과 함께 살 때는 대중들과 살면 그냥 다잘 사는 줄 아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나만의 독살이, 혼자 토굴 생활하듯이 하는
대중생활하는

가운데 나만의 수행을 또 지켜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혼자 살 때는 혼자 어디 이제 토굴 같은 데 살거나 저처럼 대학원에 박사 과정을 와서 기숙사를 살거나 뭐 이렇게 암자 같은 데 홀로 수행을 하거나 그러실 수 있잖아요. 독살이 할 때는 대중생활 하듯이 해라. 규칙적으로 딱 정해서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만의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이제 연공으로 잡아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연공책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공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이 공부라는 말이 원래 이제 그 중국어에서 12세기에 그 주희라고 하는 성리학을 집대성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유학 성리학, 주자학이라고 하는 걸 열었던 그 주자의 공부론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론이 있어서 여기서 나온 말로 우리는 지금 공부한다는 말을 다 쓰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이 공부라고 하는 표현은 학습, 쉐시, 학습, 공부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전부 배운다, 학습이라는 뜻으로 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면강이라 그러죠, 면강. 이게 면강이에요. 뱅교, 뱅교스루 그러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공부한다는 개념의 뱅교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성리학에서 쓰고 있는 공부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어에서는 지금 뭐를 쓰냐면 이게 꽁푸예요. 꽁푸. 발음이 이거 꽁푸라고 되거든요. 꽁푸인데 이거를 이제 표기를 할때 이제 G를 K로 표기도 예전에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김씨를 G로 쓰지 않고 K로 쓰듯이. 그래서 이게 쿵푸예요. 우리가 그 중국 무술 할때 쿵우 할때 쿵푸가 바로 이게 공부를 중국으로 쿵푸라 그러는데 원래 이 뜻은 말이죠. 공부라는 뜻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니요 공푸마? 니요 공푸마? 그럼 시간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 속에 이 형태를 일단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원래는 시간을 투여하는 겁니다. 시간을 계속해서 투여를 해서 공이 생기죠. 뭐이 공이 생기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공역이 생기고 그죠? 그다음에 공덕이 생기고 공덕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투여되지 않으면 어떤 성공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한다 할 때도 이게 공이죠. 공이 뭔가 이루어졌다는 건 시간이 투여돼서 공력이 쌓여서 공덕이 돼가지고 그게 성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절대적인 시간이 무르익어야만 어떤 그 양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이 채워져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쿵우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해서 시간이 투여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그걸 무술에서 말하는 쿵우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시간이 투여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연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연공책이 하는 걸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대중분들에게 우리 그 공부를 연공책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연공을 하셔라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 했던 게 2010년 화계사 불교대학. 화계사 불교대학 대학원이죠. 거기서 처음으로 하셔라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벌써 지금 그 15년 됐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는 분이 매해마다 1년이 시작이 되면은 매해마다 연공하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세요. 그랬으니까 벌써 15년 되신 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하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연공책이라는 이름 하에 벌써 저는 그이 15년 전부터 연공을 부르짖었고 그때부터 매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15년, 14년, 13년 해가지고 10년 넘은 분들도 많고 지금 뭐 7, 8년, 5년, 3년 해서 지금 며칠 전에도 연공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암 큰스님한테 공받아 죽으라라고 하는 방법을 내가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머리 깎고 이 법복 입고 승복 입고 이렇게 스님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을 해서 죽는 날 아침에 내 수행을 하고 나는 이제 가는 것이
공부하

나 죽어라라고 하는 우리 큰 스님의 제가 모셨던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방법론으로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더라도 나는 내가 하는 수행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걸 영공으로

날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조사오르기에서 나벌 30일이라 그래. 달력이 끝나는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 정신 딱 차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 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내 몸을 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만공성사처럼 마지막 날 목욕 딱 하고 좀 깨끗하게 좀 씻고 세수도 하고 혼자 남이 이렇게 염해준다고 이렇게 뭐 씻고 하는 것보다 내몸 내가 다 씻고 아침에 내할 공부 영공하는 거딱 하고 그냥 딱 가는 게 깔끔하지 않냐? 이 수행자답고 그렇게 한번 가야 되겠다. 저는 이제 저 개인하고 이제 그런 약속을 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영공한 지가 올해 제 생일 때가 되면 이제 20년입니다. 20년.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 되면 거의 이제 20년이 되는 타이밍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해보니까 좋아서 일단 우리 속가 어머니에게 하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가 어머니도 하셨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퍼뜨렸죠. 좀 하셔라, 해보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영공 5년 차될 때부터 벌써 시켜가지고 하시라고 권학이죠, 권학. 공부하시기를 이제 권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공부인 것 같아요. 권학. 권학문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공부 배움의 그 길로 선택해서 가시라고 전하는 권학 가운데 최고의 이그 문장들이 권학문인데 저는 이 영공책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권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벌써 15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넘은 분도 많고 하는데 전국에 제가 암만 봐도 이제 제가 그 네이버 밴드도 운영해서 해보면 예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해서 영공해 오신 분이 대체적으로 1,000명은 최소 넘는다. 밴드 회원은 거의 3,000명 가까이 되는데 매일 하시는 분은 1,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승속을 막론하고 그리고 이제 스님이라고 해서 절에 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내 생활을 타이트하게 룰대로 살고는 있으나 다 수행이죠. 그러나 저는 성철 스님 말씀처럼 난 그래도 독살이 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쁜 시간 안에서도 나는 나만의 수행을 하는 것 시간을 내야 되겠다 하고 저는 살았어요. 그래서 선원에 안거 들어가서 정진할 때도 대중들이 10시간 하거나 12시간 하면 그거 하고 나머지 50분은 무조건 저는 개인 영공을 따른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빠요. 그냥 그 시간 타임 그 테이블에 따라서 그냥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야 되니까. 이것은 마치 제가자 여러분들 그 거사님 보살님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쨌든 그 시간을 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50분 하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50분. 50분 하라고 그러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기준을 삼은 것은 선원에 앉고 났을 때의 그 한번 앉을 때의 시간입니다. 50분 딱 하면 이제 죽비를 쳐서 50분 동안은 일단은 선정 상태로 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분은 한 타임은 적어도 정진을 해야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50분을 했는데 제가 이제 50분 수행을 그렇게 하면서 출가해서부터 이렇게 쭉 해왔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타임은 해야지. 선원 정진하는데 한 타임은 해야지 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정말 화두가 5분, 10분이 안 들리잖아요. 화두 참선을 하는데 5분, 10분이 화두가 안 들려요. 온갖 망상이 생기고 잡생각이 나다가 모든 장애는 혼침과 도거입니다. 혼침과 도거. 이게 양대산맥이에요. 마장의 양대산맥. 우리의 모든 장애는 이두 가지로 다 요약됩니다. 혼침이라고 하는 거는 뇌파가 뚝 떨어지면 이제 잠이 오고 졸리는 거고요. 도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신이 깨어 있으면 자꾸 망상이 생각이 나요. 망상이 나요. 자꾸 잡생각이 나서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혼침과 도거라고 하는 게 양대산맥인데 자꾸 이게 졸리려고 하는 거를 깨우는 게 성성입니다. 성성. 깨어 있음이에요. 또록또록하게 깨어 있음이고 이게 망상이 자꾸 생기는 것을 제거하는 게 생각이 자꾸 복잡해지니까 이게 고요할 적자입니다. 고요할 적자. 그러니까 성성과 적적.
이

양대 산맥은 호원침과 도구를 타파하기 위해서 생긴데 이게 적이라고 하는 게 사마타, 그죠? 사마타고 이게 성성하게 있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깨어 있는 거죠, 윗바사나. 그다음 이거를 한자로 하면은 이게 정이고 이게 해가 되겠죠. 선정반야밀, 바라반야밀. 그래서 정해, 쌍수, 그다음 이거를 지라 그러고 요걸 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해, 쌍수, 지관, 겸수, 사마타와 윗바사나, 그다음에 성성, 적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면이 인간의 모든 과제 상황은 이 장애가 혼침과 도구란 말이죠. 근데 이 50분 안에 반드시 혼침과 도구가 오는 거예요. 5분, 10분만 돼도 망상이 생기고 졸립고, 근데 보통 한 20분 지나면, 20분 지나서 한 45분까지가 가장 치성하죠. 아, 이 시간에는 뭐 어떤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경을 독경을 해도, 금강경 일독을 한다 해도 막 쭉 읽다 보면은 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흐릿해서 읽던데 또 읽을 때가 있고, 절을 해도 그렇고, 다란이를 해도, 염불을 해도, 사경을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인간의 이제 과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 쌍수는 성성적적, 정의 쌍수, 지관경수,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모든 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교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것이 희로애락이 미발, 한 생각도 아니라는 게 중이고, 바리게 중절,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절묘하게 조절해서 바리게 중절, 절도에 딱 맞게 하는 게 중화예요. 이게 중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교나 도교나 결국 같은 형태가 된다. 한 생각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고, 한 생각 일어나더라도 다시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그 세계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50분이 되면 그 안에 마장이 생기는데, 해보면 이게 매일 50분씩 어떤 수행을 해야 그래도 수행을 했다고 할 만한데, 제가 이제 이걸 권하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 이런 표현이 있대요. 무흐르따라고 있어요. 무흐르따. 무흐르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빨리어로는 무후따라 그래요. 무후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수유지간이라 그래요. 찰나 수유라고 하는 걸로 이거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루 24시간을 30등분 한 그런 시간 단위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얼마가 나오냐? 48분이 나와요. 48분이라고 하는 거를 무흐르따, 빨리어로 무흐따라고 하는데 이걸 수유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수유. 잠깐 사이. 그러니까 한 단위가 되는 거죠. 이런 단위가 있어요. 요 시간이 하나의 단위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세요. 초등학교 때는 수업을 40분 하고, 중학교 때는 45분을 하고, 고등학교 때에서 50분을 합니다. 이것은 48분까지는 장애가 치성하는 거죠. 장애가 치성해요. 요게 한 단위가 끝나고 이제 50분이 되는 타이밍이 되면은 혼침과 도구가 없어져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기억나세요? 실컷 졸고 뭐 하다가 종치기 전에 5분 전에는 애들이 다 깨 있어요. 그죠? 거의 다 깨 있단 말이지. 이게 종이 친다는 걸 알아서 깨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흐르따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마장 타임이에요. 마장 타임. 마장 타임이 오는데 이 시간을 한번 겪어내야만 우리가 공부했다고 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출산계가 목표입니다. 우리는 좋은 하늘에 천상에 태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죠. 우리 불교는 부처님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욕계, 그다음에 색계, 그다음에 색조차 없는 무색계에서 이거를 벗어나는 것이 출삼계란 말이죠. 욕계 하늘에 6개 있고, 색계 하늘이 18개가 있고, 무색계 하늘이 4개가 있어서 28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욕계 하늘을 벗어나

나서 새끼 하면 새끼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이게 선정천이에요. 선정천. 선정의 하늘이에요. 새끼 선정에 들어간단 말이죠. 새끼 선정에 들어갈 때 욕계 마지막에 하늘에 누가 있느냐? 그죠? 마왕 파순이 있단 말이에요. 마왕 파순이. 마왕 파순이 이 욕계 마지막 하늘, 여섯 번째 하늘에서 이 장애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서 욕계에서 새끼로 선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마군, 마왕의 군대, 마군이가 출동을 해요. 그래서 잠을 재우거나 딴 생각 나거나 혼침과 도고가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왜 그러냐, 마왕 파순이 선정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겨버리면, 갑자기 부처가 생기면 이 마왕이 지배하고 있는 욕계천, 욕계라고 하는 세상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선정에 들어가는 도인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이 출삼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이 무흐르따라고 하는 한 단위 50분을 무조건 혼침과 도구 없이 선정 상태, 반야 상태로 사마따 윗바사나, 정의 쌍수로 이걸 뚫고 가서 선정에 들어버려야 이제 여기에서 출삼계, 욕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이제 단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수행의 기본이 50분을 한 생각도 내지 않고 화두가 들리는 거. 다란이를 하실 때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딴 생각 안 하고 다란이가 50분 쑥 되는 거. 연불도 마찬가지고요. 경을 읽을 때 독경도 마찬가지고 사경을 하시거나 뭐 절을 하시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공 매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매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50분이 어느 날 갑자기 쑥 되는 날이 1년에 한두 번 올 수가 있어요. 50분 앉아서 좌선을 했는데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화두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50분이 지나가는 게 마치 5분, 10분 지나가듯이 쑥 지나가더라라고 성성적적하게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시절이 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팔만 대장경 조사오록에서 많이 보는 선정, 정에 들었다, 입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 본 게 돼요. 선정에는 백천산매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들어가셨던 그 멸진정의 상태는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이 깊어지면 무조건 멸진정이 된다는 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50분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비 한번 쳐서 죽비 한번 칠 때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선정으로 보내느냐, 어떻게 이렇게 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매시간 50분씩 앉으면서 하루 10시간씩 석 달 안거를 하고 몇십 안거를 하시는 이유가 혼침과 도거를 박살내기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이게 50분 수행의 어떤 비밀이 있다, 이 속에. 그래서 우리가 출삼계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공부하다가 하루 빠져버리고 이틀 빠져버리고 그러면 또 못하게 돼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일단 제일 먼저 108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108일 수행부터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108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일 수행은 이게 만수라 그래요. 가득 찰 만자. 이게 만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가 완벽한 타임의 어떤 그 시간적 그 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100일 기도를 하다가 101일을 하려고 그러면 잘 못하게 돼요. 이런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기도를 할 때 쓰는 겁니다. 100일 동안 내가 어떤 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수능 기도 같은 거.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하는데 수능 기도 한다. 그걸 100일 기도 하는 거죠. 한 번 하고 말아도 되는 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수행을 계속해야 되니까 우리는 100일을 하지 않고 108일을 회향으로 잡고 목표를 잡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8 염주 돌아가듯이 108일을 했지만 끝내고 나면 109일, 110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쭉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쭉 해서 나가는데 일단은 100일 기도하듯이 하는 게 회향을 한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석달 안거가 나고 100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의 계절을 하나의 온전하게 이게 지내는 겁니다. 석달이라고 하는 게. 석달 안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그 동양에서는 뭡니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서 석달을 하나의 계절로 보고 있죠. 그래서 계절 하나를 온전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하게 되면 하나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습관이 들어서 내 삶에 이 시간 안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 와서 그 다음에 잠잘 때까지 24시간 가운데 이 50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걸 매일 해서 108일을 하게 되면 내 삶 속에 그 50분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50분을 하라고 하니까 20분, 30분, 아침에 20분하고 저녁에 30분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20분 수행은 쉬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분, 48분 무흐르다 한 단위가 올 때까지 마장이 오니까 마장이 올만하면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한 20분하고 마는 거는. 20분, 30분 나눠서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우나 수행으로서 인욕의 의미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무아라고 하는 거를 타너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는 극기복례라고 하는데 무아가 여러분 무아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삼법인의 하나로서 나라고 하는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자성이 없고 이 연기로 이루어진 세계다. 무아요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이긴 하지만 무아를 증득해서 내가 무아다,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아라를 안다고 해서 무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교에 극기복례가 있는데 극기에 극공, 극기를 내가 나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서 그것이 궁극에 도달해서 공덕이 쌓여가지고 공부가 된 거를 이거를 무아라고 한다. 유교를 극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기의 극공이 무아가 된다.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욕이고 이게 정진 아니겠어요? 인욕 정진인데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20분, 30분 나눠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50분이 아주 지겹습니다. 어떨 때는 막 시계를 10번도 더 봅니다. 아, 50분 안 됐냐고. 그럴 정도로 내 속에 지루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일어나고 복잡하고 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 5시간이 쑥 지나갈 수도 있고 일각이 여삼추다. 1초가 가을 3번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마음 어렵죠. 무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쑥 비워져서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무아가 되는데 이게 무심이다 말이죠. 무심. 무심과 무념이라고 하는 거죠. 무심과 무념이 되기 위해서 우린 근본 자리는 무아인데 수행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공이라고 하는 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공을 해서 일단 108일부터 하셔라. 108일부터 하셔라. 근데 108일을 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아우 108일 해도 공부가 안 됩니다. 전혀 뭐 선정에 들지 못하고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우리는 생각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8만 4천 가지 잡생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망상을 피우고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108일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08일 하시고 그다음에 1년, 그죠? 그다음에 1080일. 왜냐하면 우리가 1000일만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또 1080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매년 2년, 3년 이 정도 되면 이제 3년쯤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108일을 회향을 한번 하고 나면 저는 부처님 전에 무지개떡을 올리라 그래요. 우리가 돌잔치하고 백일잔치 할 때 새로 애가 태어났을 때 이게 무지개떡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8일 연공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내 육신의 생일은 아니나 내 수행자로서의 생일로 삼는다. 그럼 이제 1년, 2년, 3년 해가지고 6년, 그죠? 부처님 6년 고행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그죠? 그리고 결국 20년, 그다음에 이제 만 800일, 그죠? 만 800일. 이거는 이제 만일 하고 말면 그만이지만 만 800일 하고도 남으면 이제 평생 가는 거죠. 나벌 30일까지,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들면

1년이 되고 1080일이 되고 쭉쭉 돼요. 근데 보세요.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셨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6년을 고행하셨어요. 그 전생에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고 성불했다라고 하는 수기를 받고 서가모니라고 하는 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났으나 다시 수행을 해서 부처님 고행사 보면 아주 빼짝 말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잖아요. 전생에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6년 하셨단 말이죠. 뭐 이렇게 그 투잡하지 않았어요. 프로페셔널한 수행자로 아주 전문 수행자로 6년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몸이 새 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새 거예요. 이 생에 새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전생에 아무리 많이 닦아도 이 생에 다시 이 몸을 받아서 새 몸에 적응해서 유전자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 몸은 새 몸이잖아요. 새 몸을 가지고 또 수행을 해서 해야 되니까 부처님도 6년 고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도 연공을 해서 그냥 50분 하는 거지만 그래도 6년은 해보고 부처님 불제자로서 뭐 공부를 한번 해봤냐 안 해봤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6년 전에는 얘기하지 맙시다. 아,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타임, 수유, 한 단위가 되는 50분을 해가지고 6년을 해보고 그래도 해봤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108일 때 영음이 제일 많고 나의 이 업장을 극복하는 이 업력을 극복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고요. 마장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15년 전에 연공하셔라 해서 108일 되신 분들 축하해드리고 이 무지개떡도 부처님께 올리고 주변에 막 나눠줘요. 나눠주고 경험담을 말씀하게 하면 정말 기라성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마장을 극복하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특별한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본 분이 있어요. 공부하는 분인데 대학원 다니던 분인데 저에게 스님 귀신이 있어요? 이래요. 가만 보니까 뭔가 이게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있지 이랬어요. 그때 깜짝 놀라더니 스님 좀 상담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자꾸 잠을 자면 가위에 눌립니다. 가위에 눌리는데 잠을 못 자고 혼자 있을 때는 그 불을 켜놓고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룸메이트가 있을 때는 이제 불을 켜놓고 잘 수는 있지만 참 이제 괴롭습니다. 자꾸 가위에 눌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불자 집에 부모님은 불자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뭐 천수경도 모르고 반야신경도 모르는 절에 한 번씩 그게 가는 정도였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대학원 학생인데 제가 나 따라서 한번 하라는 거 해보겠냐 그랬어요. 해보겠다 그랬어요. 절도 안 해보고 천수경도 모르는 그 친구한테 제가 화두 참선을 시켰어요. 무자화두를 줬어요. 무자화두. 귀신이니 가위 눌리는 거니 뭐 그런 걸 다 물리치게 해서 무자화두를 줬어요. 그래서 어째서 무라 했는 거 좌선법, 자세 가르쳐서 108일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50분 동안 어째서 무라 했는 거를 참선을 하셔라. 그래가지고 목표는 뭐냐? 50분이 10분 지나가듯이 쑥 지나가듯이 강력하게 화두를 들어라. 밀어주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놓쳤다 생각하면 무조건 다시 어째서 무라 했는 거를 끊임없이 화두를 들어라.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밤에 잠을 잤는데 가위가 눌린다 싶을 때 이게 화두가 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몽중이려, 숙면이려를 벌써 시킨 거예요. 꿈꾸다가도 화두가 들려야 되고 가위가 눌릴 때 화두를 들어야 된다. 누군가 가위를 누르려고 할 때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어떤 그런 상태가 오면 가위가 눌린다는 건 느낌이 있지 않냐. 그럼 느낌 있는 건 내가 지각하는 거 아니냐. 그 지각하는 그 순간에 화두를 떠올릴 수 있는 화두를 들 수 있을 정도로 화두를 챙길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가위 눌린 걸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타이틀 매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화두를 드세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매일, 매일 참선을 50분을 108일을 매일 화두를 드는데 여러분, 108일 안에 가위가 눌렸답니다. 가위가 눌렸는데 어떤 뭐 하여튼 느낌은 남자 같았대요. 그러니까 꽉 누르는데 옛날 같으면 막 이 답답해가지고 막 겁을 먹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버둥버둥 했을 텐데 어째서 뭐라 했는 걸 했답니다. 어째서 뭐라 했는 거. 어째서 뭐라 했는 거. 그냥 막 나는 이것만 해야 산다 생각하고 이것밖에 살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니까 나는 그냥 화두만 든다. 제가 그 교육을 강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뭐라 했는 걸 했는데 희한하게 갑자기 가위 누르고 있던 그 기운이 쓱 빠져나가가지고 달아나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 가위가 눌렸는데요. 제가 화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가위 누르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 아 잘했어요. 근데 끝이 아닐 겁니다. 한번 또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 오니까 더 세게 한번 올 테니 올 수 있으니까 또 드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참선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가위가 눌렸는데 팔다리 네 이 사지를 갖다가 누르는 거예요. 이게 한 여럿이 온 거지, 그죠? 이게 좀 막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째서 뭐라 했는고, 어째서 뭐라 했는고, 어째서 뭐라 했는고 딱 하니까 이게 참 진짜 놀랍게도 사지를 누르던 어떤 기운이 없어졌대요. 그 또 연락이 왔어요. 스님, 제가 해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내 이생에 살 동안 잠들기 전에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일어나면 어째서 뭐라 했는고, 매일 참선해서 어째서 뭐라 했는고를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108일 안에 그 다음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그 이 가위가 눌리는 분위기 비슷한 게 생기더니 뭔가 또 오는가 싶어가지고 어째서 뭐라 했는 걸 막 하니까 갑자기 주변이 파란색으로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환한 빛이 되고 가위 눌리는 건 하나도 없고 환한 느낌이 딱 들면서 편안하면서 자면서 화두를 쫙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108일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일구월심으로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부처님 육년고행 얘기했지만 108일 안에 반드시 어떤 영험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108일 회향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시켜보면 막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12시 안에 하루 안에 이게 지금 그 밤 12시 안에 이걸 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하다 보면 결국 아침에 하게 돼 있거든요. 아침에 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저녁에 못 할 일이 생겨나니까 약속이 생기고 못 할 일이 생겨나니까 밤 12시 안에 끝내야 되니까 50분을 하려면 밤 11시 10분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에 이 연공을 끝내려면. 근데 어떤 경우에 밤에 잠이 들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밤에 이제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자버린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체험하신 분들 얘기해요. 밤 11시 딱 됐는데 누군가 확 깨우더라는 거예요. 벌떡 깨게 확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내가 지금 연공해야 되는데 몇십일 했는 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딱 하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연공을 하는데 신장님인지 도대체 누군지 알 수 없는데 내가 공부를 깨워주시더라. 뭐 이런 체험했는 분도 있고요. 가지가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할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님이 화엄성주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하늘에 불보살님이고 천신이고 염라대왕이고 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밑에 보는데 매일매일 진짜 수행을 하는 분이 있다 생각하면 마왕 파순이가 저 선정에 못 들게 하게 마구니를 보내라, 군대를 보내라 하는 마왕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불보살님의 세계에서는 야, 저 사람 보호해줘야 된다. 공부시켜야 되지 않냐. 이 세상이 올바로 정말 정진하고 불국토를 만들려고 그러면 저런 산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야, 보디가드를 보내줘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특별하게 내가 잘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안 해도 가피를 잊게 돼요. 그걸 명운가피라 그래요. 보이지 않게 가피를 잊게 되는 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공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영공을 무엇으로 해?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6년 고행하고 이제 평생 하는데, 이 연공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 가지고, 일단은 말이죠. 108일을 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하루 빠지면 그 다음 안 됩니다. 그럼 하루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 1일부터. 1일부터 다시 해가지고, 이제 108일을 또 채우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5번, 6번 실패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빠져버렸다 그러면은, 아유, 못했네. 아유, 뭐 다음에 또 시작하지. 그러면 영원히 못해요. 오늘 빠졌으면, 아유, 어쩔 수 없다. 아유, 또 놓쳤구나. 또그 다음날, 그날 바로 1일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108일 할때 100일에서 108일 사이가 아주 장애가 심하답니다. 아주 장애가 심하다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회향일 앞두고 장애가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1080일이 그래요. 1080일이 1000일에서 1080일까지 그한두달반 정도 되는 세월에 장애가 많아요. 여러분, 그이 1800일이라 그랬잖아요. 응? 가수 송창식 선생님이 18기인데 만일부터 마지막 8일, 800일까지 한 2년 넘는 세월이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이 마장이 보통 이 마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공을 앓는 수행이 연공이다. 그래서 이 연공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 불교에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길이 하루도 빠지지 않는 연공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제가 연공책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서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많은 거사님, 보살님들이 금강경을 뭐 몇십 년 독송하시는 분이 있고요. 매일 참선을 하시고, 연불을 하시고, 수십 년씩 하루도 안 빠지고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국 불교를 지금 살려주고 계시고, 생명력을 불어넣고 지켜오셨던 장본인들이세요. 그리고 스님들이 옛날에 우리 만일연불회가 있잖아요. 예, 금강산 건봉사에서 만일연불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용성 스님께서, 예, 민족 지도자 33인에 들어갔던 용성 스님께서 이제 만일 참선회를 만드셨어요. 그거를 이 망월사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봉암사 결사하실 때 만일 참선회가 좀 실패를 하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봉암사 결사를 한게 만일 참선회였어요. 그걸 그이 자운 스님께서 그이 말씀하셨던 법문 내용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일 수행이라고 하는 이 만일 연공이라고 하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30년 이상을 하게 되면 뭐 어떤 분야든 내가 수행하는데 전문가요. 최고의 수행자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매일 하셔라. 108일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해와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10년을 하면 뭘 해도 전문가가 되고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업이 될 수가 있다. 20년이 되면 고수가 된다. 제가 이제 20년 됐는데 보니까 어딜 가서도 참선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도 질문을 해도 어느 정도 다 대답을 할수 있는 수준이 돼요. 30년이 되면 어떤 뭐 분야든 30년이 되면요. 인간문화재급이 됩니다. 아, 그래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정말요? 왕도가 있어요. 연공입니다. 예,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가는 그먼 길이 있지만 우리가 부처님이 최소 6년 고행하셨고 평생 수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부터 하루하루를 일일시 연공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 날마다 연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일시 연공의 마음으로 이 남은 인생을 하고 발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발심하셔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나는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불법을 믿고 사는 과정으로서 이 생을 깔끔하게 연공하고 이한 평생을 마감을 한번 해보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지금 발심하셔서 오늘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연공 수행과 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만 보시하고 남에게 권하지 않으면 재복만 있고 인복이 없으며, 남에게 권선만 하고 자신은 보시하지 않으면 인복만 있고 재복은 없다. 자신도 보시하지 않고 남에게 권선하지도 않으면 재복과 인복 모두 없으며, 자신도 보시하고 남에게도 권선하면 재복과 인복을 모두 갖춘다.

0: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캔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수문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0: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1: 청주 용화사.
0: 그런데 왜 용화사란 이름에 절이 많은 걸까?
1: 그야 당연히. 너 용화가 뭔 뜻인지 알아?
0: 아니.
1: 용화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0: 아, 알겠다. 용화사란 이름에 절이 많은 건 미륵 정토를 너무 가고 싶어서인 거지?
1: 딩동댕! 청주 용화사는 일곱 개의 신비로운 석굴이 있는 미륵 사찰이야. 일곱 개의 석굴은 신라 선덕 여왕이 세웠던 호국 사찰 산회사에 모셔져 있던 건데 홍수로 소실됐다가 조선 고종 때 발견하게 됐지. 고종은 그 일곱 미륵이 발견된 무심천 곁에 사찰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짓게 됐대.
0: 아,
1: 자 그럼 우리의 미륵 정토를 위하여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 따라 전설 따라 용화사로 고고. 독실한 불자였던 고종의 후궁 엄비는 꿈에서

0: 요란하게 치더니 문 밖에서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0: 일곱 빛깔 무지개가 펼쳐지더니 하늘에서 일곱 미륵과 일곱 선녀가 내려온 거였죠. 미륵과 선녀들은 내당에 들어와 슬픈 목소리로 엄비에게 말했습니다.
2: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곱 미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그러니 엄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절을 지어주세요.
1: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2: 그 사전은 청주군 지주 이희복을 불러 물어보세요.
0: 일곱 미륵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엄비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주군 지주 이희복도 엄비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2: 부디 우리를 구해주게. 자네는 청주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테니.
0: 엄비는 고종 임금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고종은 미륵이 말한 청주 지주 이희복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희복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륵 꿈을 꾸었다고. 이건 예산 일이 아니구나. 당장 내려가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해보거라.
0: 이희복은 꿈에서 본 늪을 찾기 위해 청주 곳곳을 누비다 우연히 무심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4: 여기다! 여기가 꿈에서 본 그 늪이야. 당장 이곳에 물을 퍼내거라.
0: 7일 동안 물을 퍼내자 무심천 바닥이 드러났고 꿈에서 본 거대한 7개의 석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어찌 이곳에 저 큰 미륵이 7이나 묻혀 있었을꼬. 당장 미륵의 말씀대로 큰 절을 짓고 이름을 미륵정토의 세상 용화사로 하여라.
5: 늪에서 꺼낸 미륵이라길래 작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층 높이라니.
0: 어마어마하지.
5: 그런데 어쩌다 그 큰 미륵불들이 무심천 아래 묻힌 걸까?
0: 궁금하냐?
5: 응.
0: 그럼 미륵상이 묻히던 신라 선덕여왕때로 돌아가보지 뭐. 고고! 신라 선덕여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6: 화랑과 군사들은 우리 신라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7: 신라 화랑과 군사의 무술 실력은 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신을 단단히 다스려야지요.
6: 어찌하면 심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7: 사찰을 짓고 수행을 시키십시오.
0: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산회사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산회사에 일곱 미륵을 지어 화랑들의 수행처로 삼았는데 안타깝게도 잦은 산불과 대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무심천에 묻혔던 미륵불들은 수백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용화사에 안치되게 되었답니다.
5: 표정이 왜 그래? 흥,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0: 치,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5: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준 거라고.
0: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5: 보광사?
0: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

0: 스타일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1: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0: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 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그리고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을 낳게 되었습니다.
2: 어쩜 아이가 이리 천하게 생겼을까? 애미 신분이 천해 그런가? 이를 어쩌나. 나 장희빈이 낳은 아이는 훗날 왕이 되겠지만 자네가 낳은 아이는 평생 천대받을 텐데.
0: 장희빈의 말처럼 숙빈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3: 어찌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2: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3: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2: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수리들한테 잘해주세요.
3: 무수리들이 고생이 많은가요?
2: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수리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3: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0: 어머니를 생각해 평생 누비못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 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4: 내 어머니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니 이제라도 보광사에 사당을 지어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0: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5: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0: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5: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0: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5: 그러네.
0: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임진왜란 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5: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0: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과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6: 우리 조선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7: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8: 함께하겠습니다.
6: 자, 돌격하시오.
7: 돌격!
0: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죽은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9: 전쟁은 끝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10: 죽은 이들이 다 내 친척이고 이웃이니 명복이라도 빌어야 할 텐데.
9: 그럼 보광사에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왕생을 빌자고.
0: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광사 지장전에서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답니다.

더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나니. 만약 애욕을 버리면 무엇이 괴로울 것이며 무엇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내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단지가 가득 차듯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조금씩 모은 악으로 가득 찬다.

0: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악회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수문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3: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나상도 지혁진의 그냥 열정.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TN에서도 인연이 깊죠. 가수 배하연 인사드립니다.
3: 말괄량이.
2: 네, 말괄량. 저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한 3, 4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 비둘기 잡으러. 20살 초반에는 진짜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냥 집. 무대에 올라가고 집. 그냥 집 방 혼자, 방에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조금
4: 모르질 않죠, 저희도.
2: 네.
5: 배하연 가수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 번인지 궁금하고요.
2: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마이크 번호가 4번이었어요.
4: 우와. 안 쓰였는데 저런 거.
1: 우와. 깜짝이야.
6: 아니, 거짓말하지 알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제자라. 호희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강의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금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보고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악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날로 쓰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가르침의 감로수를 마시는 님은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편히 잠을 잔다. 존귀한 님이 설한 가르침 속에서 현명한 님은 언제나 기뻐한다.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0: 바로 나오시는데요.
1: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찰 음식이 어떻게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1: 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가 10월 17일 은혜사 특설무대에서 마련됩니다. 영천성 수복전투에 참여해 나라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전사한 을승과 을병들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이번 추모제는 호국도시 영천시의 역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개최됩니다. 보화루 앞에서 진행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특설 무대까지 이동하는 어산취타 행렬, 종사영반 및 어산작법, 그리고 추모제 기념공연이 이어집니다. 기념공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들과 함께하는 락콘서트 극락도락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추모제 기념 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임진왜란 을승을병 합동추모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섯 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넘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숫대한 첫째 딸에는 마치 불꽃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고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지 열째 달에는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만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5048자 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부

밥을 옥상수 심심상계 옥고광 염염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공위생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대.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어서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계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여 물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은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큰원 세우고 선정치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스승 안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또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픈지 뭘 원하는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좋고 나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불필요한 욕심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반야지혜입니다.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0: 지휘 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0: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창건 1217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도시민의 힐링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은혜사의 가을하늘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은빛 음아크에는 박서진, 손비나, 성리, 그리고 미스트로포 탑세븐 4명과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중학팔공산 은빛문화재 여섯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0: 다도체험, 사찰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1: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0: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24교 구본사 선운사 주지에 경호스님이 재임명됐습니다. 경호스님은 종단과 교구 안정, 대중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선운사 교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과 연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교 중흥과 선명상 대중화 원력의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이 현대인의 마음 평안과 K명상의 대중화를 이끌 핵심 지도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실습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인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으로 지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쿠무나 이사장 주석 스님을 초청해 10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석 스님은 능엄경 속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번뇌를 돌아보고 상생의 지혜를 나누자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노년의 삶을 영화로 소통해온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27일 개막합니다. 이어짐을 주제로 마련되는 영화제에는 이광기 씨가 홍보대사로 나서 세대 공감의 의미를 전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24교 구본사 선운사 주지에 경호스님이 재임명됐습니다. 경호스님은 종단과 교구 안정, 대중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교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네팔 구호 성금도 전달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어제 24교구 본사 선운사를 이끌어갈 주지에 경호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스님은 경호스님의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교구와 종단 발전에 다시 한번 헌신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2: 종단과 교구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고 가람소와 또 대중화합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호스님은 먼저 진우스님의 당선과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종단의 안정과 교구화합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3: 다시 한번 우리 원장스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힘을 보탤 수 있다 그러면은 하여튼 종단 안정과 화합에 이렇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교구 본말사도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임명식에는 종회의원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과 교구 신도회장 등이 동행해 교구 발전에 대한 다짐과 결속력을 보여줬습니다. 경호스님은 임명식에 앞서 아름다운 동행에 네팔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과 함께하는 것으로 새로운 주지 임기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8대 총무원 출범에 따른 첫 후속 조치로 37대 집행부 핵심 부실장 스님 6명을 유임하며 종단 운영에 안정과 연속성을 더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총무부장 정문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사회부장 진경 스님을 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무부장 정문 스님은 제17대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한 종단의 대표적 중진이며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운수사 주지를 역임한 유정 스님이 교육부장을, 불영사 주지 출신의 여학 스님이 재무부장을 맡고 미래본부 사무총장을 역임한 성원 스님과 총무원 사서실장을 역임한 진경 스님 역시 각각 문화부장과 사회부장으로

0: 새 집행부를 이끌어갑니다. 이번 인사는 새 집행부 출범 초기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종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진우 스님의 실용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제가불자 지도자들의 모임인 불교 리더스 포럼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과 연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교 중흥과 선명상 대중화 원력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정관계와 재계, 법조계, 문화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제가불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자 지도자 네트워크 불교 리더스 포럼이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과 연임을 축하하는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기흥 리더스 포럼 상임대표는 지난 4년간 종단 안정과 포교 혁신을 이끈 진우 스님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하며 38대 집행부의 원력이 꽃 피울 수 있도록 포럼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원장 스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 불자의 리더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삼보를 위호하는 위호 대중으로서의 맡은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이어 단상에 오른 정관계 인사와 주요 신도단체 임원들은 새 집행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3: 불교 리더스 포럼 여러분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 그 어느 때보다 역대보다 회원들도 많고 신행생활도 나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 국가안보는 제가 책임지고 스님께서는 온 국민의 그 마음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더큰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1: 리더스 포럼 총재로서 자리에 함께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는 각계 지도자들의 정성을 담은 축하 꽃다발과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인사를 통해 종단의 미래를 여는 핵심 종책에 제가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선명상을 국민 마음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힌 진우 스님은 미래 세대를 이끄는 불교 중흥의 길은 사회 각계 리더들의 전법 원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 선명상을 여러분도 반드시 매일같이 이렇게 해서 스스로 평화를 찾고 마음 안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이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 단장을 맡았던 이상현 문화예술분과 부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제38대 총무원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에 맞춰 한마음으로 뭉친 불자 지도자들은 자비와 평화를 사회 곳곳에 전하는 전법의 주역이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조계종이 현대인의 마음 평안과 K 명상의 대중화를 이끌 핵심 지도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미래본부가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실습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현장 지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사찰과 명상 현장에서 대중의 마음 치유를 이끌어갈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선명상 프로그램 전문 지도자 육성을 위해 마련한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이 지난 6일부터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3박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지도법사 스님들은 3분 선명상으로 마음을 모으며 대중화를 향한 원력을 다졌습니다. 입제 법문에 나선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 스님은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보듬는 불교의 시대적 자비행을 역설하고 선명상의 본래 가치와 지향점을 규정했습니다.
8: 선명상은 불교의 전통적인 선수행법을 중심으로 명상 등 외부의 다양한 마음 수행법을 통합하여서 수행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는 수행 체계이다.
7: 지도법사 양성 교육은 선명상 대중화 전략과 기획,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첫날, 세계 명상의 흐름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선명상위원 혜주 스님은 지친 현대인들의 명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전문 지도법사들의 역량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 사람들의 필요는 높아가고 있고요.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를 잘 가르치시는

0: 분들이 이거를 정말 지도를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반향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이 밖에도 하두선명상 실습을 비롯해 자비명상, 호흡명상, 걷기명상은 물론 싱잉볼을 활용한 소리명상과 상담기법까지 다채로운 강의가 진행되며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지도법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2: 선명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오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3박 4일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실제로 포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교육 마지막 날에는 월암 스님의 향 법문과 함께 수료식이 진행되며 연수 수료증 발급은 향후 지도업사 인증 과정과도 연계될 예정입니다. K선명상이 대중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배출될 지도법사들이 선명상 대중화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치열한 정쟁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마음의 쉼표를 찍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을 초청해 10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는데요. 주석 스님은 능엄경속 가르침을 통해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번뇌를 돌아보고 상생의 지혜를 나누자고 당부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정치 1번지 국회 내 마음 쉼터인 정각선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갖 잡념과 번뇌로 요동치던 마음속 스위치를 잠시 꺼봅니다. 국회 정각회는 어제 쿠무다 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의 특별 명상 지도와 함께 10월 정기법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 국회의원들과 직원들이 평상심을 찾고 상생과 통합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달리기만 하면 과부하가 걸린다며 마음을 기계에 빗댄 스님은 중심을 잡으려면 일상 속 수행으로 마음의 스위치를 한 번씩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었다가 모든 것을 사라지게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일곱 가지 감정에 깊이 함몰되려고 하지 마시고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목구 하시면서 그래서
4: 스님은 특히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불교의 이치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능엄경을 소개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자 안한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능엄경은 말법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공주 동학사에선 카이스트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능엄경을 공부하기도 하는데 마음의 작용이 과학적 이치와도 맞닿아 있음이 드러나는 능엄경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치밀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평가입니다.
5: 능엄경 속에는 우리 지금 보니까 칠처징심이라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몸 안에 있고 몸 밖에 있고 감각기관에 있고 어느 곳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생겨난다라는 것까지 능엄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이 와서 이 능엄경 공부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4: 스님은 뇌과학과 일상 언어의 힘을 들며 칭찬과 비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뇌를 활발하게 하지만 비난과 험담은 뇌와 마음을 쪼그라들게 한다며 서로의 마음에 불을 밝히는 명등의 소임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5: 명등이 되어서 나의 마음에 등불을 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이 마음의 등불을 켜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고 그럴 때 우리 내가 움직이고 그럴 때 멋지고 좀 폼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4: 갈등과 분열의 정치 현장에서 능엄경의 가르침과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서로의 등을 켜준 정각회 10월 정기법회. 국회 불자들은 상생과 평화의 마음의 씨앗이 국회를 거쳐 나라 전역으로 환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사진으로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서울 인사동 라베르 갤러리에서 2016 한국불교 역사 문화사진전을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만든 전시에서 스님들의 근현대 수행과 전법의 현장을 담은 60여 점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옛 스님들의 복식 변천사와 종단의 다채로운 활동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후학들에게 소중한 역사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후학들에게 한국 불교의 역사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사진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종단 역사와 활동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의 아픔을 달래고 애환을 풀어내준

0: 스님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사진전은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교수, 철학자, 사상가로 알려진 도올 김용옥 선생이 동국대를 찾아 인문학과 불교를 주제로 가게 됐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어제 동국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문학과 불교를 주제로 단상에 섰습니다. 도올 선생은 AI로 인해 정직하게 학문하는 시대가 찾아왔다며 거짓말 없는 종교, 불교의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윤재용 총장은 건학 120주년 기념 편찬 사업으로 발간한 석전 전서 7권을 도올 선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불교학술원 동국역경원이 주최하고 전통문화연구회가 협력했으며 15주간 진행되는 AI와 협업하는 불교문화 큐레이션 특별강좌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서울 봉은사가 49일간의 생전예수제 기도를 봉행하고 있는 가운데 명부세계에서 사용하는 금은전을 점안하는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법왕로에서 주지 원명스님을 증명법사로 생전예수제 어장 법안스님 집전으로 생전예수제 택전 점안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대중스님들은 황색으로 물들인 한지와 흰색 한지를 털어 금은전을 만들고 사부대중은 이운개송과 다라니 독송으로 사후 심판을 받는 명부세계에 금은전을 점안하며 사후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봉행되는 생전 예수제 기도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회향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노년의 삶을 영화로 소통해온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27일 개막합니다. 이어짐을 주제로 마련되는 올해 영화제에는 배우 이광기 씨가 홍보대사로 나서 세대 공감의 의미를 전하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노년의 삶을 스크린에 담고 세대와 세대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올해로 18회를 맞은 영화제는 이어짐을 주제로 서로 다른 세대가 영화를 통해 삶을 바라보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지난 6일 배우 이광기 씨가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다양한 시대와 세대의 이야기를 연기해온 이광기 씨는 영화제가 노년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만나보는 공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2: 그 노인 영화제가 노인을 바라보는 영화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를 만나보는 영화제가 됐으면 한 바람이고요.
1: 올해 주제 이어짐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넘어 서로 다른 세대가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특히 노인을 영화 속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직접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이자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인 선배 시민으로 조명합니다.
3: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의 이어짐, 다른 문화와 문화의 이어짐, 그 속에서의 소통,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이번 영화제에는 국내외에서 모두 530편이 출품됐고 25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작품에선 세대 간 관계와 소통을 향한 관심이 높아졌고 해외 작품에선 치매를 무겁고 우울하게만 다루기보다 유쾌하게 풀어내는 등 노년을 표현하는 방식이 한층 다양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고전 영화전은 한국 영화사의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고 이순재 배우를 기리는 추모전으로 마련됩니다. 이순재 배우의 영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세 편의 작품을 선보이며 한 배우가 오랜 시간 스크린에 남긴 삶과 발자취를 되짚습니다. 영화제는 작품에 담긴 이야기가 가족 사이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꺼내고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3: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알게 하고 전하는 게 얼마나 깊이 있고 쉬운지 와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는 27일 서울영화센터에서 개막하는 제18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나흘간 진행됩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울산 백양사가 운영하는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수완스님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는 지난 6일 1층 로비에서 주지 지선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맑고 천진난만한 필체와 특유의 해악으로 잘 알려진 수완 스님의 작품을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주지 지선 스님은 세계적인 선화 대가이신 수완 스님의 작품들을 만디에서 전시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선화 작품을 통해 많은 분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이 직접 지은 시에 수완 스님이 시구를 쓰고 그림을 더한 협업 선화도 함께 공개된 이번 전시는 만디 제1, 2 전시관에서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을 주제로 제주에서 평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와 원불교로 구성된 사단법인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지난 5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화를 마음에 새기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은 제주 종교인들의 무대는 객석을 메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사장 박병애 목사와 제주 종교 지도자들, 위성곤 제주지사와 송영훈 의장, 고이수 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기 광주 열린법당 관음사가 마을 안녕 산신대제 및 사찰음식 나눔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관음사는 지난 4일 경내에서 산신대제를 봉행하고 각자의 소망을 담은 종이약 소원지를 태우며 한 해의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퇴촌면에 백미 1,000kg을 기탁하며 자비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광사 회주 수명스님은 자신과 가족, 이웃과 나라를 지키고 보살필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와 수행을 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주지 범진 스님은 정성껏 마련한 공양은 지극한 마음으로 산신 기도를 올린 불자님들의 정성을 회양하는 결실이라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합창단 공연과 어린이 난타, 열린 노래자랑 등이 펼쳐지며 기도와 나눔, 문화가 어우러진 한마당을 만들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청년밥심 사업의 지역사찰 확대 운영 소식, 그리고 원행스님의 나눔의 집 신임 대표이사 선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청년밥심 사업이 서울 대학가를 넘어 대전과 청주 지역 사찰로 확대됐습니다. 2024년 서울 연화사, 개운사, 홍대선원, 상도선원에서 시작한 청년밥심은 9월부터 대전 광재사와 청주 용화사, 계양사에서도 운영되며 청년들에게 한 끼 공양과 쉼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 포교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사를 계기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사찰과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요. 식사와 사찰 예절 체험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소통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사업 참여 이후 연등 제작과 사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앞으로 해당 사업의 전국 확대를 목표로 청년들의 참여 경험을 콘텐츠화하고 지역 사찰과 청년을 연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입니다.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9월 30일 나눔의 집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과거 18년간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피해 할머니들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왔는데요. 앞으로도 할머니들의 뜻을 계승하고 추모와 역사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의 삶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미래 세대에 알리고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나눔의 집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나눔의 집이 단순한 생활시설을 넘어 추모와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할머니들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하고 나눔의 집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왕실의 인연을 품고 고귀한 효의 정신을 이어온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서는 오늘 10월 17일 순원왕후 효위령문화제를 봉해갑니다. 장엄하고 정갈한 을식으로 순원왕후의 넋을 위로하고 전통체험과 노래자랑 대회, 문화공연으로 소통과 화합회장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62-5595번입니다.
1: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염불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골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인연법, 다른 말로 인과법이라고도 하죠. 인연법, 인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인연법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 다 우리가 지은 원인과 결과의 흐름들이다. 내가 지은 업이 좋은 업이건 나쁜 업이건 내가 지은 업을 내 스스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의 세계, 이 인과법.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인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인연법, 인과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연법하고 인과법하고 그냥 같은 뜻이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뭐 인연법, 인과법, 연기법 뭐 이런 단어를 선택할 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도 굵직굵직한 그 뜻의 흐름은 인연법이라고 하든 인과법이라고 하든 결국 같은 뜻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순간이 지금 내 삶의 흐름이 몹시도 괴롭고 힘들다면 지금 이런 상황도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며 나쁜 업의 결과라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이 나쁜 업의 에너지를 소위 말하는 업장, 이 나쁜 업보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소멸하고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심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항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 염불해라, 기도해라. 둘째,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셋째,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닦아라.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께 의지해라, 불보살님께 의지해라, 염불해라,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소나무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기도, 그 기도라는

기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말이 우리 팔만대장경에 기구라는 말도 있고요, 기청이라는 말도 있어요. 기자가 바랄기, 바랄도,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불교에서 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건 딴 종교에서 쓰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한문으로 된 팔만대장경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기도라는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옛 스님들도 기도라는 단어를 쓰셨던 흔적이 있고요, 바라는 거, 그리고 한문 경전에도 기구, 바랄기, 구할구, 바랄구, 기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기청, 바랄기, 바랄청, 청할청, 바랄청, 원할청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불교에서는 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자체도 그것도 좀 편협된 생각입니다. 기도와 비슷한 단어들,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뜻의 기도와 비슷한 여러 단어들, 대표적인 게 기구, 뭐 기청, 기원 이런 뜻들이 우리 한문으로 된 팔만대장경에도 옛날 큰 스님들이 사용하셨던 분명한 문헌학적인 그런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저희도 현대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만약에 지금 현대인들이 기구라는 말을 더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구합시다 이런 표현을 썼겠죠. 만약에 지금 현대인들이 기청이라는 표현을 더 사용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청합시다 라고도 표현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현대인들이 기도라는 단어를 더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라고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결국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기도법이 있어요. 수많은 기도법이 있습니다. 26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오면서 또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불교 수행은 크게 둘로 나누자면 자력 수행, 타력 수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력은 자기 스스로의 힘, 자력,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하는 것을 자력 수행이라고 합니다. 참선 혹은 사마타 윗바사나 같은 명상법, 불교 명상법, 이게 순수하게 자기 마음을 비춰보거나 자기 마음을 닦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닦는 수행법, 참선이나 명상 같은 수행법이 자력 수행에 들어갑니다. 기도는 타력 수행입니다. 남타 힘력, 남에게, 다른 존재에게 힘을 받는 겁니다. 다른 존재에게 힘을 빌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존재, 남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보살님을 뜻하는 겁니다. 불보살님의 힘을 빌린다.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받는다. 이게 바로 타력 수행입니다. 너무나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번뇌, 망상, 욕망, 너무나 우리 중생들은 힘이 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업장이 두터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 위대한 불보살님,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보살님들께 힘을 받아서
불보살님의 도움으로 수행을 한다. 이게 탈역수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핵심은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과 중생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님께 힘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내가 내 스스로 힘을 빌린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거룩한 불보살님께 그 에너지, 불보살님의 자비한 그 지혜와 자비의 힘을 받아서 우리 중생들이 불보살님의 도움을 얻어서 수행을 하는 것, 이게 탈역수행이 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력수행이 맞는 분도 있고 탈역수행이 맞는 분도 있습니다. 동쪽에서 흐르는 강물과 서쪽에서 흐르는 강물이 가는 방향이 달라도 결국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이 자력수행이건 탈역수행이건 과정은 좀 다르게 느낄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 산 정상에서 깨달음의 봉우리에서 언젠가는 서로 만나게 된다라고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렵고 막 수준 높은 그런 아주 묘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친근하게 그리고 당장 힘들고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자비와 인연을 맺게 해드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이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라는 방송의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역수행 기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탈역수행,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크게 4대 기도법이란 게 있습니다. 불교의 4대 기도법.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수 없는 시간 동안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자. 기도의 핵심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교의 4대 기도법이 무엇이냐? 첫째, 염불. 둘째, 경전. 셋째, 주력, 주문, 진언.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주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체투지, 절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오체투지, 절 수행법. 그래서 염불, 경전, 주력, 오체투지, 절. 이 네 가지 4대 기도법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불교의 기도법이 염불일 겁니다. 염불, 생각할 염, 부처불, 부처님을 생각하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부처님의 이름을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부르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염불이라는 기도, 염불이라는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 생각마다 늘 부처님을 생각해라. 생각할 염, 부처불, 부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기도할 때 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소리를 안 내도 돼요? 염불할 때 소리를 내야만 효과가 있나요? 소리를 안 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소리를 내는 거는 소리를 내는 것만의 장점이 있고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거는 또 소리 낼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할 때 또 장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리를 내도 당연히 효험이 있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왜냐? 소리를 내냐 안 내냐. 염불할 때 소리를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마음을 간절하게 집중하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막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하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기도에 집중하는 걸까요? 딴 생각하면서 소리 내는 사람일까요?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마음을 염불 생각 생각마다 생각마다 염불에 집중하는 게 더 올바른 기도일까요? 당연히 소리를 내냐 내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얼만큼 집중하느냐 얼만큼 그 간절하게 부처님을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염불이 가장 대중적인 기도법, 수행법이라는 것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알아요. 그죠? 사실 절에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천수경이 뭔지 금강경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절에 안 다녀본 사람들조차도 불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그만큼 염불이라는 게 대중적인 수행법이라는 거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건 약사열애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중요한 거는 불보살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아미타불 염불에서 효엄을 보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약사열애불, 약사부처님 이름을 불러서 효엄을 보신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효엄을 보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지장보살을 불러서 효엄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가피를 체험한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최고일까요? 결국 아미타 부처님이 주인공인 경전에서는 아미타불 부르는 게 최고라고 해요. 관세음보살님이 주인공인 경전에서는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최고라고 해요. 지장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에서는 지장보살이 최고라고 해요. 결국 제가 가장 스스로 가장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가장 친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불보살님을 선택하고 간절하게 그 이름에 집중하는 게 염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도들끼리 불자님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야 관세음보살이 더 나, 야 지장보살이 더 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법문할 때마다 가끔씩 드리는 이야기인데 관세음보살님은 지장보살 염불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을 좋아하세요. 지장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지장보살을 믿고 따르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불자들을 그들을 옹호해라 지장보살님을 도와드려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관세음보살님은 지장보살 염불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을 좋아라 하세요. 지장보살님은 관세음보살 염불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을 좋아하세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하고 엄청 친하세요 둘이. 그래서 둘이 신도가 관세음보살 불렀다고 지장보살이 삐지지 않고요. 신도가 지장보살 불렀다고 관세음보살이 삐지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건 다 중생들이 일으킨 망상이에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엄청 친하세요. 불자님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보살님들은 어떤 부처님,
어떤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십니다. 그게 불보살님의 자비심이에요. 착하다 착하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보살들의 이름을 부른 이 공덕으로 저 불자가 깨달음의 인연을 심었구나. 착하다 착하다 하시지, 너 왜 내 이름 안 부르고 다른 부처님 이름 불러, 너 왜 내 이름 안 부르고 다른 보살님 이름 불러,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과 그런 이상한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불교 공부를 헛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불보살님은 너무나 거룩한 대자대비심, 자비심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어느 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도 진심으로 다 함께 기뻐하신다. 이게 제가 경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해한 우리 불보살님들의 모습이에요. 불보살님들은 질투, 시기, 당연히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불보살님은 집착이란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저 한 명의 중생이라도 제도할까? 어떻게 해야 저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다 구제할까? 오직 대자대비, 자비심만 있으신 분들이지. 그래서 어느 불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도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된다. 그래서 불자님들이 스님 관세음보살 부르다 보면 지장보살이 땡기고, 지장보살 부르다 보면 관세음보살 땡기고, 또 스님 법문 듣다 보면 나무아미타부 염불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 달이나 100일이나 6개월이나 1년씩 시간에 딱딱 정해서 기도를 해보라고 해요. 염불을. 뭐 예를 들어 100일이면 처음 100일 기도는 관세음보살 염불해보고, 그 다음 100일 기도는 치장보살 염불해보고, 그렇게 골고루 100일이나 6개월이나 1년씩 끊어가지고 자꾸 염불하다 보면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가장 마음이 친근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염불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을 내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염불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님, 저는 꼭 극락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극락세계 태어나고 싶습니다.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불자님들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나무 아미타불 염불해주면 또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불보살님을 이름을 부르건 부처님을 향한 내 간절한 마음, 마음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전. 경전 기도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입으로 소리내는 기도. 천수경처럼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금강경처럼 여시아문 일시불제사위구, 이런 식으로 경전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독경이라고 불러요. 독경, 독송이라고도 하고요, 독경이라고도 해요. 이게 독경기도. 두 번째, 손으로 베끼는 거. 우리 불자님들도 사경, 백길사, 경전의 내용을 베낀다 해서 백길사, 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경을 하셔가지고 또 가피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법화경 사경에서 가피 받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손으로 글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베끼는 것은 사경. 그 다음에 소리를 내거나 손으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에 부처님 경전,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근본 뜻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경전의 내용을 꼼꼼하게 꿰뚫어보는 것을
강경이라고 불러요. 강경. 볼간자를 써서 강경. 그래서 독경은 소리 내면서 쭉쭉 읽어나가는 게 독경이고요.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은 사경이고요. 이 경전에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실한 뜻은 무엇인가? 무상심심 미묘법 패천만건 안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바라옵니다 하면서 마치 종이가 내 눈빛에 종이가 뚫리듯이 그 경전을 꼼꼼하게 이렇게 내가 사유를 하면서 그 경전을 읽는 것에 강경이라고 불러요. 강경. 그래서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입으로 외우는 독경, 손으로 베껴 쓰는 사경, 그리고 자꾸 입으로 외우고 자꾸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강경이 돼요. 부처님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는 과정이 바로 강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서 경전을 읽는 독경, 손으로 베껴 쓰는 사경, 그리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비추어 보는 강경,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스님, 어떤 경을 읽고 사경해야 더 효험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미 답이 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신도들한테 천수경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불자들한테 금강경하라고 가르쳐요.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지장경하라고 가르쳐요.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법화경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한번 골고루 해봐라 라고 해요. 어떤 분은 법화경이 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법화경 사경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금강경 독송으로 다 회향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시다가 법화경 가르침에 푹 빠지셔서 말년에는 법화경에 귀의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불자님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지장경을 읽고 큰 가피를 체험한 뒤에 저는 평생 지장보살 은혜 갚는 마음으로 지장경을 독송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평생 지장경 독송하신 분이 있고 스님 저는 천수경이 너무 좋아요 해서 평생 천수경 독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골고루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력, 주력은 말 그대로 주문이에요. 주문의 힘. 근데 불교에서는 주문이란 표현보다는 진언이라고 해요. 참진자, 말씀원자, 진언. 그리고 짧은 주문을 진언이라고 하고요. 좀 긴 주문을 우리가 다라니라고도 해요. 다라니. 저 음절이 길면 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친부다라니, 뭐 사다라니, 능엄다라니, 뭐 다라니라는 표현이 맞죠. 수구성취 진언, 뭐 수구성취 다라니라고도 부르고요. 온만이 반매음이나 광명진언처럼 조금 짧으면 진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냥 뭐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니까 진언이라고 하든 다란이라고 하든 만트라,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라고 하든 그 주문, 어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그 언어로 이루어진 그 주문을 외움으로써 불보살님의 신묘한 가피와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는 주문, 불교 주문, 진언, 다란이가 사실 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불교의 다라니 진언을 다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가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 무슨 뜻인지 해석한 분들도 있고요. 또 능엄주, 그 긴 능엄주도 단어 단어가 다 무슨 뜻인지 다 해석해 놓은 게 인터넷에도 있고
불교 서점에서도 책으로 출판된 게 있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함축적이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신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를 때가 있지만 전체적인 뜻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옛 큰 스님들은 진언, 다라니, 불교 주문을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굳이 해석할 필요 없다. 왜냐? 주문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전,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경전은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는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주문, 다른 말로 진언, 다라니, 만트라에는 그 소리 자체에 불보살님의 핵심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마음을 집중하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주문을 외워도 반드시 불보살님의 신묘한 에너지, 가피, 그런 마음의 깊은 선정, 삼매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큰 스님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소리, 음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현대 불교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주문의 발음이 인도 원문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틀렸어요. 인도의 발음이 중국 발음으로 넘어오고 중국의 발음이 한국 발음으로 넘어오면서 원래 주문의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문의 소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하더라도 우리 남모라 단나따라야야 남마깔야 이렇게 우리 발음하잖아요. 완전 엉터리예요. 인도 발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불교학자들이 신묘장구 다라니의 정확한 발음, 음절 이런 것 다 뭐 책으로도 나왔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들은 바에 의하면 주문은 정확한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 주문은 불보살님과 주파수를 하나로 맞추는 불보살님과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그 주파수를 맞추는 하나의 방편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기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 하면 엄마가 딱 왜 아기야 왜 하고 쳐다보잖아요. 근데 아기가 발음이 틀려서 엄마한테 엠마! 엠마 하면 엄마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엄마 부르는구나. 왜? 엄마는 알잖아요. 얌마! 해도 엄마는 알잖아요. 맘마! 해도 엄마는 알잖아요. 아기가 엄마라는 발음을 잘 못해서 맴마! 해도 엄마는 다 알잖아요. 엄마조차도 아기의 틀린 발음을 듣고 아 아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엄마를 부르는구나 엄마조차도 아는데 거룩하신 위대한 불보살님이 불자들 발음이 좀 틀렸다고 그걸 못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가피를 얻으신 큰 스님들이 많으세요. 기록에 의하면 의상대사께서도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셨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 때에도 신묘장구 다라니를 독송하셨던 큰 스님들이 많고 조선시대에도 많고 지금도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님들이
신묘장구

0: 다란이를 독송해서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으신데, 발음이 엉터리이고 발음이 엉터리라서 효험이 없다면 왜 우리나라에 혹은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에 인도의 발음과 틀린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웠는데도 왜 가피 받은 분들이, 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아,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아기가 발음이 서툴려서 엄마의 이름을 잘못 불러도 엄마는 아기의 엉터리 발음을 듣고서도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구나 라는 걸 엄마도 알듯이, 거룩하신 위대한 불보살님들도 불자들이 인도에서 전해진 원래 발음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불보살님은 다 꿰뚫어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이 옴마니 밤매움, 산스크리트어 발음으로는 옴마니 빠드매훔이래요. 옴마니 빠드매훔. 근데 빨리 발음하면 옴마니 빤매훔, 옴마니 빤매훔 이렇게 된대요. 티베트는 옴마니 뱀매훔, 옴마니 뱀매훔, 뱀매훔 한대요. 한국 발음은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빠드매훔이라고 하든, 옴마니 뱀매훔이라고 하든, 옴마니 밤매훔이라고 하든, 인도 발음을 했건 중국 발음을 했건 티베트 발음을 했건 한국 발음을 했건 너무나 깨달음을 얻거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한 그 신비의 소리, 옴마니 밤매움이라고 하든, 옴 자레줄의 준제 사바하 부림이라고 하든, 옴 아리다라 사바하라고 하든, 옴 아로늦게 사바하라고 하든, 그 불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진언을, 만트라, 다란이를 외울 때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와 주파수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 불교는 그 성철 스님 이후로 수십 년 전에 가야산의 호랑이라고 불리우셨던 한국 불교의 큰 족적을 남기신 성철 큰 스님의 그 영향으로 삼천배 붐이 크게 일어났죠. 그 어른들이 그러신데 그 전에도 절을 하는 불자들이 많기는 많았는데 이 정도였지는 않았대요. 근데 성철 스님 이후로 성철 스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삼천배를 해라, 내가 잘나서 삼천배 하라는 게 아니다, 부처님께 한 번이라도 절을 한 번이라도 더 올리면 업장이 소멸하게 된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 중생들이 절을 할 때마다 내 업장이 소멸하는 걸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거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나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부처님께 먼저 삼천배를 해라, 부처님께 간절히 절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내가 잘나서 삼천배 하라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소나무 방송을 통해서 오체투지, 절 수행법의 참으로 신비로운 가피에 대해서 제가 자주자주 엄청 많이 말씀을 드리셨어요. 매일매일 108배를 하거나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삼천배를 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생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고 삶의 놀라운 기적을 체득하신 그런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수행법, 염불, 경전, 주력, 절, 이걸 4대 기도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님,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염불은 염불대로 좋고, 경전은 경전대로 좋고, 주력은 주력대로 좋고, 절은 절대로 좋다. 이 모든 기도법의 핵심은 하나더라. 제가 어떻게 해야 기도바를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바를 크게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제가 큰 스님들 책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스님들 기도 법문도 저도 엄청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큰 스님으로 존경받았던 수행이 깊으신 큰 스님들께서 기도바를 빨리 받고 싶냐? 기도바를 크게 받고 싶냐? 핵심은 딱 하나라고 했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핵심은 하나라고 했어요. 간절함. 간절함.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간절함이라고도 표현하셨고, 신심, 믿음, 믿는 마음. 신심이라고도 표현하셨고, 지성, 지극한 정성, 지성이라고도 표현하셨고, 공경, 그 부처님을 향한 공경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 이 모든 거의 핵심은, 한결같은 그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핵심은, 따라해 보세요. 일심. 일심이다. 한마음이다. 한마음. 그 부처님을 향한 한마음으로 염불하고, 경정을 독경하고 사경하고, 주문, 진언, 만트라, 나란히를 외우고, 그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올릴 때,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하나 되는 미묘한 가피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소나무에서 했던 얘기니까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골고루 해보세요. 염불도 좀 해보고요. 독경, 사경도 좀 해보고요. 진언, 다란이도 좀 외워보시고, 부처님께 절도 좀 많이 해보시고, 하다 보면 나한테 딱 맞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만의 기도법이 딱 체계적으로 중심이 딱 세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일심, 한 마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닦아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꾸준히 꾸준히 닦으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생생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듬뿍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염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가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호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

때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일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언 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7: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16회 팔공산 산중 전통장터 승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립니다. 이색 단기 출가 108배 챌린지, 아시아 4개국 문화체험과 저녁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복 DJ 파티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8: 선학원에서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7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풍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프랑스 코르시카 전통 폴리포니가 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2-774번입니다.
7: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20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해갑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참공안에 몰심사하면 철벽은산 백부지다. 철벽은산에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100가지를 다 알지 않은 바가 없다. 우리는 활구참선객으로서 선지식으로부터 공안 하나씩을 받아가지고 화두 하나를 받아가지고 행주좌와 어묵동정간에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귀를 통해서 무엇을 듣거나 육군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만나고 부딪히더라도 바로 거기에 즉해서 바로 자기의 본참 화두를 참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의단을 이렇게 집중할 때 흡사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철벽과 은산이 앞에 와서 탁 막히고 왼쪽을 돌아봐도 철벽 은산이요 오른쪽을 돌아봐도 철벽 은산이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무슨 번뇌와 망상이 거기에 붙을 수가 있으며 무슨 사량복탁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단이 불기둥처럼 타오르는 그 사람에게는 혼침도 거기에는 붙을 수가 없고 번뇌 망상도 거기에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례의거 의무관이요 의심에 가고 의심에 오고 그렇게 해서 딴 생각을 하려고 해도 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고 온통 아침부터 점심 고향을 할 때에도 그 의단이 동로하고 점심 고향을 끝나고 양추질을 해도 의단이 그대로 있고 다시 입선을 하고 방선을 하고 저녁 고향 시간이 돌아와도 그 의단이 그대로 타성일편이 되어서 순수무잡해서 화두를 일부러 들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통로해서 타성일편이 되면 고목개화 만고지다. 호련히 어떤 소리가 들어

홀연히 무엇이 눈에 들어오거나 홀연히 발을 삐끗하거나 문 닫는 소리를 듣거나 그럴 때통 밑바닥 빠지듯이 의단을 타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 조사 스님네들, 선배 스님네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정진을 해가지고 의단을 타파함으로써 자기의 면목을 보신 것입니다. 방금 조실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600년 내려오면서 때로는 불법이 국교가 되어서 흥황한 때도 있었지만은 나라가 바뀌면서 유교를 숭상하게 되고 불교를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가진 방법으로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해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고구려도 불교를 믿었고 신라에도 불교가 들어왔고 백제도 불교를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당나라 원병을 청해 가지고 고구려를 망하게 했고 또다시 나당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백제를 멸망을 해 가지고 신라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역사가에 따라서는 신라 통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차라리 고구려 양만춘 장군의 제안대로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가 그 삼국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당나라를 치자고 양만춘 장군은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치고 백제를 친 바람에 신라가 통일을 했다고 해도 압록강 이북은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니고 경주에다가 서울을 두어가지고 어떻게 북한을 제대로 다스리며 압록강 이북의 만주 땅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나라의 병력을 청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만주를 주었는지, 다스릴 수가 없어서 만주를 포기했는지, 내가 깊이 연구를 못해서 확실히는 알 수가 없으나, 그때부터 압록강 이북은 그 넓은 고구려 땅을 이 당나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라 통일해가지고 국교가 불교로 되어가지고 참 융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신라도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또그 고려도 불교를 국교로 숭상을 했지만은 몇백 년 지내는 동안에 또 고려가 이성계와 방원이 그 이시들로 인해서 결국은 고려가 망했습니다. 고려가 망한 뒤로 조선은 불교를 숭상하지 아니하고 유교를 국교로 하다시피 해가지고 유교를 숭상하는 바람에

참 불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탄압과 압박을 받아가지고 참 불교 운명이 신라권처럼 그렇게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스님 내가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래도 스님한테 세금을 받는다, 또그 집신을 삼아 바치라, 종이를 만들어서 바치라, 무엇을 해라 해가지고 도성을 쌓고 성을 쌓고 하는데도 전부 스님네를 강제 노동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완전히 이조에는 양반 상놈의 계급이 극심했었는데 그 상놈보다도 더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심지어는 서울 사대문 안에는 승려는 출입이 금지를 당했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이조 시대에 우리의 선배 스님들은 뼈아픈 인욕과 고행과 신심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간암수호를 하고 염불, 기도, 경을 공부하고 참선을 정진하면서 불교의 명맥을 단절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우리 선배님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국가에서 또는 사회에서 우리를 도를 닦지 못하게 핍박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교 자체적으로도 우리 참선 모덕에 핍박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우리는 과거의 심내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풍족하고 의식주 문제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로 발심한 불교의 정법을 전수할 만한 큰 불자는 네 가지, 첫째는 입는 옷은 분소의를 입고 먹는 음식은 하루에 한 번씩 걸식을 해가지고 해결하고 또 거주하는 곳은 수화나 석상에서 거주를 하고 약은 소변이나 대소변으로 만든 그런 것으로서 약을 쓰라고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수행을 한 것을 성인 성자 종자 종자 성종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큰 대심 종자 대근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부처님 당시에도 가섭존자가 그런 두타행의 으뜸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이 말세에 한국의 이런 풍토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얼마 못 가서 쓰러지거나 죽거나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으로나 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대로는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처님의 그 근본 뜻은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서 금박하게 살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것을 신심으로 돌려서 턱 분심을 내가지고 정진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하

상하의 직위 아시수오. 눈으로 무엇을 보는 그 찰나, 귀로 무슨 소리를 듣는 찰나, 일체처 일체시에 돌아갈 곳을 알아라. 무슨 돌아갈 곳이냐면 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이 소소영영한 태관자 이놈이 무엇이냐? 알 수 없는 의단으로 바로 돌아가라. 의정 거처의 오분명이여, 의정 탁 의심 화두에 대한 의심을 들 때 흐리터분하고 멍청이 그러는 게 아니여, 소소영영하게 또렷하게 분명히 의단을 그거가 거라고. 막파 심량 중복탁이다. 생각으로 사양 분별로 이리저리 따지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무엇이 알아 들어가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스스로 아하 이것이로구나,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야무지게 잡두리를 해나갈 해등호양 풍전 속이다. 부처님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인도에서 달마시임까지 28대, 달마시임으로부터서 육조 해릉시임까지 5대, 삽삼조사 육조시임으로부터서 남학회양선사로 태고보호로 해서 오늘날까지 그 부처님의 정법이 끊이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데, 정말 시국으로 보나 이 말세를 당해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등불이 까딱 잘못하면 등불이 꺼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이야. 풍전등화라고 해서 이러한 때에 우리 불자들은, 우리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은 정말 이럴 때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그 등불을 이어받아서 꺼지지 않도록 전해 나가야 할 바로 그때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랑은, 사정은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싸우고 경제적으로는

오사가 대립하고 종단은 참 유혈극이 일어나가지고 종문이 두 개가 생겨가지고 세상을 모두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 다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이신 선객 스님들, 불자 여러분은 8만 4천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육군과 육진과 육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구니와 당당하게 싸우면서 석달 동안을 잘 정진을 하시고 해제 법요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운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눈동자를 살펴보니까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단으로 무장을 한 청정하고도 성스러운 신기로운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시국이 혼란스럽고 종단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각 선원에서 용맹정진하고 가행정진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려는 그런 원력이 넘치고 우리의 눈에는 신심과 의단과 분심으로 서리발처럼 빛나는 그러한 싱그러운 눈빛이 죽지 않는 한, 아무리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제2의 6.25 동란이 일어나고 설사 총문이 불이 타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불교의 정법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서루

서로 시지 송백조여 눈 내리고 서리 내리는 뒤에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를 알 수가 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산천, 초목 모든 나무, 모든 풀이 다 파랗게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린 뒤에는 대부분의 풀과 나무의 잎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만은 오직 소나무와 잣나무는 그 추위를 견디고 파란 것을 변치를 않는다 이것입니다. 사람 반경장 장부십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김가나 박가나 모든 사람이 다 괜찮고 다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면 그 사람의 장부다운 심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나 사업가나 무슨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특히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그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장부 절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해리의 횡신입이다. 옳고 그른 시비, 흥망성쇠와 성주쾌공하고 생로병사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이 사바세계는 그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가라앉을 만하면 또 일어나고 해서 물심양면으로 견디기 어려운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보살들은 천상에 낙을 받는 그런 곳보다는 생로병사와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 사바세계야말로 도를 닦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더욱 신심을 내고 용기를 내고 분심을 내가지고 몸을 비끼면서 뚫고 들어가고 그 돌파를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표범과 호랑이와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대는 그 속에서 용기를 내고 분심을 내서 목적지를 향해서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데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언젠가 보왕삼매론을 여러분들에게 떠나드렸는데 그 보왕삼매론에 있는 10대 애행 10가지 이겨내기 어려운 그 조항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마는 편안하기만을 바라고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무엇이 수월하게 되기만을 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운 고비를 만나서 그것에 물러서지 않고 그 돌파함으로써 새로운 신심이 나고, 새로운, 힘이 솟구쳐서 결국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3월 1일 3일절을 우리 지내 갔습니다마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나라는 노론, 소론이니, 동인이니, 서인이니 해가지고, 밤낮 상대방을 역적으로 몰아붙여서 귀향을 보내거나 죽이거나 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서산대사가 율곡 선생을 내보내서 10만 양병, 머지않아서 왜란이 있을 테니 우선